산하고 좀 조그만한 산하고 규모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 딱 거기까지. 규모 정도 비교하는 거. 딱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한 해발고도 몇 미터쯤 돼 보이니? 345미터 정도 돼 보이니? 지금 모르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역 리얼 중 오른 내용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같은 문제인데요.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기역 A에서 구례까지 도로상 거리는 약 40리다. 오, 구례가 나왔네요. 구례는 지리산 아래쪽에 선상지가 위치하잖아. 그 선상지가 위치한 쪽이 구례입니다. 그래서 구례 기억할 때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지리산의 선상지 보러 갈래? 꾸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선상지 보러 갈래? 꾸래. 꾸래. 귀엽잖아.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자, 여기서 꾸래까지 도로상 거리는 40리 이상인지 볼까요? 여기 방점 보면 되겠지? 10리. 그리고 10리. 20리. 30리. 30리 정도 돼 보이는데 40리를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치? 40리 이내이다 하면은 맞는 설명인데 말이에요. 니은 백두대간의 일부이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일부가 많죠. 왜? 백두대간 자체가 뭔데요? 백두대간이라는 게 백두산부터 어디까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산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함경, 마청령, 낭림, 뭐 태백, 소백산맥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지 마청령 함경이죠. 마청령 함경 낭림 태백 소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좀 래퍼처럼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수계 이루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니에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방어와 관련한 군사 시설이다. 방어와 관련한 군사 시설은 여기에 만약에 뭐진 이런 게 쳐져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으면은 그런 게 방어와 관련한 시설이죠. 아니면은 이제 고산성. 차라리 이게 더 방어와 관련한 시설 같아요. 그치? 근데 고산성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진 않겠죠, 물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돼? 교통, 통신시설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교통, 통신시설이다. 자,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두 줄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 니은 리을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백두대간이 뭔지, 그리고 구례에 뭐가 위치하는지 이렇게 알아가면 좋잖아, 그냥. 그치? 자, 2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고지도와 지리지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문제도 사실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선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3월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10월이라든지 이때 모의고사에는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2학년 때 많이 보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죠. 개념을 명확히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시된 1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용어를 지우면요. 글자판에 글자가 모두 지워지는데 남은 글자가 뭔지 여기 힌트가 나와 있네요. 고지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씩 지어볼까요? 실학사상이 반영되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는 이제 바로 뭐라고 봐야 돼? 후기에 만들어졌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복거총론 보자마자 이제는 또 과거지 보자마자 이제는 이거는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택리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삭제하면 되겠죠. 지구 전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구 후도에는 아메리카 등이 표현되어 있는 고지도. 바로 나와 있네요. 지구와 전도와 후도를 합친 지구 전후도가 되겠죠. 천원지방의 세계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납작하다, 평평하다. 그치? 그런 세계관이 반영되었으며,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가 표현되어 있다. 전하도. 자, 하나씩 한번 지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지워야지. 택리지, 택, 리, 지, 지웠습니다. 지구 전후도, 지, 지구, 후도, 전, 네. 천하도도 지워볼까요? 천, 하, 도. 딱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 여, 대, 동, 지, 동. 그치? 대동여지도. 남아있죠, 대동여지도.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는요, 대동여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이렇게 만들어낸 고지도죠. 그럼 대동여지도에 있는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분첩 절척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게 바로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촥촥 분첩 절척식, 그치? 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다니는 거죠. 책자처럼, 그렇죠? 그게 바로 대동여지도의 분첩 절척식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이거는 뭐예요? 오래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우리나라에서 혼일 강리 역대 국토 지도가 되겠죠. 혼일 강리까지만 쓸게요. 네, 역대 국토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가 되겠죠. 세계 지도. 중화 사상이 반영되었으면 상상의 지명이 포함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천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하도. 산줄기의 굵기를 통해서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수 있는 지도는 없었어요. 조선에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예 틀린 말이에요. 대신 산줄기의 굵기를 통해서 해발고도를 비교 정도로 할수 있는 거는 대동여지도가 되겠죠. 네.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된, 그렇지? 요거는 조선 정계에 제작된 지리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중 하나겠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건 뭐냐면요. 요건 하나 알고 갑시다. 되게 별거 아닌데 개념이거든.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 이건 알잖아. 우리나라 전도에 위치할까요? 후도에 위치할까요? 아시아니까 전도에 있습니다. 그치? 요거는 좀 확실히 알고 갑시다. 그냥 우리가 배울 때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는 거야. 그냥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하고 후도로 있잖아. 세계 지도네? 이게 아니라 경위도로 표현되어 있으며 지구 전도에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가 표현되어 있고 지구 후도에는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가자고 우리가. 그치? 세계 지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묻진 않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지구 전도였습니다.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치? 지리지끼리 비교한다면 항상 전기와 후기를 비교한다는 사실에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증 동국 여지승남과 택리지 중에 하나래요. 뭐가 가하고 나가요. 근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정말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마치 건치 영역, 관원, 토산, 학교 이런 식으로 그 정보 나 이거 말할 거야, 이거 말할 거야, 이거 말할 거야, 이걸 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잖아. 백과사전식이에요. 찾기가 너무 편해. 정보를 찾기가 너무 편해. 그치? 건치 영역, 이 고을의 뭐 역사, 왜 이게 이런 이름을 지녔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그 지역들을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순서도 다 거의 비슷해요. 다 비슷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찾기가 너무 편하겠지? 그치?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이게 바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에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택리지가 되겠죠. 국가주도, 개인, 통치, 실학사상. 그치? 요 정도 포인트 짚고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 나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맞는 설명이죠. 바로 기억, 정답. 네. 너무 쉽죠? 네. 가는 나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편찬되었다. 되게 뭔가 좀 막, 이게 실제로 그런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는 조선 전기고요. 나는 조선 후기야.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게 조선 후기 걸 참고해서 요약해서 편찬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치?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좀 내용이 막 현혹될 것 같다. 여러분들 막 긴장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막 모의고사 때안 보인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디귿.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도로 제작되었다.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택리지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뭔가 좀 과학적이고 정교해야 되니까 되게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 나열은 오직 오히려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나 세종실록 지리지처럼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리지가 더 객관적이야. 왜냐면은 통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적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고, 이 지역의 특산물은 무엇이고, 이래야지 막 세금도 걷고, 통치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반면 택리지는요, 실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중환이 둘러다니면서, 진짜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건 뭘까? 이러면서, 본인이 겪은 뭐 경험이라든지, 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적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좀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역은 저자가 제시한 가거지의 조건 중 인심이다. 뭐가요? 요가요. 운반하는 말과 짐. 오, 이거 뭐예요? 물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동하고 있네. 이거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네. 그런 인심이 아니다. 뭐여야 돼요? 생리여야 돼. 생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땅의 비옥도. 그래, 농사 짓기가 좋으니까. 물류가 이동이 잦은 곳.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돈을 벌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최근에 진짜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9월 모의고 평가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언제든지 또낼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류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31번입니다. 가, 나는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치? 역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물어보죠. 이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뻔히 알수 있으니까. 그치? 특히 이런 지리지가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꿔서 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놓으면 절대 안 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다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나는요, 각각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택리지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고서 바로 알수 있죠? 뭐? 백과사전식 택리지. 아니, 신증, 동국, 여지승남.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죠. 신증, 동국, 여지승남. 막 읽고 있네, 갑자기. 그럼 나는 택리지가 되겠죠? 택리지. 그치?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입니다. 본래 탐라국인데 혹은 탕나라고도 합니다.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탐라? 이거 제주도 느낌이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한라산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럼 여기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큰 못은 뭐예요? 백록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지. 팽록담 자체의 뜻이 뭐예요? 팽록, 흰 뿔을 가진 그런 사슴이 이렇게 있던 담, 연못이다 라는 뜻이에요. 약간 전설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전설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택리지, 춘천은 옛 예매기, 춘천에 대한 설명이네요. 천년 동안이나 도읍했던 터로 소양강, 그치? 춘천하면 소양강 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산속에는 평야가 넓게 펼쳐졌으며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기후가 고요하고 산과 강이 맑고 환하며 땅이 기름져서 나오죠. 땅이 기름져서. 땅이 기름지다라는 거는 땅이 비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 생리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기억입니다. 가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서. 그럼 가는 국가 통치에? 국가 통치는 뭐야? 조선 정기인데. 그럼 가는 조선 정기가 맞니? 라는 말이에요. 맞는 설명이지. 그치?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입니다.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럼 늦은 것은 나가 더 늦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 네. 크게 어렵지 않지. 기역은 분화구 한몰로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 호이다.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리 뒤에 가서 화산할 때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지만, 칼데라는 함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함몰적인 특징이 있어야 돼. 근데 제주도의 한라산은요, 함몰이 아니라 뭐야? 폭발로 만들어진 화구잖아요. 그래서 거기 물이 고였으니까 화구호가 되는 거죠. 즉, 칼데라 호가 아니라 화구호라고 해야 된다. 화구호. 함몰된 게 칼데라인데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구호. 니은은요, 가거지의 조건 중 인심. 아니죠. 뭐와 가까워요? 생리에 가깝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서요,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같이 언급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조선 전기의 지리지하고 조선 후기의 지리지를 표면적으로만 비교하는 건 너무 쉽거든. 그렇잖아. 조선 종기의 특징, 조선 후기의 특징 이거 구분하는 게뭐 크게 어렵니?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 안에 내용을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백록담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뭐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가나는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입니다. 자, 보통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잘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세종실록 지리지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요, 이런 겁니다.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가나는 각각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택리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실록 지리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문제에서 봤다시피,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건치 영역, 산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안 주어져.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은, 가가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 알았냐면요. 경주 해놓고서 신라의 도읍이다. 박혁거세가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세워서 이름은. 건치 영역이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호는 몇 호. 얼마나 살아가고요. 가구가, 인구는 얼마가 있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순서가 다 모든 지역마다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건치 영역, 이런 식으로 앞에 쓰여 있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그게 생략된 버전의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다 모든 지역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치? 이제는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신세종실록 지리지의 특징입니다. 나이입니다. 상주는 조령 밑에 있는 큰 도해지다. 상이 웅장하고 들이넓다.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깝고 충청도, 경기도는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인접해 김해의 동래와 통한다. 이게 바로 그냥 뭐야? 택리지가 되겠죠? 주저리주저리 말하고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설명하듯이, 대화하듯이 말하고 있어. 그치? 그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나는 가보다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조선 뭐가 되고요? 후기가 되고요. 가는 조선 전기가 되죠. 그치? 늦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 이르다 늦다도 좀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니은 가는 국가고요. 나는 개인 주도로 제작되었다. 사실 기역이나 니은이나 똑같은 말 아니니?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게 국가 주도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은 조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치?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거의 같은 계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되는 문제야, 쉽게 말하면. 포장지만 다른 문제인 거, 쉽게 말하면요. 디귿은 과거지의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 산이 웅장하고 들이넓다.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요거는 산세와 관련된 설명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아, 산수에 가깝긴 하겠구나. 이게 산수인지 아닌지 뭐 확실하게 확정은 할수 없지만 산수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왜냐면 자연이니까. 그치? 그래서 과거제 조건 중 인심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알수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지리 아니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지리는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뭐였어? 형태가 어떻고, 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게 풍수지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산수잖아. 그치? 그래서 산수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인심이 아니다라고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은 경상도에, 봐봐. 경주,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라는 지명이 유래가 되었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전라도는 전주, 나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이 기출 푼다면 그 정도 다 알고 온 거잖아. 그치?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자, 3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제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볼게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택리지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요거 보고 나서부터, 아, 우리는 가는 뭐겠구나? 딱 감이 오죠. 뭐야?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겠구나? 라는 그런 감이 옵니다. 확신이 되죠, 확신이.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는 택리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핵심은 뭐라고 있어요?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핵심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딱 보자마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머릿속에서 탁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할수 있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네.
1번, 가는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 바로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가는 나보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앞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한번더 설명을 하자면은 객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국가 통치를 할 수가 있잖아. 막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책을 쓴 그런 사람의 관점이 잔뜩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 뭔가 세금 거둘 때 여기 뭐가 특산물인가 이거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거는 신증동국 여지생남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 견해는 택니지. 개인이 썼잖아요. 그치? 개인이 직접 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이것도 사실은 1번과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아니죠. 늦다라고 해야 돼. 늦다.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입니다. 자, 4번입니다. 야, 요런 문제는 이제 좀 사실 별표를 좀 치고 싶어. 왜냐면요. 기억입니다. 산골 물은 가로 세로 흘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산 위에 성인 곳이래요. 동쪽은 좌우 쪽이 다큰 산이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깊숙하대요. 그럼 산골물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흐른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야? 산지 사이를 굽이쳐서 흘러가는 가미공유하천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고서 가미공유하천이라는 걸 몰랐어도 뭘 보고서? 산 주위를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가미공유하천이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어려웠지만 유추할 만했어. 근데 확실히 이건 아니지. 감조구간은 뭐예요? 해안과 관련된 거잖아. 여기 서해안, 남해안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잖아. 그치? 아닌 겁니다. 니은은 가거지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 흙빛이 모두 수려하다라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은 산수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따지면 산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요거 인심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주로 묻는 거는 생리이냐, 생리가 아니냐,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인심이 아니냐,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지리하고 산수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자, 정답 1번이었고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에 관한 고문원의 일부라고 합니다. 단, 가, 나는 각각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택리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가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나는 택리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알수 있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 지도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은 여기만 보고서도 이거 김해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행정구역이니까. 근데 여기는 대구잖아. 물론 지금의 대구 모습보다는 조금 더 조그마죠. 이게 과거 자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기역은 동쪽으로 양산군, 김해 양산 붙어 있잖아. 그리고 위에 밀양까지 있대. 그럼 기역이 뭐가 되는 거야? 김해가 되는 거고, 니은이 대구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산이 사방을 높게 막아서 완전 소우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치? 그리고 뭐 낙동강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뭐 그거 가지고는 좀 찾기는 어려웠죠. 어쨌든 나머지 힌트를 가지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접근하면요. 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 결국 묻는 문제는 전기니 후기니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2번, 나는 통치 목적. 이것도 결국 조선 전기니 후기니 묻는 거잖아요. 통치 목적이 아니라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3번, 택리지는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보다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왜? 개인이 썼으니까 그런 거지. 개인이 썼으니까. 그치? 자, 다음. 4번. 기역은 영동지방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역, 영동지방. 기역과 니은 모두 영동지방이 아니야. 둘다 뭐예요? 영동지방이 아니라 영남지방이라고 해야죠. 영남지방. 영남지방이라는 뜻이 조령의 남쪽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경상도 일대 지역을 영남지방.

0: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이 글만 보고서도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트렌드예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관점해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대단원이 바뀌었고요. 네. 대단원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네. 우리 조금 거시적인 틀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는 정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닦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점 관련해서는 기능론, 갈등론,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 공부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관점이 1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단원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내용이 특히 들어가고요. 특히 대단원, 4단원, 네, 사회 불평등 현상 부분이랑 관점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특히 최근에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나 뭐 연구 방법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대단원 2단원부터는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해서 중단원의 명칭을 보면 아 그렇지 그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떠오르실 거예요. 자, 기출의 미래는 개념 강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문화 개념이 어느 정도 네,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내가 개념을 진짜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지, 이 개념과 이 주제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내가 공부했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개념의 균열과 빈틈이 있진 않았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대단원 2단원에서는 뭐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인데요. 자, 요거는 OT 때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런 문두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단원 인간의 사회화 부분으로 가면 사회화의 의미에서부터 우리들의 사회화를 도와주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단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아, 요 부분이 조금 어렵죠. 예. 특히 요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게 02번 주제랑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지위 역할, 그리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의 제시문에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꽤나 네, 난이도가 있게 고변별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04번 주제로 가면 일탈 행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 뭐 아노미 이론 공부를 했었고요. 이것도 뒤르겜과 머튼으로 구분을 했고요. 차별적 교제와 그리고 낙인 이론까지 전부 다 서로 다른 특징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빈도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보니까 아 대단원, 2단원에서는 한 4문항 정도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01번 주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 명목, 실제론 부분이요. 늘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정말 과거에서부터 지금 최근에까지 한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면 알겠지만 꽤나 가성비가 좋은 파트다. 여기서는 사실 제시문만 잘 읽으면 돼. 그리고 약간의 좀 독해력이 발휘될 필요는 있다.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론인지 명목론인지를 잘 구분해서 올바른 선지를 골라내면 되고요. 2번, 3번, 4번 요 주제가 조금 더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거. 기출문제 분석 팁을 보면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이러한 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구체적인 사회 현상과 관련돼서 출제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풀면은 딱 문제 형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정말 동형의 패턴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이 제시문 속에서 실제론이 드러나는지 또는 명목론이 부각되는지 그리고 합답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것까지. 자, 우리 중단원 들어갈 때마다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있죠? 자, 우리는 교재 78쪽에 기출 M 플러스 01번 주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1, 2번은 같이 좀 연결된 부분인데요. 바로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서 좋아하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의미는 있겠지만, 시험 문제로 좀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 개념을 닦는 1, 2번. 사회 구조는 사회 구성원 간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냥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구성원들끼리 다양한 상호관계, 어떠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러한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요. 네, 이러한 사회 구조라는 건 여러 가지 특성을 지녔어요. 바로 02번 문제랑 이어지죠. 일단 첫 번째,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변하더라도 구조는 지속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거는 영원 불변하냐?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장기적으로 이 구조 자체도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우리 구성원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고로 이러한 사회 구조에 따라서 우리 구성원들이 행동을 한다. 그 행동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형화되고 안정된다라는 특징을 지닌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니는 특성은 바로 강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특성을 사회 구조의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부터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3번. 사회가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다. 나왔죠? 개인에 비해서 사회를 우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을 한다. 사회가 훨씬 더 개인 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요, 사회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 사회의 힘이 더 강력하죠. 그렇다면 우리 3번의 정답은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회 실제론은요, 사회는요, 개인의 외부의 존재를 하는 독자적인 실체다라고 봐요. 여기다 써볼까요? 독자적인 실체다. 자주 나오는 선지에 해당을 하고요. 개인 외부에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해서 외재성의 성질을 지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04번. 사회 실제로는요. 사회의 특성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사회 실제로는 이 사회가 개인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합,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사회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04번 정답은 있다. 자, 5번. 사회 실제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뭐보다는 뭐를 더 해야 된다.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시적으로 개인의 의식 개선,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단위. 이러한 개개인들의 의식을 개선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문제도 해결될 거야. 라는 부분을 좀더 강조를 한다면 사회 실조론 같은 경우에는 그 너머에 있는 구조와 제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 구조의 개선, 체제의 개선,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 정책, 법,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지 라는 관점이죠. 자, 6번. 어떤 거는요,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깊대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사회 계약설과 관련이 깊대요. 자, 여기서 등장을 하는 사회 유기체설, 그리고 사회 계약설, 둘다 너무 의미 있는 주제죠. 사회 유기체설은요, 우리 이전에 관점 공부를 했을 때, 기능론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기능론의 전제가 되는 그러한 이론을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는 마치 생명 유기체와 같다. 생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머리는 머리의 역할, 팔다리 팔다리의 역할, 위장 등등등 여러 장기의 역할이 이 하나의 생명체를 잘 아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끔 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각자의 역할, 그리고 각자의 어떤 부문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부문들이 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조화롭고 안정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이때 이러한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사회 실제론에 해당을 했습니다. 이 사회의 존재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회 계약설과 관련 깊은 건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자, 사회 명목론은요, 사회보다 오히려 개인이 더 우선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회 계약설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사회문화에서는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진 않지만, 사탐 영역에서 이 사회 계약설이 생활과 윤리 또는 뭐 정치와 법에서 정치 철학 부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계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고도의 정치적인 조직체라는 겁니다. 어렵죠. 사회계약서를 설명하는 아주 다양한 학자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가 이전에, 즉이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투쟁적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있다라고 봤어요. 네, 이렇게 국가 없이 서로가 이렇게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선 우리의 제대로 된 생명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고로 우리의 생명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 합의에 따라서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사회는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계약설은 사회 명목론과 연결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7번. 사회 명목론은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해서 개인에 대해서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구조와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구성원들, 개인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소 좀눈 감고 간과한다라는 한계를 지녔었죠. 자, 이어서 8번부터는 14번까지 OX 판단해 볼 거예요. 자, 사회 명목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다. 자, 이때 이 사회 명목론은 사회보다 우리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인을 주목을 하면 우리가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 자, 9번. 사회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아무리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그 개개인들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는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고요. 개인, 개인, 개인에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덕적이더라도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에 의해서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거지. 9번. 자, 이어서 10번.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독자적인 요소를 갖는다. 플러스 알파 요소 갖는다.
자, 11번. 사회 명목론은요,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본다. 자,

11번 선지 좋네요. 별표시 빠방하게 하시고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여기서 환원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사회 명목론은요. 그냥 이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 개개인들을 살펴보면 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시너지의 효과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 명목론은요, 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요 개개인들을 보면 돼. 그리고 이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를 알 수도 있어. 이두 가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환원 될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번은 맞는 표현. 11번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반대로 사회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환원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12번. 사회 실제론은요. 사회 명목론과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라고 본다. 자, 여기 뒷부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개개인, 이 사람들의 주목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사회 명목론에 해당을 하는 설명이라서 틀렸고, 14번, 13번. 사회 실제로는요, 개인의 행동을요,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고 보죠. 이러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13번처럼 이게 그 결과값이 아니라 원인으로 본다는 건이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개인의 힘을 강력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으로 본다면 오히려 명목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14번. 사회 명목론은요. 사회가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본다. 이 사회가 왜 존재하냐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야. 마치 사회 계약서리랑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OX를 판단하시고 특히 11번은 정말 자주 나와요. 네. 자, 실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48쪽으로 돌아와서 1번부터 문제 풀게요.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수능 기출부터 살펴봅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예. 자, 여러분, 문제들을 보면 문두에 등장하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약간은 기계적으로 사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구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제시문에서 얘기를 하겠죠? 개인은 많은 활동을 한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러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도 한다. 원하는 일과 주어진 일이 일치할 때는 내가 사회에 얽매여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아, 이거 진짜 좋은 일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거. 이 순간은 내가 막 이렇게 뭔가 구속되어 있고 이런 거를 별로 깨닫지 못하다가 주어진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아, 이거 하기 싫어. 라고 느껴버리는 순간, 개인은 비로소 자신이 사회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경계 너머에는 개인의 활동에 사회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앞부분에 되게 어렵게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가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 밑줄 치시죠. 개인의 활동에 사회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 결국에 중요한 건 사회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사회, 아이고, 실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실제론 관련 선지, 기억부터. 개인에게 사회 구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본다. 이거는 뭐 저항할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더라.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사회 실제론. 자, 니은. 집합적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이거 오히려 명목론에 해당을 하겠죠.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디귿.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아, 사회 안에 개인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사회를 중시하는 거니까 맞고. 리을.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럼 개인이 옳지 않다고 믿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거죠. 명목론이네요. 자,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바로 아래 2번 문제입니다. 인간은 왜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나? 이것은 자기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개념이죠. 자기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한 건데, 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막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건데.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기만을 하며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아, 나는 여기서 선택할 수 없었어. 난 이거를 해야만 해. 이게 필연적인 거야. 이거 운명적인 거야. 난 해야만 해.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기만을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함께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된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아, 공부해야 돼. 라는 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공부하기로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내 선택이라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요 제시문은 실제론이 아니라 내 선택을 중시한다. 네, 명목론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요거 우리 아까 기출엠플러스에서 살펴봤던 거. 개인과 사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없으니까. 자,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자, 이거는 사회의 구조, 그 역할을 믿기 때문에 실제론이고요. 자, 디귿.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을 한다.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네, 사회 명목론이 되고. 마지막 리을.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그 사실 1번 선지랑 되게 비슷한, 네, 모양새를 지녔죠. 자, 마지막 리을 선지, 실제론입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제의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의뢰는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때 구성원의 결속을 재확인시켜준다. 장래라고 하는 의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사회 구성원이 애도를 표현하고 유족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를 지녀요. 애도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성원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에 의한 행위다.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딱 실제론 드러나죠? 그럼 실제론 관련 선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 이걸 우리는 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맞는 표현.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네. 구조화된 행동. 바로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 실제론. 자, 디귿.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그럼 옳지 않다고 믿으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디귿은 명목론에 해당하고요. 자, 리을.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자주 나오죠? 자, 리을 다시 보세요. 사회와 개인이라고 하는 게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즉, 환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명목론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면 디귿과 리을 둘다 틀렸네.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갑과 을, 서로 다른 관점을 지녔겠죠? 사회에 대한 참다운 이론은 그 구성원인 개인들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 네. 단위들의 속성이 전체 모임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들의 속성이 이 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개인의 속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명목론이 되겠고, 개인적인 생활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회적 규칙이 될수 없다. 법, 관습 등과 같은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심리로부터 발견될 수 없는 개인 외부의 실재다. 나왔네요. 개인 외부의 실재. 그리고 사회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개인의 규칙의 합이 아니다. 뭐예요? 실재론이죠. 자, 명목과 실재 구분을 했으면 1번. 사회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본다. 정답 1번 나왔죠. 두 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플러스 알파와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2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선지 2번에서 얘기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부터 희생을 강요할 우려. 자, 요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뭘까요? 지읒, 지읒, 지읒.

이거 뭐예요? 맞습니다. 이거 바로 전체 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모습이 되는데, 이런 전체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오히려 실제론에 해당을 하겠죠.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이러한 부분이 좀 한계점으로 얘기될 수 있고요. 3번. 을의 관점은 개인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명목론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죠. 4번.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 개혁보다 개인의 의식 개선, 의식 개선을 중시하려면 이거는 명목론이어야 되는데 우리 을은 실제론이었고요. 마지막 5번.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5번은 오히려 을, 실제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틀린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채점형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조금 난이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점형 문항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요거는 다른 채점형 문항보다는 대단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네. 내용 자체가 쉽잖아. 자, A와 B. 아직 뭔지 모르죠? 근데 이 점수가 기억님 빈칸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네모칸 안에 쓰여진 답안을 보고 이게 실제론이냐 또는 명목론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A의 1번. 사회는 개인 외부에 실재한다. 아, 외재성 이야기한다. 그럼 이거 뭐예요? 사회 실제론이죠. 자, 두 번째.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와 수단일 뿐이야, 사회는. 그러면 얘는 명목론이네. 네. 그리고 B, 개인은 사회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다.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는 명목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는 몰라요. 그리고 점수 부여를 하겠는데 기억을 보니 만약에 A가 실제론이면 기억은 1점이죠. 그 어떤 방식으로도 A는 절대 여기 기억 부분에 2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실제론, 또 하나는 명목론이기 때문에 1점이 되겠죠. 2점은 나올 수가 없다. 자, 2번. 두 번째, 자, B가 만약에 명목론이면 니은은 2점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요가 부분에 명목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B가 마침 명목론이었다면 명목론, 명목론 1점 해서 2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얘 틀렸고, 자, 디귿, 만약에 이 니은이 0점이라면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자, 여기 1번 이게 틀렸다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여기에도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의도적으로 가해 명목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이다. 이게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실제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들어갈 수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명목론이 들어가야지 0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디귿선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 자, 디귿에서 지금 이게 0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 부분에도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디귿은 옳은 선지. 자, 리을이요. 가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이고, 그러면 여기 우리 계속 했었던 건데, 이거 명목론에 대한 설명인데, 그리고 니은이 2점이라면, 그러면 그 순간 B가 명목론이 되면서 A가 사회 실제론인 게 맞죠? 그래서 5번 문제는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선지 디귿 부분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계산적 심성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해서 한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국가 관료제에서 기반을 둔 행정과 이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한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인 심성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한목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관료제의

기반을 둔 행정, 그리고 법에 기초를 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더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우리의 심성과 행동이 구속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 아, 우리의 심성이 역시 행정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6번은 실제론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건 맞고, 니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거 틀렸지. 개인을 중시하는 거니까 명목론. 디귿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 맞고요. 리을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명목론. 그러면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뿐입니다. 야, 이게 지금 딱한 문장인데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사회계약서로 잘 읽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걸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결성하기로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계약을 했냐면,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더 많이 안전하고 평화라고 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가 사회를 만들 길로 계약을 했다. 사회계약서이죠. 이러한 사회계약서는 뭐랑 연결? 명목론이랑 연결됐지. 자, 그러면 기억.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사회 실제론이고요.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라는 거. 개인이 중요한 거니까. 예, 명목론. 디귿. 사회 실제론이고, 리을, 엄청 많이 나오는 선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사회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을 보면 되고, 개인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속성이라는 걸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명목론이죠.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자, 개인들은요, 한데 모이고 공동으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사회는 공동행동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인 상징을 세우는 것이다. 아, 이 사회는 개인의 합인 그 공동행동으로만 실현되지 않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다. 그걸로 우린 여기 종교적인 상징을 얘기하고요. 종교적인 상징은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감정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행동에 참여하게 만든다. 그럼 8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자, 기억. 사회가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 이거 틀렸죠. 단지 개인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 건 명목론이죠. 니은에서 얘기하는 거, 외재성, 독자적인 실체, 이런 거, 사회 실제론이고, 디귿.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아, 실제론. 마지막, 리을. 사회 규범은요,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리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옳지 않다. 야, 이거는 규범에 존재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믿어버리면, 이러한 사회 규범은 존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믿음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리을은 사회 명목론이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이게 매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에 비하면 다만 여기서 핵심은 제시문을 올바르게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선지들은 사실 다 똑같아요. 보면은 나오는 것만 나와. 뭐 환원될 수 있다 없다. 뭐 얘기 나오고요.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결국에 이러한 선지 구분하기 전에 이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발휘를 해서 이게 실제론인지 또는 명목론인지를 잘 읽어야 돼. 요거를 반대로 읽어버리는 순간 그냥 오답을 찍어버리는 거니까요. 네.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사회과학 중에 하나죠. 자, 법규범,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사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실체로서 개인의 외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냥 주고 있네요.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더라. 그 구속 자체를 강조를 하면서 외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외대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 그러면 9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사회의 실제론이 되겠죠. 기억,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건 명목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니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죠. 이 사회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개인의 속성을 아는 게 아니라 개인의 플러스 어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죠? 자, 디귿.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건 사회의 격을 낮춰버리는 거잖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명목론이고, 리을.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혁을 중시를 한다. 제도와 체제,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이죠. 여기에서 의식 개선이라고 하는 거, 개인의 힘을 믿는 거는 명목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자,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것은 개인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우리 정말 이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인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요,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난이 주장 자체가 개인의 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걸 간과, 무시했다고 봐. 그럼 이 사람은 결국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뭐에? 사회 구조에 주목을 하자. 그러면 여기 10번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자, 기억에.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네. 그냥 사회와 동떨어진 개인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사회 유기체설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생명 유기체와 같이 그 작동 원리와 비슷하게 사회가 굴러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머리에 달려있는 뭐 머리카락을 한번 볼까요? 이 머리카락. 근데 이게 내 머리에 붙어있을 때는 되게 예쁜 머리카락이 될수 있어요. 나름의 보온의 기능도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를 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붙어있을 때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아,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사회 실제로. 니은,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게 존재한다? 그럼 개인의 신념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얘는 명목론에 해당을 하겠고. 자, 디귿, 사회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본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 둘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 실제론이고, 리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이면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 명목론에 해당을 합니다. 나왔네요.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자, 돈 자체가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과 돈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는데 이게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돈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인간이 욕구를 갖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그것을 갈망할 때 비로소 가치 부여받는다. 같은 얘기. 자, 또한 돈은 사회적 결사의 매개체일 뿐이다. 사람은 돈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도, 차별과 위선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결국에는

이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차별과 위선이 가득하게 이렇게 만드냐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 수단적이라는 것이다. 돈은요, 결국 더 나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며 인간은 그 다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 결국에는 인간이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의미부터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사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나의 의미 부여라는 게 강조되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11번은 뭐예요? 명목론이에요. 이거 꽤 난이도가 있는 선지였습니다. 제시문의 난이도. 사람에 의해서 돈 자체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명목론, 기억.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자, 니은.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에 불과? 맞는데. 자,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 외재성, 독자적인 실체. 이거는 사회 실재론에 대한 이야기. 자, 리을. 사회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더 위에 있다.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사회의 구속력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건 사회 실재론이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래로 12번으로 갈게요. 사회학의 지적 관심은 사회적 사실에 있다.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지닌 고유한 대상이다. 법과 관습, 종교 생활, 화폐 체계와 같은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사실만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가 없다. 얘기하죠. 개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사회적인 사실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왜? 개인적인 사실의 합,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12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사회 실재론이 되는 거겠죠. 자, 기억에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 예,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 자, 니은.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수단이라고 보는 거, 도구라고 보는 거는 뭐예요? 명목론의 관점. 자, 디귿. 사회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이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수 없다라고 보는 건 개인의 특성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특성만으로 사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고 사회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실재론이죠. 요게 문제 속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어쩔 때는 있다. 어쩔 때는 없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환원이라는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원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실재론이죠. 자, 리을.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개인의 자율성, 예, 개인의 어떤 자유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명목론에 해당을 하죠. 자, 그렇다면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12번 문제의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형 패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51쪽으로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는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 세계를 초월해서 개인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사회는요, 개인 너머에 존재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떠오르죠. 또한 사회는 그 자체의 논리에 따른 질서와 구조를 가지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질서와 구조라는 게 있다. 그 나름의 체계와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13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회 실재론이 될 거고 기억에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개인의 주체성, 그리고 이러한 능동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기억은 뭐예요? 그치. 명목론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니은.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
우리 요거 바로 이 직전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왔었던 표현이죠.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개인은 저항할 수가 없어. 그걸 강조하는 건 사회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실제론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 자, 디귿.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돼? 그럼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들을 보면 돼.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자, 디귿은 오히려 명목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자, 리을.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제도와 구조에서 찾는다. 개인의 의식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명목론이었을 텐데, 제도와 구조 부분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1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자, 문제 14번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뭐 도식일 뿐, 그림이 등장했을 뿐, 그래서 조금 괜히 우리 텍스트만 보다가 말랑해지는 느낌이 날 뿐, 형태는 똑같습니다. 등장하는 소재도 똑같고요. 자, 사회를요,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의 실체로 보는가? 이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합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뭐가 있더라.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을 하는 A가 바로 뭐예요? A가 바로 사회의 실제론이 되겠죠. 뭐 어쨌든 A가 사회의 실제론인 한 B는 뭐가 돼요? 사회 명목론이 될 거고요. 문제의 구성을 보면 실선이 예야. 그럼 가해는 결국 사회 실제론과는 구분이 되는 명목론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도출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이것도 보면 아니오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죠. 명목론은. 왜냐하면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이라고 볼 테니까. 자, 1번. A는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식 개선, 제도 개선. 뭐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어? 사회 실제로는 제도 개선에 중시를 하겠죠. 근데 요거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네. 자, 2번. B는요,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외재성을 갖는다.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 라는. 요거는 실제론에 해당을 하고요. 자, 3번. A는 B와 달리, 즉 사회 실제론은 명목론과 달리 사회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본다. 왜요? 이 사회에는 아주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구성원들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의 특성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고로 환원될 수 없어요. 자, 4번. B는요. A와 달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인별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개인별 이익의 총합.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합한 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이거 명목론 맞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을 보면, 자, 5번에는 실제론과 구분되는 명목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가? 이게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사회 계약설과 완전 연결되지 않나요? 제가 사회 계약설 중에 대표적으로 홉스 이야기했잖아요. 이 홉스는요, 인간의 본성을요, 되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투쟁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자연 상태에서의 이 사회, 이 어떤 모습은 서로가 총각화를 겨누고 있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본 거예요. 이럴 때에는 나의 생명권, 자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과 합의에 따라서 사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사회 계약설의 요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걸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내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건 사회 명목론의 근거가 된다. 요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었잖아요. 이에 반면 사회 실제로는 사회 유기체설과 연결을 시켰죠. 그러면 가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 우리 4번 찾았고요. 자, 이어서 15번 갑니다. 아, 비빔밥, 맛있겠다. 사회는 잘 비벼진 비빔밥. 개개인은 그 비빔밥의 재료들에 비유할 수 있다.
잘 비벼진 비빔밥은 개별 재료의 맛과 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그 생각해 보면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건 밥에다가 뭐 각종 이제 나물들을 섞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참기름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아, 고소한 깨소금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고추장도 들어가고 계란후라이도 들어가고 등등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게 비빔밥인데 단순하게 이러한 재료들의 합 이상으로다가 비빔밥이 의미를 갖는다. 이게 한대 어우러졌을 때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그냥 단순한 재료의 합,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는 나름의 손맛이라는 것도 존재를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한 재료의 합이라고 보면 사실 우리 뭐하러 힘들게 비비고 있어요. 그냥 입에다가 밥 넣고, 그리고 나물 넣고, 참기름 잠깐 넣었다가, 예, 뭐 이렇게 하면은 똑같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사회는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15번은요? 사회의 실제론이 되겠죠. 기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재한다. 에, 맞죠? 자, 니은. 사회의 속성은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 자, 디귿.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할 리가 없죠. 사회 실제로는 오히려 이러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구속한다를 강조를 하니까 틀렸고, 리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일 수가 없어요. 네, 사회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명목론에 대한 얘기였다면, 기역과 니은이 사회 실제론이었기 때문에, 네, 15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가요. 자, 개인은요, 그 자신이 목적이며,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 개인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자, 개인은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한다. 왜 타인이 필요하냐면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타인도 같은 이유로 다른 이가 필요하다. 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이처럼 이기적인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 사회가 형성이 되지만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나도 필요 없어? 라면은 그 사회는 해체된다. 그럼 이 사회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감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개인이 중요한 거죠. 그럼 16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자, 기억에 가니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아,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명목론. 자, 니은.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개인이 중요한 거죠. 개인이 옳지 않다고 믿어? 그럼 사회 규범 중시하지 않을 거야. 개인의 믿음을 중시하니까, 네, 명목론이고요. 자, 디귿.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 이거는 사회 실제론인데, 리을. 사회 규범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 구속력을 강조하니까, 디귿과 같이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16번은요,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갈게요. 자, 계속해서 같은 패턴. 한 사회의 개인들은요,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은 언어적 상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언어적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은 이미 부여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규칙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문화체계로 작동을 한다. 결국 인간은 언어적 상징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 인생이다. 예. 이게 아마 사피어 워프과설에 근거한 선지일 텐데, 결국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개인의 어떠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언어 문화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어떠한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외부에 존재한 어떤 제도와 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구속이 되더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17번은 결국 사회 실제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한다고 보고요. 외부에 존재하는 거 맞고요. 자, 디귿 보면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건 명목론이고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명목론. 그러면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자, 이렇게 두 개의 내용. 하나는 실제론이고 뭐또 하나는 명목론이 되겠죠.
사회는 그 자체로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나왔네. 사회를 되게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개인은요,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방식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존재가 된다. 아, 사회의 요구에 구속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는 뭐야? 가는 사회 실제론. 두 번째, 개인은 자율적 존재다.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를 하면서 사회는 다양한 개인의 행동 방식이 반영된 결과물일 뿐이다. 이 사회는 그냥 단순한 개인의 합에 불과해. 그러면 나는 사회 명목론이네. 자, 기억에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기억은요, 명목론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니은은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외재성을 갖는다. 자, 이거는 사회 실제론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거 맞고, 자, 디귿. 나는요, 개인의 속성은 사회 속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 사회 속성에 의해서 개인의 속성의 결정이, 그러니까 그 개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 속성, 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얘는 실제로. 그럼 가죠. 자, 리을. 나는요,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옳지 않다고 믿으면 존재하지 않아?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 그러면 개인이 중요한 거니까 얘는 명목론.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어서 19번이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 차츰 외향적으로 변해가기 마련이다. 실제로 그런 경험 없어요? 나 되게 조용한 사람인데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발랄하고 막 진짜 외향적인 모습을 지녔다가 또 어떤 무리에 들어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조용해지고 그런 거. 그러면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사회 영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19번은요, 뭐예요? 사회 실제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럼 기억.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 맞고요. 자, 니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 존재다. 능동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명목론. 자, 디귿.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 사회 실제론. 리을.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없죠. 왜요? 개개인의 플러스 합.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환원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네.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19번의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예요. 네. 자, 건물의 벽과 문이 사람을 드나드는 경로를 결정을 하듯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 범위를 제약하고 그 한계를 설정을 한다. 결국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는 내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 집중을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에이, 이거 뭐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정도는 이제 너무 쉬워요. 자, 기어. 사회가 개인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 맞고요. 자, 니은. 사회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실재한다. 예, 이건 맞고요. 자, 디귿. 사적 이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자, 디귿에서 얘기하는 거 사적 이익. 이때 이 사자는요. 예, 개인 사자를 쓰는 거예요. 개개인의 이익의 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건 개인의 합이 사회다라고 하는 명목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 마지막 리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개선에 더욱더 주목을 하죠. 의식 개선에 주목을 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서술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0번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건 사회 실제론이었었고,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대단원 들어가면서, 앞부분 기출 뭐 플러스도 살펴보고, 또 문제 총 20문제 풀어봤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 거예요. 근데 우리 20개 문제 풀어봐서 느끼겠지만,
앞전 단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원, 이단원에서는 요 사회 실재론과 명목론이 매번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 사회화 부분, 또 지위 역할에 대한 부분, 또 이어지는 사회 집단 부분이 훨씬 더 고난도의 변.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개념 완성 사회화 문화의 권희목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화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2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꼼꼼하게 함께 정리했었던 하위 문화와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류 문화, 또 하위 문화, 하위 문화의 유형 가운데 대항 문화, 그리고 또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이주민 문화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또 이주민 문화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주민 문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서 더 나아가서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동화주의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관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리했었던 개념들이 문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이번 시간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분, 먼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푸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고, 단순히 우리는 지금 많이 맞추고 적게 틀리고 그러면 너무 더 좋죠. 하지만은 많이 맞고 적게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험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틀리셔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110쪽에 가서요. 기본 문제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다음 글에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는요, 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문화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죠. 따라서 A는 네, 주류 네, 문화이고요. 그 다음 이와 달리 B는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직업,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B는요, 네, 하위 문화 혹은 부분 문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선지 A는 주류 문화, B는 하위 문화. 자,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에 A는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 아니죠. 저해하는 게 아니죠. 왜요? 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문화라고 하는 게 주류 문화의 의미였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한다 라고 정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 오답이고요. 디귿에 비는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나타나게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위 문화, 부분 문화 정리했었을 때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취미 기호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 하위 문화, 부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되고 공존하고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문화적 다양성이 나타난다.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리을에, 자,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B가 아니라 A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B죠. 특정 지역의 사투리 문화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바로 비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먼저 가는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세 끼를 먹는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지배적인 문화에 해당하는 주류 문화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는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것, 일종의 세대 문화로서의 하위 문화인 거죠. 네, 하위 문화인데 세대 문화적인 성격이 있고요. 다는요, 우리나라의 이주민 문화, 또 이주민들이 공유하는 형태의 문화이니까 얘도 하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1번에 가는요. 우리나라에서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게 하는 원천이다. 문화 다양성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문화에 해당되어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는 주류 문화니까 오답이고요. 2번에 나는요. 우리나라의 세대 문화에 해당한다. 그렇죠. 청소년이라고 하는 세대 문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다는요. 우리나라의 대항 문화에 해당한다. 대항 문화, 한 사회의 주류적인 가치에 저항하고 대립하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성격의 문화를 대항 문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주민 문화, 대항 문화라고 볼 수 없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나는 다와 달리 우리나라의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둘 다 하위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에 다는 가와 달리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간에 문화적 동질성 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문화적 동질성 형성에 기여한 것은 한 사회 구성원,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류 문화가 더 적합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로 연결시켜야 되는 선택지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내신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별표 쳐두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대항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 모든 A는 B에 해당하지만 모든 B가 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 요 문장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활용될 겁니다. 결국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바로 이 대항 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 설명하면은 모든 대항 문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개념 정리할 때 적어드렸을 거예요. 모든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 맞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모든 하위 문화가 대항 문화에 포함되는 것. 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의 것은 모든 대항 문화가 하위 문화에 포함되는 건 맞죠? 왜요?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모든 하위 문화가 대항 문화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인 거죠. 이를 토대로 봤을 때 A가 뭐가 된다? A와 B와 C라 그랬을 때 A가 뭐가 된다? 대항 문화가 되는 거고요. B는 하위 문화가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C는 주류 문화다라고 A, B, C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와 C는 하위와 주류 문화는 가와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하위 문화, A는 하위 문화가 아니라 A는 대항 문화이고요. C는 주류 문화인 거죠.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전체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요 내용이 누구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어요?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그런데 하위 문화, 그리고 대항 문화는 모두 다 하위 문화에 포함되는 한 유형이죠? 그럼 결국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인 거죠, 모두. 그 다음에 3번에 B

B는 A와 달리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만 공유한다. 요것도 누구에 해당한 특징이에요?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특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 얘도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한 유형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뭐다? 모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선택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선택지가 내신에서 아주 단골로 물어보는 선택지입니다. 4번에 C는 B와 달리 문화의 차이로 인한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류 문화인 C가 아니라 결국에 주류 문화인 C가 아니라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거죠. 하위 문화. 요 하위 문화인 B로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류와 하위를 비교한다 그랬을 때 하위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네, 4번 선택지죠. 특히 이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었죠. 여기 해당하는 거가 이 대항 문화만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 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잘 챙겨 두시고요. 5번의 가해는요, 해당 문화 향유자에게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요거 5번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죠.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끼리 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끼리 그 안에 일체감과 소속감과 같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좋은 문항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대항 문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먼저 발문 딱 보면서 대항 문화의 기능? 아, 무조건 안 좋은 부정적 기능만 있는 거 아니었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지.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불렀을 때 대항 문화를 대안 문화 대체 문화다라고도 표현했었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대항 문화를 일탈 문화다라고도 불렀던 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러한 기능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국에서 동그라미 공동체는 갑국에서 강조되는 경쟁 논리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구성원 간의 연대와 돌봄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동그라미 공동체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갑국에서 나태함과 의존 성향을 유발한다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왜? 주류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대항 문화적인 성격으로 인식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갑국에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갑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동그라미 공동체의 가치관을 반영한 각종 사회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 기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기존의 경쟁의 논리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초래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항 문화가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냐? 정답은 바로 4번인 거죠. 4번. 주류 문화가 지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공한다라고 한 대안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이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가장 적절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1번, 사회 전체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2번, 집단 간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한다. 3번, 해당 문화의 향유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5번,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요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모두 다 대항 문화 혹은 하위 문화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이 제시문에서, 이 사례에서 부각되어져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거 1번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고요.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도 제시문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자, A는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공유하는 문화다. 특정 지역 주민들. 따라서 하위 문화의 유형 가운데 지역 문화에 해당하고요. B는요.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하니까 하위 문화의 한 유형 가운데 세대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에 A는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죠. 일정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 특정 지역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니은의 B의 형성에는 세대 문화의 형성에는 공통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세대 문화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성숙 과정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나이라고 하는 측면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공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돼서 복합적으로 세대 문화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 디귿에 A는 B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즉,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모두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엮이 적혀져 있는 지역 문화와 세대 문화 같은 경우는 대항 문화적인 성격이 없는, 대항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의 하위 문화잖아요? 그쵸? 그러한 차원에서도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앞에서도 강조했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식의 내용이 디귿선지에 반영이 되는 거죠. 리을에 B는 A와 달리 해당 문화 향유자들 간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아니죠. 달리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세대 문화를 공유하는 향유자들 가운데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서 일체감과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뭐할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위 문화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에도 해당된다라고 정리했었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기역은요, 세계화로 국가 간 문화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니은은 이주민 문화는 이주민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요소, 또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민 문화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기역은 문화의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화를 초래한다.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문화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한 사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존재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양화를 초래한다라고 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다양화를 초래하는 경우로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문화 이동이 활발해져서 다양화를 초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선진국 중심으로 선진국의 강한 영향력에 의해서 획일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가 아니라 이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얘를 부정하고 얘를 초래한다라고 하나를 부정시켜버리고 얘만 된다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거는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답인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화를 초래하겠지. 만약에 이 부분이 없고 획일화가 아니라는 부분이 없고 이걸 통해서 다양화를 초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당연히 맞는 선지지. 하지만 앞부분에 획일화를 부정해버리고 다양화를 초래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단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획일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 중심의 강한 영향력에 의해서요. 개별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런 맥락으로도 요 기억의 맥락만 놓고 봤을 때, 요 기억의 맥락만 놓고 봤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을 통해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버리면 고유한 정체성도 잃게 됨을 알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제시문에서 니은을 보니까 이주민 문화는 이주민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요소래요. 정체성이 필수적이래요.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은 결국에 자신의 문화를 버리면은 정체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의 예로, 즉 이주민 문화의 긍정적인 기능인 거죠. 문화 창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들, 들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옳은 내용이다. 리을의 예로, 즉 이주민 문화의 부정적인 기능은요. 집단 간 갈등 유발을 들수 없다가 아니라 갈등 유발을 들수 있는 것이죠.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집단 간 갈등이 유발되거나 초래될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같은 선택지, 요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내신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갑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갑은요, 한 사회가 동질성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혼란을 피할 수 없어. 이주민들은 주류 문화를 따라야 돼. 즉,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동질성을 갖춰야 한다. 주류 문화를 이주민들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인 것을 알수 있어요. 용광로 정책. 을은요, 모든 집단은 자신들이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요. 이주민 집단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존중해줘야 돼. 바로 평화적인 공존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샐러드 볼 정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선지. 갑은 문화 다양성 보장보다 사회 통합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죠. 동질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게 동화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니은의 을은 이주민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보고 있다, 본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모든 집단은 다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어.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주민 문화를 열등한 문화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디귿의 갑은 을과 달리 한 사회에 다양한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 요 내용은 다문화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을과 달리가 아니라 을로 연결시켜야 되는 설명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리을의 을은 갑과 달리 이주민 문화에 대하여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입장을 제시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을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입장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죠. 갑은 반대로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요, 기역과 리을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8번 같은 문제도 충분히 내신에서 변별력 있게 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좋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많이 응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중 하나이다. 자, 미국의 용광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인가라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니은, 기역인데, 각각의 기역, 니은은 옛, 아니오 중 하나래요. 지금 이 질문에 의해서 뭐가 옌지, 뭐가 아닌지 위에 표만 봤을 때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선택지에 따라서 계속 기역과 니은이 예, 아니오가 달라지고요. 또 예, 아니오가 달라지면은 또 A와 B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꼼꼼하게 봐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A가 만약에 동화주의라고 한다면, A가 동화주의다라고 한다면은 기역은 뭐가 돼야 돼요? 용광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인가에 예라고 반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B가 다문화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A가 동화주의면 니은은 예가 아니라 니은은 아니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A가 이주민의 정체성 보존을 중시하는 관점이면, 이라고 하면은 A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따라서 여기가 다문화

동화주의. 그럼 B는 동화주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질문은 동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은 아니요라고 오고 니은은 예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기억은 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답이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 B가 다문화주의 이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다문화주의면 여기는 동화주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가에. 그러면 요 가에 먼저 확인하기 전에 요렇게 세팅했으니까는 기억이 요 질문에 따라서 예가 되고요. 니은은 아니요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아니요가 올 거고 여기는 예가 오는 질문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주류 문화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 누가 받는 비판이에요? 동화주의가 받는 비판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가를 집어넣으면 이 내용을 가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동화주의가 받는 비판인데 지금 동화주의라고 해놓고 지금 아니오라고 말하니까는 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에 자, 기억이 예이면은 기억이 예래요. 여기가 예래요. 그럼 여기 동화주의네요. 여기는 아니오네요. 여기는 다문화주의네요. 그렇죠? 여기 아니오고 여기 예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가에 문화 다양성 보장보다 문화의 동질성 확보를 중시하는가? 문화 다양성 보장보다 동질성 확보를 중시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예를 여기 넣었는데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답이 됩니다. 동화주의로서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에 니은이 아니오이면 니은이 아니오래요. 그러면 여기 아니오 여기가 예가 되네요. 여기 동화주의 그다음에 여기 다문화주의 그리고 여기 또 아니오 그다음에 여기 예다 이렇게 확인해서 가의 내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에 주류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라고 하는 거 누가 다문화주의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요거를 넣었어. 그런데 다문화주의라고 넣었을 때 지금 동화주의 입장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다문화주의에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여기에 뭐할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나왔지만은 학교 시험에서는 합답형이라고 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 대신 여기다 이거는 뭐 캐나다의 샐러드 볼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인가를 넣어가지고 또 새롭게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풀이 유형을 좀잘 정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답형 문항으로 한번 가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그라미 지역 주민들만 공유하는, 특정 지역 주민들만 공유하는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의 A에 해당한다. A는 뭐인 거예요? A는 지역 문화. 그쵸? 그 지역 주민들만 공유하는 형태의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구성원들만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을 전체 사회로 보게 되면은 그 음식 문화는 그 지역의 B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고 또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특정 세대에 속한 사람들만 공유하는 음식 문화는 동그라미 지역의 A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여기 우리나라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동그라미 지역 주민들만 공유하는 음식 문화는 그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누리는 하위 문화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을 전체 사회로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음식 문화는 결국 전체 사회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이면서 그 지역 안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범주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제시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주류 문화로 해당하고 그 주류 문화 안에서 특정 세대, 특정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만 공유하는 걸로 또 한정시켜 버리면은 그것은 또 뭐가 된다? 하위 문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A는요. 하위 문화라고 적고요. B는 주류 문화라고 A와 B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에 윗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A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A는 뭐였어요?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거죠. 윗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하위 문화의 특징이 뭐냐?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지. 자, 그것은 전체 사회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디까지 전체 사회로 볼 것이냐, 우리나라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특정 지역을 전체로 볼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을 지닌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가 갖는 기능을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개인과 또 전체 사회의 측면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우리가 흔히 아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문화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의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고 그 특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이 풍부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부함은 한 사회의 새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발전의 양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시 답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개인의 문화적 무엇 형성에 기여하는가? 여기 해당 지역 주민의 고유한 특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해당 지역 구성원의 소속감을, 애착심, 뭐 일체감, 우리가 교재에 정리했었던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따라서 빈칸에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정체성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사회의 무엇, 문화 다양성이, 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발전의 양분이 되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게 하는 원천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3번에는요, 대항문화의 기능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항문화의 기능, 이미 객관식에서도 봤었던 내용이죠.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70년대부터 후반부터죠. 영국 런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펑크 패션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영국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무관심한 영국 사회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찢어진 옷, 헝클어진 두발과 같은 과감한 패션을 즐겼는데요. 자, 이러한 패션은 영국 사회 언론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대항문화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들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는 영국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약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주류 사회와 전체적인 영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항문화는 주류 사회나 주류 문화가 지닌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문제의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 문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요 아래 부분을 통해서 대한 문화

또 대체문화적인 성격, 대항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에 해당하는 제시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대항문화의 이 일탈문화적인 성격까지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만 물어보지 않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도 과감하게 여기 하단 부분에 이제 여기는 이제 대한문화적인 성격으로 제시문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용을 이제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일탈문화적인 성격의 대한문화 제시문을 한 문단 추가해가지고 이런 대한문화적인 거, 일탈문화적인 거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서술하게끔 문제가 또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둘다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각국 정부는요,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자 이주민 문화를 금지하고 이민자들에게 각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주민 문화를 금지했대요.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각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뭐예요?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인 거죠. 동화주의와 동화주의를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을국 정부는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자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그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평화적인 공존에 대해서 모색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각국 정부의 관점과 을국 정부의 관점을 각각 쓰세요. 각국 정부는요, 동화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을국 정부는 다문화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까지 뭐 같이 적어라 라고 하면은요, 요 미국 사회에 존재했었던 용광로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관점에 적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까지 적어라 라고 하면은 용광로 정책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을국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볼 정책이 대표적인 또 사례인 거죠. 이렇게 관점과 대표적인 사례를 원 플러스 원으로 또 같이 챙겨 주시면은 또 서답형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각국 정부의 관점과 을국 정부의 관점이 추구하는 목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각국 정부, 즉, 동화주의를 추구하는 이 각국 정부에서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 통합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을국 정부의 관점, 다문화주의에서는요, 문화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지는 평화로운 공존 방안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셔서 정리해서 서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변별력 있는 문항들. 이런 문제 유형들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대응력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대항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표는 동그라미 9개 존재하는 세 가지 문화가 각각 A에서 C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기본 문제 풀었을 때, 기본 문제 몇 번이었더라? 3번 문항 풀 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모든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되어진다. 왜?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 문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곧 하위 문화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표에서 캐치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디에서 캐치할 수 있냐?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을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세모세모 문화라고 하는 것은 B와 C 모두에 해당해요. 그 말은 결국에 B와 C라고 하는 것은 하위 문화 아니면은 대항 문화. 각각 둘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마름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또 B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B가 하위 문화이고 C가 대항 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얘가 대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얘가 동시에 또 하위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요렇게 B를 하위 문화, C를 대항 문화로 놔야지 성립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뭐예요? 주류 문화다. 요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대항 문화는 다 하위 문화에 포함된다. 요 개념이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T 시기에 요 다이아몬드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는 대항 문화에 해당하는가? B라고 말하고 있죠? B는 대항 문화가 아니잖아요. 대항 문화의 성격이 아닌 형태의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1번 오답입니다. 그 다음 2번에 T시기에 세모세모 문화, 이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은 네모네모 문화. 네모네모 문화는 뭐예요? 주류 문화인 거죠. A 주류 문화. 이거를 향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선택지도 내신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선택지야. 꼭 기억해도. 우리가 마치 대항 문화를 공유하면은요, 주류 문화를 공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사회에서 공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대항 문화가 주류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대립하는 문화라고 의미를 잡았기 때문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대립하는 거니까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주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대립하는 거긴 하지만 주류 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전면적으로 다 거부하고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일탈 행위를 저질러요. 기존 사회 규범을 어기고 위반하는 형태로서 대항 문화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우리 사회에 함께 존재하면서 그 친구들끼리만 그러한 문화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류 사회의 가치에 저항하고 대립해도 한 사회가 추구하는 주류적인 가치,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 그 친구들도 쌀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도 밥 먹을 때 수저를 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도 청소년 일탈 문화라고 하더라도 명절 문화를 또 즐기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하지 않는다, 즉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물어보는 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향유하고요. 또한 주류 문화와 대항 문화가 한 사회에서 공존합니다. 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T 플러스 1 시기에 네모네모 문화는 동그라미국의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이다. 요 내용이 대항 문화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B가 뭐였어요? B는요, 대항 문화가 아니라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고요. 4번에 세모세모 문화는 T 시기에 대항 문화였지만 세모세모 문화는 T 시기에 C 대항 문화였지만은 T 플러스 1 시기에는 A로 바뀌었네요. 주류 문화가 됐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위 문화가 시간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될 수 있고 또 주류 문화가 또 반대로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적용되는 거죠. 5번에 모든 B는 C에 해당하지만 모든 B, 모든 하위 문화는 대항 문화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 아니라고 했었죠? 반대로 모든 대항 문화가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거죠. 하지만 앞에 부분이 틀려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는 문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 C는 각각 이주민 문화, 주류 문화, 지역 문화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네요. 첫 번째, 교통의 발달로 사회 구성원의 공간적 이동이 활발해진 것은 A의 정체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지역 문화의 정체성 약화. 즉 A는 지역 문화이고요. 두 번째, 한 사회에서 B는 학력, 직업, 계층, 성별 등을 초월해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라고 하는 B는 주류 문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C의 향유 집단이 가진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자라는 입장과
B에 동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에 세 번째 C는 이주민 문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C와 달리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가? 지역 문화와 이주민 문화 모두 하위 문화죠. 이번에 A는 B로 변화할 수 있지만 B는 A로 변화할 수 없다. 아니죠. 둘 다 모두 A는 B로, 지역 문화는 주류 문화로, 또 주류 문화는 또 지역 문화, 이런 식으로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역 문화는 주류 문화, 또 주류 문화는 지역 문화. 그 다음에 3번에 C는 A와 달리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게 하는 요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둘 다 하위 문화잖아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겠습니다. 4번에 C는 B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통합에 기여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주민들끼리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는 그들끼리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해당 집단 안에서의 통합을 말하는 거죠. 5번에 한 사회에서 C에 해당하는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는 B에 해당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이주민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는 또 주류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으로 생활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결혼 이민자로 왔었을 때는 또 이주민 문화로서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맥락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단서 조항 A에서 C는 대항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 주류문화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만 공유하는가 라고 그랬을 때 여기만 니은이에요. 그럼 얘는 주류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아니요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억이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지배적 가치를 부정하는가, 거부하는가 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예죠. 따라서 얘는 대항문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대항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오다. 옳은 선택지고요. 니은에 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A와 C의 총합은 B다. 요거 아니라고 했어요. 즉, 하위문화의 총합이 주류문화가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주류문화, 표준어, 언어문화, 표준어인데요. 각 지역별 방언들을 다 더하면은 표준어가 되냐. 이런 개념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선택지. 하위문화의 총합은 주류문화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가에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 다양성을 드러내는가? 라 그랬을 때,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냐. 요 내용은 하위문화에 해당되어지는 설명인 거죠. 그랬을 때 기억이 예라 그랬는데 요거는 맞네요. 근데 주류문화도 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기억으로 바뀌어서 예가 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은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보장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죠. 주류 집단이 이주민 문화를 억압하고 주류 문화에 흡수하려고 할 경우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네요. 을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듯이 이주민은 주류 문화를 따라야만 해. 그래야 문화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기억에 갑은 을과 달리 사회통합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 고려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대놓고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사회통합을 고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고려하고 있다라고 골라야 돼요. 니은의 을은 갑과 달리 이주민 문화와 주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을은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다음 디귿에 을은 갑과 달리 한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요게 동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리을의 갑은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을은 동화주의 입장에서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고 있다. 리을 옳은 선택지가 돼서 정답은 5번이고요. 오히려 요 내용 자체는 다문화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 하위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지난 시간 개념을 잘 잡았고요. 이번 시간에 관련된 내용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문제 풀면서 중요한 내신 출제 포인트들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는요. 시험 보기 전에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문화 변동과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야 문화는 럭키 복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바리수 작가님 글 중에 하나야. 라곰이라는 단어가 스웨덴어로 적당한, 딱 알맞은을 뜻하는 말이래. 그래서 나저 라곰이라는 단어 좋아해서 이렇게 뭔가 아이디 만들거나 이렇게 메일 주소 만들 때저 라곰이라는 단어를 주로 넣거든. 근데 마치 이번 글에 저런 라곰이란 주제가 올라온 거야. 딱 이만큼이 좋아. 모두가 동경하고 사랑하는 취향이더라도 거기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라고 저렇게 말해도 내 입맛은 다를 수 있잖아. 그보다도 내 마음에 더 와닿는 걸 택하는 삶의 형태다. 다음 사진 보면 완벽해 보일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주는 게 라곰이란 단어야. 더 가져. 그걸로 만족해? 무조건 해야지. 그렇게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눈치가 주더라도 전 지금이 딱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다음 그림 보면 중심을 잘 두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스스로 지지할 때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못할까 하는 그런 불안이 해소되고 있어 보이는 거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 그림이 참 마음에 들어. 시선의 중심이라 그러지? 타인에 대한 시선보다는 어디에 중심을 두는 거냐면 내 취향에 중심을 두고 선택하는 거. 근데 이런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언젠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나는 20대의 나보다 30대가 좀더 행복한 것 같거든? 근데 나는 그 이유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렇게 알게 되면서 좀 후회하는 선택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다음 그림 보면 균형 잡힌 일상에는 저절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안정감 같은 마음이 깃들게 된다. 어디든 행복의 조건에는 작은 걸 즐길 줄 알고 또 지금에 만족할 줄 알며 자신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취향을 아는 게한 걸음 더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바쁜 와중에도 꼭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상악함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지? 그래서 문제 조금 더 풀고 나서 우리 개념들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래서 다음 각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구해달라 그랬어. 나 우리 사분면이라는 건총 4개가 있었지. 그래서 순서대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근데 이제는 각이 움직였었잖아. 동경이었잖아.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분면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해낼 수 있었어. 그래서 720도, 뭐, 710 12도 한번 볼까? 712도.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 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720도면 두 바퀴지. 우리 720에서 뭐 해줄 수 있냐면, 8도를 빼줄 수 있다? 그럼 두 바퀴 도는 건 의미 없으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마이너스 8도하고 지금 위치가 똑같은 거잖아. 우리 항상 기준은 시초선이었어. 나 시초선에서 위로 움직이는 게 양의 방향이었고,

있고 아래로 움직이는 게 음의 방향이었어. 그럼 8도만큼 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몇 사분면인 거냐면 얘는 제4사분면인 거지. 360도에 대한 표현으로 고친 다음에 풀었어도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 나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31도야. 나 여기서 한번 쪼개보자. 마이너스 931도라는 값은 마이너스 720도 가지고 올게. 720도. 그럼 나 931도에다가 720도였으니까 뒤에다가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211도만큼 해줘야지 둘 더했을 때 마이너스 931도가 될수 있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720도라는 건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도는 거니까 위치에는 영향을 안 주지. 그럼 내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건 마이너스 211도야. 그럼 마이너스 211도니까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고 211도니까 나 여기까지 180, 한칸더 움직이면 270. 근데 270까지는 못 갔잖아. 몇 사분면인 거야? 그치, 2사분면인 거지.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는 제2사분면이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낯설면 3을 곱했어도 돼. 나 마이너스 360도 3번만큼 계산해주고 그 뒤에다가 부족한 만큼 더해줬어도 괜찮아. 그래서 너희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된다. 얘가 유제 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1번 한번 보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529도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 구해달래. 일치하지 않는 거. 뭔가 위치가 다른 게 있나 봐. 그래서 529도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529도. 나이 안에서 360도 한번 꺼내볼까? 나 360이 500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140인 거고, 거기다가 29만큼 더 했으니까 169도지. 즉, 529도라는 애는 한 바퀴 도는 건 위치에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169도의 위치에 있을 거야. 169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얘는 동일하겠지. 이제 2번 한번 보자. 우리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누구였냐면 889였어. 나 얘는 720을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까? 우리 720이 두 바퀴잖아. 720을 뺐어.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169가 되지. 즉, 169도만큼 위치에 있는 건 똑같겠네. 두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169도에 가 있대.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하겠다.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봤더니 마이너스 191도야. 나 얘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뭘 해줘야 되는지 고민해볼까? 나 360에서 191을 뺐어. 그랬더니 5가 되면서 10, 10에서 1 뺐으니까 9, 나2 됐고 10 됐어. 뺐으니까 6, 그리고 1이지. 즉 얘는 한 바퀴 돈 다음에 169도만큼 더 갔네. 반대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위치에 영향 없고 그 다음에 또 169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전부 동경이 일치하겠다. 이제 4번 한번 해볼게. 우리 4번은 마이너스 541도야. 나이 안에서 뭐할 거냐면 360도만 하나 건져보자. 나 541에서 360도 하나만 좀 빼봤어.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1. 나 5였어. 하나 뺐으니까 4. 10 됐고. 10에서 6 뺐으니까 4. 8. 즉, 181인 거지. 나이 뒤에 마이너스 181도가 찍힌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건 마이너스 191도가 돼야지만 동경이 일치했거든? 그러니까 4번 보기는 지금 틀린 보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식 봤더니 지금 541도에서 360도만큼을 그치, 제거시켰어. 그래서 1 나왔고 4 됐고 10 되면서 181도만큼의 차이가 생긴 거지. 나머지 애들은 191도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1번에서의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보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1004도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일치하는 걸 있는 대로 골라달래. 방금 전에 했던 그 연산법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야. 이번엔 기준이 누구냐면 1004도였어. 1004도. 저감 먼저 한번 정리해보자. 나이 안에서 얼마나 꺼낼 수 있을까? 720도 한번 꺼내볼까? 나 720도란 얘기는 362개 꺼낸 거지. 1000이 되기 위해서는 280이 필요하고, 그 뒤에 4 있으니까 284도가 더해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4도하고 동경이 일치하는 건 일단 누구냐면 284도.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360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284도가 나와야 돼. 284도.

에다가 284도 더해주면 마이너스 76. 284도 나오는 거니까 디귿보기는 맞는 보기인 거지. 이제 리을 한번 볼게. 우리 디귿은 맞는 보기. 나 리을은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436도였어. 나 얘를 가지고 기준값 만들까? 나 마이너스 360으로 기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얘가 400이 되기 위해서는 40이 필요하고 36만큼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76도가 더 있어야 되고 한 바퀴 도는 건 의미 없고 마이너스 76인데 방금 전에 마이너스 76 동경 일치했지.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보기였겠다. 이제 두개 한번 체크해보자. 미음하고 비읍. 그럼 미음을 좀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644도였어. 나 마이너스 720도 한번 갖고 와볼게. 그럼 720에서 644를 한번 좀 빼보자. 그랬더니 1이었고 10 뺐으니까 6. 얘6 됐고 10 뺐으니까 7 됐어. 나 76도거든? 76도? 우리 마이너스 76도인 거지. 양의 값으로 76도인 거 아니잖아. 우리 양의 값으로는 284도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미음은 틀린 보기. 이제 마지막 비읍만 한번 체크해볼게. 비읍. 우리 비읍은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806도 나왔어. 나 마이너스 720도 한번 기준해보자. 나 얘가 800이 되기 위해서는 80 필요하고 6 더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6도지. 근데 우리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76도여야 돼. 그러니까 비읍 보기도 틀린 보기였던 거지. 그래서 비읍도 틀렸고 미음도 틀렸어. 그래서 일치하는 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면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요렇게 세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게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가게 사이즈를 이용해서 내 눈에는 전부 다 다른 각처럼 보이지만 위치상으로는 동경의 위치는 전부 다 동일한 그런 각도를 읽어내주는 문제가 유형 1번에서의 2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3번 한번 해보자. 시초선 OX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가게 크기가 몇 도였냐면 마이너스 1321도였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 가게는 정수 N에 대해서 360 곱하기 N 그리고 알파로 표현을 해달래. 근데 그 알파에 대한 범위가 0부터 360까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바퀴들을 최대한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양수인 값에 대한 하부로 표현을 해달란 얘기지. 한번 써보자. 마이너스 1321도였어. 나 얘를 가지고 뒤에 값이 지금 알파인데 알파가 0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지. 360을 넘어서면 안 되고.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360이 몇개 들어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나364개 한번 갖고 와볼까? 0, 6, 4, 24, 3, 4, 12니까 1440. 나 얘를 4개 그럼 갖고 와주면 되겠다. 그럼 나 마이너스 1440이야. 뒤에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지? 즉 1440에서 1321 요만큼 빼주면 돼. 그래서 3이었고 10이었으니까 9, 3에서 2 뺐어. 1, 4에서 3 뺐어. 1. 즉 뒤에 뭐 있어야 되냐면 119도 있어주면 돼. 즉 알파라는 애가 범위 안에 들어오지. 조건 만족하는 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알파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 따라서 알파는 119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제거해야 돼. 바퀴 수를. 근데 뒷부분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0하고 360 사이에 있는 값. 그래서 봤더니 나 4바퀴 들어가 주면 마이너스 1440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 뒤에 에다가 양의 값을 더해서 식 정리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이 3번 문제였고 119였어. 여긴 계산식들이 좀 많지. 이제 4번 한번 보자. 얘도 그런 형태지? 다음 주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하고 다른 거 구해달래. 즉, 요 보기에 나와 있는 5개의 각도들에 대해서 동경이 지금 어디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1번부터 한번 해보자. 536. 나요 536은 나 일단 360부터 하나 꺼내볼게. 360. 나 360이 500이 되기 위해서는 140 필요하지. 근데 36만큼 남았는데
남았으니까 176도가 더 있어야 되지. 한 바퀴 도는 건 위치에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저각은 결국 어디 있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176도에 가 있어. 나 90도는 넘어섰고 180도는 못 넘지.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에 있어.

과정 반복하는 거야. 우리 두 번째로는 813도. 나 여기서는 720 한번 꺼내볼게. 720이었으니까 800 때리면 80 남았고, 13이니까 93도 남았네. 나 720은 위치에 영향을 안 주지. 93도야.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90도 넘어갔어. 그러니까 몇 사분면인 거냐면, 얘도 2사분면이었겠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32 해볼까? 마이너스 232.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는 게 마이너스 232 정도는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시초선의 기준으로 음이니까 어디로 움직여야 돼? 아래쪽으로. 근데 232만큼 움직일 거잖아. 나 90도 움직였어? 180만큼 움직였어? 270까지는 못 가. 근데 180은 넘어서야 돼. 즉몇 사분면인 거냐면 얘도 2사분면인 거지. 이제 4번 한번 해보자. 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21이었네. 마이너스 521. 마이너스 521. 얘를 뭘로 바꿀까? 마이너스 720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720에서 뭐할 거냐면 521을 뺄 거야. 그래서 식에서 나 요거 1 됐고 10 됐으니까 9. 나6 됐으니까 10 됐어. 8이었으니까 9. 즉, 199인 거지. 나 뒤에다가 199만큼 더해줘야 돼. 이렇게 빙글빙글 돈거 의미 없고, 그러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얼마큼 움직여야 되냐면 199도. 나 90도 움직였어? 180만큼 움직였어? 270까지는 못 미치지만 조금 더 가야 돼. 즉, 몇 사분면인 거냐면 지금 3, 4분면인 거지. 즉, 4번은 몇 사분면? 3, 4분면이었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하고 다른 거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2, 4분면,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720을 썼지만 이거 마이너스 360 빼고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도 돼. 같은 답이 나온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돼. 얘가 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5번 한번 보자. 이 문제 너무 중요해. 요 5번 문제는 잘 체크해놔야 돼. 나 세타가 지금 4, 4분면의 각이었어. 우리 그랬을 때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해달래. 이런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실수해. 지금 세타라는 게 누구냐면 4, 4분면이라 그랬어. 우리 일단 모양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분면은 총 4개가 있었어. 1, 2, 3, 4. 그럼 4,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긴데. 우리 거기 있는 각은 보통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저 사이에 들어가는 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생각해야 돼? 그치, 빙글빙글 돈 거. 얘가 얼마든지 빙글빙글 돌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270도처럼 보이지만 뭐 생각해야 되냐면 빙글빙글 돈 거. 360만큼 n번 돈 거. 즉,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360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360도를 n번만큼 빙글빙글 돈 거를 고려해줘야 돼. 대신에 여기서 n이라는 건 내가 빙글빙글 돈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값은 그치, 정수겠지. 나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서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됐어.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고려해줘야 돼. 그럼 이제 세타의 범위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누구의 범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3세타야. 그럼 3세타니까 양변에 뭐 해주면 돼? 그치, 3 곱해주면 되지. 그럼 나 여기다가 3 곱할 거야. 우리 270에다가 3 곱할 거니까 0이었고, 7, 3, 21, 3, 2, 6이니까 8. 즉, 810도에다가. 나 3을 전부 다 곱하는 거야. 360도에도 3을 곱할 거니까 나 여기다가 3n이라고 쓸게. n 곱하기 3이어서. 이제서야 주인공이 3세타가 됐어. 그럼 나 여기도 뭐가 되냐면 360도가 지금 3개가 될 거고, 그리고 360도가 뭐가 될 거냐면 3n개가 되겠지. 양변에다가 전부 3을 곱해준 거야. 근데 그때 저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이 3세타의 범위잖아. 그럼 이제 범위를 만들어 낼 건데, 이 뒤에 있는 애들 있지?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360 곱하기 3엔? 그치, 얘는 의미가 없어. 우리 360도라는 건 어차피 한 바퀴잖아. 내가 한 바퀴를 얼만큼씩 움직이든지 간에 전혀 영향이 없지, 위치에. 그러니까 위치에 영향을 주는 건 지금 누구냐면, 여기서의 810, 그리고 여기서의 360 곱하기 3, 저런 애들이야.

근데 810 숫자 너무 크지? 우리 저 안에서도 지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우자. 360을 가지고 점점 없애주면 나720좀 없애볼게. 720. 즉, 얼만큼 없앤 거야? 그치, 2밖에 없앤 거야? 그럼 720을 없애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90도만 남을 거고. 이 3세타의 범위가. 나 720도 없애자 그랬어. 360두개 없앤 거야. 그러니까 360도 하나는 남아있겠지. 즉, 저 3세타라는 애는 90도부터 360도 그 범위 안에 낑겨있는 애다? 즉, 어디만 제외됐어? 그림 생각해야지. 나 항상 시초선 기준. 나 여기서 출발했을 때 90도부터 360까지야. 90도부터 360까지 이만큼이야. 즉, 어디만 제외된 거야, 지금? 1사분면만 제외된 거지. 그래서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제 1사분면이 되는 거야. 이게 좀 푸는 느낌이 이상할 거야. 애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풀때 그냥 이렇게 고정시키고 끝나. 요렇게 풀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타라는 애는 움직인단 말이야. 동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270, 그냥 360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 빙글빙글 도는 걸 반드시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5번 문제였고, 얘랑 같은 유형이 지금 하나 더 나오거든? 이거 한번 해볼게. 6번. 지금 세타라는 애가 이사분면에 각이었어. 그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분면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이제 이런 거풀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세타가 어디에 있었대? 이사분면에 있었대. 나 지금 이런 각이었대. 예를 들면 뭐 120도 지금 이런 거잖아. 그럼 내가 세타가 120도였을 때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세타는 몇 도? 60도. 그러니까 답이 뭐처럼 보여? 응, 1사분면처럼 보여.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란 얘기야. 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이게 내 눈으로 보기에는 120도이지만 뭐일 수도 있냐면 그냥 120도가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온 120도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도냐면 480도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세타가 480도잖아?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몇 도로 바뀌냐면 240도거든? 그럼 240도니까 어디냐면 180을 지나서 존재해. 즉, 뭐도 가능해? 3, 4분면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각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 쪼개버리면 큰일 난다. 꼭 일반화해서 풀어야 돼. 왜안 되는지를 보여줬어.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우리 세타가 어디 있었냐면 2, 4분면에 있는 각이었대. 2, 4분면. 처음부터 범위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만들고 나서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 우리 2, 4분면에 있는 각도니까 90도보다는 클 거고 누구보다는 작냐면 180도보다는 작겠지.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진짜로 범위 제대로 만들자. 빙글빙글 도는 거. 내 눈으로 보기에는 90도지만 나 이거 몇 바퀴 돌았을지 몰라. 360 곱하기 n 해줬어. 세타라는 애가 있잖아. 내 눈으로 보기에는 180도이지만 얼만큼 움직였을지 몰라. 360N 해줬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치,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이제 절반으로 나눌 거지. 양변을 2로 그대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2로 나누는 순간 뭐가 되냐면 45도가 되는 거고. 나 2로 나눌 건데 어느 부분을 나누든 상관없어. 나 360도 곱하기 2분의 N이라고 쓸게. 절반을 나누는 중이야.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되냐면 90도.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360도 곱하기 2분의 n으로 정리했어. 근데 우리 이때 등장하는 n은 뭐라 그랬지? 빙글빙글 도는 거. 그래서 정수가 된다 그랬지? 이제 여기까지는 만들었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야. 나 우리 여기 있는 n에 따라서 사분면의 위치가 달라지지. 나요 n에 따라서 360도만큼의 바퀴 수를 제거가 될 때도 있고 남아있을 때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n이 4였다? 그때는 어떻게 돼? 2가 되지. 360 곱하기 2가 되지. 두 바퀴니까 의미 없지. 그러니까 45도부터 90도 사이에 존재하겠지. 근데 만약에 n이라는 값이 3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360도 곱하기 2분의 3이다? 360이 딱 떨어지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차이는 누가 만드는 거야?
그치, N이라는 애가 E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뭐 해봐야 되냐면 N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나 N이라는 애가 EK가 되는 케이스 생각해보자. 나 여기서도 우리 N이라는 값은 예쁘게 생긴 정수야. 그럼 N이라는 애가 EK였어. EK가 된다는 얘기는 E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60만큼 어떻게 움직여? K바퀴만큼 움직여. 전혀 의미 없지.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냐면 그냥 45도만 남았고 오른쪽은 누가 남냐면 그냥 90도만 남아. 나 2분의 세타가 45도하고 90도 사이에 존재해. 그러니까 몇 사분면인 거냐면 제1사분면인 거야. 이 문제 잘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까? 여기가 1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n이 2k 플러스 1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는 정수였어. 이때는 이제 잘 봐야 되지. 나 n이라는 애가 2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앞에 45도가 있었거든? 그리고 뒷부분 봐야 돼. 360에다가. 나 지금 그 n이라는 걸 뭐하고 있냐면 2로 나누는 중이었어. 그럼 n을 가지고 2로 나눴으니까 k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요렇게. 괜찮아. 오른쪽 한번 더. 2분의 세타에다가. 나 뒷부분 뭐가 있었냐면 90도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60도에다가 2분의 n이 있었어. 즉 2분의 n이 있었거든. 나눠서 쓸게. 마찬가지로 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바뀌어. 그럼 360도 곱하기 k가 되고 360 곱하기 2분의 1할 거지. 여기도 360k, 360 곱하기 2분의 1이 나올 텐데 360k는 위치에 영향을 안 줘. 빙글빙글 돈 거니까. 그럼 이제 좌변이 뭘로 바뀌냐면 45도에다가 2분의 1 남았잖아. 360도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180도가 남아있어. 있을 거고. 한번 더. 나 원래 90도였었는데 여기도 K만큼 움직인 건 영향이 없어. 근데 뭐가 남아있냐면 180도 한 덩이가 남아있어. 그 위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둘을 가지고 더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225도가 되는 거고. 2분의 세타가. 나 오른쪽도 더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270도가 되는 거지. 나 2분의 세타라는 애가 있잖아. 225도부터 270도래. 나 시초선은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 나 225도니까 180 넘어섰지. 그리고 270까지는 못 갔어.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야, 지금? 3, 4분면. 그래서 뭐도 가능한 거냐면 제 3, 4분면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전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가볼까? 하나는 제 3, 4분면인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첫 번째 케이스에서 구했던 제 1, 4분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첫 시작이야. 처음부터 범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 문제에서 준 4분면 해가지고 일단 기본값으로 써. 그리고 양쪽에 뭐 해봐야 돼? 빙글빙글 돈 거. 360 곱하기 n, 360 곱하기 n.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내가 없애줄 수 있다면 위치에 영향을 안 주지만 이렇게 남는 게 생긴다면 그때는 케이스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2에서의 6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호도법 한번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은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거 하나였다? 숫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동그라미 쓰는 거.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저 각도에 대한 표현법밖에 없었으니까 굳이 이름을 안 붙였어. 근데 이제는 이름이 생겼어. 제 이름이 뭐였었냐면 60분법이었던 거야. 60분법. 다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각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60분법을 활용해서 각도를 표현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30도, 45도 이렇게 숫자 머리 위에다가 조그맣게 동그라미 쓰는 거. 근데 저 도라는 게 무슨 뜻이었었냐면 원이 하나 있었고 중심각이 있었는데 나저 중심을 가지고 몇 개의 피자 조각으로 잘랐었냐면 360 조각으로 잘랐었지. 나360 조각으로 잘랐을 때 피자 한 조각을 꺼냈어. 그때 중심각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1도라고 이름 붙였어. 얘가 60분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뭘로 표현을 했냐면 도라는 수칙으로 우리가 저 값을 읽어줬었지. 그래서 그동안은 각도를 60분법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 새로운 각도에 대한 표현법을 배울 건데 얘 이름이 호도법이야. 호도법. 그래서 우리 호도법으로 한번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는데 이름이 뭐냐면 호도법이야. 근데 이 호도법이 있잖아. 줄임말이다. 줄임말. 무슨 줄임말이냐면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의 줄임말이야. 뭐의 길이냐면 호의 길이.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호라는 그 길이는 어디에서 등장했던

호? 그치, 부채꼴에서 배웠던 단어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호도법을 정의하게 되냐면, 부채꼴을 만들 건데 어떤 부채꼴이냐면, 나 반지름이 알이었어. 우리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었으니까, 그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존재를 하겠지. 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1라디안. 새로운 표현법이야. 얘는 이유가 없어. 우리가 그러기로 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에서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럼 나 저거 좀 키워보자. 나 어떻게 키울 거냐면, 반지름이 지금 R이었었거든? 그때 호의 길이가 ER이었대. ER. 그럼 그때의 중심각은 누굴까? 이때. 나 R이고 R일 때 1이었어. 그럼 R이고 ER이라는 얘기는 저 1라디안이 이 안에 몇개 들어가? 그치, 2개 들어가지? 그래서 이때는 중심각이 누구냐면 2라디안인 거지. 더 키워보자. 나 어디까지 키울 거냐면 이번에는 반원까지 키웠어. 우리 반지름은 스몰 R이었었거든? 그때 삥 두르는 반원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럼 나 여기가 R이었지. 그때 우리 요 중심각이 지금 궁금한데. 지금 여기서 R이고 R일 때 1이었어. R이고 ER일 때 2였어. 지금 우리 요만큼은 R이지. 근데 우리 원둘레 구하는 공식 아는데. 우리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었었거든? 근데 지금 반원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파이 R인 거지. 그럼 중심각이 누구야? R이고 R일 때 1, R이고 ER일 때 2, R이고 파이 R이니까 R끼리 없어져서 요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저 중심각 누군지 알지? 파이 라디안. 나 우리 반원이니까 지금 평평해. 우리 이렇게 평평할 때는 몇 도인 거야? 그치, 180도인 거잖아.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얘가 기준이야. 기준. 그럼 이제 진짜로 정의 만들자. 그럼 1라디안은 몇일까? 1라디안은. 나 양변이 등호성에 파니까 파이로만 나눠주면 돼서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지. 요렇게. 그럼 이번에는 1도 중심으로 한번 써볼까? 내가 얘를 가지고 1도를 주인공으로 쓰자면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정의 자체는 요렇게 나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아니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애들이 180분의 파인지 파이분의 180인지 헷갈려해.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대한 표현보다는 얘를 우리 기억하자. 파이가 180도라는 거. 그리고 내가 라디안에다가 계속 뭐 하고 있어? 그치, 괄호 치고 있지. 우리 보통 언제 괄호를 쳐? 그치, 생략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자. 나 라디안 안 쓸게. 파이가 누구야? 180도야. 파이가 180도야. 평평한 애가 180도야. 저게 기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각도들 가지고 한번 칸 채워볼게. 지금 180도가 누구냐면 파이였어. 그럼 90도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45도는 다시 한번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인 거지. 하나 더 해보자. 나 180도가 지금 파이였거든? 그럼 60도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인 거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인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270도. 나 우리 270은 90도의 3배지. 3배 해주면 돼. 즉, 2분의 3파이인 거고, 360도는 180의 2배지. 그래서 몇 파이가 되냐면, 2파이인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각도들에 대해서만 일단 네모칸을 채워봤어. 그리고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만큼. 항상 180의 파이라는 게 기준이야. 모르면 이 값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30도, 45도, 60도, 90도. 우리 저 정도는 반드시 외우자. 나 45도일 때 4분의 파이야. 4가 공통이야. 4일 때4 나와. 근데 30도하고 60도는 반대야. 30도가 6분의 파이고 60도가 3분의 파이인 거야. 꼭 외워야 돼. 그래서 180도가 파이 기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앞으로 촌스럽게 30도, 45도 이렇게 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똑똑해져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지. 그래서 앞으로 각도 쓸 때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즉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각도들을 앞으로는 표현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요 개념 가지고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볼게. 다음 각에 대하여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은 60분법으로 나타내달래. 외우자 그랬어. 1번부터. 나 마이너스 45도야. 나 우리 45도 4 나와. 숫자 4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4분의 파이. 근데 마이너스 45도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주면 되지. 2번 60도야. 나 6하고 3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야.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지금 외워야 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3분의 4파이인데 나 3번하고 4번은 좀 다른 느낌으로 풀어볼게. 얘를 쪼개보자. 나 우리 3분의 4파이라는 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지. 요거 괜찮아? 파이가 3분의 3파이잖아. 그래서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근데 저두 개는 내가 둘다 아는 값이다. 우리 파이는 누구냐면 180도였고, 3하고 6하고 왔다 갔다 한댔다. 3분의 파이는 누구였냐면 60도였어. 그러니까 둘 더하면 몇 도냐면 240도. 요렇게 풀어도 되고, 나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느낌으로 풀게. 6분의 7파이야. 나 여기서 파이 알고 있는데, 파이가 몇 도였을까? 평평해. 그치, 180도. 그럼 내가 파이 대신에 180도 대입해주면 되지? 그래서 6분의 7에다가 180도를 그대로 대입했어. 그랬더니 식 정리하자. 6이었으니까 6, 3, 18, 30도 됐네. 7 곱했으니까 210도인 거지.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마이너스 45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우리 60도는 3하고 왔다 갔다 해 3분의 파이. 내가 아는 각으로 쪼갤 수 있다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로 쪼갰어. 파이는 180도, 3분의 파이는 60도. 아니면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서 정리했어도 괜찮아. 호도법하고 60분법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얘가 유형 3번이었고, 이번에는 유제 3번 해보자. 우리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칸 한번 채워보자. 첫 번째 60분법에서의 30도야. 나 우리 30도, 36 왔다 갔다 한댔지. 나 이거 어떻게 고쳐? 호도법으로? 그치,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였어. 나 우리 4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치, 45도. 3분의 파이, 3하고 요 왔다 갔다 해. 요거 60도. 나 우리 2분의 파이인데, 요거 누구? 그치, 파이가 180도였잖아. 얘가 항상 기준. 그럼 2분의 파이라는 건 이거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90도인 거지. 90도. 그리고 이 각들도 120도야. 나 60도에다가 두배 해주면 120도지. 나 60도에다가 두배 해주면 120도야.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인 거고. 그리고 135도 한번 고쳐볼까? 135도. 얘를 가지고 정의로 고칠 수도 있지만 아는 각으로 쪼개보자. 우리 135도는 90도 더하기 45도인데. 우리 90도는 2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지. 나 4로 통분시켰어. 4분의 2파이, 4분의 파이.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4분의 3파이. 135도는 4분의 3파이. 요렇게 풀수 있고. 이번에 요거 찾아볼까? 6분의 5파이. 나 6분의 5파이를 알고 있는 값으로 쪼개도 되고, 아니면 파이 대신에 뭐 해도 되냐면, 180도를 대입했어도 괜찮아. 요 파이 대신에. 그럼 이번에는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 나 6하고 약분시켰으니까 6, 38이라서 30도. 거기다가 5 곱했으니까 150도인 거지. 6분의 5파이는 150도였던 거야. 마지막, 180도는 누구? 그치, 파이지. 제일 중요해. 기준이야. 나 파이 라디아는 180도. 우리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호도법하고 60분법을 왔다 갔다 해보는 문제가 유제 3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유형 3번 한번 해보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좀 구해달라 그랬어. 나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달라 그랬는데 바로 볼수 있어야 돼. 1번부터. 나 30도가 6분의 파이래. 우리 3하고 6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번 보기 맞지. 이제 2번 75도야. 나 우리 이 문제 보는 방법 크게 두 가지. 75도를 가지고 호도법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호도법을 가지고 뭘로? 60분법으로 고치든지. 그래서 나첫 번째는 75도를 좀 고쳐볼게. 우리 75도는 뭐 더하기 뭐야? 그치, 45도 더하기 30도로 고칠 수 있지. 나 우리 45도야. 4 나왔어. 우리 이런 거 4분의 파이였고, 3하고 6하고 왔다 갔다 해. 30도는 6분의 파이였고, 통분시키자. 12로. 나 얘는 12분의 3인 거고, 12분의 2인 거지. 즉, 12분의 5파이가 되겠네. 나 75도는 5분의 2파이라 그랬어. 12분의 5파이인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었겠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었지. 아니면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얘만 한번 체크. 나 파이 대신에 180도 한번 대입해볼까? 그래서 5분의 2였고 거기다가 180을 지금 곱하는 중이야. 그럼 5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5, 3, 15였고 30 남았으니까 그치. 5, 6에 30이고. 즉 36에다가 2배 해주면 되니까 몇 도인 거야? 72도인 거지. 그래서 역시나 틀린 보기. 나 요렇게 체크했어도 괜찮아. 그래서 일반 각과 호도법에서의 7번 문제, 옳지 않은 거 구해주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보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225도를 요렇게 호도법으로, 그리고 BD라는 60분법도 호도법으로, 그때 AB를 구해달래. 그래서 첫 번째로 225도야. 나 얘를 가지고 고칠 때 아는 걸로 쪼개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정의 써도 돼. 편한 방법으로 해봐. 우리 225도는 180도 더하기 45도지. 쪼갰어, 나는. 근데 우리 180도를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그치, 파이라고 쓰기로 했고, 45도 같은 경우는 4 나왔어. 4분의 파이지. 2를 가지고 더하니까 뭐가 되냐면, 그치, 4분의 5 파이인 거지. 근데 얘가 문제에서 몇이라 그랬냐면, a 파이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a 값이 나오네. 우리 a라는 애는 4분의 5였던 거야. 이번에는 우리 b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b라는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b도가, 누가 된다 그랬냐면 3분의 4파이가 된대. 그 우리 파이부터 고칠까? 우리 파이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180도라고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얘는 3분의 4 곱하기 180도 곱했어. 그랬더니 뭐할수 있냐면 약분시켜 줄수 있었지. 그래서 368에 다시 한번 0이었네. 그래서 6, 4 곱해주면 되니까 240도인 거지. 그러니까 B는 누구였던 거냐면 240 이었겠다. 나 A 값 구했고, B 값 구했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 A하고 B를 곱해달래. 나 A는 지금 44분의 5였고, B는 240이었어. 둘을 곱해주면 되니까 4, 6에 24라 약분됐고, 60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그치, 300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A, B 두 개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0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 부분에서도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했는데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우리 3분의 4파이라는 값은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지. 근데 우리 파이는 몇 도냐면 180도. 3하고 6 왔다 갔다 해. 3분의 파이는 60도. 그러니까 2 더하면 240도. 저런 느낌으로 봤어도 괜찮아.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9번 한번 보자. 우리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 3, 4분면에 존재하는 걸좀 구해달래. 우리 이런 문제 앞에서 똑같이 엄청 여러 번 해봤지. 근데 무슨 차이만 생겼냐면 앞에서는 그치, 각도였어. 60분법이었는데, 여기서는 호도법인 것뿐이야.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5분의 9파이부터. 180도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좀 쪼개볼게. 얘는 5분의 10파이에다가 더하기 5분의 파이인 거지. 나 마이너스 2파이지? 그러니까 움직임에는 영향이 없고, 결국 몇 도인 거냐면 5분의 파이. 나 우리 5분의 파이는 누구냐면 90도만큼 갔어, 못 갔어? 굳이 못 갔지. 나한 5분의 파이 요 정도? 그래서 몇 사분면인 거냐면 얘는 1사분면인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우리 요 정도는 바로 볼수 있겠다. 우리 6하고 3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30도인 거지. 반대 방향으로, 아랫부분으로 30도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 아래쪽으로 30도.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그림이 그려지냐면 4사분면에 가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번엔 3번 한번 해볼게. 나 3번은 4분의 3파이였어. 나 이것도 알고 있는 각도로 좀 쪼개보자. 우리 4분의 3파이라는 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이거 괜찮아?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4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주는 거야. 파이만큼 갔다가 4분의 파이만큼 돌아올 거야.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자. 우리 파이라는 얘기는 180도지? 180도만큼 갔다가 얼만큼 돌아올 거냐면 4분의 파이만큼 돌아올 거야. 즉, 45도만큼 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디 와서 찍히냐면 2, 4분면인 거지. 그래서 3번도 2, 4분면이라서 아직도 3, 4분면이 안 나왔어. 이제 4번, 5번 한번 해보자.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5분의 13파이였어. 얘도 지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워볼까? 나이 안에서 2파이, 즉 5분의 10파이지. 거기다가 5분의 3파이를 해줬다? 그럼 2파이라는 건 위치에 영향을 안 주지? 그래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5분의 3파이였어. 나 파이만큼 갔다가 5분의 2파이만큼 돌아와도 괜찮고, 이거 느낌 잘안 오는 사람들은 대입해도 괜찮아. 즉 5분의 3에다가 파이 대신에 180 한번 넣어서 곱해볼까? 5였으니까 나눠주면 5, 35, 56이었고, 즉 36이 3개 들어있네 지금. 그래서 6, 3, 18에 3, 3은 9였으니까 108. 그래서 얘는 108도인 거지. 그럼 108도가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보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90도는 넘었고 180까지는 못 갔고, 그러니까 몇 사분면인 거냐면 얘 2사분면인 거지. 나 아직도 2사분면이야. 마지막 거 한번 해보자. 이번엔 5번 3분의 10파이였어. 나 우리 5번에서 3분의 10파이 한번 찾아볼까? 우리 3분의 10파이라는 건 2파이에다가 3분의 6이지. 거기다가 3분의 파이 막 3분의 4파이가 더 있는 거야. 위치에 영향 없지? 그러면 얘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만큼 뒤에 더 있는 거지. 나 얘는 2파이 한 바퀴니까 지워줬고, 결국 3분의 4파이인데, 3분의 4파이 뭐라고 쪼갤 수 있냐면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조금 더 움직여 보자. 시초선에서 출발을 했어. 파이니까 180도만큼 움직였어. 거기서 이제 얼마큼 더 가야 돼? 3분의 파이, 60도만큼 더 갔어. 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은 3사분면이었겠다. 그래서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사분면에 있는 애를 골라달라 그랬지. 그래서 만족하는 애는 5번이 돼주면 되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존재하는 사분면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아직 호도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서 각도로 고친 다음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내가 알고 있는 각도들로 쪼개서 위치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게 몇 도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지만 알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알수 있는 범위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기준값을 이용해서 최대한 쪼개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유형 3에서의 9번 문제였고, 오늘 뭐 했는지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호도법 너무 중요해. 나 우리가 그동안은 각도를 30도, 45도, 60도 뭘로 표현을 했어? 그지, 60분법. 그래서 이렇게 피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피자 한 판을 골고루 똑같이 360도로 쪼개서, 그때 한 조각을 가지고 중심각을 1도라고 이름 붙였어. 근데 이제는 뭘로 정의할 거냐면 호의 길이로. 그래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의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했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각 정말 외워야 돼. 내가 뒤에서 문제 풀 때도 파이로, 3분의 파이로 막 이렇게 쪼개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번 시간에는 그나마 3분의 파이, 60도 이렇게 덩어리 값을 활용을 했다면,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값을 대입해서 활용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반드시 외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호도법이라는 내용을 배웠잖아. 각도를 이용해서, 그치,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그 방법을 배웠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부채꼴에 대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부채꼴에서 넓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우리 그두 가지 공식은 좀 복습하고 오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자, 미분개수와 도함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개헌정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 미분개수로부터 도함수를 정의했어요. 도함수라는 건 뭐냐? 함수 fx로부터 유도된 함수로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f'x라는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 합차, 실수배, 곱의 미분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용하는 이 용어들 들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이게 아직까지는 수학적인 용어들이 좀 입에 와서 달라붙는 느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고 이러한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정리들은 이번 단원 이야기 다 끝이 났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 확인 18번으로 갑니다. 지금 fx와 gx가 있어요. 근데 모양을 보니까 f'x, gx, fx, g'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 시키는 대로 한번 써보긴 할까요? 귀찮더라도 f'x 누구야? 2x 빼기 1. g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fx는 x제곱 빼기 x. f 이제 g'x 2x 더하기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2가 되는 거래. 보니까 앞에서 3차, 뒤에서 3차, 뭐에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쭉 전개해서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곱의 미분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도함수를 구해보니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분과 적분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하잖아. 뒤에 적분 단원으로 가면 이 미분을 거꾸로 연산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을 많이 하다 보면 뺄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곱셈을 많이 해야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분을 많이 해보아야 적분을 할 수 있다고요. 도함수를 구해본 경험들을 충분히 쌓아야 도대체 무엇을 미분했길래 얘가 나온 걸까? 이걸 거꾸로 찾아 나가는 것이 나중에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뒤에 적분 단원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소재 한 가지는 이 곱의 미분법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x 곱하기 gx가 있어요. 얘를 미분해 봅시다. f'x gx 앞 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되나요? 자, 세 개짜리도 한 번 더 가봅니다. fx, gx, hx야. 차례대로 미분해야죠. 앞 미분, 나머지 둘 그대로. 가운데 미분, 양쪽 둘을 그대로. 앞, 가운데 그대로 두고 마지막 뒤만 미분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연습들도 했었냐면 이런 거. fx가 만약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까요? 자, 이때 f'1 한번 구해봐 이랬어. 원래 곱의 미분법 이렇게 하잖아. 앞 미분 둘 그대로, 가운데 미분 둘 그대로, 마지막 미분 둘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1을 넣으면 누가 눈에 보여요? x 마이너스 1 보이지. 여기에 넣는 순간 0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으면 안 돼. 얘를 없애버려.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누구야? 2 곱하기 4. 되나요? 한 번 더. 이번에는 f'-3을 물었어요. 누굴 가려야 되겠어? x 플러스 3을 가려야 되겠죠. 얘를 딱 가리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얼마? 얘도 8 이렇게 됐죠. 느껴지나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모양이 또 이런 모양도 있었어요. fx가 말이야. 1차 x-a에 gx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라면 그러면 이때 f'a는 누구야? x-a. 얘를 가리고 톡 대입 GA야.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 고베미 문법 지난 시간에 했던 모양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모양을 확장해서 정리 마무리를 하자면 fx를 n번 거듭제곱한 애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사실은 x의 n제곱은 미분할 수 있지만 fx의 n제곱을 미분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정리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이게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fx가 있으면 이걸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사실 n번 곱해져 있는 거라서 이거 고베미 문법의 반복 사용이기도 해요. fx 곱하기 fx 곱하기 이렇게 사고하시면 됩니다. fx가 n개 곱해져 있어요. 근데 얘를 툭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해져 있으면 앞에서 찰대로 하면 되잖아. 제일 앞 미분하고 나머지 n-1개 그대로. 두 번째 걸 미분하고 n-1개 그대로. 세 번째 걸 미분하고 n-1 그대로. 마지막 걸 미분하고 n-1 그대로. 이걸 계속하는 거야. 몇 번을? n번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 미분해. 그리고 n-1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몇 번 해? n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모양이 x의 n제곱이었으면 얘가 n이 튀어나오고 n-1제곱 되는 얘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곱해진다는 거야? 이 속미분만 하나 곱해진다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fx가 2x 플러스 1의 5제곱이에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이 몇 개? 5개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하나 미분, 나머지 4개 그대로. 이걸 5번 하면 된다고요. 이게 그려져? 그럼 결과적으로는 5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4제곱 되겠지. 5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4제곱 되겠지. 근데 여기에 누가 곱해져야 돼? 안에 있는 덩어리를 미분한 속미분. 누가? 2가 짠. 안에 있는 얘를 미분한 애가 짠. 이렇게 곱해지는 모양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양을 미적분원에서 뭐 깊이 있게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미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fx는 뭐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야. 얘를 미분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지.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1차식이 3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고베미 문법 쓰면 되죠. 하지만 이 정도 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미분하면 그냥 앞에 있는 얘를 한 덩어리, 뒤에 있는 애를 한 덩어리, 두 함수가 곱해진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뭐야? 2가 튀어나오고 x 플러스 1, 그리고 속미분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여기에 앞 그대로 뒤를 미분하면 이런 모양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고베미 문법에서부터 3개짜리, 그리고 1차식의 곱일 때, 1차가 곱해져 있을 때, 그리고 합성함수의 거듭제곱, 이런 형태들까지 전부 다 정리 끝났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이거 보여요? 사실 이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 모양 봐봐. 나중에도 보게 될 모양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f'x 미분한 것 그대로,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을 보면 아, 곱을 미분한 거구나. 뭐라고?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미그그마 보면 아, 곱의 미분법이구나. 곱의 미분법이구나. 곱의 미분법이구나. 누가? 얘가. 이제 다시 풀어봅시다. 자, 곱의 미분법의 개념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방법 가요. 알고 보니 좌변은 말이야. 정체가 뭐라고요?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식이었다고. 그러면 이건 되잖아. fx 곱하기 gx가 누군데? 얘들 곱하는 거지. x 곱하기 x 빼기 1. x 곱하기 x 플러스 1. 뭐야, 4차잖아. 얘를 미분한 거네. 근데 x가 두 개 있어. 이건 쉽잖아, x제곱. 그리고 얘도 합차. 와우,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x제곱에 x제곱 빼기 1. 얘를 미분한 거고요. 안에 있는 덩어리 다 정리해주세요. 크, 얘였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요. 이렇게. 선생님, 위에 있는 거 이거 전개하는 거나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서 그렇고요. 이게 지금 고베미 문법이라는 것을

바뀔 수만 있다면 사실 얘들 두개 곱하면 뭐가 될까? 바로 찾아오는 것. 이 정도는 가볍게 할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낮죠. 자, 이제 끝났어요. 결국은 뭐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2. 이걸 만족하는 실근을 찾으라는 거예요. 땡큐. 마이너스 2x 날리고 결국에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여기에서 실근을 찾아주세요 하는 거니까 정답 x 얼마? 2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18번 곱의 미분법 함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기출 플러스 가봅시다. 곱의 미분법 단순 계산 문항. 모의고사 수능 5번 문항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2025 5학년도 수능 수학에서도 5번 문항이었어요. 보너스 문제죠. 그러니까 미분에서도 보너스 문제, 적분에서도 보너스 문제,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돼요. 너무 쉽잖아. 곱의 미분법 시작. f'x는 앞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미분 f'1은 2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5 정답 14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가볍게 실수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출 플러스 한번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 2025년 6월 모의평가 수학 7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더하기 다항함수 뭐야? gx도 다항함수는 맞네. 그러니 gx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라는 조건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어쨌든 이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이런 것들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가볍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F3이 2예요. 대입하면 G3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F'3, G'3. 결국에 얘를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될까? 우선 미분할 거고, 그리고 X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미분해 봅니다. 시작! 좌변 G'X는 우변 10X 더하기 X 곱하기 FX야. FX가 뭔지 모르잖아. FX 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FX 식을 몰라. 당연히 FX를 모르니 GX도 모르지.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 미분 계수는 구할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곱의 미분법. 앞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미분 이렇게 됐죠. 내하고 하고 싶은 G'3은 말이야 너무 쉽네요. 30 더하기 F3 더하기 3배의 F'3 되겠습니다. F3이 얼마고? 2고 F'3이 얼마니까? 1이니까 정답은 35 되겠습니다. 해볼 만하죠? 3점짜리 문제들 가볍잖아요. 자, 넘어가 봅니다. 기출 플러스. 이번에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곱의 미분법에서의 미분 계수를 찾는 거예요. fx와 gx가 다항함수라는 사실은 알죠. 근데 fx의 모양, gx의 모양 모릅니다. 당연히 hx를 알수 있을 리가 없어요.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fx라는 함수를 알아, gx라는 함수를 알아, 그럼 얘들을 곱한 함수도 그냥 식 자체를 아는 거예요. 식 자체가 주어지면 곱의 미분법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 왜? 그냥 전개해서 미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라고 해봐봐. 이때 f'x, h'x를 구하고 싶어요. h'x를 전개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곱의 미분법 몰라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지. 얘는 그냥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니까 전개해서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2x 더하기 3인데. 각각의 식들을 알 때에는 얘들을 곱한 함수 그냥 전개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곱의 미분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곱의 미분법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식을 모를 때. 나 fx를 모르고 gx를 모르지만 x는 2에서의 무엇과 함수값과 무엇을 미분 계수를 알면, 그러면 곱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왜?

H 프라임 E는 말이야. F 프라임 E, GE. 플러스 FE, G 프라임 E. 이렇게 오는 거니까. 각각을 알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시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미분계수의 첫 번째 모양과 리미트, 아, 얘만 알면 되네요. 첫 번째 모양, 얘만 알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걸 보니, 괄호와 괄호의 차가 분모에 이쁘게 있어줘야 하는 모양. 보고 그대로 있습니다. 스텝 1. 리미트. X가 이해한 없이 가까워집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얘가 분모가 x제곱 빼기 4.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아, FE가 4여야 하는구나. 그러면 FX 빼기 FE 얘가 2가 된 거죠. 한번더 써봅니다. 리미트. X가 이해한 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 FX 빼기 FE가 있으니 분모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괄호의 차 X-2가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 X 플러스 2분의 1 얘가 와주면 되겠지요. 와우! 뭔데? 4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입니다. 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F 프라임이 2차네요. 8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텝 2. 뒤에 있는 식 해석하러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죠. 분자가 0으로 가야죠. G2는 마이너스 1 됐어요. 리미트. X가 이해한 없이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2분의 GX 마이너스 G2인데 땡큐. 깔끔하네요. 얘가 8이야. 뭔데? 정의 그대로 G 프라임 2지. 나 fx와 gx를 알지 못하지만 x가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아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h 프라임 2는 말이야. f 프라임 2. 헷갈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8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곱하기 8.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와 곱함수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콜라보레이션, 기출 플러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올림포스 유형 6으로 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너무나 중요하지.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서 미분계수를 직접 구하는 일들을 이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유형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의 2번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미분 단원에서는 그럼 보너스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2번에서 단순 계산 2점짜리 문항 그리고 곱의 미분법 5번 3점짜리 문항 이렇게 두 개가 보너스 문항이에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뭘 해야 되냐면 이 모양에서부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딱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를 h로 나눈 거죠. h분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가 f 프라임 a야. 근데 모양들 더 있잖아요. 결국 h 앞에 계수와 h 앞에 계수가 서로 같으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왜? 분자의 괄호의 차가 분모에 있으면 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별표 H분의 F A 더하기 별표 H 마이너스 FA H 앞에 계수가 짠!

곱하기 F 프라임 A 되는 것 괜찮아요? 마지막 리밋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별표 H분의 F A 더하기 하트 H 빼기 F A 더하기 세모 H입니다. 얘네 H가 변하면 위에 있는 괄호 아니 둘다 변하잖아요.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와는 달라요.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와는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FA를 한번 더하고 빼지. 선생님,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불연속이어도 심지어 이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F'A가 존재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다항함수와 같이 다항함수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얘는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그럼 모든 점에서 당연히 연소이고요. 그 FA를 한번 더하고 빼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별표 분의 하트 빼기 세모 개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줍니다. 여기에 F'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괄호에서 괄호를 빼 걔랑 분모 사이의 비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딱 보는 순간 뭘 찾으라는 거야? 괄호에서 괄호를 빼 4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F'1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F'X가 누구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F'1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그대로 들어가주면 정답은 얼마다? 1이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실전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찾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바들이 눈에 보일 테지만 서술형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의에 입각해서 이 상황들을 해석해 보자면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f(x)는 다항함수예요.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4h분의 있잖아. 어떻게 조작을 해야 돼?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 빼기 F1 더하기 3의 H 빼기 F1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찢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4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거든. 미분 가능하니까 찢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4h분의 f1 더하기 3h 마이너스 f1입니다. 앞에 있는 애가 누구고? 4분의 1 곱하기 f'1. 뒤에 있는 애는 f'1의 몇 배? 4분의 3배죠. 근데 얘를 빼니까 누가 됐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1이야. 쓸수 있어야 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찾을 겁니다. 2번 문항.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봅니다. 유제 6번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가보자. 스텝 1.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뭘 묻고 있니?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 분자를 잘 봐야 돼. 괄호 안을 잘 봐야 돼. 왜? 괄호 안에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8이 있어야 돼. 근데 x 세제곱 플러스 8을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라는 인수 있는 거 맞지? 또 누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어요. 얘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x제곱 플러스 8이 있으니 누굴 곱해주자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곱해주자고.

이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 뿅 미분계수의 정입니다. d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지요. 뭘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8 곱하기 d는 뭔데? 4 더하기 4 더하기 4 12. 얘를 구하는 거야.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8을 이제 구하러 갑니다. 스텝 2. fx 주어져 있어요. f 프라임 마이너스 8 구할 겁니다. 미분해 보세요. f 프라임 x는 앞미분 2x 더하기 6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f 프라임 마이너스 8 계산해 보자. 숫자가 꽤 큰데 그래도 앞에서 계산이 깔끔하네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6 마이너스 10 곱하기 1 뒤는 64 빼기 48이죠? 16입니다. 그래서 6 나왔네요. 자, 6 곱하기 12 정답 72 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f'a 미분계수의 몇 배인지 알아야 돼. f'-8의 몇 배인지 알아야 돼. f'-8을 구해오는 건 간단해. 정의를 이용하여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유형 확인 19번으로 가봅니다. 다음 함수 fx 주어져 있어요. 2차 곱하기 1차, 그러니까 3차입니다.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2배 fx 더하기 16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대입해보니까 분모는 0이네요. 분자는? 몰라. 확인해봐야 되겠네. 누구를? f1을. 스텝 1. f1이 얼마야? x 아래 1을 넣었더니 1 빼기 곱하기 1 더하기 7. 그래서 마이너스 8 됐어요. 그럼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0분의 0이잖아. 0분의 0 꼴입니다. 자, 0분의 0 꼴을 보는 순간 이제 해야 하는 생각이 두 가지 있어요. 0분의 0 꼴, 우리가 극한 계산할 때에는 공통인 수 x-a 얘를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자, 이런 일을 했었죠. 진짜 fx를 2배하고 16을 더하면 분자에도 x-1라는 인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귀찮아지죠. 그래서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 단원에서는 아래에 있는 방법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스텝 2. limit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분자 보세요. 2배 fx. 16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야? 마이너스 2배 f1 이렇게 된다는 거야. 느낌 옵니다.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2배의 fx 빼기 f1이 되니까 x-1분의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뭐라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 f'1이라는 거죠. 2배의 f'1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f'1을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fx가 다항함수잖아요.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고배미분법 써도 되고 차이는 얼마 없을 겁니다. 스텝 3. f'x는 곱미분 쓸게요. 시작. 앞 미분하면 2x-2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f'1이 궁금합니다.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어버리네. 깔끔하네. 그럼 뒤에 있는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정답 2배의 f'1은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f'1의 2배를 이걸 구한다는 것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1을 구해오는 건 간단하거든요. 특히나 계산하고 나니까 고배미분법 뒤에 있는 얘만 신경을 쓰면 되더라는 거죠.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앞에서 문제랑은 다르죠. 앞에서는 극한값을 구해봐 이런 거야. 근데 물론 발산하는 애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를 묻진 않겠죠. 수렴하니까 그 값을 구하라고 한 거겠지. 그래야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성립을 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잖아. 0분의 0꼴 보이나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겠죠. 스텝 1. 분자는 누군데? H가 0으로 갑니다. 아, FE 빼 더하기 1이 0이죠? FE는 마이너스 1이야. 식이 하나 나오네요. FE는 12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E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3 되겠습니다. 자, 함수값에서부터 모양을 하나 찾았고요. FE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누구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가 H. 분자는 어떻게 바뀌어요? F 2-4H 빼기 F입니다. 얘가 8이래. 근데 이제 읽을 수 있지. 미분계수 F'2의 몇 배? 마이너스 4배죠. 얘가 8이야. 그러니 F'2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런 패턴들의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함수값 읽고 미분계수 읽고 이렇게 왔어요. 미분계수 이야기 있으니까 미분해서 한 번만 더 계산하면 되겠죠. F'X는 미분해 보세요. 6X 플러스 A야. F'E는 12 더하기 A네.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4야. A가 마이너스 14. 그럼 B는 15죠? A값, B값 구했습니다. F1의 값을 구하세요. F1은 3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정답이 4 되겠네요. 자, 0분의 0꼴로부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함수값에서 식 하나 찾고,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또 하나의 식을 찾고, A값, B값 구하고 나면 마지막 대입해 주시면 끝. 21번으로 갑니다. 이런 모양은 어때요? 함수가 두 개가 있어. fx가 2차, gx는 3차야. 그러면 2차 곱하기 3차니까 분자가 몇 차? 분자가 5차야, 5차. 와, 차수 정말 높은데? 우리가 수능까지 가도 보통은 4차까지밖에 안 봐요. 근데 차수가 5차, 6차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식을 구조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거거든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누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누구도, 분자도 0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대입을 하는 순간 F1, G1 빼기 A. 제가 0이야. 이 모양인데 보나 마나 곱한함수 얘를 가지고 놀겠다는 생각이 느껴지죠. HX라고 합시다. HX는 FX 곱하기 GX입니다. 당연히 HX는 다항함수이고요. 미분 가능합니다.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hx 빼기 a가 b예요. 분모가 0으로 x가 1로 갈 때죠.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h1이 a여야 해요. 얘가 스텝 1이죠. h1이 a예요. h1은 뭔데? F1, G1이야. F1 곱하기 G1. F1은 3이고요. G1은 얘도 3이네요. 그래서 A는 구했습니다. A가 9야. 이제 두 번째 스텝 2. HX 빼기 H1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H 프라임 1이 B라는 거야. H 프라임 1? 아, H 프라임 1은 F 프라임 1, G1. 플러스 F1, G 프라임 1. 얘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누가 나온다고? B가 나온다고 한 거야. 그럼 이제 각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F 프라임 X가 누구인지 알고, G 프라임 X가 누구인지 아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걔 1대2 파는 거니까 개수들이 한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F 프라임 1 얼마? 5고요. G1은 얼마야? 넣으면 3이죠. F1 3이고요. G 프라임 1은 2입니다.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세요. B는 21 되겠습니다. 자, A, B 둘다 주어졌죠? A 플러스 B는 정답 30입니다. 자, FX와 GX 각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FX 곱하기 GX 곱함수 주어져 있으니 F와 G의 곱을 HX라고 하자. 그럼 바로 읽을 수 있지. H1이 A구나. 얘가 함수값. H 프라임 1이 B구나. 바로 읽어줍니다. H1과 H 프라임 1이야. 산수 계산하는 거예요. 21번이었습니다. 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2차? 만약에 내가 fx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2차 항을 몰라. 1차 항을 몰라. 상수 항을 몰라. 뭐 1차 항과 상수 항은 0이 될수 있지만 2차 함수야 라고 한 이상 2차 항은 살아있다. 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모르는 건 A, B, C 세 개, 조건 세 개를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스텝 1. 자, 첫 번째 앞 조건 가로부터 뽑을 수 있는 건 뭐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F1이 0이고요. 또 fx 빼기 f1 쓰고 나면 f'1은 3입니다. 얘들아 아는 거지. 이제 두 번째 스텝 2. 조건 나로부터 알수 있는 건 뭘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네요.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f'-1이 5야. 얘까지 모르는 문자 abc 세 개, 식이 세 개, 조건도 세 개. 끝. 났죠? 대입하면 ABC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이 정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FX는 말이야 1을 넣어서 0이 되니까 왜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까?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ABC 문자가 3개 있었지만 이제는 A와 K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F'1은 이건 여기를 가리고 1 대입하면 되니까 A 더하기 K가 3이야. 이런 느낌. 그럼 F'-1은 에이 그래도 이건 잘안 되면 한번 미분합시다. F'X는 앞에 건 미분하고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자, F'-1은 대입 마이너스 A 더하기 K. 마이너스 2A 얘가 5야.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k가 5니까 빼요. 4a가 마이너스입니다.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k는 얼마? k는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자, ak 다 구했습니다. fx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fx는 x-1, a가 마이너스 2분의 1, k는 2분의 7. F2를 구하세요. 2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7이네요. 정답 2분의 5 되겠습니다. 자, 유형학인 22번이었습니다. 주어진 표현에서부터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함수값 미분계수 조건들을 찾아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땅땅땅 찾는데 물론 ABC 미정계수 세개 놓고 나서 연립하더라도 당연히 계산 끝이 나겠지만 x-1라는 인수를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미정계수 둘을 찾는 것이 계산 과정이 조금은 더

간단할 거야. 자, 유형 확인 23번으로 가 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래요. 이제는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혹은 다항 함수다 이러한 조건들이 얼마나 강력한 조건인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미분 가능하대. 미분해서 가지고 놀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f(x)를 봤는데 식이 좀 복잡해 보여. 아니, 전혀 복잡하지 않아. f(x)는 말이야, 2차항 뭔지 알고요. 1차항의 계수만 모르고요. 상수항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f'이라는 것이 얘가 상수야. 어쨌든 이건 어떤 값이야. 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고배 미분법을 쓰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고배 미분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1차항의 계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조금 낯설다면 그냥 f'x를 k라고 해보세요. fx는 이뻐. 2차의 계수가 1인 그냥 2차 함수인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 f'2가 k라고. 이 이야기인 거야. 뭐만 하면 될까? 미분하면 되겠지. f'x는. 불러보세요. ex 빼기 k. f'2가 누구야? 4 빼기 k인데. 얘가 k라고요? 그럼 k가 얼마야? k가 2야. 누가 완성된 거야? fx가 완성된 거지. 따라서 f2는 4 빼기 2k 플러스 3에서 정답 3 되겠습니다. 미분 계수가 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미분 계수라는 건 결국에 상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모양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치환해서 바라보면 너무나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자, 24번으로 갑니다. 자, 올림포스, 우리 미분 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 마지막 유형 확인 문항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와 g가 있어요. 근데 g와 f를 땅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요. f2랑 f'2가 둘다 마이너스 1이에요. g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하세요. 주어진 관계식. 얘는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만을 넣든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x에 누구 넣고 싶어? 2 넣고 싶어요. g2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다시 x 자리 1을 넣었으니까 12 빼기 2 곱하기 f2입니다. 자, 10 곱하기 f2죠. 얘는 마이너스 10 찾았네요. 얘가 스텝 1.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뭘 해야 될까?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 봅니다. 미분하는 순간 좌변은 G'X, 우변은 고배 미분법. 앞미분 6X-1, 뒤 그대로 FX, 앞 그대로 뒤 미분. 이제 누굴 대입하면 될까? X의 2를 한번더 대입하면 되겠지. XA를 한번더 대입해줍니다. G'2는 말이야. 2를 넣었더니 11 곱하기 FE. 플러스 2를 대입했더니 10 곱하기 F'2예요. 근데 F2도, F'2도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1 되겠네요. 자, G2의 값과 G'2의 값을 압니다. 따라서 G2 더하기 G'2는 말이야. 정답 마이너스 31 되겠습니다. 항등식은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미분해서도 식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식의 구조가 원래 똑같생겼었거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정식은 이건 미분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야.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그 특정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이걸 만족하는 해,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fx는 gx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얘를 미분해서

F'X는 G'X의 해로 구할래요? 이건 삑! 잘못됐다는 거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3차 방정식이야. 서로 다른 식은 3개가 존재할 수 있지. 근데 한번 미분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실근이 많아봤자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또 미분하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얘는 실근이 1개밖에 없겠죠. 한번 더 미분하면 뭐야? 어?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니까 방정식의 시계 구조 자체가 달라져 버리네. 이건 미분해서 푸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등식과 방정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출 플러스 가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2025학년도 수능 수학 2번, 2025년 9월 모의평가 수학 2번, 항상 모의고사 2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구조예요. 보너스 문제 2점짜리 문항이라는 거죠. 보는 순간 뭘 찾으라는 거야? F'2를 구하라는 거야. 주어진 fx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8 맞죠? F'2는 12 빼기 8 정답 4 되겠습니다. 변별력은 없어요. 당연히 맞춰내야 합니다. 미분 단원에서 보너스 문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 문항의 미분 계수의 정의와 도함수를 가지고 풀어내는 2점짜리 문항 하나, 그리고 5번 문항으로 고배 미분법을 사용하는 문항 하나,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 기출 플러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9월 모의평가 수학 2번, 눈으로 보고 풀수 있어야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땅! 보는 순간. 아, F'4의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설령 H 앞에 계수가 변형되어 있더라도 미분 계수의 몇 배를 구하라는 거구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합니다. f'x는 2차를 미분하니까 1차예요. 2x 마이너스 4될 거고요. 따라서 f'4는 4를 대입하니까 정답 8 빼기 4에서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 단원의 개념 정리가 4시간에 걸쳐서 끝이 났습니다. 미분 계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도함수의 정의,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 고배 미분법까지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우리 올림포스의 서술형 문항, 고난도 문항 함께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강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아니 오늘은 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기 대기하는 데서의 그 컨셉이 어쩌다 보니까 약간 옛날 노래를 자꾸 이렇게 틀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잊고 있던 나의 어린이 때가 생각이 이제 막 나는 거죠. 제가 생각한 내 기억 속에 나는 되게 조용한 모범생이었던.

근데 왜곡된 기억인 것 같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 그거보다 조금 저 고등학교 때는 되게 얌전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조용했어. 근데 그것도 왜곡된 거면 어떡하지? 아무튼 아니야. 그래도 내 고등학교 때는 얌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우울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등학교 때는 좀 조용했던 것 같고 중학교 전까지의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되게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잘했어, 잘했는데 오히려 내가 볼때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더 잘한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나온 과거니까 내 고등학교 때는 난 되게 처절하게 공부하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중학교 때는 되게 즐거우면서 성적을 잘 받았던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 즐거우니까 공부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노래 듣고 막 가수 막 좋아하고 막 드라마 열심히 보고 막이 모든 것도 너무 즐거운데 그만큼 그 에너지를 모아서 공부도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급했어. 조급하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여러분 공부가 제대로는 오히려 안 되고 마음은 불편하고 근데 스스로가 밉고 막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저는 되게 크게 나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불현듯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너무 쥐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세요. 진짜 어려운 거는 아는데 그래도 지나온 제 입장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적어도 좀 즐겁게 해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해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도 하세요. 괜찮아. 어떻게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24시간 공부만 열심히 그럴 순 없어. 저는 막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름 찬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에 좋았던 기억은 딱 하나밖에 없어. 새벽에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서 나 혼자 커피를 들고 가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게나 좋았거든. 그것도 생각해보면 즐거움이 있어야지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엔 되게 처절했던 기억이 있는 거 보면 좋아하는 것들도 조금씩은 즐기세요. 음악도 좀 즐기고 연예인도 좋아할 거 있으면 좀 좋아하고 대신에 그것만 다 하면 이제 부모님 싫어하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지 좀 확실히 네,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막 예능에 나오는 옛날 노래도 플레이하면 막 1초 만에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잘하거든? 생각해보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는 막 용돈 아끼고 학교에 버스 타고 가야 되면 다 걸어서 가면서 그 용돈 아껴서 CD 막 사고 그랬거든요. 라떼는 CD를 샀어요, 여러분. 난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또 즐겁게 했나 봐.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알았죠? 이런 거할 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조금은 해야지 공부는 공부대로 몰입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그렇습니다.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쪽은 쉽다고 했으니까요. 이 똑똑함을 즐기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이어서 쉬운 거예요. 남들은 어렵겠지. 아, 그죠. 이런 생각 중요한 거야. 자, 1, 2, 3, 4, 5, 6, 7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4인 부분 집합. 그러니까 4개를 뽑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알아서 들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어떻게 문제를 잘 풀까요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7개가 있는데 나는 그중에 4개 빨래가 떨어졌어요. 아, 잘 놀라는 편이에요. 놀라지 말고. 7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4개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하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7개 중에 4개를 뽑는가? 74겠다. 이런 생각을 슬쩍 해. 아직까지 완전히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3은 X 안에 속해요. 그 집합 안에 3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최댓값은 6이야. 자, 해석의 힘이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나타내 주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7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나의 표현으로 바꿔봐. 7개 중에서 4개지. 3개가 아니고 그러나 저러나 계산이 똑같아서 쓴 거예요. 알고 있어요. 7개 중에서 4개를 고를 건데 뭐라고 했냐면 3도 들어와 있고 6도 들어와 있고 근데 6은 최대래. 맞아? 그렇게 쓰

쌓여 있잖아. 기호에 여러분들 긴장할 거 없어요. 3은 들어와 있고, 최대가 6이려면 6은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뭐는 안 돼? 7은 안 돼. 자, 이렇게 합시다. 6이 최대라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7은 안 돼. 끝. 됐어요. 자, 일단 7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라는 표현으로 분모는 끝났고요. 그 다음 분자에 대한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3은 들어와 있어요. X 안에 이미 3 들어왔고, 6 들어왔고, 7은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너무 눈에 보이잖아. 1, 2, 4, 5예요. 1, 2, 4, 5의 경우에는 어때? 여기다가 쓸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지? 4개라 그랬어. 3과 6은 들어왔네? 그럼 이 4개 중에서 어때요? 2개만 골라서 집어넣을까?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4C가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해설지를 보면은 다 이해가 가는데, 내가 스스로 못 풀어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확통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 왜냐하면 문제를 푼게 이해가 안될 리는 없어요, 내용은.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 여기 이걸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원소가 4개야? 4개 뽑아. 4개 뽑으래. 4개 뽑는데 3이랑 6은 들어왔대. 근데 6이 최대야? 7은 안 된대. 3, 6은 들어왔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 할까? 1, 2, 4, 5 중에서 고르면 되겠네. 고르면 되겠네. 4C 끝.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상 간단하게 요렇게 한 줄풀이로 나오는데 이한 줄풀이를 가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겠죠. 됐어요. 자, 계산 마무리할게요. 7, 6, 5, 3, 2, 35. 6. 약분 더 이상 안 돼. 정답은 얘네 둘을 어떻게 위아래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41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형 문제에서 서술형은 없잖아. 단답형 주관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35분의 6을 물어보면 정말 좋겠지만 단답형 주관식이니까 꼭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나의 또 슬픈 기억상 서술형 답안 쓰는데 이거 안 쓰고 얘만 썼던 이거 1점 깎여요. 뭐 방법 없어. 그냥 깎이는 거야. 그죠? 울어도 어쩔 수 없어. 그죠? 12번 갑니다. 자, 함수 등장을 했어요. 간만에 또 복습 함수 한번 하고 갈까요? 함수 복습하고 갈게요.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가 뭔데? X에서 Y로 쏘는 함수를 이야기를 한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에 있는 원소를 쏴야 돼요. 한 개만. 꼭. 이게 함수의 의미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각각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만 쏴야 합니다. 두개 쏘면 안 되고요. 선택 폭이 안 되는 게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어떤 것을 쏠래 선택권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각각의 선택권을 생각해서 곱해주는 중복순열의 대표주자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뭐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화살에 맞은 아이들만 치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 자,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배운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면 어떻게 돼요? 1, 2, 3, 4에서 우리 예시로 가봅시다. 문제가 있으니까. 1, 2, 3, 4에서 어차피 풀어야 되거든. 여기 지금 12번 읽고 가봐. X에서 Y로 쏘는데 1대1 함수 중에서야. 이걸 안 읽잖아요? 그냥 틀려요. 왜? 우리는 알파벳과 숫자만 읽어요. 두 번째 줄이 거의 생략이 돼. X에서 Y로 함수구만 이런 함수의 확률 이렇게 풀어서 분모에 중복순열을 깔고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1대1 함수를 물어봤어.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그냥 그 함수 자체. 그 자체면 어떻게 돼? 어휴, 쏠게 많아. 1아 너 누구 쏠래? 6가지. 2아 너 누구 쏠래? 6가지. 3아 너 누구 쏠래? 4아 너 누구 쏠래? 라고 하니까 6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함수 자체는. 요게 중복 순열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중복 순열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게 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때? 그냥 곱의 법칙, 그죠? 각각의 선택권에 대한 곱의 법칙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가 뜨면 자연스럽게 6의 4제곱 분해 하고서는 문제를 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 왜냐하면

1대1 함수 중이라고 했는데 저런 글을 안 읽게 되는 거지. 자, 1대1 함수면 어떻게 돼요? 6개 중에서 1아 너 누구 쏠래? 그러면 2아 너 누구 쏠래? 하면 1이 쏜 것은 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5가지. 3아 4야 너 누구 쏠래?가 됩니다. 1대1 함수는 6개 중에 어때요? 4개를 순열로 나열하는 거. 중복 순열은 어떻게?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나열하는 거. 그죠? 요 차이. 그래서 중복 순열과 1대1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파이와 피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었습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대응은 여기선 불가능해. 서로가 서로 개수가 딱딱 맞을 때, 만약에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4p 4가 되니까 뭐라고 해요? 4팩토리알로 쓰니까 1대1 대응에 대한 것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나오는 것처럼 크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크대. 더 크대. 그럼 어떻게 될까? 순서가 정해지냐? 정해진 순열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4개 아무렇게나 뽑아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순서대로 F1, 여기 지금 가장 작은, F2가 그 다음 거, F3이 그 다음 거, F4가 그 다음 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조합으로 넘어가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1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마무리를 먼저 하고 갈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 함수인 6, 5, 4, 3,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15가지. 이렇게 오는 거야. 크기가 크기 순서로 저렇게 되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만 해주세요. 많이 분모가 크겠는데. 그죠? 이렇게 둘이 지워지니까. 정답은 24분의 1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되어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복잡하지 않은. 그죠? 요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근데 너무 쉬우니까 하나만 추가를 할게. 변형. 복습의 기회는 무조건 가져간다. 변형을 할게요. 자, 변형. X에서 Y로 쏘는 함수 중에서 1대1 아니야. 그냥 함수 중에서 F1, F2 그거 나갔다 F3, F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죠? 자, 크거나 같다가 되어주면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푸는 거죠? 얘는 뭘 하고자 하는 거야? 중복, 조합, yes.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갑니다. 괜찮아? 그죠? 자, 중복 조합으로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 4에서 계산을 할 생각은 없어. 아까 분모에 깔리는 것은 6의 4제곱인 거 봤으니까 1, 2, 3, 4, 5, 6으로 쏘는데 크거나 같다가 될 때에는 항상 극단적인 예시를 들으시면서 중복조합임을 미리 눈치를 채고 있어야 가능해요. 저는 항상 모두가 1을 쏘는. 그렇지.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으나 같다가 가능하니까 중복이 가능하게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가 궁금하죠.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6개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5개 필요하고요. 공이 4개 있겠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의 배열로 갑니다.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다로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보통 칸막이 설치를 바로 해버리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누어서 분모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가면 앞에서 했던 거랑 뭐가 다르겠어? 뭘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만 등호가 없어. 그럼 어떡해?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을 하거든. 중간에 막 등호를 없애거나 이러면,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단독 행동을 하고 계시는 F4만 하나씩 정해봐. F4가 6인 경우, F4가 5인 경우, F4가 4인 경우, F4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돼. F4가 만약에 6이 되면 그때는 어때요? 얘네는 1부터 5 중에서 고르면 돼. 아빠랑 똑같은데 1, 2, 3, 4, 5만 있으면 돼. 어렵지 않지. 케이스로 바뀌는 거야. 얘가 5면은 얘네는 1부터 4에서 고르게 하면 되고요. 얘가 4면은 1부터 3에서 고르게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건 아니고요. 방향성만 한 번씩 알려주자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크다함수 또는 크거나 같다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 나누어 놓으니까 이두 개가 섞여서 나오면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실 때에는 지금 본 것처럼 눈엣 값이 하나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또는 그래도 풀고는 가야 되잖아. 또는 어떻게 하면 돼? 방금 했던 크거나 같다에서 뭐가 제외가 된 거야? 이건 알지? 몇 가지였어? 서로 다른 아까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고르는 형태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쵸? 칸막이 5개 설치하는 요거에서 뭘 빼주냐면 얘만 날아갔죠? 이 경우를 제외하면 돼. 어떻게? 하고 제외하면 되지. 어렵지 않아, 그러면. F3이 쏜걸 F4가 쏘겠대잖아. 그럼 그냥 1, 2, 3만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서 가면 되지.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형태로 6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것을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중에서 크거나 같다가 있잖아. 그것은 사실 여러분 디테일하게 따지면 크다 또는 같다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개씩 떼낼 수가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크거나 같다 중에서 같다를 빼내면 크다만 남는.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에도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중간에 하나만 등고 떼놓을 때도 있어요. 그럼 각각 처리하시면 돼요. 아, 진짜로. 각각 처리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고, 문제가 변형이 되는 것 포인트는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크다일 땐 어떻게 처리하고, 크거나 같다일 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쉬운 거 하나 하려고요. 여기서 통계적 확률을 이야기를 하려고, 통계적 확률은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왜? 너무 쉽거든. 통계적 확률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구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통계적 확률 n분의 rn으로 놓습니다. n이 뭔데? 내가 시행을 했어요. 실제로 시행한 횟수이고, rn은 그 사건이 실제로 나온 횟수. 나온 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알파벳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 우리 교재든 교과서든 저 기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라고 하지?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행 횟수분에 내가 실제로 나온 횟수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집니다. 진다까지 있어야 돼요. 가까워진다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P를 뭐라고 한다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행한 횟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실제로 몇번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13번도 봐요. 960번이면 충분히 커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통계적 확률을 물어본다면 이미 시행한 횟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큰 거니까 걱정하시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볼까요? 제가 이 통계적 확률 파트 문제를 기출이나 이런 데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너무 쉽거든. 기출, 그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기출, 이런 기출 문제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에서 30문제를 선별한 거야. 고르고 골라서.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한 과목당 10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것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는데, 여러분 이한권 안에서 10문제가 정도밖에 안 내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출제.

빈도가 당연히 낮은 거지, 그지? 자, 보세요. 960번을 반복했습니다. 뭐가 나온 횟수가 4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통계적 확률은? 네, 끝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약분만 좀 해주도록 합시다. 그쵸? 3으로 먼저 나눌까? 내가 한 방에 해낼 거라는 자신은 없어. 한 방에 내가 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치? 3의 배수이기는 해? 응, 3의 배수이기는 해. 3의 배수인지 어떻게 알아? 9랑 6이랑 더하면 3의 배수거든. 3, 2,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5로 한번 나누어 볼까? 3. 5로 나누니까 얘는 6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64분의 3입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냐고요? 약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 진심으로 하는 말. 약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보세요. 이것도 실론을 뜨고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겠지. 하지만 충격적으로 쉽습니다.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종류를 조사했대요. 그 결과가 표와 같았어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을 때그 학생이 원격 수업을 해서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휴대전화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대놓고 자, 통계적 확률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느끼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요런 표가 등장을 하는 문제가 조건부 확률에서 등장을 해요. 이 뒤에 나오는 데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을 다룬 이후에 이 표를 보면 뭔가 이게 대단한 내용처럼 느껴지고 조건부 확률을 보고 나면은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을 택하였을 때라는 것은 바람이 불 때. 사건과 관계없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명 택했어. 그랬더니 누구래? 원격 사용하는 데에서 전자기기가 휴대전화일 확률일 뿐입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총몇 명인데 지금 내가 조사를 한 시행을 한 횟수가 몇이야? 이거 다 더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였냐고? 이거 다 더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진심이야. 1의 자리 다 더해봐. 세수를 더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었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당황을 했었어. 2. 1올려. 오랜만이잖아. 오랜만이잖아. 총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친구는 214명입니다. 끝났어요. 제가 그, 당황할 만하지 않아요? 네. 2로 나눌게요. 107. 2로 나눌게요. 510. 더 나누어 떨어질 것 같지? 꼭 3의 배수처럼 생겼지? 얘는 3의 배수가 맞아요. 5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3의 배수가 맞는데 1 더하기 7 하면 3의 배수 아니에요. 안 나누어 떨어져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사실 더 나누어 떨어질지가 걱정이 돼. 얘는 17의 배수기도 하거든.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보통 여러분들 약분할 때, 통계적 확률이니까 이야기를 할게. 약분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의 배수 약분은 너무 쉽잖아. 그런 걸로 최대한 쪼갤 거 쪼개고 4의 배수 얘기했고 3의 배수 얘기했고요. 그 외에도 소수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 7.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1, 13, 17, 요 정도까지에 대해서 뭐 23까지는 잘 가진 않는데 anyway. 이런 식으로 소수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 해야 되는데 51은 대놓고 17 곱하기 30이 되다 보니까 17의 배수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 107이 그래서 나도 17의 배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아니 큰일 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그치? 여기 이제 6 해보시면은 넘친다는 것을 여기 6 해보시면은 어이쿠 남네 이런 거알수 있으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510분의 107이 되어서 마무리할게요. 얘네들이 더하래요. 617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물어볼 일이 잘 없지? 그치? 응. 자, 그래도 재밌는 문제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5번을 지금 하나 하고, 그리고서는 살짝 쉬었다가, 우리. 쉬는 시간을 오늘 좀 천천히 가지려고. 요거 딱 끝내는 게 좋잖아. 그치? 자, 15번. N개의 당첨지비를 포함하여 총 16개야. 주머니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당첨인지를 확인하고, 오, 다시 주머니에 넣었는데. 충분히 많은 횟수를 반복하였대. 자, 일단 내가 세 줄이나 읽어버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세 줄까지는 내가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어디까지만 읽었어야 되느냐면, N개의 당첨제비야. 그럼 당첨이 몇개 있냐면, N개 있고, 꽝이 몇개 있는 거야? 총 16개니까, 16백이 N개 있는 거야, 혹시나. 이렇게 주머니가 있구나. 거기에서 두 개를 꺼내는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계속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의미해요. 꼭 읽어주세요. 자, 두 개를 꺼냈어. 자, 이것을 충분히 이제 이런,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두 개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것을 충분히 많이 하였대요. 그랬더니, 12번에 한 번의 빈도로 두개 모두 당첨제비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통계적 확률 할 때요. 피에 가까워진다. 그죠? 즉, 12번에 한번 빈도 정도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12분의 1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로 시행해서 나타내 봐야지. 총 1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총 1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선생님, 근데 이거는 시행한 횟수는 아니잖아요. 자, 결국 12번에 한번 빈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통계적 확률이 결론적으로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이 올라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여기서 수학적 확률이 들어옵니다. 통계적 확률은 문제가 준 거고요. 우리는 수학적 확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통계적 확률이 결국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시행하는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뒤쪽에 뭐 이항분포 이런 거 나오면서 한 번씩 소개를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알아두세요.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이제 구하잖아. 그 P라고 구했잖아. 그게 결국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16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개 모두 당첨제비면 당첨에서만 두 개를 꺼낸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첨이 두개 나올 확률이죠. 근데 그 당첨이 두개 나올 수학적 확률이 결론적으로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결국 12분의 1에 가까워졌다면 이거 자체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졌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제 계산하면 되죠. 주르르. 어차피 둘다 2로 나누니까. 16, 15, n, n-1 이렇게 할게요. 이게 12, 그러니까 12분의 1에 가까워졌다 이거니까요. 괜찮아, 그지? 자, 한번더 정리를 할 건데 이 상태로 두면 자, n 곱하기 n-1이 얼마예요? 나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일단 정리부터 할게.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게 서로 같을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약분부터 할게요. 3으로 나눌게요. 그럼 5 남고 나눌게요. 4. 거봐. 연속하는 도수로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누가 2차 방정식으로 푸냐고요. 그쵸? n이 얼마예요? 5. n-1이 얼마겠어? 4. 이렇게 나가겠죠? n은 얼마예요? 5가 됩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단하고 나오는 말은 왜 있겠어? 두 개씩 뽑는데 당첨이 두 개는 있어야지. 두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총 16개인데 16개 넘게 당첨이 있을 순 없으니까 n의 범위에 대한 것을 나타낸 거고. 자,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낸다. 대신에 만약에 하나씩 두번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 하나씩 두번 확인했대. 그럼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문제풀이가 똑같을까요? 그 대답은 여기 나왔잖아. 똑같아요. 왜? 하나씩 두번 확인하게 되면 어때요? 첫 번째 16, 두 번째는 15가지 있겠죠. 첫 번째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첨제비가 하나 줄어드니까 그 다음 당첨제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n-1이에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를 확인하고 집어넣는다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씩 두번 확인했다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두 개를 확인한 다음 집어넣잖아. 그지?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똑같은 그 원리를 이런 데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통계적 확률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막 대단히 내기에는 좀 그렇다. 아, 그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 약간 예전 축구선, 예전 선수같이 느껴지겠지만 원래 레전드는 그러해요. 레전드는 그러한 거니까, 그렇죠? 쓰러질지언정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다시 일어날,
일어나 될 때까지 했다. 뭐 이렇게 대단히 멋있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있잖아, 솔직히. 응? 그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바꿔서 이야기해봐. 나를, 공부선수인 나를 응원하는 저 누군가가 있어. 열심히 안 하고, 에이? 괜찮아. 이번 시험 포기하지 뭐. 라고 하면 누군가가 저 위에서 나를 보고, 웃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수의 입장으로. 거봐.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될 때까지 했다. 이런 근성을 나는 한 번은 가져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부끄러워질 거예요. 나도 이런 근성을 갖고 진짜 그렇게, 아, 나 진짜 미련 없이 노력했다. 라고 할 만한가? 생각해보세요. 거의 아닐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당연히 레전드가 된 거잖아요. 라고는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레전드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톱은 따라가 볼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죠? 아, 그렇군. 진짜, 내가 진짜 후회가 없을 정도의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그냥 적어도 오늘 하루는 먹어보세요. 다시 또 잊혀지겠지. 괜찮아.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거든.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봐요. 야, 삼진아웃 당하고 웃지 않는 자. 삼진아웃 당하고 화를 내도 뭐라고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투수가 잘못 던져도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덕아웃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되게 아까 뭘 던졌는지를 복기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그래? 다음 경기를 위해 내가 봐줄게. 내가 뭐라고?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잘안 되면 안된 대로 내가 왜안 됐는지를 분석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여러분, 앞으로의 발전을 만들어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봅시다. 그런 의미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일단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는 거. 그거 좀 멋있는 것 같아. 가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찐 개념인 것 같아, 사실은. 요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확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소개.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이 앞에 내용까지가, 기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소재만 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한 500만까지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이제는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란 무엇이에요? 사건 A와 사건 B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두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이 둘이 또 눈으로 엮여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슉. A와 B가 있죠? 맞아? 자, 전체가 S예요. 전체 S 안에 A와 B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건 A와 B가. 또는이라는 건 A이거나 B이거나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모양이 되어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맞아요. 실제로 제가 요것을 확률 버전의 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어떠한 사건 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확률 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이렇게 풀면 돼요. 확률의 정의 자체가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끝내면 돼. 요게 다야. 그래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만, 덧셈 정리는 무엇이냐? 여기서 적용을 한 거죠. 자, 이 분자가 뭐라고?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의 경우의 수가 따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빼줘야 되겠죠. 그들을 다 NS로 나누면서 쓰시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빼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16번이든 17번이든 18번이든. 저는 두 가지로 풀이를 할 거기는 한데,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버전이라면, 추천하는 바는 무조건 그냥 확률 구하기 버전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냥 확률 물어볼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끝내면 돼. 근데 이거 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사실 여기 우리 교재에는 별로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있었던 유형 유제에 있었던 것처럼 유형 문제처럼 그냥 확률들끼리 무언가의 계산을 하는 유형이 등장을 해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안 알려줘. 왜냐하면 사건이 무엇인지가 소개가 돼야 교집합의 확률 이런 걸 구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안 알려주고 그냥 A 사건의 확률, 뭐 A 교집합 B의 확률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런 걸 구할 때는 무조건 확률의 덧셈 정리 그 자체를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자, 하나 더. 배반 사건이면 특히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우리도 써줄까요? 왜 특히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A, B가 배반이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A 또는 B의 확률이면 우리는 그냥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겹치지 않는 케이스예요. 겹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을 분자에 올려주면 됩니다가 되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생각을 거의 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여전히 그렇게 가기는 할 겁니다.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16번으로 가볼까요? 아니, 되게 들어오기 전에 머리를 항상 예쁘게 빗어주시거든? 근데 뒤통수만 문제를 풀면서 찌그러뜨리나 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항상 그렇더라고. 아무튼. 네. 자, 40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4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대요. 얼마나 좋아. 왜? 아, 한 장만 꺼낸대. 너무 고마운 문제 아니야? 인간적으로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총 40장 중에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 중에서 뭐래? 꺼낸 카드가 4의 배수거나 6의 배수래. 4의 배수를 일일이 나열하고, 6의 배수를 일일이 나열하고, 겹치는 부분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4의 배수가 몇 개예요?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4의 배수, 개수 어떻게 세? 40을 4로 나누어. 나누어서 나온 몫이 개수야. 왜? 왜요? 그래서 봐봐. 6의 배수도 40을 6으로 나눠. 나온 몫이 있죠? 나머지가 4겠지. 그게 개수야. 왜? 왜 그렇게 하지? 굉장히 간단한데요. 6의 배수 써봐. 6, 12, 18 이렇게 해서 마지막 40에 가까워진 6의 배수가 누구야? 6, 6, 36이야. 즉, 6으로 나눠봐요. 라벨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 라벨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 번호표 붙이자고. 여기가 1, 6으로 나누면 몫이 2, 6으로 나누면 몫이 3, 6으로 나누면 몫이 6인 것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개 더 숫자가 있고 40이겠지만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그냥 나눠주면 돼. 항상 가끔 나눠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나눠주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자, 그래서 10개에다가 6개를 더합니다. 다만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거? 12의 배수들.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는 겹쳐졌겠죠? 누구누구 있어요? 12, 24, 36, 3개를 써도 쓸 거고, 40 나누기 12 하면 몫이 3이니까. 라고 하셔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그냥 직접 셌어요. 요렇게 하시면 얼마야? 40분의 13. 끝. 정답 요렇게 쓰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거를 뭘 어떻게 확률의 덧셈 정리로 푸냐고? 봐요. 근데 실제 있잖아.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데 해설지 보면 진짜 이렇게 푼다? 왜? 보여주려면 확률의 덧셈 정리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풀이인 거지. 실제 풀이는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응. 어떻게 하느냐? 4의 배수. P, 6의 배수를 구해. 그 다음에 P, 4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니까 이것만 그냥 교집합이야. 그치? 굳이 굳이 이걸 또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확률, 이런 걸 찾아. 그래가지고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가는 거야. 즉, 4의 배수이거나 6의
6의 배수일 확률은 PA, 4의 배수일 확률이 얼마야? 40분의 10. 이걸 굳이 굳이 또 4분의 1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6의 배수일 확률은? 굳이 굳이 또 이것도 약분을 해. 기하학분수꼴로 써. 그 다음에 12의 배수가 3개 있었죠? 이렇게 해. 그래서 굳이 굳이 약분을 해서 4분의 1, 굳이 굳이 20분의 3으로 써가지고 굳이 굳이 다시 통분해. 그죠? 얘네를 다시 통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덧셈 정리대로 중요하고 알아놔야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푼 거지. 이렇게 푼다? 이렇게 푼다? 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알아는 두셔야 되고 당연하지만 확률의 덧셈 정리는 중요해요. 근데 언제 중요하다고? 확률끼리 치지고 볶고 더하는 거. 뭐 이런 거할때 있어요. 그때 중요하지. 지금 같은 문제의 유형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자면, 40 이하잖아. 저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눌 때 아예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4의 배수가 몇 개야? 10개야. 6의 배수인데, 그 중에 4의 배수를 아예 제외하면서 쓰는 거야. 6의 배수 자체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의 배수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12는 안 돼. 24안 돼. 그치? 이렇게 하면서 36안 돼. 이렇게 하면 몇개 남아? 3개 남지? 그래서 정답은 40분의 13. 이렇게 가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케이스를 나눌 때 4의 배수인 경우, 6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아닌 경우. 이렇게 하면 케이스 자체가 어때? 겹치지 않게 갈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방법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케이스 자체를 4의 배수, 6의 배수, 겹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겹치는 경우 빼도 되고, 아니면 애지당초, 4의 배수는 10개니까 그냥 넘어가고, 6의 배수를 셀 때, 아까 센 것들은 제외를 시키면서 가는 거지. 이런 것도 되고. 이러나 저러나 13가지니까 쉽게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17번도 볼게요. 함수,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죠? 함수 우리 할 만큼 했어. 솔직히 할 만큼 했어. 그지? 자, x에서 y로 쏘는 함수 중에 하나를 택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러나 저러나 함수에서 만약에 아직도 부담을 느낀다면요, 이거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거 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써놔야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면 상상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힘들어. 이렇게 해놔. 그럼 어때? 마이너스 2야, 너 누구 쏠래? 세 가지. 아, 마이너스 1야, 너 누구 쏠래? 세 가지. 이렇게 가겠지? 모두 다세 가지니까 3의 5제곱 분해하고 시작하겠지. 됐어요? 이걸 굳이 뭐, 공역의 원소만큼 하나하나 선택권을 가짐으로 이렇게 가지 마요. 써놓고 생각하시면 금방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요. 이게 뭔데? F-1과 F1의 곱이 0이다. 자, 해석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따져봐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0을 쏘거나 또는 1이 0을 쏘면 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1이 0을 쏘게 되면 나머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세 가지의 선택권을 갖겠죠? 3의 4제곱입니다. 1이 0을 쏘게 되면 나머지는, 귀염둥이를 또 써볼까? 그죠? 귀엽지? 엄청 작아 보이죠? 마이너스, 1이 0을 쏘게 되면 나머지는 또 그러든지 말든지 3가지씩의 선택권을 갖습니다. 다만 또는이잖아.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번째 케이스. 겹치는 경우는 뭐야? 둘다 0을 쏜 경우. 둘다 0을 쏘게 해볼까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또 어때? 그러든지 말든지. 세 가지가 되어서 3의 세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자에 올라가게 되겠죠. 3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빼기 3의 세제곱입니다. 애시당초 계산을 할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왜? 약분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아래다 3의 세제곱으로 나눠버릴게. 그럼 3의 제곱만 남고요. 위에는 3 하나 남고,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9분의
5가 되겠죠? 정답은 9분의 5. 풀이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것 또한 3

역시 마찬가지지만, 봐봐.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어. 이거잖아.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3의 5제곱 분의 3의 4제곱이야. 얘는 3의 5제곱 분의 3의 4제곱이지. 그리고 얘는 어때요? 3의 5제곱 분의 3의 3제곱이야. 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쓰느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어서, 여기는 3분의 2니까 다시 이제서야 9로 통분을 해. 9로 통분을 해서 정답을 씁니다. 이게 나한 방에 끝내는 게 나아? 한 방에 끝내는 게 낫지 않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굳이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이야기. 한 개만 더 재밌는 거 해볼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눈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1이 0을 쏘는 경우의 수 3의 4제곱이 있었습니다. F1이 0을 쏠때 겹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은 0을 안 쏘면 돼. 이게 될까? 되지. 봐봐. F1은 0을 쏘고요. 선택권을 생각해봐. 얘네 셋은 상관이 없어. 3의 4제곱이야. 3의 3제곱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은 0은 쏘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어떤 거쏠수 있어? 두 가지. 이렇게 한번 분자에 올려볼까요? 어때? 아까랑 풀이가?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여러분들. 3의 3제곱으로 나눠봐. 끝! 되죠. 자, 애시당초에 케이스를 나눌 때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냥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야. 이렇게 할 땐, 그게 0, 저게 0 겹치는 경우 이것도 좋지만, F-1이 0, F1은 0인데, F-1은 0이 아니야. 이러면 애시당초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어 줄 수도 있으니까. 요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7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뒤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여사건까지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 하고 오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 15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친구들 손. 자, 지금 이제 절반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30강까지 꼭 생존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항상성 조절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건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금 이제 중요하고 많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생존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은 바로 큰 주제가 항상성 조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간뇌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뇌 시상하부가 자주 등장할 예정. 자, 간뇌에서도 아랫부분이 시상하부라고 했고요. 그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중추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현재 상태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시시각각 체크하고 만약에 그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는 적당한

적당한 기관, 적당한 조직에 명령을 잘 내려서, 야,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 좀 조절 좀 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바로 이 관능 시상하부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관내 시상하부가 뭔가 잘못됐을 때,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다가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그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나눠 보면 신경계와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뇌 시상하부라는 건 두개골 안에 여기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이자에다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혈관에다가 영향을 미쳐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직접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중간에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신경계다.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에 신경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혈액도 온몸을 돌잖아요. 그래서 그 혈액에다가 편지를 띄웁니다. 이것 좀 해줘 하는 편지를 띄워서 보내요. 그럼 이게 온몸을 돌고 돌다가 그 편지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세포들한테 가면 그게 의미가 전달돼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호르몬과 신경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조절이 되고 있다. 근데 신경계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일단 좀 공부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과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할 주요 호르몬들이 어디서 나오고 이름이 뭐고 뭐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될 때 크게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일정 범위로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두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게 돼요. 여기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주인공으로 자주 나옵니다.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의 분비량을 어떻게 일정하게 조절하는가? 그게 거의 한 문제 정도 잘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이 항상성 파트에서. 자, 그리고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각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체온 조절 과정에서는 뭐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조절이 잘 되는지, 혈당량이 일정 범위에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항상성 조절에서는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단원과 연결돼서 뭔가 혈당량 조절 문제가 나오면 이단원에도 당뇨병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거기랑 좀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에는 뭐 2.5문항 정도 느낌이 나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셋 중에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 하나랑 티록신 분비 조절, 그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배운 내용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다. 그래서 오늘 집중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경은 알아봤잖아요. 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감각신경이 전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분비 하면 그냥 호르몬 분비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분비, 호르몬 분비.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 몸에 많은 부분에 내분비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분비샘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이따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요,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몸에는 혈관이라는 아주 좋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한다. 그래서 혈액이나 조직액은 이 세포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전체적으로 물에 푹 잠겨 있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물에 전체적으로 푹 잠겨 있고, 그 물이 더잘 이동할 수 있게 혈관이라는 그런 고속도로를 또 뚫어 놓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 주변의 액체 부분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그러면 혈관을 타고 다니니까, 혈관은 머리끝으로도 갈수 있고 발끝으로도 갈수 있고 온몸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혈액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져야만 걔를 인식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편지를 띄워 보냈는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애들한테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체를 가진 세포를 표적 세포.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조직이나 기관은 표적 기관 이렇게 부른다. 수용체 가진 애들한테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호르몬의 양이 아주 미세한 미량이에요. 그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그 적은 양에서 조금 더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너무 많아지면 과다증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부족해도 결핍증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량이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분비샘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냥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외분비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경우에 어떤 물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타겟이 되는 목표 지점이 보통 몸 바뀔 때 눈물이라든지 뭐 콧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밖으로 분비되는 거. 소화기관도 사실은 이 선생님이 만약에 뭐를 이렇게 덩어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꿀꺽 삼키면 선생님 몸을 통과해서 항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사실은 외부 공간의 연장이거든요. 소화관 내부 공간은. 그래서 거기로 분비되는 것도 외분비로 간주합니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외분비샘이라고 하는데, 개의 특징은 내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바로 연결된 별도의 길이 있어요. 분비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땀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그럼 땀샘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연결된 별도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분비샘의 특징은 분비샘에서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관을 통해서 외부로 분비한다.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내분비, 호르몬 분비를 할 때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비관이 없이 혈액으로 그냥 내보내는, 주변에 혈액 있을 거 아니에요? 혈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그냥 실어 나른다. 그래서 내가 목표 지점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 도착하도록, 언젠간 도착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 비교인데, 이 신경계랑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항상성 조절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좀 상반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속도는 신경계가 훨씬 빠르죠. 나의 목표 지점까지 아예 그냥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빠르고, 근데 호르몬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닿겠지, 이런 느낌으로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편이다. 그런데 신경계는 딱그 뉴런이 다 있는 곳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범위가 좁아요. 근데 호르몬은 아무튼 그 표적 그 세포가 수용체만 가지고 있으면 온몸 여기저기에 있는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그래서 넓은 편이다. 그리고 신경계는 딱 작용하고 그 신경 전달 물질 다 분해해서 없애버리면 작용이 끝나는 건데, 근데 호르몬은 그 물질이 계속 혈액을 타고 도는 동안은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오래되는 편이고, 그리고 신경계는 딱 정해진 전달 방향이 있다. 감각신경에서 연합신경으로, 연합신경에서 운동신경으로, 이런 어떤 방향이 있는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돌고 돌아도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정리 내용입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아, 서로 이렇게 다른 특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호르몬에 대한 이해, 뭐, 요런 정도였고요. 자, 지금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간뇌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에 중추라고 했잖아요. 요 두개골 안에 들어있죠. 간뇌 시상하부도 호르몬 분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뇌하수체라는 애가 덜렁덜렁 달려있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전엽과 후엽에서 각각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굉장히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하수체 그 치상하부에서도 분비하고 그 밑에 달리는 뇌하수체에서도 호르몬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보면 목 부분에 갑상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도 분비하고 내려와 보면은 이자액이라는 소화액도 분비하지만 여기서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콩팥인데 콩팥 위에 보면 삼각김밥 모양의 이런 모자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콩팥을 신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의 부속기관이란 뜻이에요. 신장 위에 달려있는 부속기관, 부신인데 거기에서도 겉부분, 속부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이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우면서, 아, 저걸 다 외워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선생님이 꼭 외워야 되는 여섯 가지 호르몬만 정리해 드려요. 이 여섯 가지 안에서만 출제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 친구와 뇌하수체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 요 친구와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갑상샘의 티록신. 티록신. 그다음에 부신 건너뛰고요. 이자의 인슐린 글루카곤 둘 다. 요렇게 세트로.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라는 종류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시상하부의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후엽에서는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 그다음에 이자의 뭐두 종류의 세포로 나눠 봤을 때 세포의 종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그다음에 갑상샘 티록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섯 가지가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다 다뤄질 거니까 외우는 건 그때 하시고, 아, 시상하부는 요쯤, 그 밑에 뇌하수체 달려있고, 뇌하수체는 전엽 후엽 있구나, 목에 갑상샘 있구나, 그리고 더 내려오면 요쯤에 이자라는 게 있구나 하는 어떤 위치,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소개가 다될 겁니다. 자, 항상성 유지 원리를 볼 건데, 우리 몸을 일정 범위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항상성 유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원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랑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지금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편안할 수 있는 기랑작용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기랑작용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기 때문에. 기랑작용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대상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서로 반대되는 조절작용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랑작용이에요. 일단 대상이 같아야 돼. 같은 대상에 얘를 촉진하는 것과 억제하는 두 가지 경로의 조절이 일어나면서 얘를 적정 범위에 있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차를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유지하려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엑셀레이터 놓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도 잡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았는데 너무 느려진다 싶으면 다시 엑셀레이터 밟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절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있겠죠? 만약에 얘가 심장이에요. 그럼 교감신경은 빨리 뛰어 하고, 부교감신경은 천천히 뛰어.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랑작용은 포인트는 같은 대상에 서로 반대되는 조절을 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는 음성 피드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성 피드백은 일단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합니다. 요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다시 변화하게 되는 것. 그럼 또 결과도 또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칠 때, 결과가 만약에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원인을 더 촉진해서 결과가 더 많아지게 만든다. 요렇게 가는 것이 양성 피드백이고, 근데 결과가 막 요만큼 많이 나와가지고 얘가, 아, 나 너무 많은데 원인을 억제해야겠다. 원인을 억제하면 결과도 덜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너무 많아졌다 싶을 때또 줄이고 요렇게 조절하는 것.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우리 몸에서 양성 피드백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 분만할 때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다가 더 나왔다가
분만이 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런 양성 피드백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항상성,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더더더 하는 거는 항상성이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양성 피드백 얘기는 하지 않고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서 일정한 범위에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여섯 가지 주요 호르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셋이 무려 여기서 다 등장합니다. 자, 일단 그 셋을 분비하는 내분비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간뇌 시상하부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뇌하수체에서 전엽,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목에 뭐가 있었냐면 갑상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세 개의 내분비샘이 등장해요. 자, 시상하부에서는 갑상샘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갑상샘이라는 요 내분비샘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 티록신. 자, 주요 호르몬 6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얘는 분비 장소도 알아야 되고 뭐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은 뭐 하는 애냐면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티록신입니다. 그리고 이 티록신 호르몬은 표적 세포가 상당히 많은 편, 몸에 있는 많은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많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체온을 올려야 되거나 지금 뭔가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티록신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갑상샘에서 일을 많이 해줘야 티록신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갑상샘은 아주 아주 수동적인 친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금 티록신이 나와야 될 때인데 이렇게 판단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얘는 명령을 받아야만 일합니다. 그 명령을 누가 주냐면 뇌하수체 전엽이 얘한테 호르몬으로서. 그럼 호르몬이면 지금 뇌하수체 전엽은 여기쯤 어디 있잖아요. 두개골에. 근데 얘의 표적기관인 갑상샘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뭐 엄청나게 멀진 않은, 뭐 가깝지도 않아도 엄청나게 멀진 않은데 혈액을 통해서 언젠가는 닿겠지 하는 방법으로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TSH. 필수 호르몬 6개 중에 또 하나. TSH의 명칭은요, 이 T가 갑상샘을 영어로 했을 때 T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갑상샘을 스티멀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이란 뜻입니다. H는 호르몬이거든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명칭은 TSH. 자극이라는 게 뭐야? 일좀 해! 이게 자극입니다. 야, 일좀 해! 티록신 좀 만들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TSH. 그래서 만약에 지금 티록신 분비가 필요해. 그럼 얘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이 야, 너일좀 해! 자극을 해가지고 얘가 일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도 자기가 알아서 야, 너 갑상샘 일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도 그 상위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더가 와야 돼. 시상하부가 이 항상성 조절이 중추잖아요. 그래서 얘가 판단해가지고, 야, 지금 티록신이 부족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얘한테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에게 시키는 거죠.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지금 정신 차려봐. 갑상샘 좀잘일좀 시켜봐. 이런 호르몬을 역시나 내보내요. 역시나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르몬으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TRH. 여섯 개 중에 세개 나왔죠? TRH의 명칭은 이 T가 TSH 자체를 받은 거예요. TSH. TSH라는 호르몬을 early releasing, 내보내도록, 방출하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야, TSH 좀 방출해, 분비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TSH라는 거를 방출하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럼 얘가 아, 알겠어 하고 TSH를 방출하죠. 그럼 이 TSH는 갑상샘에 자극해서 티록신을 만들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런 다단계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런 원리에 의해서 티록신이 막 만들어졌다. 이 좀에 알겠습니다 하고 티록신 만들었는데 얘가 너무 많아졌다. 과다, 과다. 그러면 이 티록신의 양이 과다한 것이 시상하부를 억제하고요. 뇌하수체 전역도 억제합니다.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그러면 TRH 분비량 줄겠죠? TSH 분비도 줄겠죠? 그러면 얘가 일안 하니까 티록신 분비 줄겠죠? 어느 정도 이하로 또 농도가 떨어지면 이 억제 작용이 풀려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가 되도록 한다. 자, TRH, TSH, 티록신 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알파벳에서 OPQR, S, T, U 순이잖아요. 그래서 RS가 그 알파벳의 그냥 그 순서니까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걸로 기억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TRH, TSH, 티록신으로 이어지는 음성 피드백. 그렇다. 자, 이제 요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 배경을 쌓은 거고요. 체온과 혈당량과 삼투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체온 조절인데, 체온 조절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굉장히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체온 조절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의 조절. 요렇게. 우리 몸을 어떤 방으로 비유하고요. 우리 몸에는 보일러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에어컨은 생각하지 마세요. 에어컨. 냉각시키는 시스템 생각하지 말고 난방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이 있어요. 짠. 이렇게 방이 있는데, 뭐, 창문도 한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럼 만약에 춥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춥.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일러를 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창문은 닫아야죠. 보일러 켜고 창문 열면 춥잖아요. 닫아서 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면 지금 추울 때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발산은 뭐예요? 발산은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밖으로 발산, 내보내는 거야. 그럼 나한테 남아있지 않겠죠? 끼를 발산해. 내가 갖고 있었는데 밖으로 막 보여줘. 발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걸열 발산량이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 발산되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추울 때,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창문은 열어요, 닫아요? 닫아야지. 내 열을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추울 때는. 그래서 발산량은 줄여야 되겠죠. 근데 그때 보일러는 켜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야지, 열을. 발생을 시켜야죠. 그래서 없던 열을 만드는 게 발생입니다. 그래서 발생량은 늘려야 따뜻해질 수가 있겠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추워서 내 온도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밖으로 나가는 양은 줄이고 새로 만드는 양은 늘린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더워. 덥덥.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보일러 꺼야죠. 덥다. 그럼 보일러 끄고 창문은 열어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열기를 내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발산을 일단 밖으로 많이 빼야 돼. 그래서 발산량을 늘리고요. 새로 보일러를 지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발생은 적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냥 이거예요.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발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뭐지? 발생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정상 범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가, 체온이 하강하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쉬운 말로 춥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그걸 감지하는 중추는 어디예요? 간내 시상하부죠. 별표, 간내 시상하부. 체온 조절의 중추,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근육을 떨거나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방법이에요. 근육이 막 떨리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추우면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떨림을 만들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거나
열 발생량 말고 발산량을 조절하는 것도 있었죠.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혈관 근처로 간 혈관을 열고 닫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깥 공기가 찬 상황이에요. 근데 나의 혈액은 비교적 따뜻해. 근데 그 따뜻한 혈액을 피부 가까이로 보내면 찬 공기랑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식습니다. 그럼 안 돼. 내 온도를 최대한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이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을 최대한 잠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창백해지는 이유죠. 이쪽으로 가면 혈액이 식으니까 안 보내, 안 보내. 그래서 그쪽으로는 잠궈서 핏기가 사라져서. 그래서 입술도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고, 얼굴도 창백해지는 거고. 그래서 추울 때 그런 추운 상태가 오래되면 손발부터 동상이 오잖아요. 그럼 말단 부위로 따뜻한 혈액을 잘 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발산량은 감소시키고,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발생량은 증가시키는, 새롭게는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온도를 끌어올리려고 하게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체온이 너무 높아졌어. 더워. 덥.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막 밖에 나가서 축구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하는데, 지금 너무 체온이 올라갔어. 지금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땀이 나죠. 더울 때는 땀을 분비해. 그러면 이 땀이 증발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열을 빼앗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죠. 내가 가진 열을 빼앗아 가는 거니까 발산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울 때는 얼굴이 아주 빨개지잖아요. 아까랑 반대죠? 최대한 피부 근처로 보내가지고 빨리 식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엽니다.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해서 열 발산량, 밖으로 최대한 빠져나가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런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건은 아예 그냥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생은 안 되도록 조절한다. 그렇게 해서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혈당량 조절이에요. 일단 퀴즈.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간내 시상하부겠죠. 우리 그냥 항상성 조절의 중추 자체가 간내 시상하부니까 체온이든 혈당량이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이든 다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자, 그래서 이 간내 시상하부가 열심히 수시로 체크했는데 지금 뭔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럼 뭔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얘가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는 이렇게 위랑 소장 사이에 이렇게 이제 깊숙이 위치하는데 이렇게 쭈글쭈글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자에는 이자를 이루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지만 지금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를 뽑아보자면 알파 세포라는 종류의 세포가 있고요. 베타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글루카곤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 유명한 인슐린입니다. 근데 지금 간내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서는 신경을 이용합니다. 뭐 호르몬을, 여기서는 호르몬 쓰는 거고, 여기서 여기 영향을 줄 때는 신경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알파 세포에 영향을 줄 때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 세포에 영향을 줄 때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연락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암기 팁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시냐? 부베인으로 외우세요. 부베인. 약간 좀 프랑스어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부베인 이렇게. 부베인 해가지고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이렇게.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요거 반대가 글루카곤 분비겠죠? 교활글입니다. 교활글.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부베인 교활극. 앞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게 일단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글루카곤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 얘는 언제 나오냐면 혈당량이 너무 떨어졌을 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적을 때 나와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적당히 돌아다녀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적으면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유기물의 양이 적은 거라서 우리가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높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당, 당뇨병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혈당량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글루카곤이 혈당이 떨어졌을 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 하는 애냐? 혈당량이 떨어졌으니까 포도당을 좀 많아지게 만들어야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니까 얘로 바꿔줘야 돼. 뭐에서? 글리코젠이라는 저장된 상태로 있던 거에서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포도당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은 반대죠.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을 때, 높아서 걱정될 때 출동해서 그걸 조절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지금 혈액 속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게 언짢아. 그래서 얘를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이 있다. 근데 원래 요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일단 방법은 주변에 있는 세포들한테 노크를 해가지고요. 이 포도당 좀 들여보내줘. 혈액 속에만 좀덜 들어있게 해줘. 요렇게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세포들이 포도당을 갖게 됐을 때, 그 포도당을 이렇게 한개 돌아다니던 거를 이렇게 엮어주면 더 이상 포도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땐또 글리코젠에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요렇게 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교감신경이 왜요 과정에 관여하느냐. 지금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야 될 때는 혈당량이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세포호흡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료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계속 분해돼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혈당량이 떨어지는 게 예상이 돼. 그러니까 세트로 글루카곤 분비까지 같이 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혈당량을 끌어올리는 조절을 같이 해버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편안하고 소화 잘 되는 그런 상태. 그럼 소화가 잘 되니까 혈당량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인슐린 분비까지 세트로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소화 잘 되는 상황에서는 고혈당 상태가 될수 있으니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게 되는. 요렇게 조절을 세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는 얘는 조금 약간 능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 포도당 혈당량을 좀 조절, 체크해서 분비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하는 거. 요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간단히 해볼 텐데, 우리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다가 밥 먹었어요. 그러면 소화가 쏙쏙 돼가지고 소화 흡수되면서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요런 상황은 보통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트로 부베인이 일어납니다.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해요. 그럼 인슐린은 뭐 하냐? 주변에 얘좀얘좀 집어넣어 주세요. 혈액에 좀덜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포한테 흡수하라고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좀 바꿔서 저장해 주세요. 요런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는 덜 돌아다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오래 쫄쫄 굶었습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쫄쫄 굶는 것 자체도 우리에겐 좀 위험 신호. 굉장히 그 극복해야 되는 그런 위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교알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글루카곤은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내놓도록 해서 혈당량을 끌어올리게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이 혈당량 조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구베인 교활글. 요것만 잘 외우면

있어도 웬만한 건다풀수 있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제대로 잘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할수 있으면 지금 요즘 좀 가끔 출제가 되었던 그런 자료 해석형 문제, 그런 것들에도 충분히 잘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자료도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첫 번째 그래프가 밥 먹은 이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혈당량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포도당 양이잖아요. 그래서 혈당량인데 밥 먹기 전에는 혈당량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다가 밥 먹으면 점점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당량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쭉 유지되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죠. 왜? 우리 몸이 열심히 항상성 조절하고 있거든요. 고혈당 상태일 때 다시 내려 끌어내리는 작용을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 A와 B가 있는데 요거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통 나올 거예요. 근데 A를 보면 A는 요 포도당 그래프랑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뭐만 다르냐? A가 한 박자 늦어.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한 박자 늦게 올라가고요. 얘가 너무 올라갔을 때한 박자 늦게 조금씩 떨어지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인슐린이에요. 얘는 저혈당 상태일 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혈당으로 딱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분비가 촉진됩니다. 왜? 이거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높을 때 점점 이제 포도당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하면서 이제 포도당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저혈당 상태에서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저혈당 상태에서 오히려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밥을 먹고 점점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제 더 나올 필요 없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식사 이후에 오히려 분비량이 줄어드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이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랑작용합니다. 서로 이 혈당량이라는 하나의 어떤 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용하게 되니까요. 기랑작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글리코제는 포도당의 저장 형태, 다당류의 명칭이고, 글루카곤은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이름이잖아요. 호르몬. 그래서 얘네 둘이 가끔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호르몬의 이름이니까 곤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삼투압 조절로 갈게요. 이제 마지막 조절 관련 내용인데, 이거는 내용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삼투압이라는 개념 자체는 양쪽에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고 가운데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이렇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미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에 가는 압력.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깊이까지 몰라도 문제 충분히 풀수 있고요. 우리는 체액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략 0.9% 소금물 정도의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조절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한 가지, ADH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 음성 피드백 하면서 TSH, TRH부터 쓸까요? TRH, TSH, 그 다음에 티록신 나왔고, 방금 혈당량 조절하면서 인슐린, 글루카곤 나왔죠? 다섯 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ADH입니다. 지금 쓴 김에 한번 잠깐 복습하자면 TRH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고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지금 여러분들 바라봐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외워져요. 노력을 좀 하면. 그다음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은 둘다 이자인데 인슐린은 무슨 세포? 부베인,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교활글. 그 다음에 ADH가 지금 나오는 거죠. ADH는 뇌하수체. 전엽 말고 후엽. 후엽에서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가지가 사실 분비되는 장소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좀다 다르잖아요. 얘네 둘은 이자라는 같은 기관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물이 더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농도가 너무 진해져.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까지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ADHD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 밖으로 물이 못 나가도록, 오줌으로 못 나가도록 막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ADHD의 명칭을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과정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별게 없어요. 보면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삼투압이 너무 높아졌어. 농도가 너무 높아졌어. 뭐 짜게 먹었거나 물을 안 마셨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체크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뇌하수체 후엽 분발하세요. 그럼 이제 영향을 미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돼요. 얘가 뭐 하는 애라 그랬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갈 물까지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 그러면 우리 몸의 농도는 그 물이 포함이 되게 되면 희석이 좀 되겠죠. 오줌으로 나갈 뻔했던 물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니까 우리 체액의 농도는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투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근데 우리가 물을 너무 벌컥벌컥 칼칼 많이 마셔가지고 오히려 체액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이거 뭔가 문제 있는데? 뇌하수체 후엽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뇌하수체 후엽이 ADH 분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려던 거를 멈춰. 분비량을 줄여. 그러면 ADH가 원래는 오줌으로 물이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얘가 기능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줌이 그냥 콸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이 그냥 밖으로 잘 오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무 물의 양이 많아서 희석돼서 문제니까 오줌으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물이 많이 콸콸 오줌으로 나가면 다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심플하죠? 별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채울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 너무 진해진 상황, 너무 농도가 높아진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앞에 있는 요 화살표는 다 같이 갑니다. 농도가 진해졌어? 그럼 ADH 분비 촉진해. 그러면 얘가 뭐 하는 애야? 수분 재흡수하는 애니까 수분의 재흡수량이 늘어나요. 밖으로 나가려던 물까지 끌어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희석시키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삼투압은 떨어지게 되겠죠. 요걸 위해서 이런 작용을 한 거죠. 너무 높아졌으니까 떨어뜨리려고 한 거야. 근데 오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지금 이 물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룰루랄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DH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 물들을 다 뺏어갔어. 그러면 일단 오줌 양 자체가 줄겠죠. 오줌에 있던 물들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갔으니까 오줌 양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리고 물만 빠지고 나머지 용질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진한 농도의 삼투압이 높다는 건 진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진한 오줌, 소량의 오줌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량의 진한 오줌이 우리가 짜게 먹었거나, 그다음에 물을 한참 못 먹었거나, 그럴 때 그런 오줌을 누게 되잖아요. 자, 반대로 우리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 그래서 체액이 너무 희석된 게 문제야. 그럼 앞에 있는 화살표 세 개는 같이 가요. ADH가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면 수분 재흡수도 덜 되겠지. 수분의 재흡수가 덜 된다는 얘기는 오줌으로 콸콸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지금 너무 낮아져서 조절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로 물 콸콸 내보내면 우리 몸의 농도는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오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줌으로 물이 콸콸 나가니까 오줌 양은 증가하겠죠. 그쵸? 근데 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줌의 진하기, 오줌의 삼투압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량의 묽은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혈장 상투압이 어떻게 됐더니 뇌하수체 어디서?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했대요. 얘가 증가했대. 그래서 재흡수도 촉진된대. 앞에 있는 화살표 세 개는 같이 간다 그랬죠. 체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지니까 ADH 분비가 증가돼서 재흡수도 촉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후엽이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증가이다. 디귿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오줌 생성량을 증가한다. ADH의 분비가 증가해. 그러면 물이 오줌에서 빠져나와서 혈액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은 진하게 농축돼서 적은 양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입니다. 자, 요거는 혈당량 조절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린 간은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포도당을 투여했고, 그 다음에 혈당량 변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절돼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질

0: 전환 과정이래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든다. 그럼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이 많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호르몬 A는 글루카곤입니다.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 A는 글루카곤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였냐면 인슐린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역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요런 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포도당 농도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슐린 농도는 혈당량 그래프랑 거의 같은 그림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당량이 여기가 충분히 높고 여기에 비했을 때 T2에서는 충분히 낮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도 T1에서가 훨씬 높고 T2에서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량 그래프와 인슐린 농도 그래프는 거의 같은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지점을 비교한다면 T1일 때가 더 많은 건데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항상성 조절 파트를 잘 끝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강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30강 중에서 벌써 절반을 우리가 끝낸 겁니다. 절반을 격파했다. 여기다 맞춰볼까요? 이렇게. 자, 절반을 격파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5강도 힘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이고요. 여러분들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수의 성질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물 덩어리들이 어떻게 순환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순환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의 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해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얘기할 건 해수의 표층 순환을 얘기할 거예요. 표층에 있는 해수의 순환, 해수의 표층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느냐, 이 물의 이동을 설명하려면 이 물을 운반시킬 수 있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 그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대기의 순환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 모형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체크,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요소. 물론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해가 잘 되도록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대기 대순환 모형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삼세포 순환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 순환 있죠. 요 각 반구에 북반구도 그렇고 남반구도 그렇고 요 순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요 순환 전체적인 대기를 순환시키는 부분적인 요 순환의 하나의 요 고리들을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를 해서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 세포, 페렐

순환 세포, 극순환 세포, 세 개의 순환 세포가 대기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3세포 순환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이러한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 바람이, 지표 부근의 바람이 이러한 해류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표층 해수의 운동, 표층 해수의 이런 순환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 해수의 순환, 표층 해류, 요거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나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요 태평양에 있는 요 표층 해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해류들이 있는지는 요거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이것도 찰칵 하셔야 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의 맥을 봤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표층 순환이 만들어진다를 얘기할 건데, 대기 대순환이 왜 일어나는 거지 먼저 얘기해야 돼서,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볼게요. 여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태양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큼 빛이 들어올까? 얼마큼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큼 흡수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야.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아, 평균했을 때 1년을 평균했을 때 적도 지역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적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흡수가 일어나겠구나. 극 지역에서 적게 들어오고 극 지역의 흡수량은 1년 평균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겠구나. 아셨죠? 그다음 여기 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럼 뜨거워진 것만큼 지구도 에너지를 내보내야 돼요.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라고 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보면 적도 지역에서 많고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적은데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네. 요런 느낌. 자, 이걸 여기다 한번 요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구를 그리고요.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다. 자, 지구를 그리고요. 적도가 있습니다. 자전축이 있고요. 1년을 평균한다라고 하면 적도 부근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1년을 평균하면 적도 지역이 제일 뜨거운 거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을 보면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막대기를 하나 세운다고 할게요. 적도 지역에 막대기를 세웠고 중위도 지역에 막대기를 세웠고 고위도 지역에 막대기를 세운다라고 하면 얘는 막대기 그림자가 안 생길 거야. 왜냐면 햇빛이 그대로 수직으로 비추니까.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햇빛이 그 지표면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의 입사량이 크다 또는 흡수량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이 퍼져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땅바닥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적다는 얘기거든. 극지역으로 가면 그림자가 거의 지표면에 날아날 만큼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이 단위 면적에 들어온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을 보면 적도 지역에서 크고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적다. 아셨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구를 가열시켜주고요. 지구는 가열된 것만큼 지구도 나름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적도 지역에서 비교적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방출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난다고. 아셨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그 차이만큼도 안 난다고. 이 차이는. 됐나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볼게요. 지금 지구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죠?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들어오는 것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도 온도가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적도가 뜨겁지만 더 계속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중위도 지역, 그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 고위도 지역도 그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땐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아셨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입사 에너지와, 이걸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유입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방출 에너지가 차이가 없다고, 같다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평형, 복사 에너지의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래프를 보면 적도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조금 나가는데 극지역은
상대적으로

들어오고 많이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적도 지역은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아? 그럼 에너지가 남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남을 것 같은데? 극지역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많아? 그럼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됐죠?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똑같지만 위도별로 보면 어느 지역은 에너지가 남고 어느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요 남는 양이 정확하게 부족한 양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남는 양만큼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가 운반되는 거고 수송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는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됐죠? 그랬을 때요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이렇게 수송이 될때요 수송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대기와 해수라는 거예요. 대기와 해수. 그러니까 바람이 불때 바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할 거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할 거야. 요 에너지 수송을 대기와 해양이 한다고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요 A 지역을 볼게요. A 지역은 딱 보면 어떤 상태냐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 즉 A 지역은 유입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은 상태야.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데 A 지역은 복사 평형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 A 지역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얘는 에너지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긴 에너지가 많죠. 여긴 에너지가 적죠. 많은 곳에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막 운반이 돼야 되는데 요 A 지역을 통해서 운반이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값이 이 A 지역을 통해서 운반이 된다. 그래서 얘가 출입문 역할을 한다. 출입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입과 방출이 같은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교실 안이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요. 바깥에는 엄청 추워요.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창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에 안에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확 빠져나가겠지. 확 빠져나가면서 이 창문이라고 하는 이곳은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는 에너지와 남는 에너지, 과잉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가 딱 정확한 같은 값을 갖는 그런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게 창문인 거잖아요. 그 창문에서는 이러한 유입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의 값이 같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A 지역인 거고 이 A 지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균 위도가 약 38도 부근. 그러니까 중위도, 우리 지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이 이 에너지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이 되고 그 수송하는 역할을 대기와 해양이 한다.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대기가 대순환하면서 지금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대기 대순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대기 순환. 아셨죠? 저위도에 에너지가 많고 많이 남고 고위도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요. 이 많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많이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순환이 발생을 한다. 엄청난 규모의 순환, 그 대기의 엄청난 규모의 순환을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 됐죠? 요 대기 대순환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위도가 제일 뜨거워. 그리고 고위도는 제일 차가워.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과잉. 그런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 전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요, 정정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하면,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 전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대기 대순환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볼게요. 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남는 곳.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일 뜨거운 곳이 어디? 적도. 적도가 제일 뜨거워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적도에 있는 공기들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아셨죠? 제일 뜨거운 적도에 있는 공기들은 상승을 많이 한다. 뜨거우니까. 가열이 잘 되니까 가벼우니까 상승을. 아셨죠? 제일 추운 극지역에 있는 공기들은 지표가 차가우니까 공기도 차가워요. 차가우면 무거워요. 무거우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극지역에 있는

애들은 가라앉는 걸 잘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순환이 발생한다. 자, 적도 지역에 있는 공기 뜨거워서 상승했죠. 상승한 녀석들은 상공에 쌓여 있다가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극지역에 있는 찬 공기, 지표면으로 냉각돼서 가라앉은 공기는 지표면에 쌓여 있다가 저위도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북반구도 하나의 거대한 순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남반구도 하나의 거대한 순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여기서 우린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북반구 지표면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북반구 지표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북풍이 불어야 된다. 북풍만 존재한다. 북반구 상공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바람, 남풍만 존재해야 된다. 됐죠? 남반구라고 하면 지표면은 남풍, 상공은 북풍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지구의 그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고려하지만 지구 자전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모델을 단일 세포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순환 세포가 각 반구에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거,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거. 아셨죠?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가상의 힘.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답변해 드릴게요. 그런데 자, 실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대기 대순환 모형이 만들어지느냐? 실제 지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라고요? 적도라고요. 그러니까 적도에 있는 공기들은 상승하는 게 맞아.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층 염분 얘기할 때 적도는 상승 기류가 강해요. 비를 많이 내려요. 표층 염분이 낮아요. 이런 얘기 했었죠.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추운 곳은 어디? 극지방. 북반구만 그리겠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서 냉각돼서 가라앉는 걸 잘해요. 아까랑 똑같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이동할 거고, 고위도로 이동해요. 됐죠? 하강에서 지표면에 쌓인 공기는 저위도로 내려올 거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지표면에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끝까지 갈 거야. 얘도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순환세포를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구가 자전을 하네. 지구가 자전하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해버리네. 그러다 보니, 얘가 상승을 해서 지금 북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는 동안에 계속 얘의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계속 바뀐다고요. 바뀌다 보니까 끝까지 직진을 하지 못하고 휘어져 버려요. 휘어져서 대략적으로 30도 부근까지 밖에 못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차가워져서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순환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져 버린다. 자, 내려옵니다. 만약에 전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 끝까지 내려올 건데 얘가 내려오다가 계속 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60도 부근 정도까지만 왔다가 상승.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순환이 만들어진다고. 됐죠? 그래서 0도에서 30도 부근에 상승, 고위도로 가다가 하강, 되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 불러요. 헤들리 순환. 자, 여기서 하강한 공기, 냉각돼서 하강한 공기, 지금 저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뜨거워져서 다시 상승.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공기,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죠. 이런 순환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뜨거워져서 상승, 차가워져서 하강, 차가워져서 하강, 뜨거워져서 상승. 이러한 어떤 정상적인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을 하는 정상적인 이런 열적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순환. 이렇게 거대한 직접 순환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북반구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요두 개의 순환 때문에 요 30도와 60도 사이에 있는 공기들은 요 순환에 의한 어떠한 이런 톱니바퀴의 이런 이 회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상승, 여기서 화가 하는 이런 하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얘를 페렐 순환이라고 불러요. 페렐 순환은 보면 60도 부근에서 상승, 30도 부근에서 하강. 여기가 상대적으로 찬 곳인데 찬 곳에서 상승,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에서 하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곳에서는 상승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죠.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간접순환. 이 간접순환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때문에 강제적으로 만들어져버린 그런 순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구가 자전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순환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대기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순환세포로 순환하는 어떤 대기 대순환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 모델을 3세포 순환 모델이라고 한다. 3세포 순환 모델.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 순환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이 순환에 지상바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상바람을 보면 헤들리 순환의 지상바람은 지금 요거야. 페렐 순환의 지상바람은 요거고요. 극순환의 지상바람은 요거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불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로 불고 싶어. 그런데 바람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불고 싶은데 중요한 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싶어도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뭐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그래서 바람은 불고 싶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북반구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분다. 이렇게. 아셨죠?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볼게요. 자, 지금 영도 부근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죠?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공기가 적다는 거야. 여기 저압대가 만들어져요. 저압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30도 부근은 하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 고압대가 만들어져요. 고압대. 60도 부근은 상승을 많이 하죠? 여기 저압대가 만들어져요. 여기 하강을 많이 하죠? 고압대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고압에서 저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싶은데, 바람이 불고 싶은데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휘면서 분다고. 우리 옛날에 기압과 날씨 할때 얘기했었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휘면서. 그래서 30도에서 0도 사이는 이러한 바람이 분다고요. 이러한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무역풍. 그 다음에 30도랑 60도 사이는 남풍이 불고 싶어. 고압에서 저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싶어요. 남풍이. 그런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휘면서 분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역시나 90에서 60도도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고.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극동풍. 됐죠? 이런 바람에 의해서, 이러한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의 순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0도 부근은요, 상승률이가 굉장히 세다고.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시죠? 30도 부근은 하강기류가 굉장히 세다고. 1년 365일 거의 하강기류가 계속 이 위도대에서 잘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30도 부근은 고기압이 잘 만들어지겠지. 이게 바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기압과 날씨를 할때 정체성 고기압을 한번 얘기했었고, 키큰 고기압 또는 온난 고기압, 또는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을 얘기했었지. 북태평양 고기압 잘 생각해 보세요. 상공에서부터 공기가 모여들어서 쌓이고 쌓여서 지상까지 계속 고기압이 만들어져. 그게 어디? 위도 30도 부근. 여기서 고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정체성 고기압이 잘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보다 얘가 저위도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덥고 습한 날씨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키큰 고기압에서 잘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 60도 부근을 보면 상승기류가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잘 만들어져. 저기압이 잘 만들어지는데 보면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올라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잘 만나네? 여기서 전선이 잘 만들어져요. 여기서 잘 만들어져서, 전선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한대 전선대도 우리가 어디서 한번 배웠는데? 한대 전선대 뭐죠? 온대저기압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선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찬 공기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 올라와서 잘 만나는 이 한대 전선대는 전선이 잘 만들어지고 저기압이 잘 만들어져요. 이 저기압은 전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저기압, 온대저기압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대저기압 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이 대기 대순환 모델로부터 설명이 된다. 아셨죠? 요거 꼭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북반구만 좀 띄어서 다시 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구상에서 상승기류가 제일 센 곳은 어디냐면 적도라고. 상승기류가 제일 센 곳. 상승기류가 제일 세요? 그럼 지표면은 기압이 낮아. 여긴 저기압이 잘 만들어져. 저압대. 그 다음에 하강기류가 굉장히 센 곳? 30대. 30도.

여기는 고기압이 잘 만들어져? 고압대. 여기 상승기류 제법 센 곳? 역시나 저압대. 여기 하강기류? 고압대.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잘 보면 저압대 상승기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모여들어요. 저기압으로 모여들잖아.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수렴대라고도 불러요. 뜨거운 지역의 수렴대라고 해서 열대 수렴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여긴 고압대인데 아열대 지역의 고압대라고 해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저압대인데 잘 보면 북쪽에서부터 또는 고위도에서부터 찬 공기 내려오고 저위도에서부터 따뜻한 공기 올라가다 보니까 차고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서 전선을 잘 만드는 저압대가 형성이 된다. 뭐라고 불러요? 한대 전선대라고 부른다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압대. 그래서 이 저압대와 고압대,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헤들리 순환이, 90도와 60도 사이에는 극순환이 직접 순환으로 존재하는 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얘와 얘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폐렬 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 간접 순환이. 지상 바람은 무역풍, 지상 바람은 편서풍, 지상 바람은 극동풍. 됐죠? 요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표충 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표충 순환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해수의 표충 순환. 지상 바람을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0도고요. 30도, 60도, N 이렇게 볼게요. 30도, 60도, S라고 하면, 자,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 분다고, 북반구. 이렇게. 아셨죠? 북동무역풍. 남반구는요, 이런 식으로 무역풍이 불어요. 그 다음에 30도랑 60도는 편서풍이 분다고, 편서풍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분다고, 편서풍이. 됐죠? 60도랑 90도는 다시 극동풍이 분다고, 이렇게. 극동풍이 이렇게 분다고. 그러다 보면 0도와 30도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야. 동풍 계열의 바람.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해수도, 표층에서도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아니죠?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서쪽으로 운반이 된다고. 됐죠? 그다음에 30도, 60도, 30도, 60도를 보면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에 의해서 이 편서풍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거든. 이 지역의 해수들은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인다고, 동쪽으로. 됐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운반되는 이 해수가 대륙에 막혀요. 대륙에 막혀버려. 그러면 대륙에 막혀버려. 대륙에 막혀. 그럼 여기에 운반된 해수가 쌓이다가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북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이렇게 운반된다는 거지. 자, 여기 대륙에 막혀서 쌓여요. 쌓이면 일부는 남쪽으로, 일부는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지. 대륙에 막혀서 쌓이면. 대륙에 막혀서 쌓이면 이렇게 운반이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60도에서 90도 사이는 다시 지금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수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남반구는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남극 대륙이 있어요. 남극 대륙이 있어서 여기는 더 이상 해수의 순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는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는 서에서 동으로 기본적으로 해수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해수가 대륙에 막혀서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준다. 여기는 시계방향의 순환, 여기는 시계 반대방향의 순환. 됐죠? 물론, 이렇게 쌓인 해수 중에 일부는 이렇게 되돌아오는 해수도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순환을 이렇게 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건 무역풍 대에서만 존재하는 순환, 즉 저위도지요. 그다음에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건 무역풍 대와 편서풍 대에 존재하는 순환. 아한대 순환이라고 하는 건 편서풍 대와 극동풍 대에 존재하는 순환. 그런데 남극 같은 경우는 대륙이 위도 60도 부분까지 좀 얼음층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한대 순환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서 일부 지역에서만 존재한다. 남반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자고요. 무역풍이 부는 곳 열대 순환이 존재해요. 무역풍과 편서풍이 부는 곳 아열대 순환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편서풍과 극동풍이 부는 곳 아한대 순환이 존재해요. 됐죠? 여기 아열대 순환이 존재해요. 여기는 아한대 순환이 없어요. 이렇게 놓는 거고,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풍 계열의 바람인데, 그러면
여기에

남적도 해류, 태평양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북적도 해류가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북반구는 북태평양 해류, 여기는 남극순환 해류. 됐죠? 이러한 해류들이 대륙에 막히면 북반구는요, 쿠로시오 해류가 만들어지고 캘리포니아 해류가 만들어지고 남반구는요, 태평양입니다. 동오스트리아 해류가 만들어지고 페루 해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쌓인 해류 중에 일부가 되돌아옵니다. 그 해류가 적도 반류. 그러니까 적도 반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열대순환을 만드는 거고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반구의 아열대순환을 만드는 거고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는 남반구 아열대순환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북반구 고위도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한대순환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됐죠?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 아열대순환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열대순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더 그려보려고요. 자, 아열대순환 그려보겠습니다. 0도, 30도, 60도, 30도, 60도. 아열대순환만 그리는 거야. 무역풍이 불어서 동에서 서로. 아셨죠? 편서풍이 불어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그런데 대륙에 막혀요. 대륙에 막혀서.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아열대순환을 봤더니 북반구는 지금 이러한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 남반구는요. 이러한 방향이네요. 이러한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아, 대칭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해수의 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대기의 순환 때문에. 그죠? 대기의 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위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해수의 순환도 위도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즉,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데큰 역할을 할거 아니야. 일부 이 해수의 운동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 보자고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있죠.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는 요러한 해수의 흐름, 요러한 해류들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굉장히 수송을 탁월하게 한다는 거지. 즉, 얘네들은 에너지 수송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맞죠? 우리가 이러한 해수를 난류라고 특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셨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따뜻한 물이 이동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이동을 할때 저위도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고위도 에너지를 많이 뿌려줍니다. 이렇게 난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있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얘네들은 고위도에 있는 찬물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우리가 한류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 거고, 요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시험에서 종종 물어본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에너지 수송을 탁월하게 하고 있어요. 수온이 높다.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다.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간다. 수온이 낮다.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난류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 운반이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약간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간다. 빨리 간다. 차가운 물은 좀 무겁잖아요? 좀 천천히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염분, 용존산소랑 영양염류도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것들을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생명 활동이랑 좀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얘네들을 정확하게 이유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자, 난류는 뜨거운 물이에요. 증발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염류를 많이 녹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 난류는 짠물이야. 짠물. 짠물이라고 하면 생명체들이 생명활동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겠지. 너무 짜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때 생명체들이 생명활동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산소가 적겠지. 아셨죠?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적겠지. 영양염류라고 하는 건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는 먹인데 너무 짜. 생명활동을 하기가 힘들어. 영양염류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얘는 염분이 적어. 안짠 물이야. 안짠 물. 그냥 찬물일 뿐이야.

앉자. 그러니까 산소는 많아? 산소가 많으면 생명체들이 생명 활동하기에 좀더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영양분해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고요. 일단 우리가 이걸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난류와 한류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숙제.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해류의 이름을 적어보기. 해류의 이름을 적어보기 숙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태평양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가 북적도 해류다. 크로시오 해류다. 난류. 북태평양 해류다. 캘리포니아 해류다. 한류. 남적도 해류다. 동오스트리아 해류다. 난류. 남극순환 해류다. 페루 해류다. 한류.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적어도 태평양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쌓인 물 중에 일부가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되돌아오는 요 물, 흐름, 얘를 적도 반류라고 한다. 얘는, 해수의 순환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엘니뇨 라니냐 할 때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적도 반류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꼭 태평양은 적어 보셔야 됩니다. 숙제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적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해류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밑에서부터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는 주요 해류인 크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다. 얘가 규모 면에서 다른 해류들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태평양이 아열대 순환을 흐르고 있는, 만들고 있는 해류니까. 그래서 얘 거대한 요 흐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얘로 인해서부터 나온 이러한 지류들이, 요 일부로 파생되어 나온 이런 해류들이 우리 지역의 난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난류의 근원은 크로시오 해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북쪽에서부터 연해주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연해주 한류로부터 북한 한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한류의 근원은 연해주 한류인데, 잘 보시면 난류는 황해, 동해 다 있죠? 그런데 한류는 동해에만 존재한다. 여기는 한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동안 난류 같은 경우는 동해안을 따라서 존재하지만, 황해 난류 같은 경우는 황해의 가운데 부분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지금 동안 난류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 난류가 내려오고 있죠?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죠? 아,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조경수역 같은 경우는 난수성 어종, 그 다음에 뭐 찬물에서 자라는 어종, 이 다양한 어종들이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종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 한류까지, 한류와 난류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로. 자, 이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지구상에서 상승 기류가 가장 강한 곳은 어디? 적도지요. 여기는 상승기류가 가장 강하다. 상승기류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잘 보면 순환이 발달하는 요 연직 규모도 가장 커요. 상승기류가 가장 강해요. 두꺼운 구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고. 아셨죠? 상승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수량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한 저압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 그 다음에 60도 부근은요. 여기도 상승기류가 제법 세다. 상승기류가 제법 세고요. 저압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한대 전선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30도 부근은 하강기류가 강하다. 하강기류가 강해서 고압대, 고기압을 잘 만들어내는 거고, 이 고압대에서 잘 형성되는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키큰 고기압이 여기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 됐죠? 자, 고기압이 잘 발생하는 위도대는 어디? 30도 부근 잘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극지역도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는 영역은 각각 어디인가? 북적도 해류는 누구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0에서 30도 사이.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는 누구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30에서 60도 사이. 됐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 얘기했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대기 대순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림은 북반구 대기 대순환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승 기류가 제일 센 곳. 그래서 연지 규모가 가장 크게 발달한 이곳이 어디예요? 적도라고, 적도. 적도. 아셔서 상승 기류 최대. 여기는 이제 저압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압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상승 기류가 최대예요.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체크.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하강 기류가 그럼 여기는 30도 부근이 되겠네. 여기는 고압대가 만들어지겠네. 여기는 정체성 고기압이 잘 만들어지는 곳. 키큰 고기압 잘 만들어지는 곳. 여기는 또다시 상승 기류가 세네요. 그러면 여기 저압대가 만들어지는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 D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진다. A에서 D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진다. 여기가 적도인데? 여기가 극인데? 적도 0도인데? 그럼 A에서 D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지는 거고요. 자, B의 지상에 고압대가 발달한다. B의 지상은 저압대. 여긴 한대 전선대. 상승 기류가 세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틀렸어. 그 다음에 C와 D 사이의 지상에는 무역풍이 분다라고 했죠. C와 D. 0도에서 30도 사이의 지상에. 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다? 무역풍. 얘가 자전 효과에 의해서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면서 바람이 분다고요. 동풍 계열의 무역풍. 맞는 거. 됐죠? 그러니까 2번만 맞는 거. 답 D급만 맞는 거.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봤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그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동서 방향 바람의 연평균 풍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지표 부근에서 부는 동서 방향 바람의 연평균 풍속. 아, 이거네. 자, 다시 지구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적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30도, 60도, 30도, 60도, N. 적도 30도, 그다음에 60도, 30도, 60도 S라고 한다면 지상 바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무역풍이 불어야 되겠지? 무역풍, 동풍 계열, 북동풍 계열의 무역풍. 여기 무역풍이 불어야 되겠지? 남동풍 계열의 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는요, 편서풍이 불어야 되겠지? 남서풍 계열의 편서풍. 여기는요, 편서풍이 불어야 되겠지? 북서풍 계열의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 극동풍, 그 다음에 여기 극동풍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가 서풍이고 마이너스가 동풍이래요. 적도 부근에서 마이너스야, 동풍이야.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을 얘기하는 거네. 아, 너 무역풍 얘기하는 거구나. 무역풍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긴 지금 플러스네요, 서풍. 그럼 여기 뭐야? 편서풍을 얘기하는 거지. 편서풍. 됐죠? 이런 상태. 놓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남북 방향의 온도차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는 뭐예요? 편서풍 대에서 극동풍 대가 만나는 곳이니까 지금 0도 부근이고 여긴 30도 부근이고 여긴 60도 부근인 텐데 남반구네? 아, 그러면 여기네. 여기가 지금 A네. 그럼 A는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 이동, 고위도의 찬 공기 이동에서 만나는, 아, 여기 지금 한대 전선대잖아.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라고 한다면 온도 차이가 클 텐데? 이런 생각. 자, C는 어디죠? C는 무역풍과 편서풍이 만나네요. 북반구에서. C는 지금 어디야? 여기네. 여기가 C네, 여기. 지금 무역풍대와 편서풍대의 그 사이니까 여기가 C예요, 지금. C. 그럼 C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고압대에 모여있는 공기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퍼져나갈 때 위아래의 온도 차이는 별로 안 나겠지. 똑같은 공기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남북방의 온도 차는 A가 C보다 큰 거지. 온도 차이는 여기서 훨씬 더큰 거지. 자, B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B는 어디예요? 무역풍과 무역풍. 교차점이니까 여기가 B네요. 여기가 B. 그럼 여기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 그렇죠.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이잖아요. 공기의 상승이 최대로 나타나는 곳. 맞는 거. 자, C에 생성되는 고기압은 지표면 냉각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C는요, 30도 부근이니까 고압대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고압대가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고압대, 이 고압대가 만들어진 고기압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공기가 모여서 쌓여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표까지 쌓여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키큰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 온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표 냉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상공에서부터 공기가 많이 쌓이고 쌓여서 지표까지 고기압이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 지표면 냉각에 의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언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북쪽에 있는 대륙 부근에서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셨죠? 요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자, 3번은 지금 남대서양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밑줄. AD는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AD가 아열대 순환인데 지금 남반구잖아, 남반구. 그러면 남반구예요? 일단 여기 남극이잖아요? 그럼 남극 주변에 어떤 해류가 있어야 돼요? 남극 순환 해류가 있다고. 남극 순환.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여기는 남극 순환 해류가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남극 순환 해류라고 하는 것은 남극 순환 해류 왜 만들어지죠? 남극 순환 해류는 누구 때문에? 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동 방향이 서에서 동이에요. 됐죠? 즉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상대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남극 순환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 자, A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아,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해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도 밑에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이제 남적도 해류가 되는 거지. 남적도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서 쌓여요. 그 일부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요새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부가 이런 식으로 한류로, 그 다음에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가요. 여기서 쌓여요. 쌓인 따뜻한 물이 고위도 쪽으로 난류로, 얘는 난류가 되는 거고, 얘는 한류가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아, B는 난류가 흐르겠구나. D는 한류가 흐르겠구나.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A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A는요, 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B에 흐르는 해류에 의해 저위도의 열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된다. B는요, 난류. 저위도의 따뜻한 물이 고위도로 가고 있다고요? 에너지 수송을 한다고요? 맞는 거. C에는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 C에는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른다. 표층 수온은 B보다 D에서 높다. 지금 B와 D는 위도가 거의 같다고요? 위도가 거의 같아요? 난류가 흐르는 곳이 한류가 흐르는 곳보다 온도가 높다. 따뜻한 물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표층 수온은 B보다 D에서 낮다. B가 높다. 남대서양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방향인데? 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됐죠? 그럼 2번이겠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우리나라가 나와 있네. 자, 한반도. 자, 그림 가와는 어느 해 겨울과 여름의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나 여기 일본 열도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이쪽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흘러갈 거야.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흘러져 나온 녀석이 동안난류, 이쪽으로 이제 황해난류. 여기서부터 동안난류, 그다음에 이게 황해난류가 이렇게 되겠지. 크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됐죠? 이런 상태. 자, 요거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가에서 영양염류는 A 해역에 흐르는 해류가 B 해역에 흐르는 해류보다 적다. 그러니까 얘는 난류와 한류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면요. A 해역은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한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한류가. 한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니까 얘만 그리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 여기,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류가 흐르고 있다고. 난류가. 동안 난류가 흐르고 있다고. 그럼 난류와 한류의 특성을 물어보는 건데, 난류와 한류 중에 영양염류는 누가 더 많다? 찬물이 더 많다. 찬물이 영양염류가 많고 용존산소가 더 많아서 생물이 살기에 더 낫다.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쉬우니까. 한류는 수온이 낮지만 용존산소가 많고 영양염류가 많아서 생명활동을 하기가 좀더 적절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이고 짠 물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영양염류는 A 해역에 흐르는 해류가 B 해역에 흐르는 해류보다 적다가 아니라 더 많다. 됐죠? 그 다음에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위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었는데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위치를 찾아보라는 거야. 자, 보면 여기서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이쯤에서 만나요. 이쯤에서. 그런데는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 여기다. 지금 찬물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쭉 내려오네.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따뜻한 물 올라가고 찬물 내려오고 여기서 만나네. 근데 여기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여기서 만난다고. 그러면 위도를 비교해 보면 얘가 위도가 더 높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낮다. 얘가 더 높다. 됐죠? 그다음에 비해역에는 동안난류가 흐른다. 비해역은 지금 여기서 따뜻한 물, 동안난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얘만 맞네. 아, 디귿만 맞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봤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여기 있습니다. 요거까지 풀면 완벽히 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충순환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해수의 심충순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 1의 13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3강, 14강에 걸쳐서 이제 정말 파이널, 이제 마지막 회인 7회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7회의 난이도 먼저 총평을 시작하고,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회 같은 경우에는요, 쌤이 9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해가지고 별점을 4개 반으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6회에서는 이제 별을 5개 정도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전 파트에서는 조금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5개까지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7회를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술술 풀리진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유전 파트의 난도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분 전도와 전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형들은 많이 봤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과 더불어 쌤이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 문항 좀 많았어요. 10번, 11번, 14, 15, 16, 17번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쌤이랑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언제나 그렇듯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귀여운 세 발가락 나무늘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는요, 발가락에는 길고 단단하면서도 굽은 발톱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장시간 매달려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쌤이 이제 4회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를 하면서 계속해서

심장 박동도 있을 수 있고요. 호흡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니은도 맞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다로 가서 A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나무에서 내려와 배설을 하며 A의 배설물은 토양의 질소와 무기염료를 공급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A, 나무늘보의 배설물이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 질소와 무기염료를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의 예시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체크를 하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요 기초 대사량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일일 대사량이라는 거잖아요. 일일 대사량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최소한의 에너지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인 기초 대사량에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량,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등등등에 쓰이는 기타까지 합쳐서 일일 대사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물어보는지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걸잘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고 독성이 약한 물질인 요소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바로 간의 역할이다. 그래서 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나에서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기역으로 분해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역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세포호흡에서 반응물은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역은 이산화탄소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복이 기역에서 산소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다라는 것이고, 복이 니은 간에서 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맞는 복이다라고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 디귿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대요.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는 것인데,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분해가 키워드였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분, 이, 발 해가지고 분해는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었어. 이거하고 같이 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합동, 흡 있었죠. 어떠한 예시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합성은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는 요 분, 이, 발, 합동, 흡만 기억해두면 나오는 문제들 다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는 맞는 보기로 골라주셔야겠고, 니은 디귿 정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량 지수 계산법이 가에 나와져 있고요. 요 나에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에 따라 구분한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키와 몸무게를 알면 계산할 수 있대. 그러면 키의 제곱분의 몸무게니까, 키가, 체질량 지수는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가 작아질수록, 체질량 지수는 줄어들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키가 작고, 분자인 몸무게가 커지게 되면, 체질량 지수는 반대로 커지겠네요. 그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체질량 지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이 된다. 즉, 이렇게 갈수록 체질량 지수는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 보기를 한번 보면서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이 있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보기 선지가 되겠으며, 이때 대사성 질환하면 쌤이 고고당을 외쳤어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 맞는 것으로 보기 기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D은 가를 기준으로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을 때 정상 체중인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풀라라는 거잖아요. 가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대. 아, 그러면은 요 분자의 값을 고정시켜 놨을 때 정상 체중인 사람과 과체중인 사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 정상 체중과 과체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인 사람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크다라는 것은 분모인 키는 어떻다라는 거야? 키가 작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커진다라 그랬어. 키가 과체중인 사람이 작고 정상인 사람이 높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몸무게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이 과체중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네. 아, 그래서 보기 D는 맞는 것이다. 디귿. 나의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에서가 남자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대로 자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만 집단만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만 집단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는 거의 한 20%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조금 넘어가니까 17 정도. 그러니까 한 19%, 17% 정도 되니까 남자가 더 높은데 여자에서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그러면 기역,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청색광이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 X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본 탐구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요. 그 사람에서 X는 낮에는 발현이 촉진되고 밤에는 발현이 억제되는 물질이랍니다. 억제된대요. 그 X가, 유전자 X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 9명을 저녁 시간 동안 청색광, 녹색광, 빛없음 조건 중에 하나에 노출하고 24시와 다음날 10시, 그러니까 밤과 오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의 발현량을 측정한다 라고 돼 있고, 각 사람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빛 조건을 다르게 하여 3번씩 측정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례는요, 기역에 노출한 경우, 니은에 노출한 경우, 550 나노미터에 노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겠어요? 기역과 니은이 바로 빛없음과 460 나노미터,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우리는 거기 다에 나와 있는 결론을 봐야 돼요. 자, 거기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저녁 시간 동안의 청색광 노출은 사람에서 밤에 X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밤에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X의 발현이 촉진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24시하고 10시를 비교해 봤을 때더 높은 거, 기역과 니은 중에 더 높은 게, 기역은 밤에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은은 10시에 더, 오전에 더 높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X라는 것이 그 밤에 청색광에 노출되었을 때그 촉진된다, 발현이 촉진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밤에 발현량이 더 많은 이 기역이 무엇이 되겠어? 바로 450나노미터.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빛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빛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니은, A는 조작변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A는 X의 발현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서 Y축은 그 바꿔준 값이 아니라 그 X축의 값에 따라서 또는 다른 조건에 따라서 바뀐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 값인 거죠. 그러니까 종속변인이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도 틀렸다. 그럼 디귿은 이제 맞을 텐데, 저녁 시간 동안에 청색광 노출은 사람에서 생체시계를 교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지금 이 X라는 물질은 원래는 어떤 애들이에요? 낮에 발현이 촉진되고 밤에 발현이 억제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런 애들인데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밤에도 X의 발현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녁 시간 동안에 청색광에 노출되면 생체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교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게 골라주시면 답은요,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자율신경 A와 B가 각각 소장과 심장에 작용할 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우린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렇지? 자, 그리고 A와 B는 촉진됨과 억제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중에 교감,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길다. 부교감,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심장박동은 어떻게 돼야 돼? 촉진돼야 돼. 그 다음, 부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심장박동이 억제돼야 돼. 그러니까, 심장박동 촉진됨이라고 써져 있는 요 자율신경 A가 교감신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B가 부교감으로 심장에서의 심장박동이 억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어때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소화는 잘안 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억제됨일 것이고 이 둘은 기랑작용을 하니까 얘는 촉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겠죠? 좋아.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A는 억제됨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우선 맞게 골라낸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 소장에 연결된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 교감이에요. 신경절 이후 뉴런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심장인데 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교감하고 부교감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을 비교해 보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뉴런,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이전 뉴런과 부교감의 이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니에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으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디귿. 심장에 연결된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요거잖아요. 그치? 자, 요것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와요? 척수.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지만 부교감신경의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얘네들을 조절하는 중추에서 뻗어져 나온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죠. 그래서 얘는 연수다라고 하고 디귿은 맞는 복입니다라고 고르시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서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6번 문제를 이제 보게 된다면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호르몬 기억과 DNA 농도를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을 세 가지 상태, 1, 2, 3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은 정상 상태래요. 자, 1은 정상 상태고. 그 다음에 2와 3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데, 이때 2와 3의 원인이 좀 다른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3의 원인은 뇌하 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 3이 이거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정상 상태일 때즉 1번과 같은 상태일 때요. 우리가 어떠한 음성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릴리징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면 얘 표적 기관은 뇌하 수체 전엽이 되겠고요. 뇌하 수체 전엽에서 TSH, S가 뭐였어요?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팅이었어요. 누구를 자극해? 바로 갑상샘을 자극을 합니다.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된다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TRH랑 TSH를 줄이고, 그 다음에 티록신이 적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음성 피드백 과정에 거쳐 얘가 많아지고 많아지면서 다시 많게 하는
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지금 3번을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3번 중에 이 후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갑상샘 이상이 생겼대요. 선생님이 갑상샘 이상,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샘 이상인데, 이게 먼저 나와 있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대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티록신의 분비량도 적어지겠죠. 얘의 분비량이 적어지면 갑상샘을 덜 자극할 것이고 얘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음성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TRH의 분비량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TSH의 양과 티록신의 양을 늘리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후보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이번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갑상샘이 이상이 생겨서 잘 읽어야 돼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정상보다 적어진답니다.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치상압에서 TRH의 분비량을 늘리고 TSH의 분비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기억하고 니은의 그래프 양상이 TSH하고 TRH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 중에 기억과 니은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증가하고요, 하나는 감소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뇌하수체 전압이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TSH와 티록신 둘 다 감소하잖아.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쟤네 둘은 다른 경향성이잖아. 그럼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달라진다. TSH는 증가하고 티록신은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서 감소하는 니온이 티록신 될 것이며 증가하는 기억이 TSH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요 3번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갑상샘에서 기억이 분비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니까 니은이 분비된다로 고쳐줘야 되죠. 틀렸고, 다음에 1에서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대요. 1은 정상 상태이고요.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의 원인은 갑상샘 이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라고 골라주면 니은만 정답으로 2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도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제 인슐린과 관련돼서 혈당량 조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표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에서의 혈당량 조절을, 그림은 정상인과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의 시점 T1, 얘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2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네요. 바뀐 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 거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무엇이 증가해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되었으니까 이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인슐린의 양도 증가해 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요 A는요, 당뇨병 환자란 말이에요. 자,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니?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기억과 니은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이다. A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상인부터 볼게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대.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혈당량이 증가하면 감소시키는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혈당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준 거죠? 그럼 인슐린이 아니라 얘와 기랑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억은 글루카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 A라는 세포가 파괴되어서 니은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대요. 니은은 기억이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인슐린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느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까? 이자의 배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베타세포. 그래서 A는 베타세포고요. 이 사람은 그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한대. 그러면 얘네들은 탄수화물 섭취해도 제대로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겠네요. 그쵸?
아주 낮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베타세포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했으니까 혈당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혈당량을 감소하는 것은 인슐린에 의해서인데 지금 글루카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보기 티긋. 티2일 때 혈중 인슐린 농도. 여기 물음표 안에 가려진 것이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A에서가 정상인에서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얘는 인슐린 제대로 생성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높지는 못하다. 이렇게 X다라고 골라주시면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은 이제 방어작용 실험이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봅시다. X와 Y라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5, 6, 6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생쥐 1이 있는데 이 생쥐 1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생리식염수 넣었을 때는 병원체를 넣어준 게 아니니까 뭔가 방어작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2번 생쥐 같은 경우에는 죽은 X를 넣어줬어요. 아, 그러면 약화시킨 항원을 넣어줬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 다음에 3번 쥐 같은 경우에는 죽은 Y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와 3에서 각각 X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 얘네들을 각각 생성해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1, 2, 3에서 혈장과 기억세포를 분리해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혈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혈장은, 혈청하고 비슷한 물질이에요. 그치? 우리 생원 교육 과정에서는 얘네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면 혈청으로 생각하면, 히에치읏, 뭐가 들어있다고? 항체. 히에치읏이니까 항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아, 혈장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억세포는 당연히 기억세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은요, X와 Y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이요. 4번 생쥐는 1의 혈장.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병원체 X와 Y에 대한 면역작용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혈장을 빼고 나서 기억이라는 그 X 또는 Y에 넣어봤자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체 X, Y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2의 혈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2의 기억세포와 기억을 이제 같이 넣어줬더니 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이 기억에 대해서 효과를 못 봤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의 기억세포, Y에 대한 기억세포를 기억과 함께 넣어줬더니 살았으니까, 이 기억은 무엇이다? Y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체 Y는요, Y에 대해서는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보기를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Y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 다음. 보기 D은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대요. 자, 체액성 면역 반응의 체 하면 쌤이 뭐라 그랬지? 체체. 항체의 체를 기억하라 그랬어. 항체가 만들어지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2에서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의 5에서, 자, 이게 다예요, 지금. 5번에서 이의 혈장과 기억을 넣어주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 자,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을 했을 때 항체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그 5번 입장에서는 이 기억이 처음 들어온 거죠. 처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도 없었으니까 여기 안에는 그 X에 대한 항체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2차 면역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정지의 가는요,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중에 1, 2, 3, 4가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들이 나와 있는 건데, 두 개는 P의 세포, 두 개는 Q의 세포다. 그리고 기억하고 DNA, 스몰 A하고 스몰 B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번에 핵상은 안 알려줬지만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치? 그럼 아까 P가 남자고 Q가 여자라 했으니 1번은 누구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Y염색체를 갖는 건 여자의 세포는 될 수가 없겠죠? P, 남자 P의 세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Y염색체 수가 없으면서 핵상이 EN이래요. 그러면 얘네들 EN 자리에는 그 모든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다 있는데 Y염색체는 없어. 아, 그럼 얘네들은 X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여자의 세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Q의 세포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여자 Q의 세포에 EN 자리의 세포에는요, B라는 유전자는 없대요. 라지비라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3번 세포에는요, 핵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라지비라는 유전자가 있대. 그 말인즉슨 여자 Q의 세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P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근데 이 P의 세포가 남자의 세포인데 남자의 세포 중에 Y 염색체가 없대요. 그럼 EN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N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으며, 아까 조건에서 P의 세포는 두 개, Q의 세포도 두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 3번이 P의 세포니 4번은 Q의 세포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값이 N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도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 A하고 B라는 유전자는 하나는 상,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라 했어. 그러면 Y 염색체를 가지는 이 핵상이 N인 세포에는 X 염색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없어야 됐죠. 근데 지금 라지A를 갔는데, 아, 그러면 이 A는 X염색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야?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A가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B는 X염색체에 존재하겠네. 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요 라지A하고 라지B의 각각의 대립 유전자니까 얘네들을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대립 유전자 매칭을 할 때는 누구를 봐라? 핵상이 N인 세포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3번에서 얘는 핵상이 어떻게 돼요? 핵상이 N인데, 라지비가 있을 때, 니은이 같이 있대요. 그러면, 이 스몰비가, 아, 니은이 스몰비가 될수 있어요? 없죠. 라지비 스몰비 같이 가지면 EN인데? 아, 그래서 핵상이 N인 세포에 대립 유전자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우리 그 확실한 개념을 통해가지고, 이 니은은 스몰비가 아니라 스몰 A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스몰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Q의 세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지금 4번의 핵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Q의 세포인데 EN에 있는 스몰 A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EN은 될수 없다. N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에 Y 염색체를 가진다. 상염색체 A와 Y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4번, 즉 Q의 N 자리에 있는 유전자는 모두 가져야 되죠. 스몰 B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를 모두 갖고요. 그 다음에 X 염색체 두 개에 라지 B는 없으니까 스몰 B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Y 염색체 없으니까 X 염색체를 가지겠죠. 근데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스몰 A를 가지고 X 염색체에는 라지 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이 남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의 X 염색체에 라지 B 가지고 Y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P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N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 맞는 거네. 그다음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나의 유전자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라지 B 스몰 B는 X 염색체에 존재하죠. 틀린 것이고, 4에서 X 염색체 수는 1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4번에서요. X 염색체 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핵상이 N이니까 X 염색체 두 개가 될수 없죠. 근데 N인 세포에 무조건 X 염색체는 하나 가져야 된다. 거기에 스몰 B를 가지는 것이고 상염색체는 라지 A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 수는 하나가 맞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쌤이 우수문항으로 골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근수축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좀 직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수축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그 확실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잘안 됐더라도 우리가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X는 좌우 대칭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I 대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겹쳐 있는 부분, 디귿은 H 대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이때 X의 길이는 T1에서 T3 중에 T1일 때 가장 길고 T3일 때 가장 짧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근육 원소물 마디가 길고 짧아진다, 길었다가 짧아진다라는 건 T1에서 T3로 갈수록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6D다.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는 2분의 1 L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며,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T1, T2, T3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얘네들 ABC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누가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의 길이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각각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다행히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A대의 길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A대의 길이는 16D로 주어졌고, 얘네들 아무리 수축을 하더라도, 수축 과정을 두 번이나 지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T1, T2, T3일 때 16D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대라는 것은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E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에 있는 겹쳐 있는 부분과 디귿을 더해준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값이 이제 16D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T1일 때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T1일 때 3D, 9D, A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가 만약에 기역이고 3D, 9D가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면 3D, 9D로 16D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9D 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 여기에 9D 넣고 3D 넣으면 6D에다가 9D니까 되지가 않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D, 9D만으로 니은 디귿은 될수 없다. 아, 그러면 여기 A가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역이 3D일 때가 있을 것이고, 기역이 9D일 상황이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기역이 3D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9D하고 어떠한 한 값으로 16D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D라고 한다면 3D하고 어떤 모르는 미지의 값으로 16D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이 9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이 9D다. 그러면 3D와 어떠한 값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3D를 넣으면 6D가 되고 10D가 되어서 16D.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이 3D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9D로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디귿이 9D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여기에 9를 넣으면 18D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9D에서 16D를 만들어내려면 옆에다가 7D를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7D라는 소리는 니은이 3.5D라는 거야.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까? 아니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건 우선 우리가 제외시키는 게 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역을 9D라고 가는 거지. 기역을 9D라고 가고, 그 다음에 니은을 3D로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이 10D로, 요 디귿의 값이 A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기역의 2배니까 9D의 2배, 18D고,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가 X니까 34D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확정하는 순간 어떠한 조건이 하나 띡더 생기게 되냐면, 뭔가 아이템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 즉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어떠한 시점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니까 9D하고 3D를 더한 12D라는 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T2에서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12D이면서 이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이 16D인 거를 만족하는 숫자를 6D, 7D, 다른 니즈의 숫자로 한번 매칭을 해봐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매칭을 해볼까라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7D라는 거를 여기에서 한번 기역으로 넣어보자. 기역을 7D라고 넣어볼게. 그럼 니은은 5D가 될 것이고요. 그치? 합쳐서 10이 돼야 되니까. 그럼 5D를 넣는 순간 얘는 10D가 되고 여기가 6D가 되니까 들어맞는다. 왜? 여기 6D가 있잖아. 그러면은 디귿에다가 6D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니은이 5D니까 5D라고 써볼게.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아까 7D라고 놨죠? 7D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봐봐. 기역은 수축할수록 줄어들잖아. 얼마만큼 줄었어? 2D만큼 줄었어. 니은은 반대로 늘어나야 되지? 2D만큼 똑같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디귿은 두 배로 바뀌는데 기역과 같은 경향성이야? 마이너스 4D. 오케이. 이것까지 만족하네. 그러면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하고 똑같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4D만큼 감소해서 30D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기역하고 니은의 길이가 12D고 AD의 길이는 16D니까 ED, OD, 이 C라는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경향성까지 생각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얘에서 이제 똑같이 ED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ED만큼 감소한다라고 하면 기역이 5D죠. 그러면은 니은이 7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을 7D로 놓으면 얘 14D고 디귿은 2D. 그럼 여기 나오는 거딱 맞네. 아, 그럼 이대로 넣자. 기역을 5D 넣고요. 니은을 7D, 그 다음에 디귿을 2D라고 넣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2D 감소, 플러스 2D 증가, 마이너스 4D 감소. 딱 떨어지네. 그 다음에 4D만큼 감소할 테니까 26D.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3D만큼 길다라고 했어. 아니죠. 4D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니은,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H 대 길이의 10분의 9배이다라고 돼 있어.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9D예요. 그 다음에 H 대 길이는 디귿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10D입니다. 아, 10분의 9 맞네. 그래서 맞고, T3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5분의 4L인 지점. 요 L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봤더니, 아까 니은의 길이가 2분의 1 L이다라고 했어. T2일 때 니은의 길이. 자, 그러면 2분의 1 L이 5D라는 말은 L은 10D라는 것이고, 요 L에다가 10D를 집어넣게 되면 약분해서 8D인 지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T3일 때 기역의 길이는 5D야. 자, 기역의 길이는 5D고, 니은의 길이는 7D야. 그러면 8D는 어디쯤일 것이냐면, 여기를 넘어선 여기 정도가 되겠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단면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그 지점은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니까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시냅스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은 알려줬기 때문에 거리를 이번에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림은 A와 B에서 D1에서 D5의 위치를 나타냈고 D3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대요. 아, 얘는 D3에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줬다라는 것은 알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거리를 안 알려줬거든요. 거리를 안 알려줬는데 지금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되어져 있고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X래요. 그리고 D2와 D3의 사이는 Y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리고 D3와 D4도 이제 X고 D4와 D5도 Y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의 속도는 1과 2 중에 하나씩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여러분들. 여기 D3에 자극을 줬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여기 D1까지가 만약에 여기 A에

A에서, 이 A라는 신경에서 시냅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그 막전이가 마이너스 70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A의 D1에서 막전이가 제로라는 말은, 아, 요 A에는 시냅스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보면, 막전이 변화가 1.5거나 2.5거나.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이 5라는 것은 0mV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총 경과 시간 5일 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 아니면 2.5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3.5만큼 이동했을 때와 2.5만큼, 이동했을 때.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0mV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역리엔 디귿이 무엇무엇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70, 플러스 30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70이라는 값은 워낙 딱 특정하기 어려운 값이니까, 마이너스 80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 플러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플러스 30은 이만큼 막전이가 변할 수 있으니까 3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 D3가 1, 2, 3, 4 중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D3는 어때야 돼, 여러분들? 5ms 동안에 이제 막전이가 변화하게 된다면 막전이의 값은 마이너스 70일 것이다. 그치? 그럼 A하고 B에서 둘다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어디 아니면 어디다? 지금 여기에 기역리엔 디귿 중에 마이너스 70이 있으니까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D5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가 속도가 1인지 2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어서 쭉 가게 된다면, 여기에 거리도 x 플러스 y고, 이 D3부터 D5의 거리도 x 플러스 y니까 똑같은 막전이의 값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기역리엔 디귿 중에 0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셋 중에 하나라며.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시냅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시냅스가 B에는 존재해요라는 사실은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기역리엔 디귿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봐봐 여러분들. 이 막전이의 표를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그 D1이 시냅스가 없을 때 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D5도 시냅스가 없을 때 최대값은 여기까지 막전이가 변한 값일 거예요. 그치? 여기에도 0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0일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슨 값이 존재하냐면 플러스 30이라는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0일 수는 없겠지. 플러스 30이 이렇게 된다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한 것인데 그 값은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값이 이제 이 막전이가 없, 그, 아니, 시냅스가 없을 때 0이라는 막전이의 값을 갖는 것인데 이거보다는 막전이가 덜 변화해야겠죠. 왜냐? 시냅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야. 더 오래 걸린다라는 말은 막전이가 덜 변화한다라는 거거든? 즉, 이 0이라는 값보다는 왼쪽에 찍혀야 된다라는 거지. 어디에 막전이 값이? D5의 막전이 값이. 그치? 그럼 D5의 막전이 값은 누구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 중에 플러스 30밖에 안 되겠네. 여기가 A의 D5의 막전이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 아까 0이라는 값은 A의 D1의 막전이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D2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해야겠죠. 그러면 막전이가 더 많이 변화하는데 D2하고 D4 중에 마이너스 70 아니면 마이너스 80이두 값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진행해서 마이너스 70에 찍히겠지? 그러면 이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4가 여기니까 A의 D4가 될 것이고, 여기가 A의 D2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아직 모르더라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속도를 결정하고 기역리엔 디귿의 값과 이 얘네들 1, 2, 3, 4를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A의 속도를 1이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B의 D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 D3에서 D1까지 얘네들이 그 시냅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70의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C에는 시냅스가 있게 돼요. 그치? 그러면 두 군데에 시냅스가 있는 게 나왔으니까 D에는 시냅스가 없다라는 게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금 D1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면 A의 D1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5예요. 그럼 총 연과 시간이 5니까 여기까지의 이동 시간이 2.5다라는 거는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2.5 미리세컨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속도가 1이라고 났으니까 거리는 2.5cm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D3에서 D5, 여기 B의 D3에서 D5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시냅스가 없다면 2.5c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2.5cm고 속도가 2라면 얘는요, 얼마만큼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를 2로 나누게 되면 1.25. 1.25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막점이가 5에서 1.25뺀 나머지 2.75, 뭐 3.75인가요? 이 정도 어쨌든 그 값은 막전이의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를 1과 2로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A의 속도는 2가 되고요. B의 속도는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D3에서 D1까지 2.5ms 떨어져, 2.5ms 동안 이동하는데 얘는 속도가 2니까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5c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시냅스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X하고 Y의 거리를 합쳐서 5cm 떨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속도가 2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 D4하고 D5, D4하고 D5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1ms 차이 났다라는 건얘 이동 시간도 1ms 동안 이동을 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y의 값은 얼마가 된다? 속도가 2니까 2cm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x는 3cm예요라고 확정하고 x 더하기 y가 5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속도까지 다 구했고, 이제 여기에서 어디에 시냅스가 존재하는지만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5cm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게 무조건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D3하고 D4에서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지금 아무런 시냅스가 없으니까 속도가 1일 때 D3에서 D2까지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2cm 떨어져 있으니까 2ms이다. 그러면은 총 연과 시간 5니까 5는 2 플러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80이 나옵니다. 그럼 B의 D2에서는 마이너스 8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갖는 요 2가 D2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D2가 되는 것이니까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A의 D2는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70. 그렇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나오는 데가 D3라고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70인 데는 1번밖에 없고요. 1번이 바로 자극을 준 지점 D3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만 이제 우리가 D4하고 D5를 찾아내주면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인데, D5의 값이 플러스 30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30이 나온다라는 것은, 플러스 30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3 플러스 2였어요. 그러면 D5까지 가는데 3ms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 1ms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D4까지 가는 데는 2ms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원래는 2.5 떨어져야 되는 게 3ms 동안 갔으니까 이 시냅스가 있어서 0.5ms만큼 지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의 값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과 3번하고 4번을 보려면 B에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B에서 보게 된다면 B의 D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시냅스가 없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있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70과 0이라고 한다면 여기 D4가 이제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냅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3cm 떨어져 있으니까 3 플러스 2가 나와서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죠. 근데 플러스 30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 그러면

이 뒤에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C에는 시냅스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70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야? 0이지. D4에 먼저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그덜 변할 것이고, D4에 막전이가 먼저 도착할 테니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할 것이고, D5에 막전이가 늦게 도착하니까 얘가 막전이가 덜 변화하겠네.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는 누구겠어? D4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E3가 D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D4라는 값은 우리가 아까 얼마의 값을 가졌냐면 A에서는 마이너스 80을 가졌으니까 디귿이 마이너스 80이고, 그러면 니은은 플러스 30이다. D5의 값이 플러스 30의 값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마이너스 70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70 맞네요. 그 다음 B와 D에 모두 시냅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와 D에 여기 B하고 D에 시냅스가 있다. 맞고, 가가 4ms일 때, 총경과 시간을 바꿨어요. A의 D5에서라고 했어. 자, A의 D5는 가는데 3ms이 걸렸습니다. 3 플러스 1이고, 막전이가 1만큼 변한다면, 막전이 상승식이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아서, 기억니은 디귿. 정답을 골라주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표는 사람에서 체세포의 세포주기 기역리엔 디귿의 특징이고, 이 기역리엔 디귿이 G2MSG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그럼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는 거, 이거 분열기죠. M기. 그 다음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건 S기니까, 나머지 하나인 기역이 G2기다라는 게 되는 거고,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를 여기 그림에다가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분열기 때 관찰하는 것이고, 중기의 염색체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G2기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시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대. 자, 분열기인데 얘네들 체세포의 세포 주기의 특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접합이 안 일어나. 이거 자주 나오는 함정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 시기에 피의 핵형 분석 결과와 같은 형태의 염색체가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M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 시기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거 되면서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요.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C의 병원체는 모두 기억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 그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핵산 아니면 단백질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B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라리아죠. 그러니까 그 B가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C가 독감이면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A는 결핵이다. 결핵의 병원체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 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기억의 대표적인 예로 핵산과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핵산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유전 물질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은 기억에 해당한다라는 거 맞는 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A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대요. 자, 이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결핵이 되는 것이고, 세균에 의한 질병이 되는 것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에 속한다. B가 뭐였어요? 말라리아였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입니다. 자, 이러한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구? 매개 곤충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기라는 매개 곤충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힌트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비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에 속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게 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다 정답으로 해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3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우수 문항이 있었어요. 자, 그 우수 문항들 흥분의 전도와 전달
조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했던 게 근수축에서

0: 기역리인드 것을 아예 다 풀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립값을 결정해 주는 거. 그때 아이디어는 금수축에서 수축 때마다 변하지 않는 값,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거 틀렸던 친구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답노트 작성하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강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7회 마지막 부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7회차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재워놓고 딱 푸셨나요? 자, 우리가 아마 앞에 문제들보다 이 7회차가 조금 더 아마 수월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해주세요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봐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은 판 경계 주변의 모습에 대하여서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1번 문제 에서 이렇게 학생 3명이 대화하는 거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요. 자료를 먼저 잘 해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판 경계 주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어디에 판의 경계가 있을까를 살펴봐야겠어요. 근데 우리 판의 경계라는 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그 경계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기억을 기준으로요. 양쪽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이 기역이 판의 경계가 되는 거겠고, 이거 무슨 형 경계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판과 판이 발산하고 있네.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요 지금 얇은 판이 해양판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우리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할 때 발달하는 지형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 주변보다 좀 높게 솟아올라 있는 해저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 산맥을 뭐라고 하느냐? 해령이라고 했었지. 따라서 기역을 따라서 해령이 발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판의 경계였잖아요. 그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로 인해서 멘틀이 용융되더라. 우리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 만들어지는 마그마?

추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사년 경계가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게 되면 그 사이에 결국 바다가 생기게 됐었잖아. 남아메리카판이랑 아프리카판 두 개의 대륙이 붙어 있다가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대서양이 확장이 됐었죠. 그런 원리랑도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의 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경계를 보니까요.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겠고,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지금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섭입한다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판에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섭입형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이렇게 판에 섭입이 일어날 때 발달하는 지형이 있었습니다. 섭입이 일어나면 100% 해구가 발달해요. 그래서 니은에 따라서는 해구가 발달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A의 말 한번 볼게요. 세 개의 판이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서로 멀어지는 판 A랑 뭐 학생 AB가 있으니까 뭐 요거를 스몰 A라고 할까요? 스몰 A랑 스몰 B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서로 다른 판, 스몰 C가 있는 거지. 대륙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학생 A 맞는 말. 자, 학생 B 보겠습니다. 판의 평균 두께를 기역과 니은 주변을 비교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기역은요, 지금 해령, 발사년 경계 주변입니다. 그래서 해령이기 때문에 얇은 해양판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니은 주변에서는요, 해구 주변에서는 두꺼운, 조금 더 두꺼워진 해양판과 원래부터 두꺼운 대륙판이 분포하고 있잖아. 따라서 평균적인 두께는 대륙판이 존재하고 있는 니은 주변이 더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B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학생 C입니다. 니은에서 기역으로 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우리 심해 퇴적물은 퇴적물이 퇴적되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이때 기억해야 될 거. 해령에서는 이제 막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지각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그렇지. 해령에서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이더라.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는요, 니은이 더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 거고요.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으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더 두꺼울 거예요. 따라서 학생 C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A만 맞아서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두 대륙의 위도 변화 그래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대륙의 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A랑 B가요, 각각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때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대륙이 출발한 위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반구 상대적으로 좀 고위도 지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적도. 자,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보니까요. 현재의 위치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현재가 되겠지? 현재의 위치를 보면요. A는 현재 북반구에 올라와 있고요. B는 아직 남반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중에서 지금은 북반구에 위치하는 게 누구더라? 그렇지. 계속 북상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한 인도 대륙이더라. 따라서 A가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는 인도 대륙에 해당할 거고요. B가 현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해당하겠더라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인도 대륙에서 측정한 위도 변화는 A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 고지자기 복각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렇지. 과거 이 대륙이 위치했던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따라서 위도 변화가

고지장의 복각의 변화도 더클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도 변화를 보면요. 처음 시작은 비슷했는데, 인도는 요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더 복각의 변화가 크겠지. 따라서 니은 받는 얘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복각과 위도 변화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사실 요것까지 우리가 문제에서 자료로 주어진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물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번 보면은 복각 그래프, 여기 위도. 여기가 위도 0도, 북반구, 남반구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복각은요,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여기다 그릴까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0도, 그리고 플러스 90도, 이렇게 복각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기 적도, 위도 0도에서는 복각이 0이지. 그리고 위도 90도에서는 각각, 북반구에서는 플러스 90도,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선의 그래프 형태는 아니었죠. 직선의 그래프 형태는 아니고요. 복각이 위도보다 큰 값을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활용하는 것까진 잘안 나왔어요. 다만 이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위도에 따른 복각의 폭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나왔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력은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 그리고 5천만 년 전부터 현재 두 개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1억 년 전이 여기지, 지금. 부터 5천만 년 전. 이때 동안의 이동 속력을 보려면 우리 위도 변화만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동 속력은 위도 변화만 고려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때까지의 위도는요, 얼마만큼 변했냐? 요만큼 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까지. 5천만 년 동안. 그 다음에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5천만 년 동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을 비교하니까 같은 시간에 더먼 거리를 이동했을수록 이동 속력이 빠른 거일 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5천만 년 전에는 요 위치였어. 그런데 현재는 요 위치니까 이만큼의 위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위도, 이동한 거리를 비교를 하면은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보다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가 더먼 거리를 이동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동 속력도 이때가 더 크더라. 근데 디귿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기역, 지금 니은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 3번 문제의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랑 이미 너무 많이 봤던 그래프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요,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친절하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더라.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 지하 온도 그래프는 그려줄 수 있어야겠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높아지더라. 근데 여기에서 세 개의 용융 곡선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용융 곡선의 시작점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용융 곡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용융점이 좀 낮은 친구가 하나 있고요. 용융점이 높은 애가 두 개가 있더라. 그럼 이 용융점이 높은 애가 그렇지. 맨틀의 용융 곡선이 되는 거고, 용융점이 낮은 친구가 대륙지각,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되더라. 이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친구가 물이 없을 때의 맨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의 형태가 물이 있을 때의 맨틀의 용융 곡선이더라. 그래서 우리 맨틀에 물이 공급되면 이 물은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깊이에서 비교하면 항상 물이 없을 때보다 물이 있을 때의 용융점이 더 낮더라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요 지금 요 점선은 역시나 물이 있을 때 이번엔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이더라.

나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어떤 물질이 용융되는지에 따라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졌거든요. 자, 일단 먼저 멘틀이 용융될 수 있지. 자, 우리 멘틀이 용융돼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외워 주셔야 돼. 그다음에 대륙지각이 용융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륙지각이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떠한 용융 곡선이랑 만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멘틀 물질이 깊이가 얕은 곳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죠? 요게 지금 발산형 경계나 열점에서 생기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지금 B라고 되어 있는 요 과정이지.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 우리 멘틀 물질에 물이 어떨 때 공급이 되느냐? 섭입하는 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 해양판에서 물이 방출되어서 멘틀에 공급이 되는 거였었죠. 따라서 요 B 과정, 요것은 섭입대 하부에서,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이 용융됐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을 하죠. 그래서 대륙지각 하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게 A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도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의 평균 온도를 따져봐라. 자, 여러분들. 마그마가 생성이 되려면요. 용융점보다 암석의 온도가 높아져야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녹는 온도보다 높아져야지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지금 녹는 온도거든. 그럼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는 대략 요 정도의 온도. B는요, 용융점보다 암석의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암석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 정도 온도에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낮은 게 맞구나라고 기억을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니은입니다. 나에서 암석이 생성될 때 평균 냉각 속도 물어보았어요. 아, 평균 냉각 속도를 물어보았다는 건 이게 화산암이에요, 심성암이에요? 물어본 거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요, 반려암과 안산암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을 보니까 색깔이 어두워요. 이걸 통해서 아, 가가 반려암이구나. 색깔이 어둡고 반려암이라는 건 요거 현무암질 암석이고 현무암질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심성암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그럼 니은이 자연스럽게 더 밝은 안산암이 되는 거고요. 안산암은 화산 분출로 인해서 급격히 냉각한 화산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냉각 속도는 심성암인 기역보다 화산암인 니은이 더 빠를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가에 AB로 생성된 마그마가 혼합되었을 때. 자, 봐봐요. 가에 A에서 생성된 거 대륙지각이 용융됐으니까 유문암질 마그마지. 그리고 B에서 생성된 거 지금 멘틀이 용융됐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지.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되었대. 그럼 이두 개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무슨 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 수 있는 암석은 반려암이 아니라 안산암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답이 지금 맞는 게 기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을 지질 탐사하고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것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기억에서요. 입자의 크기가 다른 모습의 퇴적 구조. 우리 퇴적 구조 중에서 A 지점처럼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달라

달라지는 층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층리, 무슨 층리? 그렇지. 점이 층리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지점 볼게요. 암석 벽면에 판상 모양으로 깨져 있대. 판 모양으로 끊겨져 있구나. 판상 전리가 관측됐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을 볼게요. 이 지역은 과거에 지층이 역전된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점이 층리인데, 여러분들 니은이랑 한번 살펴봐요. 점이 층리는 주로 퇴적물의 퇴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거 맞지? 근데 입자의 크기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입자의 크기가 다양할 때 먼저 가라앉는 거, 퇴적 속도가 빠른 게 입자의 크기가 큰 거였어요? 작은 거였어요? 맞아. 입자의 크기가 큰 것부터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 점이 층리는요,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에가 더 입자의 크기가 크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될순 없고, 이것은 한번 점이 층리가 만들어졌던 게 뒤집힌 거야. 뒤집히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 이 점이 층리의 구조를 통해서 지층이 역전이 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니은이 지금 판상절리예요. 판상절리는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을 경계로,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되었다. 자, 우리가요, 지질 구조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절리. 두 번째, 단층. 이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절리랑 단층은요, 둘다 암석에 무언가 균열, 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절리 같은 경우에는 암석에 이렇게 틈이 판 모양이나 아니면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 거지. 그죠? 그리고 단층도 암석이, 지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위아래로 이동을 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상대적인 이동이 필요해. 따라서 단층이 형성될 때는 뭐 장력 또는 횡압력 또는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이 작용해서 지층이 이동을 해야 돼요. 반면에 절리는요, 화산암이나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질 구조로 이것들은 상대적인 이동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암석의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암석에 틈이 생긴 거일 뿐이야. 따라서 지금 디귿에서 상대적인 이동, 이것은 절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기역 니은만 맞아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5번 역시 별표 쳐져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 문제 지금 볼때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어느 화성암에 포함된 서로 다른 두 방사성 동위 원소 A와 B의 함량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고, A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A의 반감기는 1억 년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A의 함량 표 한번 봐보세요. A의 함량이 T원시기에 50%야. 우리 반감기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방사성 동위 원소가 100%가 있었는데 50%가 됐어. 그럼 이게 바로 반감기 한번 지난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래요.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래. 그러니까 이 T1이 1억 년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고 나서 A 함량 쭉쭉 봐보니까 T3일 때가 12.5예요. 우리 12.5라는 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번 지나서 8분의 1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반감기가 3회 지났다는 거고, 우리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었으니까 1억 년이 세번 지난 거니까요. T3는 3억 년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이 첫 번째 표는요, 0.5학년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반감기의 절반이 되었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앞에 다른 회차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우리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 마지막 장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되게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두 번 지났을 때 이럴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를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걸 아주 그냥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언제든 그래프 그리고 싶을 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 일단 우리가 반감기 횟수, 반감기가 경과함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퍼센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일단 반감기가 한 번도 안 지났을 때 100%지. 그죠? 그 다음에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절반이 됩니다. 50%. 쭉쭉쭉 가서, 쭉쭉쭉 가서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반감기가 두 번 지났을 때 이거의 또 절반이 됩니다. 25%.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직선의 형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생기더라 라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 함량 변화 그래프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에서 자꾸 어느 시기를 많이 물어보냐면요, 반감기의 딱 절반이 지났을 때, 반감기에서 0.5회가 경과했을 때, 요때의 함량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함량을 그냥 외워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면요, 70%예요. 이거 왜 그렇다라고 했냐면 반감기 절반 지났을 때 70%, 즉 0.7 남았고, 그럼 이거의 또 절반 지났을 때는 또 0.7, 이 남은 거에 0.7이잖아. 그럼 이게 0.49거든. 그럼 0.49, 49%는 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이 0.5가 두 번 지났을 때 반감기 1회가 50%가 되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0.5번 지났을 때는 처음량의 70%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아예 암기를 해두세요. 아, 절반이 지났을 땐 70%가 남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면은 반감기의 1.5회가 지났을 때, 그럼 봐봐요. 1.5회라는 건 0.5회에서 1회가 더 지난 거거든. 그러면 0.5회 지났을 때 원래 70%가 남아있었는데 여기에서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이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70%의 절반이 되니까 그때의 비율은 몇이냐? 35%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0.5회 70%, 1.5회 35%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든든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럼 봐봐요. 지금 함량, A의 함량 볼 때 0.5학년이 지났대요. 근데 0.5학년이 사실 반감기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0.5회 지난 거거든. 우리 0.5회 경과했을 때는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70%가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7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서 75%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B를 보니까요, 0.5학년이 지났을 때 82%가 남아있었대.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이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게요. 82%라는 건 70%보다 더 많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80%가 대략 여기라고 해볼게요. 82%죠? 82%? 그러면 82%는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 0.5회가 지나지 않았을 때야. 이해되셨어요? 0.5회보다 더 짧게 지났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지금 절대 연령이 0.5학년이거든. 이때의 시간이. 그러면 이 친구는 0.5학년이 0.5회보다 짧은 시기인 거야. 그러면 B의 반감기는 1학년보다 긴 거겠지. 왜냐, 0.5학년일 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0.5학년 두 번 해봤자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B의 반감기는 이 값을 통해서 B의 반감기는 1학년보다는 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0.5억 년이 지났을 때 82%나 남아있는 걸 통해서. 됐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0.5억 년이랑 T2일 때, T2억 년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0.5억 년일 때가 82% 남아있었는데, T2일 때41% 남아있대. 여러분들, 82, 41, 이거 무슨 관계야? 2분의 1이 된 거지. 여기서 2분의 1이 됐다는 건 반감기가 한번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반감기가 지난 거냐? 비의 양이 절반으로 지났으니까 비의 반감기가 한번더 지났다는 거야. 여기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까 비의 반감기가 몇억 년이었냐면 1억 년 이상이었어. 자, 따라서 T2는요, 0.5억 년에다가 더해준 값이다. 무엇을? 비의 반감기를 더해준 값인데, 이 비의 반감기가 1억 년보다 길더라.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2는 1.5억 년보다 길더라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0.5에서 1억 년보다 큰 값을 더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때 니은 보겠습니다. T2는, 우리 T2는 구했지. 1.5억 년보다 길었어. 근데 2분의 3 T1이다라고 했는데 T1이 1억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값 자체가 1.5억 년이야. 근데 우리 T2는 1.5억 년보다 긴 거? 맞잖아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마다 같은 양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解된다? 아니지. 같은 양이 아니라 반감기마다 같은 비율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解가 되는 거였죠. 따라서 D급은 틀렸고요.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닮은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닮은꼴 문제입니다. 자, 닮은꼴 문제에서 보면요. X의 함량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X의 함량이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있어. 이 시간이 지금 T1이거든. 그럼 이 T1이 반감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X의 반감기는 T1이구나.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랑 비슷해요. 우리 아까 82%에서 41%가 되는 거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는 80%에서 40%예요. 요것도 2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럼 우리 반감기라는 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럼 봐봐요. 100%에서 50%가 되는 거. 100%에서 50%가 되는 것도 반감기야. 2분의 1이 됐으니까. 근데 80에서 40%가 되는 것도 2분의 1이 된 반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50%가 되는 거랑 80%에서 40%가 되는 거둘다 반감기만큼이 경과가 되더라. T1이라는 시간만큼이 경과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처음 시작이 달라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80%일 때가 0.5억 년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T2는요, 80%에서 40%가 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80에서 40%가 될 때까지도 반감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T2는 0.5억 년에다가 반감기인 T1을 더해준 값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질 단면도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기억에서 최소 융기 횟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에서처럼 최소 융기 횟수 나오면요. 일단 뭘 구해주면 되느냐? 부정합 개수. 부정합 개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 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또는 뭐 산이 있는지, 또는 집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지층이 퇴적될 때는 해수면 아래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층이 육지로 드러나면서 풍하 침식 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가 퇴적될 때는 수면 아래에 있다가 그다음에 융기한 상태인 거야, 지금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융기한 1회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부정합 횟수는 왜 구해줘야 되느냐? 우리 부정합이라는 것 자체가 지층이 퇴적된 다음에 융기해서 풍하 침식작용을 받고 다시 침강해서 그런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지면서 퇴적이 일어나면서 부정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정합면이 하나 발견될 때마다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침강 한번 일어났어요,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부정합면 하나 발견되죠. 그러면, 이때 일단 최소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부정합면 위에서 하나 더 발견되죠? 아, 여기서 융기 또한번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또 융기했어요. 가 되니까 최소 융기 횟수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추층과 고사리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추층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의 후반에 석탄기랑 페름기에 활발하게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는 우리 이제 실루리아기의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육상식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석을 보면은 이게 뭐 표준화석인지, 어느 시대 표준화석인지, 또는 시상화석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이 육상생물인지 해양생물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해석하는 팁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육상환경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만 육상생물인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해양생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고사리는 우리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 따라서 고사리가 발견된다? 그럼 이거 육상환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니은이 맞는 겁니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비지층이 존재하니까. 근데 고사리 말고 육상생물 뭐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표준화석 중에서 육지에서 막 돌아다닐 것 같은 애들 있어. 누굴까? 맞아요. 공룡. 또 신생대? 매머드 있죠. 그쵸? 매머드. 또는 중생대의 시조새.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육상생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애들. 방추층. 잘 모르잖아. 방추층 해양생물이에요. 화폐석. 잘 모르겠잖아. 해양생물입니다. 필석. 해양생물. 삼엽충. 해양생물. 산호. 해양생물. 대부분 전부 다 해양생물이고요. 아,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은 육상일 것 같다라는 친구들만 육상생물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화성암 P는, 아, F는, 화성암 F는 어류가 출현하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어류가 출현한 시기, 기의 단위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르도비스기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시대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 D는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바탕에 있으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E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E. 다음에 C, 다음에 부정합 있었고, 그 다음에 P. 그러고 나서 F가 관입하고, 그런 다음에 부정합 있었죠. F까지 다 자르는 부정합 있었고, 그 다음에 A 지층. 근데 이 중에 D는요, C랑 E 다음에 D가 생긴 건 확실한데, 그 이후의 선후 관계는 이 그림을 통해선 우리가 정확히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지금, F의 생성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F의 생성 시기를 판별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냐 보니까 표준화석인 방추층이 발견되더라. 근데 방추층이 지금 어느 지층에서 발견되냐면 C에서 발견돼요. 근데 우리 방추층은 고생대 후기에 번성했던 생물이거든. 그럼 이때가 이미 고생대 후기이고, 오르도비스기는 고생대 초기인데, 오르도비스기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이후에 형성이 된 거겠죠. 따라서 이전이 아니더라. 기역 니은이 답이라서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온대저기압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를 일단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12시간 간격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2시간 간격으로 선후 관계를 우리가 일단 판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온대 저기압은 온대 지방, 중위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누구더라? 그렇지.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것이더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봐보면 지금 저기압의 중심을 보면 나가 여기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가는 지금 이쪽에 더 동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아, 저기압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더 먼저 촬영된 것, 그리고 가가 더 나중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요런 걸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압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압을 비교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등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보면은 등압선의 간격당 4헥토파스칼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1000헥토파스칼이니까요. 1004, 1008이지. 그럼 1004와 1008 사이이니까 가는 한1006 정도 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는요. 여기가 1010이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1014, 1018이니까 1016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압은 나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입니다. 여러분들 풍속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풍속은 바람의 세기는 등압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풍속은 기압 변화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고, 이 기압 변화는 등압선의 간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더 기압 변화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풍속이 빠르다라는 건 쌤이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치선 해석하는 거, 등치선이 조밀할수록 훨씬 더그 수치의 변화가 큰 것이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럼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등압선이 상대적으로 좀 조밀해 보여요. 반면에 나에서는요, 등압선의 간격, 피 주변의 등압선의 간격이 더 넓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속은 가에서가 더 빠를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상공에 형성된 구름의 평균 두께 물어보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온대저기압을 봤을 때, 이 삼각형죠. 전선과 전선 사이는 따뜻한 공기 구역이기 때문에 구름 잘안 생기더라. 그러면 이 삼각형을 둘러싼 찬 공기 구역에서 구름이 생기게 될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 앞쪽이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생길 거고요. 가에서는 한랭전선 뒤쪽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구름의 두께를 비교를 해보면 저군형 구름이 층운형 구름보다 더 두껍겠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 두께는 가가 더큰 게, 두꺼운 게 맞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 하셔서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면 기압 변화가 커서 풍속이 빠르다라는 개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입니다. 태풍에 대한 문제이고요. 태풍의 진행 경로와 태풍이 소멸될 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지금 태풍이 소멸될 때의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이때 기억 볼게요. 태풍이 소멸될 때 구름의 최상구 높이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가 지금 적의 영상이기 때문에 최상구 높이가 높을수록 적의 영상에서 더 밝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부산이에요. 서울은 지금 색깔 굉장히 밝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색깔 상당히 어두운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적의 영상에서 밝은 게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서울이 더 높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 최상부 높이 말고 다른 요인도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최상부 높이가 이제 너무

키워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의 형상을 통해서 무엇을 비교하라고 하느냐? 최상부의 온도 비교하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온도는 또 높이랑 반대지.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의 형상에서 밝을수록 최상부의 온도는 낮아지더라. 이거랑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적외선 에너지를 얼마나 방출하느냐. 적외선의 방출량. 요거를 또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봤는데 너무 쉬워. 그래서 온도를 물어봤어. 근데 온도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 적외선 방출량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 적외선 방출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이죠.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적외선 방출량도 적어지더라. 그래서 요세 가지의 관계, 그래서 적외 영상에서 알수 있는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 태풍과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요. 온대저기압과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 엘니뇨 라니에냐와도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고, 어떤 파트건 구름이 등장하는 파트에서 모두 다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평균 누적 강수량은 동해안 쪽이 서해안 쪽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요건 우리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면 동쪽은 지금 밝은 색이, 서쪽이죠? 서쪽은 밝은 색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지금 동해안 쪽에서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이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았을 때, 동해안은 위험 반원에 속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해안 쪽은 안전만원에 속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 또 디귿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풍향의 변화 방향, 서울은 지금 안전만원에 속해 있고요. 부산은 위험반원에 속해 있더라. 그럼 우리 태풍이 이동할 때, 우리 저기압이 이동할 때, 이건 태풍뿐만 아니라 온대저기압에서도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기압이 이동할 때, 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저기압의 왼쪽에 있는 지역들은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더라. 따라서 풍향의 변대 방향, 풍향의 변화 방향 반대인 거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는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서로 다른 두 기상현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더라. 둘 중은 지금 집중호우와 황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를 보니까요.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산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우리 뭐 죽은 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보니까 비가 되게 많이 내렸구나. 집중호우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나를 보니까요. 비나 눈이 아닌 흙가루가 내렸대요. 그래서 먼지가 눈앞에서 나타났더라. 아, 이거 황사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아, 우리 온난전선 통과할 때, 전선이 통과하니까 비 내릴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집중호우, 강한 비가 내리려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저군형 구름은 온난전선이 아니라 한랭전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 그래서 기억돼. 자, 니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할 때 주로 큰 피해를 준다. 나는 황사인데요. 황사가 강하게 발생하려면 일단 먼지가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가라앉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피해가 심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래에 있던 먼지가 위로 뜨려면 상승기류 발달해야 합니다. 우리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죠. 그리고 하강기류 발달하려면 고기압이 형성되면 하강기류가 잘 발달하게 되겠지. 따라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고기압이 위치할 때 우리나라에 주로 큰 피해를 주는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집중호우는 여름철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고 태풍의 영향도 받는 시기, 뭐 장마의 영향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황사는 여러분, 그렇지. 봄철에 주로 나타나죠. 단단하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봄철에

0: 모래먼지가 많이 날라오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해당하지 않더라.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나는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에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나가 겨울철과 여름철의 자료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계절을 우리가 판별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표층 수온이 낮을 거잖아. 그럼 표층 수온이 낮은 여기. 표층 수온은 0m일 때의 수온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겨울철에 해당하겠고요. 나는 지금 표층 수온이 20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나가 여름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깊이 0에서 100m 구간에서의 염분 변화폭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큰값 갖는 거, 가가 나보다 큰값 갖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0에서 100m를 가는 동안 아래로 그냥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있지. 0에서 100m 가는 동안 수온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염분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굉장히 염분 변화가 적고요. 반면에 나는 0에서의 염분은 이만큼인데, 100m에서 염분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분 변화폭은 가보다 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 자, 니은입니다. 깊이 100에서 200m 구간에서의 평균 밀도. 자, 여러분들 평균 밀도 찾아주려면 일단 우리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더라.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더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 이때 밀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00에서 200m 구간의 평균 밀도잖아요. 자, 100에서 200m 구간이면 100m가 지금 여기고, 200m가 여기거든요. 100m가 여기고, 200m가 여기예요. 그럼 이 지점에 밀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등밀도선이 있잖아요. 등밀도선을 따라서 내가 그려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밀도축에 갖다 놔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돼. 여기도 지금 주변에 밀도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위아래 있는 밀도선이랑 나란하게 그려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에서 100에서 200m 구간의 평균 밀도는 요 사이 값의 평균이 될 거예요. 됐죠? 자, 나에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100m일 때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이동. 200m일 때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이동을 하면은 평균 밀도가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밀도가 가보다 나일 때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 아래에 위치할수록 밀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요. 평균 밀도는 가보다 나가 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또 틀렸구나.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자, 여러분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보려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사실 여기거든. 그죠?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깊이. 그 말은 결국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려면 수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가는 지금 보니까 한 0에서 100m까지는 어느 정도 수온이 좀 일정하다가 100m에서부터 훅 수온이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요, 100m가 여긴데 이미 그 이전에 수온이 확 낮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나에서 더 얕은 깊이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따져주면 가, 겨울철일 때가 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구나,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만 맞아요.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선생님이 닮은꼴 문제도 하나 찾아왔어요. 같이 볼 건데, 요게 지금 북극을 내려다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북극을 내려다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북인 거야, 여기가 북. 그죠? 자, 이때 기억 볼게요. ABC의 평균 기온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ABC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해역 찾아보라고 했는데, 가장 고위도가 기온이 가장 낮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B랑 C는요, 여기가 위도 30도거든. 위도 30도. 위도 30도에 위치한 해역이 되겠고요. 반면에 지금 A 볼게요. 자, 지금 A는요, 여기가 위도 30도선이고, 여기가 위도 60도선이거든요. 그럼 위도 30도보다 훨씬 더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 중에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게 A 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온이 낮은 해역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해수에 포함된 용존 산소량 비교해봐라. 근데 B랑 C는 같은 위도에 위치해요. 같은 위도에 위치하는데, 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때요. 여기가 북쪽이거든? 그럼 방위표를요, 내가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왜냐? 이 지도마다 동서남북이 달라지거든. 근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살을 그릴 때, 이렇게 방위표를 그릴 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서쪽, 여기 동쪽이거든. 그러면 항상 북쪽이 요 부분이 북쪽을 향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북이잖아.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 그릴 때는 살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방위표를. 이쪽이 북쪽, 여기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를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화살표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류의 성질을 가지고요. C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 또는 영향염료 이런 것들은 난류보다 한류에 더 많은 값을 가지게 되지. 따라서 니은이 일단 틀린 보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내가 동서남북을 따져주려면 그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방위표를요 회전시켜. 그래서 북쪽이 역시나 요 뾰족한 부분이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A 부근에서 동서남북을 따져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뾰족한 북쪽을 향하는 게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따져주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ABC에 흐르는 해류는 모두 아열대 순환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아열대 순환이 무엇이냐? 무역풍에 의한 해류, 편서풍에 의한 해류,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아열대 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B랑 C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될 것이고, A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열대 순환의 일부에 해당할 테니까 모두 아열대 순환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포함되는 게 맞고요. 따라서 기억 디귿하셔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이 고2 11월 학력평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항 코드가 없는데, 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가는 지금 북태평양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극이거든요, 북극. 나는 남태평양입니다. 여기 남극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따져주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 동서남북 따져줄 때, 아까 기억했던 4에서 북태평양, 북극이니까 뾰족한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향해 주시면 이쪽이 북쪽, 남쪽, 여기 서쪽, 여기 동쪽.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아열대 순환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지금 나에서는 여기가 남극이죠. 남극이니까 사의 요 아랫부분이 남쪽을 향하게 그려야 돼요. 방위표의 아랫부분, 남쪽을 향하게 그려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니까,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남극순환 해류 형성이 되고, 또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무역풍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1번의 해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평상시에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면은 이 실전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루는 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문제들 한번더 살펴보시고, 오늘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유한주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신경계를 보고 있어요. 신경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 파트의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뭐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비해서는 아마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까지 접근하는 데는 조금 갭이 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학교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고요.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내신 시험 공부도 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고 또 연계교재들을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 수능에서 우리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쉬운 건 좀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에 비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항은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문제를 푸셨지만 그 해당 모의고사, 그 해당 시험에는 관련된 문제가 딱 한 문제 출제된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맞추면 또 그 수고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오늘도 같이 한번 그 한 문제를 향해서 달려보자고요. 오늘은 8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예요. 일단 뭐 위에 발문들이 쭉 있는데 딱 그림을 봐서 알 수 있는 건 얘 자극점 P점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B에 Q점 줬다라는 거, 뭐 시냅스 여기 이제 연결되는 모양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을 보시면 여기 T1과 T2는 이제 3초와 7초 중에 하나인 값이다 라고 나와 있고 X와 Y 값도 뭐 플러스 30이다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 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이런 값들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눈에 좀 잘 보이게 표시를 좀 하시면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 있죠. 속도. A와 B의 흥분전도 속도는 A와 B, 얘와 얘의 속도는 1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1. 그 다음에 C의 속도는 지금 보시면은 2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2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게요. 2cm 퍼 초 이런 식으로 1cm 퍼 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어느 게 가의 그래프고 어느 게 나의 그래프인지 그걸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딜 좀 보시면 되냐면 마지막 문장 A와 C 각각에서 활동연계가 발생했을 때 A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 가나 중 하나고 C 얘는 뭐 보지 말란 얘기죠. 얘는 볼 필요 없고 얘하고 얘를 좀 보는데 얘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얘하고 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얘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다 라고 줬어요. 그거 좀 찾는 게 조금 요 문제에 좀 색다른 점? 예, 이전의 문제들과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D3와 D4가 줬고 6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그래도 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자극을 주면요. 이 흥분이 여기에 먼저 도착하겠죠. D3에. 그죠? D3 지나서 D4니까. D3 지나서 D4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극이 왔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보다 짧으니까

예, 그러면 D3가 더 그래프의 오른쪽인 건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0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60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됐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요 간격이 0.5야. 요 간격이 0.5. 1이 아니고 0.5고요. 그러면 0.5 간격에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0.5만큼인 거니까. 그럼 그래프에서 0.5 구간 안에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이 있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 1과 1.5, 0.5초잖아. 0.5초. 그죠? 요 사이에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30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1과 2, 1초란 말이야. 근데 여기 0.5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가 된다? 바로 얘가 나의 그래프다. 나의 그래프. 그럼 얘가 가의 그래프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요게 이제 힌트다. 0.5. 0.5초. 네, 0.5초에 0.5.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도 마이너스 8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0. 써보시죠. 예. 찾은 거 씁시다. 마이너스 60. 기역은 지금 마이너스 80이고, 니은은 마이너스 60이에요.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 더 어때요? 더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인 거야? 기역이 먼저인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D1, 여기가 D2,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가는데 1초라고 해보자. 1초. 1초 걸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T1을 3이라고 놓고 본다면, 3이라고 놓고 본다면, 요 그래프 봐야 되겠지, 그지? 얘는 나라 그랬으니까. 그럼 2초 남은 거죠. 여기까지 1초 걸렸고, 여기서 2초 더 가야 되는 거니까, 가봅시다. 1초, 2초 갑시다. 마이너스 80 나오네요. 자, 또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1이라고 줬으니까, 그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지금 1이라는 거야. 그럼 1초, 2초 걸린 거지, 그지? 속도가 1이니까. 속도가 1. 2초 갔으니까, 그 다음에 1초 가봅시다. 1초 가면 마이너스 60 나오네요. 여기는 3이 맞고요. 여기가 D1, 여기가 D2.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건 여기는 뭐예요? 7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3 썼으니까 7 쓰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죠. 여기 그래프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D5와 D6인데, 마이너스 60과 0? 마이너스 60이 여기라고. 0은 이쪽이잖아. 그지? 0이도 오른쪽에 있네? 자, 오른쪽에 있는 게더 자극이 먼저 도착한 지점이라고 그랬지? 그럼 0이 어디야?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0이 여기겠죠? 그죠? 0인 점이 D5. 0인 점이 D5. 마이너스 60 점이 D6.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 걸린 거야? 여기에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가는데 총 7초 중에 마이너스 60이 나오려면 1초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몇초 걸렸다? 6초가 걸렸다. 그래서 1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여기 0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속도가 2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라 그랬단 말이야. 그치? 네, 문제 줬잖아. 그지? 문제 조건을 보시면 1이고 2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3cm니까 3cm를 가는 데는 몇초 걸린 거예요? 1초에 2cm 가는 거니까. 1.5초 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데 얼마 걸린 거야? 4.5초 걸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될까요? 네,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4.5초 갔어요. 4.5초 간 다음에 7초까지 가려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2.5초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 2초, 2.5, 0인 겁니다. 여기 무슨 점이야? 제분극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분극지점. 네, 0. 제분극지점의 0입니다. 탈분극지점의 0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기억번. X는 플러스 30이다. X는 플러스 30이다. 자, X는 플러스 30.

오늘 찾은 거니까 바로 갑시다. 니은번. 리을은 D6다. 리을은 D5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Q의 역치상의 자극을 1에 주고 난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6이다, 6. 여긴 7인데 6이야.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여기까지 간게 얼마라 그랬니? 여기까지 간게 7초라 그랬잖아. 그럼 6초니까 1초 백하면 되겠네. 1초 백. 그럼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그렇죠. 그럼 무슨 구간? 네, 탈분국 구간. 탈분국 구간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디귿번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가볼게요. 네, 9번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좀 가볍게 풀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민마집 신경 A, B를 줬다. 그 다음에 시간이 뭐 5다. 이거 나와 있는 거고. 시간이 5를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와 B가 있는데 A와 B 중에서 속도 나와 있는 게 A를 구성하는 뉴런은 속도가 A고 B를 구성하는 거는 속도가 B다. A와 B는 1과 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볼까? A가 속도가 1이라고 해볼게. B가 속도가 2라고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D1점, D2점, D3점, D4점. 5초 흘렀을 때 막전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자극을 줬다고 했으니까 D1은 5초 지나면 마이너스 72죠? 그죠?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초, 2초 걸린 거죠, 여기까지? 그럼 3초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80. 어떻게 하는지 보이세요, 지금? 1초, 2초, 3초, 4초 갔죠? 4초 간 다음에 1초 흘러야 되니까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시냅스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5초 더 걸리겠지, 그죠? 5초 더 걸리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70.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속도가 2라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정한 거야. 그럼 여기는 어쨌든 자극지점은 똑같다 그랬죠? 박전이가 같다 그랬고,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린 거죠. 속도가 2니까. 그 다음에 4초 가면 마이너스 70, 1초, 2초 간 다음에 3초가 더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0.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초, 2초, 3초는 6cm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2.5초. 그죠? 2.5초니까 여기서 2.5를 더 가면 요 정도, 요 정도. 얼마일까? 마이너스 50 정도 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안 돼. 왜안 되니? 문제 봐봐. 문제 보면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값 중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0이 있어. 여기 뭐가 안 보이니? 0mV가 없어. 그지? 0이 없단 말이야. 뭐라고 했을 때? A가 속도가 2이고 B가 속도가 2라고 놓으면 0mV가 안 나와. 모순인 거지. 아,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 거구나. A가 2고 B가 1인가 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막전이를 써보단 말이야. 이번엔 이제 선생님 정량을 그냥 써줄게. 이걸 그대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그다음 여기가 0이 나와요. 2면. 한번 해볼까? 자, 여기 2, 1초, 2초. 자, 여기 왠지 시냅스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원래는 0.5초인데 1초 갔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1초, 2초, 3초가 걸린 거고 그 다음에 2초 가면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딱 0을 줬잖아. 여기까지 2초라는 얘기지. 될까? 0이 나왔다는 거야. 시냅스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1이라면 속도가 여기 마이너스 70, 여기 마이너스 8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니고, 요게 아니고, 요게 맞다. 이런 얘기야. 요게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와 B 중에서 이제 없는 게 있죠.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없는 게 뭐가 있죠?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80과 0이 있어요. 없는 게 뭐가 보여? 마이너스 60이죠? 그럼 리을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60이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여긴 기역, 니은, 디귿만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니은, 디귿, 리을만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없는 게 뭐지?

0이 없지. 그럼 기억이 뭐라는 얘기야?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70이겠구나. 1이 D4구나. 여기 찾는 거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D3인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네,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D2. 나머지 남는 게 여기가 D1이고요. 디귿은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4는 D2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니은번, 기억은 마이너스 60입니다. 기억은 0입니다. 0.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5일 때 B에 의해서 탈분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5일 때, 예, 5일 때, 자, B에, 어디 보라고 했어요? 2. 여기, 마이너스 60. 여기죠? 예, 탈분기 구간. 맞죠? 디귿번, 맞는 설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번과 디귿번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하나의 유형이니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A와 B 각각 두 개의 뉴런. 자, 두 개. 두 개씩의 뉴런으로 돼 있습니다. 네, 흥분 연속도는 A로 갔다. 여기 두 개의 속도가 같답니다. 속도가 같다라고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4ms일 때. 일단은 4ms, 4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1과 2는 D2와 D3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과 2 중에 이제 D2와 D3 점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걸 보시면 되겠죠? 준 거. 마이너스 80. 뭐잘 보이죠? 마이너스 50도 보이지만, 마이너스 80은 3초가 걸린 겁니다. 3초. D2와 D3 점을 줬고요. 자극점을 D1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80이라는 것은 오른쪽이잖아, 그지? 오른쪽.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어요. 1초가 걸렸어. 그럼 3초가 남죠? 그럼 1, 2, 3 가시면 마이너스 80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D2 되겠네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50, 여기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D3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50 한번 볼까요? 이게 둘은 속도가 같아요. 속도가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50이라는 얘기는 1초 같다는 얘기니까 총 4초 중에 1초 빼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초 걸렸다? 3초 걸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1초잖아. 그죠? 아까 우리가 여기 2라 그랬으니까 속도가. 그지? 그럼 아, 여기까지 가는데 몇초 걸렸구나? 2초가 걸리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시냅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추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여기까지 얼마 걸린다고요? 2초 걸린다고요. 그러면 총 4초 중에 2초 빼면 2초 남았죠? 그럼 1, 2 가보세요. 그럼 얼마? 여기는 플러스 30mV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됐죠? 네, 그럼 보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 물음표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기억번. 1은 D3입니다. 1이 D3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고요. 니은번에 A는 2다. 속도가 2다. 2cm per ms다. 지금 확인했죠? 2초라는 거, 2, 속도가 2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기억의 값은 플러스 30mV다. 예, 확인했죠? 네,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네, 11번. 자,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뉴런을 줬다. 자극점도 친절하게 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2초, 4초, 8초. 요세 개가 2초, 4초, 8초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걸 좀 찾아보라 이런 얘기고, 1부터 3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돼. 속도는 몰라. 자, 갑시다. 일단은 D1. D1. 플러스 30? 자극지점이잖아. 자극지점이

30인데 플러스 31이라면 요거 보면 되는 거야. 플러스 30 얼마야? 1, 2. 오케이. 여긴 2초네. 밀리세크 초로 썼어, 선생님이. 2초. 여기 금방 보실 수가 있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길 좀 볼까? 요길 봤더니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야. 마이너스 80.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1초 걸렸다고 해볼까? 1초? 그럼 속도가 2가 되는 거지, 그지? 1초 걸린 다음에, 예. 만약에 이게 4라면, 그지? 4초라면 3 남잖아. 하나, 둘, 셋. 마이너스 80. 어, 딱 떨어지네. 그죠? 예. 여기 4초인가 봐. 근데 여기도 나와 있네. 플러스 30. 왠지 플러스 30이면은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 한 칸만. 1초, 1초. 1초 차이? 그럼 여기 4 찍어주자. 그럼 여기까지 1초, 2초 걸리고 남는 2초 가면 플러스 30. 어, 딱 나오네. 요 A 값은 얼마야? 4겠구나. 아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고. 속도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인가 봐. 그럼 여기 남은 게 뭐야? 8초인가 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까요? 여기? 뭔가 여기 B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좀 보겠습니다. D4. D4. 30? 30? 자, D4가 30. 그러면 30이라는 얘기는 얼마 같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2초 같다는 얘기지, 2초. 그럼 총 8초 중에서 2초를 빼봐.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 겁니까? 6초 걸린 거죠. 됐죠? 여기 8초니까. 8초일 때 플러스 30이니까. 여기까지 6초 걸렸고, 그 다음에 2초 지나면 플러스 30인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나왔어요. 0은 어디인가요? 0은? 0은 뭐 1.5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0.5초 그 이하로 걸린 것 같아. 그죠? 6.5초에, 6.5초. 6.5초 간 다음에 1.5?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2는 아니야. 그지? 2는 아니겠죠? 왜요? 여기가 만약에 12라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가 더 걸려야 돼? 1초가 더 걸리고 여기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1 갔을 때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지? 여기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2는 아니란 얘기지. 이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기 가볼까요? 기억번. 가는 2다. 속도, 속도, 속도. 2. 확인했죠? 가볍게 확인했고요. 니은번. A는 4다. 네. A가 4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디귿. 자, 9초일 때 지금 8초가 나왔어. 8초가. 네, 8초가 나왔어. 8초일 때 D5에서는 지금 여긴 거야. 그지? 8초. 그러면 9초니까 1초 더간 거지. 그럼 여기서 1초 더 가. 1초 더 가봐.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무슨 구간이야? 제분국 구간이지. 보이세요? 네, 어렵게 풀지 마시고 8초 갔을 때가 여기니까 1초 오른쪽으로 더 가는 거잖아. 1초 남은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가 8초니까 1초 더 가는 거야. 9초. 됐어? 그럼 여기 제분국 구간이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니까. 제분국, 오케이. 맞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럼 12번 가보겠습니다. 시냅스 또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시냅스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문제인데, 그림은 이제 A부터 C 줬고요. A부터 C의 P에, 이건 동시에 P입니다. 얘는 다 같이 P야. 한 점. P점에 자극을 줬다는 얘기고 4초라고 이제 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부터 다 중에 두 곳. 여기 중에 이제 두 곳에 시냅스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 니네 찾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1부터 3은 D2, D3, D4. 여기 D1, D5 나왔고, 여기는 D2, D3, D4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극점을 찾아야 되겠어요. 자극점을. 자극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자극점이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뭐 밑에, 뭐, 그림 밑에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AC 중에 두 개의 신경은 각각 두 뉴런으로 돼 있고, 각 뉴런의 흥분형 속도는 A로 갔다. 나머지 한 개는 B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A고, 두 개는 속도가 A고, 한 개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극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면.

요게 이제 힌트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똑같죠. 2하고 3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를 우리가 D3라고 놓고 얘하고 얘를 D2하고 D4라고 논다면 여기에 자극을 주고 같은 거리에 플러스 30mV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30이 나왔다는 얘기는 2초가 걸려야 플러스 30이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얘기죠. 총 4초니까. 그러니까 2cm를 2초 걸렸으니까 속도는 1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시냅스가 없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됐을까요? 어디가 D2고 어디가 D4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0 나온 거는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1이니까 1초, 2초, 3초, 4초 걸렸단 말이야. 그지? 이제 막 자극이 도착했어. 그럼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지. 여러분 보이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D3 여기 지금 마이너스 70 나왔잖아.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7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3에서 B 보세요. 여기가 지금 D1이 플러스 30이야. 여기가 지금 플러스 30이야. 그럼 이건 뭐야? 얘가 플러스 30일 때는 한 칸이었잖아. 여긴 두 칸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1초, 2초구나. 그지? 그러면 1초당 2cm 가는 거네. B의 속도는 2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됐죠? 얘는 속도가 1이고, 얘는 속도가 2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30이 나왔어요. 플러스 30. 만약에 지금 D3를 자극 줬어요. 자극 주고, 얘가 D2라면 1초 갔잖아. 1초. 속도가 2니까. 그런 다음에 3초 더 가면 마이너스 80이 나올 텐데 아니란 얘기죠. 마이너스 80이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어디란 얘기지? 아, 여기가 D4인가 봐. 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D4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칸 갔으면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30이야. 가능하죠? 뭐가 있다면? 시냅스가 있다면 느려지겠지. 아, 나의 시냅스가 있구나. 라는 거죠. 가해는 없다. 라고 했으니까 이미 나에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 두 군데 있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럼 여기가 자연적으로 D2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 볼까요? C를 해석해 볼까요? C가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0이 나왔어요. 그 얘기 뭐예요? 자, 여기서 자극을 줬죠. D3 자극을 줬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래야 3초 흘러서 마이너스 80이 나올 테니까. 그지? 그럼 얘도 어때요? 속도가 2cm 간 거니까 여기도 속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찾았죠.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네, 기억번부터 볼게요. 2는 D2다. 네, 2는 D2다. 맞죠? 됐고. 니은번. A는 1cm per millisecond다. 자, A가 두 개고 B가 하나라 그랬어요. A가 두 개고 B가 하나. A의 속도는 2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5초일 때, 5ms일 때 B의 D5라고 그랬어요. 자, B의 D5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몇초 걸린 거라고 했죠? 2초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이게 나오니까. 여기 지금 물어본 거니까 여기 2초 걸리고 여기는 1초 걸리겠죠. 시냅스 없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총몇초 걸린 거야? 3초 걸린 거야. 물어보는 건몇 초야? 5초라 그랬으니까. 3초 지나고 1초, 2초 더 가면 얼마? 플러스 30mV. 자, 보기 보세요. 마이너스 80mV라 그랬죠? 틀렸죠.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냅스 찾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이제 시냅스 찾는 문제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제니까 요 문제 가지고 시냅스를 어떻게 찾는 것인지를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 강의에서 조금 더 복잡한 시냅스 찾는 문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다른 유형의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 좋겠죠. 어차피 이제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해당 모의고사 문제가 요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새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문 좀 읽어볼게요. 그림은 조건 1부터 3에서 뉴런 P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는 막전이는 요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림이 이제 일반적인 그림인데 뭔가 다른 그림이 보이죠? 이게 1이고 3번이라든지 2번은 뭔가 좀 다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1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물질 A와 B를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고요. 그다음 이제 2번 같은 그래프는 물질 A를 처리하여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억제했다 그랬습니다. 뭐 이온 통로에는 여러분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탈분 시에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활동전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그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활동전위 값이 정확히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탈분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활동전위와 탈분극. 자, 그거 얘기한다면 요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잖아. 그지? 탈분극은 일어났어요. 활동전위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시 원위치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70mV로. 그죠?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원위치해야 되는데 이 원위치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됐잖아. 그지? 이 과정이 뭡니까? 이 내려오는 과정. 재분극 과정이죠. 재분극의 주인공은 칼륨이니까 물질 B 같은 경우에는 이온 통로 중에서 칼륨 통로가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칼륨의 이동을 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탈분극에 문제가 있느냐, 재분극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나트륨과 칼륨 이거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벌. 기억은 나트륨입니다. 설명됐고요. 니은번. T1일 때, T1은 여기입니다. T1은 여기 나와 있고, 1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 물질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니은, 칼륨. 칼륨에 대한 얘기인데, 칼륨의 세포 밖의 농도와 세포 안의 농도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칼륨은요, 나 밖에 안 가. 나 밖에 안 가.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은 밖에 항상 많아요. 칼륨은 안에 항상 많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어? 칼륨은 안에. 안쪽에 많다. 여기 많은 거야. 안쪽에 칼륨이 많습니다. 어딜 찍든 간에. 뭐 T1이든 어딜 찍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쉬워. 그래서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안쪽에는 칼륨이 많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디귿번. 막전위가 플러스 30mV에서 마이너스 70mV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막전위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mV까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죠. 그죠?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3에서가 1에서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죠. 길다. 디귿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역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는 유형이 다르지만 이런 유형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몇 개를 좀더 샘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를 보지 않더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그 교재에서 이런 문항들도 여러분 보실 테니까 너무 좀 낯설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은 아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1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값을 좀 가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은 이제 A와 B에서 지점 1부터 지점 4까지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여기 나와 있죠. D1, D2, D3, D4. 근데 화살표가 좀잘안 보이면 표시를 하세요. A는 여기가 자극점이고, B는 여기가 자극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점이 어딘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점.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어디에서 잰 거냐 이런 거죠. 오해하시면 안될 게. 이게 뭐 D1이고 이게 D3여 버리면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게 어딘지를 묻는 겁니다. 기억 니은이 각각 어딘지를. 그 문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이 어딘지. 자, D2, D3, D4 중에 이제 어딘지를 찾는 건데 속도가 나와 있어요. 속도는 1이라고 줬습니다. 그 그림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그림 밑에 쪽에 보시면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모두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역과 니은 점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지금 기역과 니은은 D2이거나 D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D2이거나 D4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해보시면 돼. 여러분, A가 이제 만약에 D2고, 그 다음에 B가 D4. 이렇게 해보시고, A가 D4, B가 D2.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된다. 시간은 여러분들 얼마나 왔냐면 1, 2, 여기 나와 있는 게 1, 2, 4,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A는 D2래. A는 D2 한 칸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1초. 왜? 속도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D2점에서 1초 경과했을 때 여기 이제 도착했잖아. 마이너스 70. 그죠? 2초 경과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고 1초 더 가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0? 대략 이 정도니까.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60이라고 읽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 그다음에 4초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고 3초가 남은 거죠? 1, 2, 3,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마이너스 7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 B는 여기를 자극했고 역시 한 칸입니다. 그럼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잖아. 이렇게 내주면 쉽겠지만 이렇게 낼 리가 없잖아.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한 칸이고 여기서 여기 한 칸.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두 개의 막전이 변화가 같단 말이야. 근데 같을 수가 없는 게 여기 플러스 20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플러스 20은 아마도 요 정도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초. 그쵸?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D4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의 D4. 여기 이제 세칸 가는 거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 3초 가야 도달하는 거야. 그러면 1초일 때도 마이너스 72호, 2초일 때도 마이너스 72호, 4초일 때는 한칸 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60 대략. 근데 5초일 때는 2초 가는 거잖아. 3초까지 갔을 때 여기 도착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요 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자극 주고 여기니까 요거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거 아니야. 요거라는 거지. 정리하면 얘는 D4고 얘는 D2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2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2요. 시간은 여기가 5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80이면 여기 마이너스 60이다는 얘기고. 여기는 시간이 4초인 거고. 여기 마이너스 70이면 여기 마이너스 70. 여기가 마이너스 70인가 봐. 그지? 여기가 1초. 남는 게 뭐야? 여기가 2초. 그럼 값도 쓸수 있겠지. 마이너스 70. 여기는 뭐 마이너스 60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기 갈까요? 기역번. T3는 5ms다 그랬어요. T3. T3는 5ms 나왔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네, 니은번. 니은은 D4입니다. 니은은 D2.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 70입니다. 자, 이게 뭐, B라는 값이 여기 값을 뭐 읽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 70이 아닌 건 알겠지, 그죠? 선생님은 이제 대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래프 나와 있을 때 보통 요 1값을 마이너스 60을 많이 주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70이 아닌 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될까요? 꼭뭐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60이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70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잖아. 1초 지나갔을 때.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정답은 기역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시겠죠? 플러스 20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걸 확인하시면 이게 아니고 A가 D4고 B가 D2다.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A가 D2고 B가 D4라면
어차피 한 칸이기

때문에 요두 개의 막전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 해보시면 여기에서 플러스 20이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면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알수 있겠죠. 이걸 다안 해보셔도 이두 개를 다안 해보더라도 요 하나만 가지고도 어차피 이게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20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주려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썼지만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로 내려와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은 이제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라고 돼 있어요. 그림은 A와 B에서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나타냈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D1, D2, D3, D4 나와 있어요. 자극점도 좋네요. D2점이라고 자극점도 이제 확실하게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ms, 4초. 선생님 4초라고 해볼게. 4초. 4초일 때 좋고, 이게 이제 몇 초인지는 여러분이 찾아봐라. 봐라. 뭐 이런 얘기고요. 속도는 이제 2라고 줬어요. 속도가 2라고 줬다. 그러면, 이제 나온 값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얘가 이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추론해 봐야 되겠네. 이걸 가지고. D3, 여기야. 여기까지 가는데 4초 걸렸을 때 D3점에서 플러스 30이라는 얘기야. 여기 그림을 봐도 되겠죠? 여기까지 2초 걸렸으니까 4초에서 2초 빼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초 걸렸다? 2초 걸렸다. 이게 좀 쉽게 보자는 얘기죠. 밀리세크다, 뭐, 센티미터 퍼 밀리세크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2초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잖아. 여기까지 2초 걸렸고, 그 다음에 2초가 지나면 플러스 30mV 나왔잖아. 그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속도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2초 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초 걸릴까? 2cm라 그랬으니까 1초 걸리겠지. 여기까지 1초. 그러면 총 3초니까, 3초 지난 다음에 1초니까, 뭐 우리 이제 앞서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뭐 마이너스 60 정도?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몇 초일까? A가 몇초 지난 값일까? 요게 힌트겠죠. 요게 힌트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초 걸렸다는 얘기야? 총 3초 걸렸다는 얘기야. 자, 3초 걸렸어.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1초, 2초, 3초가 더 흘러야 돼. 그지? 여기까지 가는데 3초 걸렸고, 그 다음에 3초가 더 소요돼야 마이너스 80이 찍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초가 걸리는 거야? 여기는 6초가 필요한 거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초. 거기에서 흥분, 막전이 변화 3초. 이렇게 6초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3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 6초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잖아. 그 다음에 4초도 지나가 버리면 이쪽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70이겠지. 됐죠? 자, 그럼 기억본 보겠습니다. 네, A는 6이다라고 그랬어요. A는 6. 자, A는 6초.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기억이 5ms, 5초. 네, 5초. 지금 이제 우리 문제는 4초와 6초라고 줬습니다. 이제 5초라고 했어요. 5초. 5초에 D4를 보겠습니다. 5초에 D4. 그럼 여기까지 가는 데는 3초니까 그 다음에 2초 더 가시면 얼마? 네, 플러스 30mV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죠. 네, 그 다음 디귿번. 3초일 때 D1과 우리 D3. 3초일 때 D1과 D3. 요걸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2초 간 거고요. 1초 남았으니까 1초 가면 무슨 구간? 탈분구 구간이죠. 여기 D3에서는 탈분구 구간이 나타날 것이고, 보기에서 이제 탈분구기냐? 이거 물어봤으니까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cm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2초. 그런 다음에 1초 더 가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탈분구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준 다음에 여기는 4cm고 여기는 뭐 신에스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데가 2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막전 이득 값도 뭐 같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지점이니까 우리 D1과 D3는 다 탈분구 구간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지금 이 문제

문제도 이제 자극점을 보셔야 되는데 1과 2는 P래요. 이렇게 묶어주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는 Q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자극점이냐? 4mS니까 일단 마이너스 70일 텐데 같을 거란 말이야. 자극점은. 보이는 게 있죠? 자, 1과 2가 같은 점이 보이는 게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A로 똑같이 이제 보이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자극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요점이고 여기는 D2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ms 지나가면 여기 마이너스 70인 거죠. 뭐. 마이너스 70. 그죠? D2점 자극한 다음에 1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시냅스니까 일로 못 가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70인 거야. 문제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70 써주시면 되겠고. 속도가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2V, 3V, 6V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80 여기 좀 보이네요. 이게. 요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자극을 주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0mV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예, 3, 지금 4예요, 4.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1 걸려야 되지. 왜?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그죠? 그래야 3 가가지고 마이너스 80 나올 테니까. 아, 그러면 어쨌든 얘의 속도는 2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보이실까요? 마이너스 80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1초, 그 다음에 2초 걸렸지. 그런 다음에 2초 지나가 보자. 그럼 얼마? 요게 플러스 30인가 보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C 값도 다알수 있겠네. 플러스 30. 플러스 30.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플러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이제 A 값, B 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값. 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C 값과 A 값은 지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자, 여기다 자극을 줬는데, 요 점이 지금 뭐가 되냐면, 플러스 30이 나왔어. 이것도 힌트죠. 플러스 30까지 가려면 몇 초가 필요하냐면, 2초가 필요해. 2초가.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다는 얘기야? 2초 걸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1초, 2초 걸렸다는 얘기니까, 여기, 여기. 1초, 2초 걸렸다는 얘기니까, 얘의 속도는 1인 거지. 얘가 2V. 아,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얘가 6V라고 보시면 되겠죠. 6V. 얘가 3V. 그러면 1대2니까. 이렇게 속도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속도에서 2V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2V라면 얘는 뭐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러면 요 값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 값을, B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자극을 줬고,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초, 2초, 3초네요. 3초. 3초에서 1 갔으니까 네, 우리가 늘 아까 봤던 뭐 마이너스 60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럼 보기 갈게요. 기억번. Q는 D4다. Q는 D4가 자극점이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2의 흥분형 속도는 2다. 우리 2의 속도는 1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인데 5초일 때 1의 D5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3분의 2. 1초에 3분의 2 같단 말이야. 1초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3을 가야 돼, 3을. 그렇죠? 예, 우리가 3을 가야 돼. 3을 가려면 지금 얼마일까, 시간이.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이제 식을 풀면, 요게 이제 2분의 9가 나오죠. 그러면 4초? 4.5초란 말이야, 4.5초. 4.5초. 그렇죠. 4.5초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4.5초 올릴 거야. 그럼 0.5초 남았죠. 그럼 0.5초 가. 아, 0.5초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은 무슨 구간?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될까요? 뭐 식을 세우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르게도 세울 수 있겠지만, 얼마나 걸렸느냐? 라는 거알수 있겠지. 4.5초 걸렸다.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D5까지 가는데 4.5초 걸렸다. 근데 5초라 그랬으니까 0.5초 가면 되겠지, 그지? 그럼 탈북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재산관계화법 나머지 문제 풀어볼 텐데, 우리 지난 강의에서 문제 풀때 어땠어요? 사실, 여러분 일단 혼자 문제 풀고 나서 두 가지였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70%는 앞에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상황에 해당이 될 텐데, 나 분명히 공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림? 이 상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모르겠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를 잘 푸는 사람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이 말은요, 여기가 어려워, 다못풀 거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연습을 해야 되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단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리지? 대부분의 70% 이상. 아예 모르겠다, 손도 못 대겠어? 30%.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완전 다 맞고, 아, 이거 뭔지 알겠어. 개념의 빈틈 여기지? 법적 사고력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그럼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어려운 파트는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한다?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분명히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낼 겁니다.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그나마 지난 강에서는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들이 기본 문제가 대부분들이었어요. 물론 나는 그 기본 문제도 실전 문제처럼 엄청 꼼꼼하게 풀어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실전 문제의 나머지 3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기출 플러스를 무려 4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우리 재산관계화법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20개 중에 2개나 출제가 됩니다. 20개 중에 2개면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닙니까? 왜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계약, 상대방의 보호, 그리고 특수불법 행위가 나오는데 둘다 어렵게 나와요. 문제 풀어서 알잖아. 둘다 어려웠잖아. 우리 재산관계 뭐풀때 정말 다 틀리거나 다 별표이거나 이랬을걸?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공부합시다. 어려운 내용은 힘들게 공부해야지 나중에라도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재산관계화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번 강도 어떻게 풀자? 법적 사고력을 풀자. 법적 사고력 이제 조금 감이 오셨어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푸는 제시문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빈틈, 그 어딘가를 풀어내는 연습, 그걸 좀 하자. 그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파악하는 거야? 나이를 보는 거야. 갑과 을은 모두 17살, 각각 법정 대리인,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체크해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트북 판매업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까지 끊어보자.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문제를 다잘 분석해. 근데 선지에서 갑이 누구였더라? 을이 누구셨더라? 병이 누구셨더라? 요거 보는 순간 또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도식화하는 거야. 갑과 을은 미성년자인데 누구와 거래를 체결했다? 병과 거래를 체결했다.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하나만 해두는 거야. 자, 거래 당시 갑은 병에게 나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얻지 않았어 얘기를 했대. 반면에 을은 부모 동의서를 오케이 위조했대. 그래서 병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우리가 물론 실제 시험에 가면은요 옆에 쓸 시간 없어요. 그때에는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옆에다 적을 거야. 갑과 갑의 부모 적고, 니은에다가 먼저 적자. 을과 을의 부모 일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억의 상황이에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갑과 병의 계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 동의였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라는 것도 밝혔어. 자, 이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라는 거를 밝히고 부모 동의도 얻지 않았어.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죠. 갑의 부모는요? 우리 취소할 수 있는 주체, 미성년자 본인,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읽어봐봐. 갑과 달리 갑의 부모는 아니죠. 갑과 갑의 부모 모두 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과 병의 계약. 어때요? 그치. 중간에서 동의서를 위조했죠. 그럼 을과 병의 계약에서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자, 우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였지?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이었잖아. 그럼 이거 뺏어오는 것도 어떻게 뺏어오자고? 미성년자 것도 뺏어오고 법정 대리인 것도 뺏어오자고. 그럼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는 미성년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 거 모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을. 안 돼요. 취소권 배제돼요. 을의 부모 취소할 수 없어요. 을과 을의 부모 모두 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니은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풀었다면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주세요.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 틀렸으니까 속어법으로 정답 5번 한 사람. 실전이었다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자, 우리는 연습하잖아. 계속 법적 사고력 생각해야 되니까 디귿, 리을도 다 읽어주셔야 돼요. 보자. 병은 갑과 을 계약 모두에 대해서 여기다 밑줄 치자. 철회권 행사까지만 끊자. 헷갈리니까. 자, 우리 철회권은 병은 갑과의 계약에 대해서, 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해서라는 의미야. 이거는 쓰지 않더라도. 됐지? 자, 제일 첫 번째. 병은 갑과의 계약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미성년자임을 알았잖아, 거래 당시에. 두 번째, 병은요, 을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취소권이 배제되잖아. 취소권이 배제되는 상황에서는 을은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을의 부모도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봐봐.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대. 동의서를 위조했다라는 거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정확히는 취소권이 배제되잖아. 그러니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병은 갑과의 계약 모두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얘들아, 우리 잠깐만 앞으로 넘어와 볼래? 우리 기본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 설명해 줄거 있어. 기본 문제 4번 한번 봐봐. 기본 문제 4번에서도 동의서를 위조한 상황이 있었어. 우리 동의서를 위조한 상황에서는 확답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촉구할 수 없다 그랬어. 그 이유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지.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쭉 그냥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의 부모, 을의 부모 중 갑의 부모에게만 여기다 밑줄쳐보자. 계약을 추인할지 확답을 촉구. 얘들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갑의 부모에게 할수 있는 걸까? 을의 부모에게 할수 있는 걸까? 일단 갑의 부모에게 할수 있을까? 할수 있죠. 지금 이거 어떤 행위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거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고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죠. 추인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고. 자, 그런데 을의 부모한테는 할수 없죠. 왜? 얘들아, 내가 이거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대상이라 그랬어. 내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이게 뭔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관계에서,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정말, 생판 남한테.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못 물어봐. 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도 나와. 뭔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 사람한테 내가 나를 사랑할 거니, 안할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생판 남한테 못 하는 거잖아. 그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는 걸 묻는 거지.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갑의 부모에게만 따라서 리을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 나 상황에 대한 설명. 병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상황이래요. 가, 나둘 다. 읽어보자. 갑은 나이 17살. 학교가 끝나고 화장품 가게를 방문해서 법정 대리인인 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인 병과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갑이랑 병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이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병은 을에게 계약에 대한 확답 촉구서를 발송했다. 다음 날 병은 을에게 계약 철회를 통보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만약에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얘들아, 이거 지금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통틀어서 선지로 나온 적 거의 없었다? 나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진짜. 나 여기 올해 이거 내가 나중에 올해 나오잖아? 내가 이거 캡처해가지고 두고두고 쓸 거야.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나왔다고. 이거 딱 찍었다고. 요 부분. 나올 것 같아. 꼭 봐봐.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야?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속 촉구한 상황이야.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확답을 촉구했어.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답이 없어. 그러면은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한테 할수 있는 거죠? 을이 아니라 갑에게 할수 있다? 아니죠. 을에게만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만.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계약을 철회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집니까? 아니, 철회권이라는 게 뭔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약 체결 시 갑이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고? 아니야, 얘들아.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계속 생각해봐. 동의서를 위조했다라는 거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 문제 4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계약 체결 당시 병이 갑의 나이를 알았다면 나타날 수 없다. 아니,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갑의 나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철회권은 거래 당시의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다면 나는 나타날 수 없죠. 가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에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다음 5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5번 문제 보고 놀랐었지? 왜? 제시문이 이만해. 제시문이 한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우 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 해당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야?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힌트가 되는 내용은 있다, 없다? 힌트가 되는 내용은 있다. 이걸 꼭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얘들 우리 선지 먼저 보자, 과감하게.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야 된다. 얘들아, 위법성이 조각됐다라는 건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위법성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위법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가해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가해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요 내용들을 통틀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 생축고고응응이라고 하는 불법행위 성립요건 다섯 가지 선지는 모두 다 해당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치.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굳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 고려할 것중 하나가 이제 나온 거야.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설명한 건데 나는 여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부분.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차이 꼭 기억해줘. 자, 다시. 고려할 것중 하나가 평균인 또는 일반인의 능력으로 기울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태만하지 않는 것이래.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시킨다라는 불법행위 제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가해자가 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끝까지 읽어봐. 행위 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행위의 부당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무 중 주의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영역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요소이다. 이러한 주의 의무의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판단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그럼 결국에 이 불법행위의 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여기지. 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거다. 행위 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소홀히 한 행위의 부당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특히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에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바로 4번이라고 풀어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였냐면은 모두 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거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부터는 난 이거 진짜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방금 말 실수할 뻔했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해. 맞아.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는 안 나올 거니까. 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정말. 봐봐. 이거 이번 수능 특강에서 기본 문제도 그렇고 실전 문제도 그렇고 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 왜긴 왜야?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뭐긴 뭐야. 그 끝에 부분 때문이야, 이렇게. 이게 기본 문제 6번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 내가 기본 문제 6번에서도 그 얘기했었을걸? 얘들아,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 이거 기본 문제 있을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했었어. 요 스타일의 문제가 내가 지금 손으로 짚는 부분. 여기가 좀 이번에서 많이 수능 특강에서 강조하는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사장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을은 회사 차량에 납품할 물건을 싣고 거래처로 직접 운전해서 가던 중 실수로 행인 A를 치어서 다치게 했대. 조금만 도식해보자. 갑이 사장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을은 누구에게 A를 치어 다치게 했대. 근데 휴무일에 그런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서 일을 하던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A는 갑을 상대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얘들아, 그러면은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거겠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해외로 출장을 간 친구 정소유의 개를 맡아 돌보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당에서 놀던 개가 집 밖으로 나가서 행인 B를 물어서 다치게 했대.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병이랑 정 중에 이 개의 점유자는 누구야? 그렇지, 이 개의 점유자는 바로 병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다 쓰자. 병이 개의 점유자. 이에 B는 병을 상대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대. 그 말은 병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는 거고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겠죠. 여기다 적자. 얘들아, 그러면은 가해 상황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나의 상황에서는 병이 동

선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는 이유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거 설명했는데 이번에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물론 갑을 병정 모두 다 30세라고 나와 있어요. A는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을에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무엇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채무불이행을 물으려면 A랑 을 사이에 적법한 계약관계가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A는 피용자에게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A는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왜? 얘들아, 대표적으로 책임 무능. 대표적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 뭐 있겠어?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겠지. 이들하고 그 상황에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 왜?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갑이 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A는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동물의 보관에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의 책임은 면제되는 거겠죠. 그럴 때 정은 누구였어? 동물의 소유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진다고? 아니죠. 동물의 점유자가 지는 책임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었기 때문에 소유자는 관련 없었죠. 따라서 정답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사용자 배상 책임을 안 지는 이유 들어가야 돼. 갑이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겠죠. 아니,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아니, 이게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불법행위랑 관련된 내용이잖아. 갑이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그 이거는 일반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와는 거리가 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중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아니, 동물의 점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 아니죠. 동물의 점유자가 지는 책임은 면책 사유가 인정 됐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돼서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시문이 긴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최근에 출제되는 스타일에 비하면은 복잡한 편도 아니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이 소유한 1층의 건물을 임차해서 얘들아 그러면은 이 건물은 누구 거? 을 거. 갑이 점유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꽃집의 창틀이 떨어져서 그 아래 화분을 정리하고 있던 직원 병이 크게 다쳤대. 얘들아, 이게 직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생각하면 안 돼. 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위해서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창틀이 떨어져서 병이 손해를 입은 상황인 거야. 되셨죠? 계속 해볼게. 그래서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대. 그러나 갑은 창틀은 건물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고, 을에게 나는 이 필요성을 수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후에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가 중요하지. 법원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대. 누구 거 인정했는지 꼭 체크해. 누구 거? 갑의 특수불법행위 책임 인정했대. 갑은 공작물의 점유자였죠.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니까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 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 거리가 멀고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는 거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아니죠. 면책 인정되죠. 왜? 만약에 공작물을 이렇게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었잖아. 면책 사유 존재하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 아닙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고의로 인해 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고의인지 여부는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아니 일단 점유자 책임과 관련된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고의로 인해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한 건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였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점유자 책임을 생각해봐.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책임이 생략된 거야. 아니,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책임이 타인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은 아니잖아. 아니, 우리가 특수불법 행위 중에서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 뭐, 사용자 배상 책임이나? 책임 운운자의 감독자 책임처럼. 근데 지금 갑이 지는 책임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갑은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 되는 거지. 공작물에 대해서 손해방지 의무를 다 했는지 아닌지 그걸 따져보는 거지. 병에 대한 감독 의무,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4번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공작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왜? 그러니까 갑이 책임졌겠지.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만 보고 나는 수시로 했는데 이런 내용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론만 봐봐. 법원은 갑의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어. 그럼 1차적으로 점유자 책임에서 끝난 거야. 만약에 손해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갔겠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점유자 선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손해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요게 법적 사고력이야. 다시 여러분들이 가운데 내용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점유자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거는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7번의 정답, 5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의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길지만 분명히 제시문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갑을 병정은 모두 16살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갑과 정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화가 난 갑은 학급 온라인 대화방에 허위로 정이 평소 담배를 피우고 약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괴롭히는 비행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대. 갑은 이틀 뒤에 아이고야 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였으나 그 사이에 을과 병이 다른 방으로 해당 글을 옮기는 바람에 다니던 학교에 있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갔대.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촉망받던 신인 배우였던 정은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학교를 한동안 다닐 수 없었고 예정돼 있던 영화 촬영과 방송 출연이 취소됐대. 왜? 온라인 상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 그래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대. 정의 부모는 소송을 통해서 정의 손해를 구제받으려 한대. 단, 갑을 병정 모두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얘들아, 이건 솔직히 나 이제 선지 넘어가서 문제 풀 거야. 물론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만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래 다알건 아니까 안할 거라고 믿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를요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선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정의 부모는 갑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지금 갑, 을, 병은
공동으로 정에게 소...

이렇게 친 상황이야. 그럼 갑을병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겠지. 자, 연대 책임의 범주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어? 가해자 1인이 전부, 가해자 1인을 지목해서 가해자 1인이 전부 배상을 하거나 혹은 각자 잘못한 부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법도 있었어. 둘다 연대 책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정해 부분은 갑에게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상황이 될 테니까 정답은 우선 8번에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아니죠. 이때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물론 들어가지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부모는 지금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잖아? 정해 부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요것도 시험에서 안 나온 지 오래됐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였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갑을병 모두 성립합니다. 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니까.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잘못된 설명이죠. 마지막 내용 봐봐. 모두 다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야? 아니죠.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지지 않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의 부모들이 갑을병의 부모들이 갑을병 관리를 못해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발생해서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생축고고 응응이 다 입증이 된다면 누구 때문이다? 지금 부모가 애들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게 입증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건 특수불법행위고 책임 무능력자여야 되잖아, 갑을병이. 책임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 1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기출 플러스 실제 기출됐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고요. 1번과 2번은 계약이랑 관련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 4번이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된 겁니다. 들어가 보십시다. 학원장 갑은 외국어 학습 지원 외국인 화상 수업을 주 1회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대요. 갑은 을, 나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동안 500만 원의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을에게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500만 원이야? 갑은 미리 인쇄해온 계약서에는 외국인 화상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갑이 구두로 외국인 화상 수업 해주세요라고 약속해서 계약서에 서명했대. 자, 우리 구두로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였죠? 계약 당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대. 일단 했어. 갑은 해야 될 일을 했어. 아, 을은 해야 될 일을 했어. 그리고 외국어 학습지를 제공받아서 개봉하고 한달 동안 사용을 했는데 세상에 갑의 과실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외국인 화상 수업은 한 차례도 제공받지 못했대. 외국인 화상 수업 해주세요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거를 못 받은 거야. 을의 법정 대리인인 병은 을이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날 이 계약 체결의 사실을 알게 됐대. 그 말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외국인 화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왜? 외국인 화상 수업을 제공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는 갑이 해야 되는 의무였잖아. 근데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질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외국어 학습지를 제공하였을 당시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이죠. 왜 철회할 수 없을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죠.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잘해서 정답 2번.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거 풀자마자 내가 지금 웃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웃음이 안 났지. 풀자마자 수험생들이 아, 3번도 답인데. 아,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아, 그럼 계약 취소할 건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아, 가능한데 엄청 고민 많이 했어. 얘들아,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가 하는 거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거야. 지금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누구야?

갑이야. 갑은 병에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취소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누가 상대방이 누구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갑이 병에게 할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예요. 갑이 병에게. 되셨죠? 내가 그래서 요거 주체 누군지 꼭 쓰라고 한 거야.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 불완전한 법률행위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아이쿠야라고 하면서 근데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 추인해줘야지라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만들었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거에 대해서 을이 취소할 수 있어? 아니죠. 일단 추인한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아니죠. 을의 동의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에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미성년자예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중고 게임기를 구매하려고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에 을이 작성한 미개봉 게임기를 20만 원에 대신에 성년인 사람에게만 판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봤대요. 당일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나이를 20세로 위조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게임기를 20만 원에 구입할게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대요. 갑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을은요, 갑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보냈대요. 다음날 오전에 갑은 을과 만나서 자신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게임기를 건네받았는데 그날 오후 띠링 을은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나를 속였구나라고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기 매매 계약은 게임기를 건네받은 시점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성립하는 거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지금?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믿게 했잖아요. 위조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믿게 했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게임기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계약에 대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죠. 우리 방금 2번 선지에서 봤던 것처럼. 취소권이 배제되니까 갑과 거래한 을에게도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겠죠. 요거 우리 수능 특강 선제도 계속 나왔습니다. 다시 취소권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철회권도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얘들아, 요새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따져봐. 무엇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얘들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였지. 을 입장에서 뭘 당한 거야? 사기 당한 거야. 성년자한테만 판다 그랬는데 얘가 나를 속였잖아.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게임기 매매 계약을 추인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연습했던 거랑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봐봐.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뭘 촉구하는 거야? 저기 빨리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추인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이거 촉구하는 거야. 아니, 지금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인 추인과도 이제 관련이 없어지는 거야. 왜?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잖아. 취소권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취소할 수 없는 건데 거기다 대고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 따라서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아니다. 이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해야 돼. 근데 이건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잖아.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2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이랑 4번 문제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된 거풀 건데 내가 왜 지난 시간에 얘들아 정말 침팬지가 나와라고 얘기했어. 그 침팬지 문제가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읽으면서 그것만 조심해.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은 넣어도 이게 맞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맞아. 해보자. 갑은

0: 또한 복합 놀이 시설을 빌려서 점유 운영하면서 시설 내에 동물 체험장 개장을 위해 침팬지 체험장 및 침팬지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 계약을 병과 체결한 상태래.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은 이 복합 놀이 시설의 소유자는 갑, 을이야. 그러면은 갑은 점유자가 되는 거야. 일단 이거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갑과 병은 고용 계약을 체결했어. 그 고용 계약의 내용이 뭐였어? 뭐 해달라고 하는 거야? 동물 체험장이랑 침팬지 체험장이랑 침팬지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정은 무와 함께 이 시설을 방문했다. 무의 나이가 3살이 아니라 13살이야. 무와 함께 방문할 때. 누가? 정과 함께. 자, 근데 오전에 문은 회전목마를 타던 중에 벨트 잠금장치 고장으로, 여러분 회전목마 타봤죠? 회전목마에 이렇게 벨트 잠금장치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고장이 나서 회전목마에서 떨어져서 종아리를 다쳤대. 종아리 부상. 그날 오후에 갑의 직원 병이지, 그치? 고용 계약을 맺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침팬지를 만지도록 체험을 시켜 준정 중에, 침팬지 체험장이랑 침팬지 관리를 담당했으니까. 시동 중에 병의 과실로 침팬지가 무의 얼굴을 확꼈대. 무 얼굴 부상. 무의 순환시대. 무에게 상처를 입혔대. 이에 화가 난 무가, 무가 화가 났지. 자긴 종아리도 다쳤는데, 갑자기 침팬지가 자기 얼굴을 긁어버렸으니까. 그래도 화가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화가 나서 침팬지가 묶어둔 줄을 풀어버렸대. 그래서 여기다 체크할게. 병의 과실로 열려 있었던 체험장 문 밖으로 침팬지가 탈출이다! 이러고 달아났대. 그래서 갑 소유의 침팬지를 잃어버렸대. 내가 본게 맞아? 맞아. 자, 그래서 문은 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대. 여러분이 보니까 다 맞아요. 침팬지가 도망갔나요? 네, 도망갔어요. 봐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의 선임 및 사무감 등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무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정답 바로 3번에 1번이 되는 거죠. 왜? 아니, 지금 무엇이랑 관련된 거야? 지금 만지도록 체험을 시켜주는 중에 병의 과실로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였죠. 그대로. 이들 이게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 중요한 건이 선지랑 관련된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를 찾으면 돼. 됐어요. 일단 1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2번 보자. 을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게 되면은 무에 대해서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침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벨트 잠금장치 고장. 만약에 점유자 책임이 면제됐어. 소유자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적법한 계약 관계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침팬지 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였는데, 침팬지가 달아났죠. 병의 과실로. 됐어요.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서 병은 계약의 의무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침팬지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과실로 침팬지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질수 있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무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아이고, 특수불법행위 책임진다고? 그러려면 무가 책임 무능력자여야 되는데, 무는 책임 능력자인데,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갑에 대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 질수 있죠. 왜? 아니, 지금 왜 그런 건데, 지금 갑자기 저기 뭐 어디 갔어? 줄을 풀어버렸잖아. 화가 난 무가. 그러니까 생축, 고고, 응응 중에서 나머지 조건 충족하고 심지어 책임 능력까지 있잖아. 그러면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나머지 상황을 조합해 본다면.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어땠어요?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지만 결국에는 맞았죠. 자, 이제 우리 요 문제 한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보존상의 하자로 외벽에 금이 간 자기 소유 건물 외벽 수리 공사를 을에게 맡겼대요. 을이 건물을 점유해서 공사를 하면서 건물 외벽에 금이 무너졌고, 을이 안전망 설치 등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건물 옆에 위치한 병의 도시락 가게 문이 파손되었대요. 병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가게를 비운 사이에 병의 지원 정이 무로부터 도시락 30개를 주문받았고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빼돌렸대요. 다음날 정은 출근하지 않았고, 내가 읽는 게 맞아? 맞아? 무에 주문 확인 전화를 받은 병은, 이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주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와 다투었으나, 아이고,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됐나 봐. 결국 무가 주문한 도시락 30개를 약속한 시간에 잘 배달해 주었대요. 그럼에도 화가 덜 풀린 무는, 왜 화가 덜 풀렸어? 아니, 자꾸 주문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났나 봐. 인터넷에 병은 직원 관리를 못한다! 라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병의 명예를 훼손했대요. 이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병은 무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삭제 등 피해를 구제를 요구를 했대요. 또 병은 정을 상대로 정 뭐했는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가지고 출근하지 않았잖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정에게 병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대요. 내가 읽은 게 맞아? 맞아요. 이제 우리 선지 봅시다. 갑은 병에 대해서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을이 손해방지에 위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럼 누구 책임이야? 점유자 책임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점유자 책임으로 끝나는 이유, 을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면 을은 손해배상을 위해서, 얘들아, 손해배상의 원칙은 뭐야?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이었죠.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정의 선임 및 사무 감독의, 정 어디 갔어? 아까 직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무에 대해서 정의 사용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3번 상황 생각해봐. 선생님, 특수불법행위 책임, 이거는 해당이 왜안 될까요? 사용자로서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아, 내가 화낸 게 아니라, 얘들아, 뭘 잘못했는데? 약간 다투긴 했어. 이거 다툴 순 있지. 저는 주문받은 적이 없지만 제가 해드리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요? 막 이러면서 싸웠겠지. 싸우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에 배달해줬잖아. 아니,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이 아니,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어떤 상황이야?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야? 저별 손해 안 받았어. 제 시간에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다시.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건데, 지금 도시락 잘 갖다 줬잖아. 약간 다투긴 했어도. 그러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법정 대리인은 정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진다고. 지금 우리 정과 나머지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정은 책임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병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무는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도 배상해야죠.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만약에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였다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에 3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재산관계와 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 다 풀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어요? 법적 사고력, 내가 읽고 있는 상황이 맞다, 흔들리지 않는 것. 자, 이제 선생님은 넘어가서 가족관계와 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5: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6: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요. 바로 화학의 언어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단원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화학이 얼만큼 유용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했다라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화학의 언어, 이 언어를 알아야지 주변에 있는 이 화학 반응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화학 식량은 몰 1이라고 써 있죠. 총 3차 시 통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개념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몰과 입젖은 몰과 질량, 두 번째 시간에는 몰과 부피, 그리고 입점 문항, 세 번째 시간에는 3점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유니크 프리뷰, 무엇이 중요한가? 몰과 입자수, 몰이 뭔데요? 묶음 단위에 대한 명칭입니다. 몰과 입자수 관계를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물질의 양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건 질량도 되고 부피도 되기 때문에요. 몰이다라는 걸 명시해 줄 거예요. MOL, 그럼 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몰과 질량이에요. 이 몰, 묶음 단위로 우리가 이 1몰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 1몰에 대한 질량은 바로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질량, 그램을 붙여준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별표 친 문장이겠죠? 위에다 써두시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업을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단위 질량당 이 분자수는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에 대한 명칭이 무척 3개나 될 수 있네요. 자,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엇인가를 딱 오늘 수업 끝났을 때 아, 그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의 언어를 시작하기 전에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 번 더 떠올리고 시작해 볼까요? 과학 돋보기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다. 무엇일까요? 바로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원자 혼자 있는 것보다 원자가요. 바로 전자선을 공유함으로써요. 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산소나 아니면은 물,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원자라는 거 원자 있고 그리고 전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원자의 간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 원자핵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모든 화합물이 분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화합물 중에는요,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를 잃거나 얻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온이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뗀 입자, 그러한 것도 존재할 수 있다. 모두 다 분자는 아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요, 원자의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고자 했더니요. 원자라는 건 실제로 질량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실제로 측정한 값이요.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은 아, 우리가 이 원자의 질량을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타내면 어떨까라고 해서 원자량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이 상대적인 질량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공이 요만큼 커요. 자, B라는 공은요. 이만합니다. 자, 이때 B라는 거를요, 제가 1g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A라는 건요, B에 비해서 12배가 큽니다. 그럼 B가 12개가 와줘야지 A랑 같아진다란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B를요, 1g으로 가정을 했으면 A는 몇이 될까요? 바로 12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건 내가 기준을 딱 정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배니? 그럼 얘에 대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원자에서 무엇이냐면 질량수가 10인 탄소예요. 자, 질량수가 무엇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원자핵이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 수에 대한 합입니다. 양성자 수다라고 하는 건이 원소에 다 정해져 있어요. 탄소는 6번, 원자 번호가 6이라는 건 양성자 수가 6이다. 그럼 무조건 탄소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가 몇이어야 돼요? 6이어야 돼요. 그럼 양성자 수가 6인데 여기에서 질량 수가 10이다라는 뜻은요. 중성자 수가 몇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6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수가 12가 아닌 탄소도 있나요? 그렇죠. 탄소라는 건 무조건 양성자 수가 6인 건 맞아요. 하지만 중성자 수가요, 6일 수도, 7일 수도, 8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 합이니까 12일 수도, 13일 수도, 14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바로 이 원소기 왼쪽 위, 좌측 상단에 표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주기율표 앞페이지 보면요. 이 탄소라는 게 원자량이 12가 아니라 12.01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에는 탄소가요. 질량수가 12인 것뿐만 아니라 13, 14 너무 다양하죠? 그 존재비를 모두 고려한 평균 원자량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져 있는 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요, 원자량에 대해서 탄소 12, 수소 1, 산소 16 이런 식으로 풀어라라고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요, 딱 12로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와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른 이유는요, 12인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탄소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원자에 그냥 질량이 아니고 상대적인 질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대적인 질량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 그램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요, 과학 돋보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탄소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소 원자 한 개예요. 그때 수소 원자 12개 왔더니 양팔 저울이 딱 똑같아졌대요. 그러면 탄소 이 알갱이 하나와 수소 이 알갱이 하나에 대한 질량은 다릅니다. 그럼 탄소 이 알갱이 하나에 대한 질량과 이한 개에 대해서 곱해준 값. 자, 그러면 이번에 수소라는 건이 알갱이 하나에 대한 거와 이 알갱이 개수 12를 곱해준 값이 같다. 탄소의 원자량 기준 몇이라고 우리가 정했죠? 12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량 몇이다? 아하, 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산소도 한번 결정지어 볼까요? 자, 탄소에 대해서 원자 4개가 있을 때 산소는 3개가 있어야 같대요. 다시 탄소 하나의 알갱이 탄소 원자량과 곱하기 몇 개? 4. 산소 알갱이 하나에 대한 질량 곱하기 몇 개? 3개. 같아야 돼. 근데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기준이야. 그러면 3을 나눠주면 4 곱하기 4,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우리가 한번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 몇으로 정했다? 12로 정했고요. 원자량에 대한 그램이다. 질량이니까 아니요.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단위 나타내지 않는다. 3번.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1개와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같을 때, 아까 양팔저울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12인 탄소의 원자량 12로 두었고요. 그때 수소는요, 12개가 와중에 같아졌기 때문에요,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몇이다? 1이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배운 것처럼 원자가 전자상을 공유함으로써 분자를 이루기도 하죠. 그럼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준 값이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값입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산소 분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번 분자량을 구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량 하나는 우리한테 주어져야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 수소, 질소, 산소의 원자량 각각 주어졌고요. 원자량 자체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원자량 모두 더한 값, 분자량도 어떻다? 단위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산소부터 갑니다. 구성 원자가요. 산소가 두개 있어요. 그럼 탄소 하나가 16의 원자량이기 때문에요. 16 곱하기 두 개가 바로 뭐다? 분자량 32다. 자, 물이라는 거 수소가 두개 있고요. 이때 산소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라는 건 원자량 1, 그때 두개 있고 산소라는 건 16이죠. 더해주면 18이다. 암모니아일 때 질소 하나 있고요. 수소라는 거는 3개가 있습니다. 질소 하나에 원자량 14, 수소라는 건 1에다가요. 3개 있어요. 다 더해주면 1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세상에 이 모든 화합물이 다 분자는 아니다라고 아까 했었죠. 그럼 분자가 아닌 물질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한 값, 그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은 화학식량이다라고 합니다. 이 화학식량이다라고 할때 화학식은요, 바로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화학식에 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게 바로 화학식량. 그래서 화학식량에는 분자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원자를 모두 더한 값, 원자량을 가지고 그 원자량 자체가 당연히 단위가 없기 때문에 화학식량도 단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것들이 분자가 아니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었죠? 그 이온결합인데요. 그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이온결정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염화나트륨. 자, 또 분자가 아닌 거 뭐가 있나 봤더니, 이산화탄소 분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왜 들어갔냐면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는요, 바로 분자 결정, 물,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고요, 분자가 아닌 공유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다이아몬드, 드라이아이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드라이아이스는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정육면체가 꼭지점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분자 사이 인력이 작용해서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루어진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다이아몬드는요,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공유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이 결정을 공유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력이 너무나도 셉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아이스보다 다이아몬드가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것들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결정, 원자결정은요, 분자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자가 아닌 모든 물질들을 화학식량이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모두 다 분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식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구해볼까요?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럼 나트륨, 양이온, 염화, 음이온.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자를 잃고 없고 했기 때문에 원자량보다 줄어들거나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전자의 질량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은요, 원자량 23, 그때 염소는 35.5, 그래서 더해준 몇이다? 58.5다라고 가지면 된다. 플로리나 칼슘 가볼까요? 그러면 칼슘에 대한 건 40. 플로리나는요, 두개 있으니까요, 19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가 38 더해주면 78이다라고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금속결합 물질도 있습니다. 금속결합 물질은요, 철, 원자량, 구리, 원자량, 이것이 바로 뭐다? 화학식량이다. 그래서 원자량도 화학식 안에, 량 안에 다 내포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공유결합 물질 중 원자결정, 공유결정. 아까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산화교소나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요.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교소다라고 하는 건요. 규소가 몇이에요? 28. 그때 산소는 16인데 두개 있으니까 32. 그래서 32와 28을 더해 주면 60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화학식 보니까 그냥 탄소 하나인데요. 그럼 원자력 몇이에요? 12. 이렇게 구해 주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가요? 그럴 줄 알고 개념 체크 들어갑니다. 다음 물질의 화학 식명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메테인입니다. 탄소의 원자량 12, 이때 수소는 원자량 1인데 4개 있으니까 더해주면 16. 이산화탄소는요, 탄소의 원자량 12, 산소의 원자량 16인데 2개 있다 32, 그래서 44. 자, 물에 대해서 수소 원자량은 1이고요, 2개 있다. 여기다 산소 16 더해주면 18. 4번, 탄산칼슘, 칼슘에 대한 거는 40. 탄소에 대한 거 12, 산소에 대한 거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다 더해주면 100이다. 여기서 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2번,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은 모두 11로 같다. 여기 화학식 보니까 탄소, 화학식 보니까 탄소, 모두 다 탄소네? 그러면 원자량 몇이다? 12. 그래서 모두 11로 같습니다. 3번, 분자량은 물이 산소보다 크다. 물이라는 거는요, 여기 수소 원자량 1이죠? 2개 있다. 산소 지금 하나 있어요. 16. 그래서 18. 산소라는 거는요, 16인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32니까요.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죠? 분자량 물이 산소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건 뭐냐면, 원자량. 분자량, 이 모든 것을 내포할 수 있는 거 화학식량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들이 점점점 나올 건데요. 아, 이미 뭐 새로운 개념들을 하긴 했어요. 아까 처음에 유니크 프립에서 소개했던 묶음, 단위, 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몰이라는 게왜 등장하게 됐냐면요. 원자, 이온, 분자, 너무나도 작아요. 이 개수를 세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묶음 단위로 나타내자라고 해서 나타난 게 몰입니다. 자, 여기 왼쪽 장갑, 오른쪽 장갑 우리가 한 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냥 묶음 단위, 입자 수가 너무 많아. 이걸 묶어서 몰이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몰 안에는 입자 수가 몇개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몰이라는 건요,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의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로요, mol, 우리 영어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1몰에는요,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냐?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2 10의 23 제곱계를요,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이 아보가드로의 과학자를 기리고자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명칭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게 사실은 아보가드로 수기 때문에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아,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라고 해서 NA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NA가 있으면 아보가드로 수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큰 숫자를 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앞으로 입자 수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큰 숫자를 갖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요. 보통은 상대값을 질문함으로써 얘를 생략시키기도 할 건데요. 우린 연습 단계니까 일단은 계속 꾸준히 써주는 거 같이 해볼게요. 몰과 입자수 관계, 1몰에는 무조건 6.0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조건 원자 1몰이에요? 그럼 그 안에 원자는 6.0 곱하기 10의 23개. 분자 1몰이에요? 그럼 무조건 분자는 6.0 곱하기 10의 23 제곱계. 이온 1몰이에요? 그럼 이온이 무조건 6.0 곱하기 10의 23 제곱계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자 1몰에는요, 그 입자가 몇개 들어있다고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야. 자, 예시 한번 들어볼 겁니다.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 사과가 몇개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과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아쉬워서요, 바나나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과일 바구니 한 개예요. 사과가 몇개 들어있다고요? 두 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바나나가 몇개 들어있어요? 한 개가 들어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과일 바구니가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사과 몇개 들어있게요?
세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맞췄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바나나에다가 몇 배를 해준 거예요? 2배. 그래서 사과가 몇 개다? 여기에서 4개고요. 과일 바구니 2개 안에는 바나나가 몇 개다? 바로 2개입니다. 라고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건 뭐냐면요. 사실 과일 바구니 한 개가요. 1몰이다라는 걸 지칭하는 거고요. 그 안에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이 따라 표현해야 돼요? 과일 바구니 하나는 1몰이니까 2 곱하기 1 해서 2몰이요. 그럼 여기에서 산소 원자는 하나가 있을 때몇 몰이 따 해야 돼요? 과일 바구니가 1몰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몰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과일 바구니가 두 개야. 2몰이야. 그러면 다시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2니까 4몰. 산소 원자는 1 곱하기 2니까 2몰이 써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일 바구니 개념을 확장시켜서 분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몰과 입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크게 과일 바구니 그 안에 있는 원자수 세는 거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시작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게 1몰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과일 바구니 안에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두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이 과일 바구니가 1몰입니다. 그럼 탄소라는 거 하나 있죠? 그럼 이게 몇 몰이 따라 주면 돼요? 1몰. 자, 근데 과일 바구니 안에요. 산소가 두개 있네요. 그럼 과일 바구니 하나가 1몰이라고 했으니까 산소 원자 몇몰 있다? 2몰 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과일 바구니 하나에는 원자 수가 몇 개였어요? 3개. 그럼 과일 바구니가요.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1몰일 때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양몇 개다? 몇 몰이다? 3몰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몰 곱하기 3. 그래서 과일 바구니처럼요. 전체에 대해서 분자의 양 그리고 곱하기 각각 원자수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염화나트륨이에요. 여기에서 염화나트륨 1몰이 있습니다. 여기 1몰이 있는데 여기 안에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각각 하나씩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몇몰 있다? 1몰 있다. 염화이온 몇몰 있다? 1몰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산화탄소 1몰에 탄소는 원자 수,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몰에 해당한 건 몇이다? 6.0이 곱하기 10의 23 제곱케. 그럼 산소는요, 2몰이니까요, 아, 2 곱하기 6.0이 곱하기 10의 23 제곱계.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요,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개념 체크 갑니다. 17페이지예요. 자, 탄소 원자 6.0이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의 양은요, 우리가 몇 몰이다라고 약속했나요? 1몰이다. 묶음 단위, 1몰에 대한 묶음 단위는 입자수가 6.0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다라고 했습니다. 2번. 다음 입자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가 얼만큼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과일 바구니 똑같아요. 수소 얼만큼 있는지 찾으려면 전체 분자의 양이 1몰이에요. 그 안에 수소는요, 두 개를 차지하는 애예요. 그럼 1몰에다가 그 안에 하나일 때 분자 하나당 수소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2몰이에요 라고 가면 돼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 1몰에다가요, 들어있는 전체 원자예요. 그럼 과일 바구니가 1몰인데요, 그 분자당, 하나의 분자 안에요. 원자 수는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니까 총세 개. 그 1몰에서 3 곱해주니까 3몰이다라고 가져야겠죠. 그 다음 가볼까요? 이젠 입자수입니다. 입자수는요, 1몰에 해당하는 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다라고 봐줄게요. 1번. 수소 개체 1몰이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예요. 그럼 이거 덩어리 하나가 1몰이에요. 그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는요, 2원자니까 원자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2몰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오 원자 수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양 몰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2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이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매트인 덩어리가요. 2몰 있습니다. 자, 그럼 2몰에서요.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그럼 하나의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 수가 몇 개인가를 먼저 세주세요. 탄소 하나, 그리고 수소 4개 다 더해주면 5개. 그러면 곱하기

바로 이 물에 대한 분자량은요, 18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뜻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물 1몰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원자량이 다 더해준 값이었어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요, 화학식량의 질량이라는 이 그램 단위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질량으로 표현해야지 계산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요.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18g? 그럼 바로 이것이 1몰에 해당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입니다. 탄소 원자량이 몇이래요? 12요. 그럼 12에다가 우리가 질량으로 나타낸다? 그램.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산화탄소 해볼까요? 탄소가 하나 있고요. 그때 산소가 두개 있네요. 16 곱하기 2. 그게 바로 44. 이거는 1몰에 해당하는 거. 근데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1몰에 해당 질량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건 질량 44g. 질량 그램 붙여주면 된다. 질량의 단위 그램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탄산칼슘의 칼슘입니다. 원자량 40. 탄산에 대해서는 탄소에 대해서 12. 거기에서 산소는 16에다 곱하기 3이니까요. 몇이다? 100이요. 이것이 바로 1몰에 해당하는 화학식량에 대한 의미였는데 딱 뭐만 붙이면 돼요? 그램.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단위만 붙여주면 너무나도 쓰라구나. 그럼 더 나아가서 개념 체크로요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의 질량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물 1몰의 질량. 그럼 일단 우리는 모두 구한다. 분자량. 그러면 수소 원자량 1이고 2개 있고 산소는 16 원자량이니까 더해주면 18. 여기다 1몰에 대한 질량이니까 그램만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요. 일단 1몰에 해당하는 거 먼저 할 겁니다. 탄소에 대해서 12 원자량, 그리고 산소는 16인데 2개 있습니다. 이게 바로 43인데요. 이것은 바로 1몰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 붙여주면 1몰에 대한 질량. 근데 내가 궁금한 건 0.5몰이에요. 그럼 여기 0.5몰 원에?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2분의 1몰일 때 얘도 2분의 1몰 해주면 2분의 1 배해주면 바로 22g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에다가 1몰 써두면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몇이야? 아, 2분의 1몰이구나. 그럼 44g에다가 이건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2분의 1몰을 곱해주게 되면 바로 빠르게 몇이다? 22g이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물질량이 나눠줘요. 그러면은 여기 화학식량이죠? 화학식량에다가 물질량이 나눠줘요. 질량이 나타나게 돼요. 알았죠? 자, 이번에 3번 가볼까요? 자, 메테인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입니다. 얘가 지금 몇 몰이에요? 1몰. 그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구해라. 그럼 메텐이라는 거 탄소 원자량 12, 수소라는 건 1인데 4개 있죠? 그럼 얘네 16이다. 그럼 16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요? 질량이라는 단위 그램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1몰의 질량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여기에서 N2O 너무 생소한데요? 괜찮아요. 또 우리 뭐 하면 돼요? 각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주면 됩니다. 이게 같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건 탄소에서 12 원자량, 그리고 산소 16에 대해서 두배 해줬으니까 44입니다. 여기 1몰에 대한 질량이니까 그냥 그램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질소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럼 14 곱하기 2. 여기다가 산소가 16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더해주면 몇이게요? 바로 44예요.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모두 다 44g으로 어떻다?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호,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화학식량이 58.5인 염화나트륨 1몰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질량은요. 나트륨의 원자량이 몇이다? 23이다. 근데 여기 35.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구나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몰과 질량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기 전에요. 물질의 질량을 구하는 거, 그리고 물질의 양을요, 질량으로 구하는 거. 제가 아까 여기다가 무엇을 썼었냐면,

요. 화학식량에다가 그리고 물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양과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물질의 양과 이 화학식 양에 대해서 곱해준 값이 질량이라고 하단에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해서 질량에다가 물질량을 나눠주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요. 바로 이 화학식 양과 이 물질량을 곱해준 값이 질량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를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질량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일몰의 질량에다가 물질의 양을 곱해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일몰에 대한 질량을 나타낼 때, 아까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건44 화학식량, 여기다가 질량을 붙여주면 일몰에 해당하는 겁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다가 0.5몰에 대한 질량이 궁금해라고 하면은 2분의 1몰을 나눠주게 아니라 곱해줬어야 됩니다. 그럼 곱해주게 되면 몰이 사라지니까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 22g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다시 말해서 이거를 화학식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식 양과 물질의 양을 곱해주면 무엇이 된다? 질량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표현을 좀 간단하게 해서요. 질량이라는 건 W, 그리고 화학식량이라는 건 Large M, 그리고 물질의 양은 이 N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W는요, 바로 화학식량과 물질의 양 곱해준 값이다. 그럼 바로 예시 가볼까요? 물에 대해서는요, 2몰에 대한 질량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물에 대해서 구하려고 봤더니, 물이 일단 1몰에 해당하는 게 몇인지 알겠죠? 그럼 원자량 1이고요. 곱하기 2, 여기다가 원자량 16을 해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빠르게 몇이다? 18g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2몰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1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배를 해주게 되면 2몰에 해당하는 건 몇이다? 36g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가볼까요? 물질의 양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단에 써둔 거 그대로 기억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나요? 자, 요거 보시면요. 여기에서 물질의 양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빼내줘야 돼요. 자, 그럼 얘 빼볼게요. 자, 빼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양은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준 값. 다시 물질의 양은 이 몰이라는 것은요. 바로 질량에다가 1몰에 해당한 질량은 제가 화학식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학식량을 나눠준 값이다. 그럼 바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물에 대해서 화학식량 분자량은요. 수소라는 거 원자량 1, 2개 있고요. 산소라는 거 원자량 16, 다 더해주면 18. 이것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8g이야. 자, 그럼 우리한테는 54g일 때 몰이 궁금해. 그럼 제가 어떻게 나타낸 건가요? 바로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준 값이죠. 이거를 지금 역수치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질량이라는 게 속고가 되기 때문에 얘가 몇 몰이다? 아하, 3몰이다라는 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어요. 그럼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붙이고 얘가 1몰에 대한 거야, 몇 몰에 대한 거야 라고 하면은 계산할 때 조금 수월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식량이다, 여기서 질량 붙였다, 1몰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깊이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아보가드로 수를 가지고서는요, 1몰의 질량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건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분자, 이온,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어요. 자, 화학식량이 있어요. 여기다가 질량을 나타내는 그램을 붙여주면 이건 1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내가 궁금한 건이 원자, 분자, 이온의 한계에 대한 질량이에요. 그러면 나는 1몰이 아니라 사실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인데 1몰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건 한계에 대한 거야. 그럼 이 화학식량에다 뭘 나눠주면 돼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를 나눠주면 돼 라는 뜻이 오른쪽 화살표. 그래서 한번 예시 가볼게요. 탄소 원자 한계에 대한 질량이 궁금하대. 근데 원자량이 10이래. 이 12는 바로 몇 몰일 때? 1몰일 때. 이 1...

라고 하는 건 아보가도를 수만큼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몇일 때? 한 개일 때. 그래서, 아, 이 12g에다가요, 바로 6.02 곱하기 10에 23 제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한 개에 대한 질량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1몰에 대한 질량이 궁금한데, 그러면 다시 얘가 지금 나눠준 거는 한 개에 대한 걸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건 한 개에 대한 질량이기 때문에 다시 1몰로 가고 싶어? 그럼 1몰에 해당 입자수 6.02 곱하기 10에 23 제곱계를 해주면 원래대로 1몰에 대한 질량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왼쪽 화살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수에 대한 명확한 걸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보가도로 쓰는 거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엔 상대값으로 나타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수 분해요. 수소 원자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모두 다 수수 해가지고 아보가도르 수 6.1 곱하기 10에 23 제곱계가 필요하지만 굳이 쓰지 않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양 바로 몰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값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입자수에 대한 정리부터 꼼꼼하게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몰과 질량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니크 프리뷰에서 오늘 꼭 기억하도록 위에다 문장 쓰고 시작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딱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궁금한 거는요, 물질 1g에 포함된 양과 그 구성원자의 개수비, 구성원소의 질량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에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이었지? 한번 이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분자량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탄소와 수소 더한값, 탄소랑 산소 더한값이 16과 44입니다. 자, 그때 분자량에 대한 의미는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 합한 값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질량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그럼 분자량에다가 그램 표기를 해주면 되고, 얘는 사실 1몰에 해당하는 애야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바꿔볼게요. 얘가 지금 16g이면 1몰에 해당하는 게 16g이란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1g에 포함된 분자의 양을 구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1몰에 16g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1g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16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g에는 몇 몰이 있다? 16분의 1몰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1몰에 44g이 있기 때문에요. 44g을 나눠주면 44분의 1몰이 바로 1g에 있는 거야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표현하기 쉽도록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6 대 44는요. 다시 표현하면 4대 11입니다. 그럼 16분의 1과 44분의 1을 표현하면 되면 몇이에요? 11대 4요. 이제 눈에 잘 띄나요? 자, 무슨 관계가 있다? 분자량과 1g에 포함된 분자의 양은요, 바로 반비례 관계다. 아하, 정리합니다. 분자량이라는 건 우리가 질량에다가 바로 1몰에 대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분자의 양으로 나눠준 값이었습니다. 근데 1g에 포함된 분자의 양은요, 반대로 질량분해요. 이 분자의 양으로 우리가 나눠준 거죠. 다시 말해서 분자의 양에다가 질량으로 나눠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뭐다? 역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분자의 양이 아니라 수라고 바꿨을 때 어차피 양쪽에다가 아보가도로 수를 곱한다면 상대값으로 표현하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1g에 포함된 분자의 수도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또 바꿔볼까요? 1g이 아니라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는 어디에 분자량이 반비례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더 나아가 봅니다. 그럼 1g 포함된 분자수, 분자의 양에서요. 전체 원자의 양은요. 바로 우리가 구했던 11 대 4에다가요.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 탄소 하나, 수소 4개 곱하기 5. 여기 이산화탄소 하나, 여기 탄소 하나, 산소 2개 곱하기 3. 바로 이것이 뭐다? 1g에 포함된 전체 원자의 양의 비율이다. 자, 그럼 그다음. 2번은 이 안에 메테나에서 구성 원자의 개수비인데요. 탄소랑 수소는요.

몇대 몇이에요? 1대 4. 그때 질량비는요, 탄소 원자량이 10이고, 그리고 수소라는 건 1이기 때문에요, 12대 4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 구성원자의 개수비와 구성원자의 질량비는, 같지 않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탄소랑 산소에 대해서 몇대 몇이에요? 1대 2고요. 탄소라는 건 원자량 12, 산소라는 건 16에다가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비와 질량비는 성립되지가 않는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험실 같은 물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옆에다 써두시면 될것 같아요. 실험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화학식이에요. 이 화학식에 있는 구성 원소에 대해서 지금 X는 2개, Y는 4개죠? 2대 3이다. 이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 게 바로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XY2. 여기에서도요, 4대 8이니까요, 1대 2죠? 그래서 XY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XY2입니다. 그래서 XY2 실험실 같은 물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X2, Y2는요, XY2에서 사실은 전체 몇배 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두 배. 그럼 여기에서 XY2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X 4개, Y 8개가 될까요? 네 배요. 이것까지 이해해주고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X2, Y4는 분자량 28, X4, Y8은요, 56이래요. 그러면 이때 분자의 양은요, 여기 2몰, 1몰이 있습니다. 자, 그때 질문 갑니다.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 요거 한번 구해볼래요? 자,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는요, X 2개, Y가 4개.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2네요. 좋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분자 하나에 대한 거. 근데 얘가 지금 몇 몰이래요? 2몰이래요. 그럼 사실은 얘가 사실은 분자 하나에는 이두 개가 있지만 사실 이 1몰이 아니라 몇 몰이야? 2몰이야. 그래서 곱하기 두 배. 그리고 사실은 얘 y도 똑같이 2몰이 있어. 그래서 네 개가 아니라 사실은 2 곱하기 4로 가져야 돼요. 근데 어차피 약분의 n입니다. 왜? 같은 분자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2분의 4이라고 썼지만 일단은 원자 수가 나오면 분자의 양, 분자의 수 곱하기,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1몰이니까 빠르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X라는 거 4개, Y라는 거 8개, 2구나. 그럼 다시 크게 볼게요. 자, 두 기체에 대해서 X 원자 수분의 Y 원자 수 비는 어떻다? 1대 1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더 나아가서요, X의 질량 분해요, Y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X에 대한 원자량은 라지 mx, 자, Y의 원자량은요, 라지 my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자수에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바로 화학식량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자, 여기도 똑같이 화학식량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크게 볼 거예요. 자, 두 기체에 대해서 몇대 몇인가요? 어차피 똑같은 X라면 원자량이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똑같은 Y라면 원자량 같을 것이다. 똑같이 얘네들 비율은 뭐다? 1대1일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X 원자수가 곧 X 몰비분의 몰중분의 Y 몰. 그게 곧 X 질량분의 Y 질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에 대한 건 질량 표현도, 몰 표현도 다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단위 질량당 X 원자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분자량이 28이지만 사실 질량은 그두 배가 있어야 되고요. X 원자수는 그 분자수에다가 그 X가 두개 있는 것만큼. 자, 여기에선 56인데 1몰이죠?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X가 4. 그럼 이때 얘네가 1, 하나 있죠? 1몰. 그러면 이거를 딱 비율 세준 몇이다? 1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S 원자수는 사실은 질량분의 X 원자수다라고 가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개념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대한 2몰의 질량 구해보자. 물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분자량 18입니다. 그때 1몰이기 때문에요. 2를 곱해주면 바로 36g이 2몰에 해당하는 거.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이었죠? 이것이 바로 1몰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냥 100g이 뭐다?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자, 2번입니다. 1몰의 질량은요, 질소 기체가 산소 기체보다 크다라고 됐는데,

질소 원제랑 14에다가 2배 해줬으니까 28. 산소가요, 16에다가 2배 해줬으니까 32.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산소가 더 크니까요.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3번 갑니다. 암모니아 2몰에 들어있는 질소의 질량입니다. 그럼 여기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가 14,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인데 3개 있다? 그래서 17인데요. 이건 바로 1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몰에 해당하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요. 다 곱해주면 34g. 그런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거, 우리한테는 질소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 안에서 딱 14에 대한 거, 얘가 바로 2배 해주면 몇이에요? 아, 28g이다. 라고 해서 맞습니다. 혹시나 암모니아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질소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수능 2점 테스트입니다. 자, 발문 읽어볼까요?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 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인데요. 기억 1인 수소 1몰의 질량은요. 원자량에서 딱 질량만, 우리 질량 나타낸 단위, 그램만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그래서 1.0078이 맞고요. 니은 16인 산소 원자 한 개에 대한 질량입니다. 자, 이거는 1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산소 원자 한 개에 대한 질량, 그리고 12인 탄소 원자 한 개에 대한 질량이기 때문에 얘도 아보가드로 수가 붙을 거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무시할게요. 그냥 모두 다 어차피 1몰이기 때문에 개수는 같아요. 그때 탄소 원자 한 개에 대한 질량이 지금 10인데 원래 아보가드로 수 나눠줘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산소에 대한 거에 대한 거니까 바로 나눠줘야 돼. 무엇에 대해서? 산소에 대한 거. 15.9949.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자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요, 12분의요, 15.9949배 이렇게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귿. 여기에서 수소라는 건한 개에 대한 거는 1.0078이라고 돼 있고요. 16개죠? 곱하기 16. 이번에는 16인 산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9949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이게 나눠주게 되면 실제 값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적어도 15보다 16이 더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1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몰과 입자수, 그다음에 몰과 질량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몰과 기체 부피를 하기 위해서는요. 입자수와 질량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복습 꼼꼼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유니크 킥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1g당 분자수비 계속 꾸준히 했었던 표현이죠. 이게 바로 이 기체 두 개에 대한 관계가 5대 4일 때 바로 XY2와 XY3에 대한 분자량비를 구해보세요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방법이나 시간 분배, 이런 변화를 주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우리 삶의 변화를 줄수 있는 공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강 3문 세 번째이고요. 89쪽부터 힘차게 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 기자는 나라 이름을 읽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나라 기나라를 일컫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국자는 나라 국자니까 기국은 기나라가 되겠죠. 있었나 봐요. 사람 중에 요러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유자에는 어떤이라는 뜻도 있으니 기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요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기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볼까요? 우, 걱정했나 봐요. 근심 우, 걱정할 우자가 되겠죠. 뭘 걱정했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걱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되겠고요. 붕은 무너지다의 뜻, 추는 떨어지다의 뜻이니까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떨어지면 땅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네요. 땅이 푹 꺼지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하고 근심을 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몸신자 자신의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고 이야기했죠. 자기 몸, 자기 자신은 없대요. 뭐가 없냐면 소기. 소자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기자는 붙이다, 보내다의 뜻도 있고 맡기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몸을 맡길 곳이 없다가 가장 매끄럽겠죠. 그래서 맡기다로 풀이하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이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내몸 맡길 곳이 없잖아 하고 근심해서 패할 패자 그만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잠자는 것도 그만두고 먹는 것도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자기 몸을 맡길 곳이 없음을 근심하여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해? 땅이 꺼지면 어떡해? 내몸 어디다 숨겨야 하지? 내몸 어디다가 맡겨야 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우, 또 우자죠? 또, 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또, 있었냐면, 요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뭘 근심할까요? 요것을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저 정도가 되겠죠. 요 피자는 저 피자, 저 사람, 그 사람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란 앞서서 하늘 무너지면 어떻게, 땅 꺼지면 어떻게, 그 걱정하던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란 얘기입니다. 저쪽에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떡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 왜 저런 걱정을 하지? 어떡하지? 하고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란 얘기죠. 그걸로 인하여서 이날 인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왕 갔어요. 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짐을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갔겠죠. 그래서 그를 깨우치며 말했다라는 겁니다. 효자 잠깐 볼게요. 새벽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깨닫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1번 새벽, 2번 깨닫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불교 절에 스님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일찍 시작하죠. 그쵸?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 깨우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벽 효, 깨달을 효,

두 가지의 뜻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저 사람 왜 저런 걱정을 하지? 아우, 저 사람 걱정돼.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그를 깨우치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천적 기이라라는 말을 합니다. 천, 하늘은 적, 쌓을 적자죠. 뭘 쌓은 거냐 하면 기, 기운을 쌓은 것일 뿐이다. 아, 일단 기운 기자인데 기운으로 풀이하니까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네요. 이 기자를 공기라고 살짝 바꾸자고요. 그러면 하늘은 공기를 쌓은 것일 뿐이다. 즉, 공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하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맨 끝에 있는 이 이자, 귀를 뜻하는 이자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요 이자가 지금처럼 문장의 끝에 자리를 잡고 단정이나 한정을 나타내는 뭐뭐일 뿐이다 라고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의 요런 것들도 뭐뭐일 뿐이다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의 이는 귀가 아니라 뭐뭐일 뿐이다. 그래서 하늘은 공기를 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풀면 좋고요. 공기가 없는 곳은 없거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공기 없는 곳이 없단 말이죠. 공기가 쌓여서 하늘이 된 건데 이 세상 어디에도 공기가 없는 곳은 없으니 내 자도 어찌의 뜻이고 하 자도 어찌의 뜻입니다. 아니, 선생님, 어찌의 뜻을 가진 글자를 왜두 개나 갖다 쓰나요? 역시 강조입니다. 어찌 그렇게 해? 정도가 아니라, 어찌 그렇게 할수 있니?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찌, 근심하는, 커. 호자, 김제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 정도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세 개, 호, 우를 배웠는데 여기서의 호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뜻이 아니겠죠? 왜냐?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뜻으로 쓰려면 어디에 어디가 와야 되겠고,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를 뜻하는 한자가 뒤에 와야 되겠죠? 무엇무엇보다 무엇을 뜻하는 한자가 뒤에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호자가 물음표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자가 문장의 맨 끝에 놓이면 느낌표 아니면 물음표의 역할. 다시 말해서 뭐뭐이구나 영탄을 나타내거나 뭐뭐인가요 의문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호자는 앞에 나온 내하 의문사와 호응하는 그런 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근심합니까? 정도가 되겠죠? 뭐를? 붕추, 무너지고 꺼지는 것.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정리할게요. 하늘은 공기를 쌓은 것일 뿐이다. 공기가 없는 곳은 없으니 어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을 근심하는가? 근심할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나타낼 때두 글자 기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갈 거라는 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기우가 요 앞선 기나라 기자와 요맨 뒤에 나오는 근심 우자를 합쳐서 기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옆에다가 기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집중 탐구 두 번째, 잘못은 고쳐야로 가겠습니다. 약자가 시작하자마자 나왔네요.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다라고 했었죠. 만약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만약 알아요. 뭘 아냐 하면, 기위가 그
위과를 안다라는 얘기죠.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 6가지 정도의 뜻은 꼭 알고 가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하다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과자도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과자도 밑줄이 잘 그어지는 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잘못, 허물을 뜻하기도 하고 지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으로도 이 과자가 쓰이죠. 여기서는 잘못이라는 명사로 풀어도 되고요. 잘못을 한다, 위자. 자, 정리하자면 만약 그 잘못한 것을 알고, 이 정도가 되겠죠. 만약 그 잘못한 것을 알고,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아,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불,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긍, 긍자는 즐기다의 뜻도 있고, 즐기어 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겨서 요거 하지 않으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기꺼이,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정도가 됩니다. 고칠 개자니까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정도가 되죠. 요 즉자, 고세 뜻으로도 쓰이지만 한문 문장에서는 뭐뭐 이면으로 많이 풀이가 되죠. 기꺼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는 이것은 앞에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문과 문자, 그로알 문자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꾸미다의 뜻이 있습니다. 꾸미다. 꾸미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글자도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무늬를 가지고 몸과 만나서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는 꾸미는 거다. 뭐를? 잘못을 꾸며 서, 비. 여기서의 빗자는 아니다가 아니겠죠? 여기서의 빗자는 그르다, 옳지 않다의 뜻입니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을 꾸며서 옳지 않은 것, 그른 것을 이루는 것이여 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즉각, 기꺼이 그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 잘못을 꾸며서, 그렇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문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꾸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옳지 않은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릇됨을 이루게 되어서,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다 보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악에 흐르는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일단 어자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에에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뒤에 악자가 왔네요. 악 에, 흐르는 것이다. 여기서의 어자는 뭇뭇에로 풀이를 했습니다. 악에 흐르는 것이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 잘못한 걸 알아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할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꺼이 빨리빨리 고쳐야 한다는 거죠. 고치지 않으면 결국 변명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게 되면서 그 잘못된 점을 자꾸 꾸며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모이고 흘러서 악에 흘러가게 된다. 악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잘못한 것을 알면, 실수를 알면 빨리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개. 대개 개자죠? 대체적으로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11과에서도 나왔었죠. 11강에서도 대개 무심이 오면 마음이 없어서 잘못하면 오자도 잘못 오자죠. 잘못하다 오자입니다. 오류를 범했다 할 때의 오자입니다. 잘못 쓰는 걸 오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오자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잘못했다. 마음이 없다라는 건 마음을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의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목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음을 먹지 않고서 잘못하면 그것을 과라고 일컫는다. 그건 그냥 잘못이야, 실수야라고 얘기한다. 내가 마음 먹지 아니하고서 마음 먹은 게 없어요? 의도하지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단 말이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 마음이 있어서 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음이 있어서 했다라는 거, 마음 먹고 잘못을 했다. 마음 먹고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 깔끔히 인정하고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다 보면 여기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뛰어난 화가 김홍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김군산은 김은 성씨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물론 쇠, 황금, 돈의 뜻으로 쓰일 때는 금으로 읽어야 하지만 지금은 김홍도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성씨구나 눈치챌 수가 있겠죠. 군은 임금의 뜻도 있고 남편의 뜻도 있고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2인칭 대명사 그대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존칭을 나타내는 접미사다. 그러니까 풀이는 따로 하지 않는다. 아, 이거 존칭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능이 나오는데 선비사자의 능할 능자. 아, 김홍도의 자입니다. 자라는 것은 나이 20살이 되면 갓을 쓰는 관례를 치르죠. 아, 그 관례를 치르고 붙이는 이름입니다. 왜냐? 나의 이름은 웃 어르신들께서 지어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므로 막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세컨드 네임을 달아주는데 그게 바로 자입니다. 그러니까 김군산행은 결국은 김홍도는 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김군산행은 생, 났다,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정도가 되겠죠. 김제호 어우. 뒤에 내용에 따라서 이 어자는 어디 어디에서 풀이가 가능하고 어디 어디에 정도 풀이도 가능하겠죠. 동방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 되겠죠. 옛날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그것이 이제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동방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가까운 때에 태어났다. 맨 마지막에 때시자가 있으니까 때에로 풀이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에 근래에 태어났다 정도가 되겠죠. 자, 자자 나왔는데 별표입니다. 일단 요 자자가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쓰이면 밑줄이 그렇게 많이 그어지지는 않는데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이면 밑줄이 많이 그어지는 편입니다. 여기가 지금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뭐로부터냐 하면 어릴 유자가 나왔네요. 유치원 할때 유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치회 사회 사부터 볼까요? 그릴 회자의 일 사자이니까 그리는 일. 어려서부터 그리는 일을 다스렸다라는 건 조금 어색하죠. 다스리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치자이지만 여기서는 익히다. 배우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배워서 정도가 되겠죠. 무 없었다. 뭐가 없었냐면 할수 없는 것이 없었다 정도가 되겠죠. 능자 나왔는데 가능 득의 능입니다. 뭐뭐 할수 있다. 물론 요 능자가 단독적으로 쓰이면 능력이라는 명사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는 뭐뭐 할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겠죠. 할수 없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모두 다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무소불능이라는 말도 가끔 쓰이는 그런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 무소불능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자,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서 그 그림으로 못 그려내는 것이 없었다 정도가 되겠죠. 이런 말 헷갈리다면 요거 부정이니까 결국은 아, 할 수가 있었구나,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모든 걸다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굉장히 긴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 이를 지자가 되겠죠. 어짜 어디어디에 이르렀다가 가장 매끄럽겠죠. 그런데 자, 볼게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었다. 모든 걸다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그 그림의 경지가 여기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도록 하죠. 인물 그림입니다. 인물화, 그림, 인물의 그림, 산수화, 그리고 선불화, 신선이나 부처를 그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화, 과, 꽃이나 과일을, 열매를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고, 금충, 새와 곤충의 그림이 되겠고, 해, 어는 물고기, 해는 옆으로 건넨 개가 됩니다. 개에 이르기까지 대단하네요. 그렇죠? 보통 화가들 그러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수면 산수, 인물이면 인물, 이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김홍도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배워 할수 없는 것이 없었다. 모든 걸다 했다는 거죠. 인물에서도, 산수에서도, 선불에서도, 화가에서도, 금충에서, 어해에서도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화, 산수화 등등 이런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입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저 그런 작품이 아니라 묘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아주 절묘한 작품, 신묘한 작품에 모두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그게 인물화든 산수화든 선불화든 모든 것들이 아주 절묘한 작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비지어 고인이라도 빗자는 견줄 빗자, 비교할 빗자입니다. 여기에 지자 뒤에 따라 나오는 어자는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네요. 요 지자가 동사 앞에 동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에 위치를 하면 되게 이 가로풀이가 되고 지자 뒤에 명사가 따라오면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가 따라오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격의 역할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는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죠. 요 지자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얘기한 산수화부터 물고기 개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 그림을 옛 사람에게 견주어도 옛 사람과 비교해봐도라는 것이 되겠죠. 물론 지자를 김홍도 자체로 풀어도 되지만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은 김홍도보다도 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죠. 뭐 김홍도로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요. 그를 고인에 비교해도 그의 작품을 옛사람의 작품과 비교해도 이렇게 가도 되겠죠. 태자, 위태할 태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태하다의 뜻이 아니라 거의의 뜻으로 쓰였죠. 이렇게 잘 쓰이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면 밑줄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거의라는 뜻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자는 없다이니까 거의 없다가 되겠죠. 그것을 옛사람의 작품과 비교해도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나왔네요. 가능 득할수 있다의 뜻이죠.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뭐할수 있는 거냐 하면 더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홍도의 작품과 더불어서 대항할 만한 것이 대항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위항, 대항하다. 위자는 뭐 하다 정도로 풀으시면 되겠죠. 대항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유, 복잡하네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직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옛 사람에게 비교해도 거의 더불어서 대항 할 만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홍도의 작품은 굉장히 독보적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갈게요. 자,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궁중, 궁궐 안이 되겠죠? 궁궐 안에 모든 사인들이 사인. 일단 사인이 뭔줄 모르면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 사자 사람 인자 그러니까 집사람이라고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사인은 왕실 창고를 관리하는 벼슬입니다. 왕실 창고를 관리하는 벼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사인들이 같이 모 꾀할 모자 도모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 여러 창고를 관리하는 벼슬들이 다 같이 꾀했다, 도모했다, 계획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일을 계획했을까요? 궁궐 안에 있는 이 벼슬아치들이 도자가 나오네요. 훔칠 도자. 훔치는 것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뭘 훔치냐면 창예창의 곡식을. 창예창. 만약 이 글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창예창은 밑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부연 설명이 붙을 겁니다. 창예창의 곡식을 훔쳐서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검군. 검군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검군은 홀로 받지 않았다. 정도가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궁궐 안에 모든 사인들이 함께 다 같이 도모하여 창에 곡식을 훔쳐 그것을 나누었는데 검군이라는 사람만 홀로 그걸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앞에 손수변이 이렇게 붙으면 반대의 뜻, 주다의 뜻이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 같이 꾀하여서 곡식을 훔쳐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검군만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여러 사인들이 말합니다. 이게 또다 같이 꾀했으니까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불안하지 않은데 한 사람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보게 검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받았어. 그 훔친 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받았거든. 근데 그대가 홀로 그것을 물리치니 정도가 되겠죠. 군자 나왔습니다. 군자도 별표입니다. 요 군자. 임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남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존칭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의 군자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할 때의 군자.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군, 군. 할 때의 군자. 그대 군자입니다. 그대가 홀로 그것을 물리치니, 지자도 주격, 관용격,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땐 가다의 뜻이 있지만, 요렇게 끝에 아무것도 따라붙지 않으면 대명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대 홀로 그것을 물리치니, 하야오, 왜 그래? 이런 뜻입니다. 어찌 하자에, 야자는 여기서는 뒤에 한 글토 따라 붙고 있는데 물음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하야오 하야를 그냥 우리말로 바꾸자면 왜? 물음표 빵.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두 훔칫살 다 받았거든? 근데 너 홀로 그거 물리치니 왜? 왜 그런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작은 것이 싫어서 그렇다면 만약 작은 것을 싫어한다면, 아니, 쌀을 작다고 표현하면 되나요, 선생님? 소자가 작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죠? 만약 지금 나누어 주는 양이 적은 것을 싫어한다면 정도가 되겠죠? 청컨대. 청할 청자입니다. 왼쪽에 말씀 언자 있죠?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로써 요청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컨대 다시 갱자도 별표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음뜻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치다의 뜻으로 쓰일 땐 경이지만 여기서는 다시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갱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컨대 다시 그것에 더해주겠네. 지자 역시
앞에 나온 것처럼 뒤따라 오는 한자가 없으니까 대명사일 확률이 높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지금 사인들이 모여서 도모를 했죠. 꽤 했어요. 뭐를? 창의 곡식을 훔치기를. 그래서 다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건군만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인들이 말하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받았는데 그대 홀로 그것을 물리치니 왜 그런 거예요? 만약 만약 그 양이 적은 것을 싫어한다면 청컨대 다시 그것에 더해주겠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검군이 웃으며 말합니다. 웃을 소자에 말할 왈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자 종복자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종은 땡 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노예를 일컫습니다. 사람 인자가 왼쪽에 들어가 있죠. 나를 종처럼 부리면 어떡하냐 할 때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이란 뜻이 아니라 1인칭 겸칭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우리말로도 나를 낮춰서 말하는 게 저니까 저는 편명 이름을 엮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엮었다. 여기에서 이름을 엮었다. 일단 갈게요. 지자가 나왔는데 뒤에는 무리를 뜻하는 도자가 보입니다. 무리는 명사이므로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의 지자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꾸며주는 관용격의 역할이 되겠죠. 글랑의 무리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글랑은 이름입니다. 글랑은 화랑의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화랑인 글랑의 무리, 글랑이 이끄는 무리의 이름을 엮었다라는 건내 이름을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고, 조금 더 의역하자면 나는 말이죠. 저는 말이죠. 글랑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말이 되겠죠. 자, 편명은 이름을 엮다. 이름을 엮다라는 건 이름을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글랑의 무리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행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 몸과 마음을 닦고 그 닦은 것을 행하는 것이 수행이 되겠죠. 어디에서 수행하냐 하면 풍월지정 지자 역시 뒤에 나오는 뜰 어떤 뜰인지 꾸며주는 관용격의 역할이 되겠죠. 풍월의 뜰. 여기서의 풍월은 자연을 벗삼아서 술 한잔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수행함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풍월의 뜰은 이들이 수련하는 그런 곳.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저 화랑도라는 동아리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정도가 되겠죠. 결국 풍월지정은 화랑도를 일컫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검군이 왜안 받아요? 모자르면 더 줄게요. 했더니 검군이 웃으면서 저는 글랑의 무리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랑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니 정도가 되겠죠. 구비 기의면 구자는 구차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진실로라는 뜻으로 보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 올바른 것이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일지라도 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도가 되겠죠. 언자 문장 맨 마지막에서 마침표 플러스 목적어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침표는 이해가 됐고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는 보통은 어지의 축약이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풀이할 때. 자, 정리하자면, 진실로 그 옳은 것이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득일지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정도가 되겠죠. 견리 사의라는 말도 떠오르네요.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견리.

무너지고 꺼지는 것을 걱정하여 그 몸을 맡길 곳이 없음을 걱정했다. 아, 조금 매끄럽지 못했네요. 어떤 사람이 천지가 무너지고 떨어져 몸을 맡길 곳이 없을까 걱정하여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깨우치며 말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늘은 공기를 쌓은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하늘은 공기가 쌓여진 것일 뿐이다. 공기 없는 곳은 없으니, 어찌 무너지고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2번, 어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걱정하는가? 그러니까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면 3번이 정답이네요. 무너지고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유래한 성어가 쓸데없는 걱정을 일컫는 기우라는 것 기억하면서 3번에서 5번 지문으로 갑니다. 3번은 한자의 음을 잘 알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음을 가진 한자,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하자 얘기를 했었고요. 5번은 역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세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복습 삼아 또 풀이를 해볼게요. 만약 그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기꺼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을 꾸며서 그릇됨을 이루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악에 흘러간다. 정도가 되겠죠. 밑줄 쳐져 있는 기억, 3번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 글자는 악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선생님, 이런 문제 왜 나오나요? 요것도 우리가 나쁠 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그 전에 어떻게 외워라?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 맞아요. 악한 거, 오 미워, 미워하다의 뜻으로 쓰일 땐 음이 오, 싫어하다의 음으로 쓰일 때는 음이 오, 어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1번 볼게요. 1번은 앞에 착할 선자가 왔으니까 선악은 착함과 나쁨이란 뜻이 되겠죠. 착함과 악. 함 따라서 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2번은 뒤에 냄새의 뜻을 가진 취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라고 읽고 나쁜 냄새라고 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3번은 나쁜 꿈을 꿨다라는 뜻이 되겠죠. 악몽, 오몽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악몽 역시 악으로 읽었습니다. 4번 나쁜 말, 나쁜 이야기를 뜻하는 악 담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뒤에 말씀 담자, 이야기할 담자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5번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미워하다의 뜻을 가진 증자입니다. 그러면 증악이라고 읽으셔야 되나요? 증오라고 읽으셔야 되나요? 아, 뒤에는 오자도 미워하다의 뜻을 가진 오자가 되는구나. 따라서 증악이 아니라 증오로 읽어야 되는구나. 밑줄 친 기억은 음이 악이고 1, 2, 3, 4번 밑줄 친 부분 다 악으로 읽어야 되지만 5번 앞에 미워하다의 뜻을 가진 증자가 오면 요 모양의 한자도 오로 읽어야 된다. 아이고, 미워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이렇게 겹쳐 나오니 사무치도록 미워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계속 갑니다. 대개 마음이 없어서 잘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4번 문제 풀고 갈게요.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는 것을 골라라. 다시 풀이하자면 대개 마음이 없어서 잘못하면 잘못하다가
밑줄 쳐진 니은에서는 가장 나중에 풀이가 되고 있네요. 1번부터 5번까지

1. 마지막에 한 자. 잘못하다의 뜻을 가진 오 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5번 문제 띄워놓고 계속 풀이 갈게요. 대체적으로 보아서 마음이 없어서 잘못하면 마음 먹은 게 없이, 그쵸? 의도 없이 잘못하면 그것을 과라고 말하고, 마음이 있어서 잘못을 하면, 마음을 먹고서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말한다. 됐죠? 5번. 윗글의 교훈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라. 결국은 이 글은 잘못은 할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알아? 기꺼이 빨리 고쳐라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2번 잘못을 하고도 빠르게 고치지 않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겠죠. 6번, 7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으로 갑니다. 6번 의미상 기역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기역 어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요거는 문장풀이 안 하고도 이제 풀 수가 있죠.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김제호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진 않겠죠?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 참, 아, 별로예요. 김제, 호아우, 호아우,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호아우, 그냥 문제 풀고 갈까요? 자, 기역 어자와 바꿔 쓸수 있는 건 호와 우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호와 우,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답하시면 되는데, 1번에 딱 우자가 보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은 만약의 뜻으로도 쓰이고, 무언,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이는 약자. 여약, 여약, 여약, 여약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죠? 3번은 보통 문장의 끝에서 종결의 의미로 쓰이는 야자이고요. 4번은 사신, 사신가다의 뜻도 있고, 불이다의 뜻도 있고, 한문 문장을 사동의 의미로 만들어주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5번은 쓰다, 괴롭다의 뜻을 가진 고자가 되네요. 자, 7번 띄워놓고 문장, 글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김군산흥은, 김홍도는 동방, 우리나라의 근래에 태어났다. 됐죠? 어려서부터 그린 그는 그리는 이를 익혀서 할수 없는 것이 없었다. 모든 걸다 그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물 산수 선불 화과 금충 어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절묘한 작품에 들어갔다. 그것을 옛사람의 것에 비교하면 거의 더불어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만큼 독보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에 대한 이해.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고인의 것들과 비교해봐도 거의 대적할 만한, 대항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아, 5번이 되네요. 그렇죠? 옛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8번에서 10번 세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으로 갑니다. 8번 문제는 빡빡빡빡 밑줄을 그어놓고 풀이를 묻고 있는 문제. 9번은 감사합니다. 인사가 꾸벅 나오는 도금 문제이고요. 마지막 10번 문제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8번, 9번, 10번 세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궁중, 궁궐 안에 여러 사인들이 같이 도모하여 기역이 나왔네요. 여러 사인들이라고 풀었으니까 기역은 여러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에 곡식을 도둑질하여서 훔쳐서 그것을 나누었다 정도가 되겠죠? 니은 나누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군만이 홀로 받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러 사인들이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박건을 그대 홀로 그것을

0: 실비친이 왜 그런가라고 묻습니다. 만약 적은 것이 싫어서라면 청컨대 다시 그것에 더해주겠네. 디귿이 나왔네요. 다시 갱자가 되겠죠? 다시라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군이 웃으면서 말하죠. 저는 글랑의 무리에, 아, 잠깐만요. 검군이 웃으면서 말했다. 웃을 소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릴 웃다 역시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죠. 저는 글랑의 무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미음이 나왔습니다. 글랑의 무리. 그런데 5번 미음에는 옴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된 풀이는 바로 5번이 되겠죠. 저는 글랑의 무리에 이름을 올렸고, 풍월 지정에서 화랑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9번 문제. 비읍의 도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이므로 수행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이 남았네요. 계속 풀이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저는 글랑의 무리에 이름을 올리고 풍월의 뜰에서 화랑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옳은 것이 아니라면 비록 천금의 이득일지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10번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 검군. 훔쳐서 나눠준 것 받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옳은 것이 아니면 천금의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2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아, 2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아, 진실로 그 의로움이 아니면 천금의 이득일지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니까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2강 3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3문, 13강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점점 많아지죠? 복습 꼭 하시고 13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한번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는요, 독일어로 레안칠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과를 묻고 답하는 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법 배울 거고요, 시간을 묻고 답하기를 배울 거고, 그리고 문법에서는요,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보면서 시작해야겠죠? 본문 1이에요. 한번 볼게요. 아라는 사람이요. Wann stehst du auf? 라고 질문을 하죠. Auf stehen이라는 동사 아시나요? Auf라는 말 그리고 stehen이라는 말이 합쳐져서요. 분리동사 일어나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 Auf stehen이라는 분리동사입니다. 분리동사에서 이 분리전철은요. 이렇게 현재문일 때 맨 뒤로 가죠. Wann stehst du auf? 너 언제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Ich stehe um 7 Uhr auf. 나는 7시에 일어나. 역시나 분리전철 이렇게 맨 뒤로 보냅니다. Was machst du dann? 그 다음에는 뭐 하는데? 7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너는 뭐 하는데?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요. Zu erst Frühstücke ich mit meiner Familie. 일단은 맨 먼저 나는 가족들과 함께 Frühstücke ich, 아침 식사를 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두 가지인데 zuerst 라는 부사가 왔잖아. 맨 먼저 라는 부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Frühstücken 이란 동사입니다. 선생님도 이걸 시험에 되게 자주 내는데요. Früh랑 Stücken이 뭔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죠? Frühstück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인데 이게 분리동사냐 비분리동사냐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요 간략히 말하면 분리도 아니고요 비분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동사예요. gehen, essen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동사여서요. 강세는 여기 앞에 오지만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떼서 이 Stücke früh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얘는 Frühstück이라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Frühstücken이라는 동사 그래서 강세가 앞에 오고 분리도 아니고 비분리도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맨 먼저 나는 가족들이랑 아침을 먹어. Nach dem Frühstück. 아침 식사 이후에는 Putz ich meine Zähne. 내 이를 닦아. 내 이를 이렇게 뽀득뽀득 닦는 건데 여기선 당연히 양치하다 라는 뜻이겠죠. 나는 내 이빨을 닦아. Und 그리고 danach. 그 다음에 dusche ich. 역시나 주어가 아닌 성분이 왔기 때문에 도치되었죠. 그 다음에 나는 샤워를 해. Um halb acht fahre ich mit dem Bus zur Schule. 7시 30분에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라는 사람이요. Stehst du am Wochenende auch so früh auf? 너 주말에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 진짜 일찍 일어난다. 7시. 너 주말에도 그렇게 일어나? 라고 하니까요. 9 아닌 am Wochenende stehst erst um 11 Uhr auf. 주말에는 역시나 주어가 아닌 성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시키면 좋겠죠. 주말에는 나는 erst 비로소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주말에는 11시가 되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 주말에는 이렇게 늦잠을 잡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요. 배가요. 또 계속 이어서 말을 해요. Dann, 그 다음에 es ist zum Mittag und nach dem Essen lerne ich Deutsch. 주말에 뭐 하는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zum Mittag ess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 점심 식사를 하다. 그 다음에 나는 점심 식사를 하고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은 건너뛰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Und nach dem Essen lerne ich Deutsch. 밥을 먹은 후에는 lerne ich Deutsch, 독일어를 공부해. 역시나 주어가 아닌 성분 오니까 계속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도치됩니다. Das macht mir wirklich viel Spaß. 그것은, 즉 독일어는 macht mir Spaß라는 표현. Spaß machen 하면은요, 여러분 재미있다 라는 표현이죠. 독일어는 재미있다. 근데 누구한테 재미있다? 나한테 재미있다 해서 여기 반드시 삼격으로 써야 해요. 독일어는 나한테 정말로 feel Spaß를 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미를 준다. feel Spaß. Spaß는 셀 수 없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feel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Was machst du am Wochenende? 너는 주말에 뭐 하는데? 라고 하면서 너는 그럼 너의 일과를 말해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가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랬더니 아라는 사람이요. Am Wochenende stehe ich gegen 12 Uhr auf.
주말에는 나는 언제 일어나냐면 게이겐이란 표현도 알아두세요. 뭐뭐 즈음에, 그러니까 딱 12시가 아니라 게이겐이니까 그쯤에 일어나. 나는 주말에는 12시쯤에 일어나. Normalerweise gehe ich mit meinen Freunden essen.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는 가 누구랑 mit meinen Freunden 친구들과 함께 Essen gehen을 해. 이렇게 Essen gehen이 하나의 동사처럼 동사구로 보시면 돼요. 나는 외식을 한다는 거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고 und spiele mit ihnen Fußball.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랑 같이 축구를 참. 3 Uhr nachmittags bin ich wieder zu Hause. 그리고 3시. 근데 아침 3시인지 새벽 3시인지 오후 3시인지 구분을 하려고 nachmittags라는 부사를 썼어요. 그리고 3시 오후에는 bin ich wieder zu Hause. 나는 다시 집이야. Und lese ein Buch. 그리고 책을 읽지. 책한 권을 읽지. In der Nacht. 밤에는 gehe ich Viertel nach elf ins Bett. Ins Bett gehen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Ins Bett gehen은요, 영어의 go to bed처럼 침대로 가는 거. 진짜 침대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n der Nacht, 밤에는 언제? Um Viertel nach elf니까 11시 15분에. 밤 11시 15분에는 나는 잠을 자러 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다 요거 같은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Ins Bett gehen 아니면 schlafen gehen 해도 되고요. Zu Bett gehen 해도 됩니다. 그래서 침대로 진짜 가는다는 뜻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 해석해 봤고요. 표현 연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Wann stehst du auf? 아까 aufstehen이라는 분리동사 살짝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자. auf는요, 분리전철, 말 그대로 분리가 되는 전철 앞에 있는 말이고요. stehen은 여기 동사예요. 그래서 이 분리전철은 현재, 과거, 명령문에서 어디로 간다? 문장 끝으로 간다. 이 예시는요, 선생님이 만든 예시야 책에는 없어요. Am Samstag stehe ich erst um 10 Uhr auf. 토요일에 나는 10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현재문이죠. 현재문, 현재 시제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문장도 Ich stand gestern sehr früh auf. 나는 어제 매우 일찍 일어났다라는 문장인데 여기 stand니까 과거잖아. 과거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맨 뒤로 갑니다. 그럼 명령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Steh bitte auf. 제발 일어나 라는 명령문인데 역시나 auf가 맨 뒤로 가서 아 명령문에서도 이렇게 그 전철이 뒤로 가는 거구나. 이게 바로 분리전철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früstücken이란 동사는 분리동사도 아니고 여기 안써 있지만 그렇다고 비분리도 아니에요. 요거를 분리동사냐 비분리동사냐 물을 수 없습니다. 얘는요 그냥 동사야. 그냥 동사라는 말은 없지만 일반 동사예요. 그냥 gehen, essen처럼 그냥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요 항상 당연히 이렇게 붙였습니다. 비분리여서가 아니라 그냥 요 자체가 그냥 동사여서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붙여 쓰더라. 현재에서도 과거에서도 이렇게 붙여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도 보자. Ich stehe um 7 Uhr auf 라는 표현에서 이 um은요, 시각 앞에 써서 정각 몇 시라고, 영어의 o'clock처럼 정각 몇 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gegen입니다. 이 gegen이란 전치사는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사격 지배 전치사라고 해. 사격이라는 걸 지배한다. 즉, 이 뒤에는 항상 사격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요, 이 gegen은요, 뜻이 이렇게 더 많은데 많이 쓰는 뜻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의 against를 좀 생각해서 한번 봐봐. 일단은 향하여 부딪혀서란 뜻이 있어요. Ich bin gegen einen Baum gefahren. 나는 한 나무를 꽝 부딪혀서 달려갔다. 즉 나는 운전을 하다가 나무를 박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디에 이렇게 부딪혀서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요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몇 시쯤에, 몇시 무렵에 할때그 gegen도 있습니다. Ich bin gegen 14 Uhr wieder다. 나는 14시쯤에 다시 거기에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는 아니지만 그쯤을 말할 때는 gegen을 쓸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하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Ich bin gegen Ihre Meinung. 저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할때이 gegen 전치사 쓸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은 그 어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gegen도 다양한 표현이 있다.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Nach dem Frühstück putze ich meine Zähne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putzen 동사예요. putzen 동사는 여러분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제귀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Ich putze meine Zähne. 나는 내 이들을, 치아들을 닦는다 할 때, 그냥 meine Zähne를 putzen한다라고 해서 타동사로 써도 되지만, 독일어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이 제기동사 표현이거든요. 제기동사는 뭐냐면, 나한테 하는 행위이지 말 그대로 제기동사. 그 목적어를 하는 행위가 나한테 돌아가는 거를 말하는데, 영어에는 제기동사는 없습니다. 영어에 제기대명사 있잖아요. 영어에 제기대명사 있지. myself, yourself 같은 그런 제기대명사는 영어에서는 강조를 하거나 스스로 하는 행동임을 나타낼 때 쓰지만 제기동사란 건 독일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기동사를 쓸때
목적어가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제기대명사는 반드시 삼격으로 써야 한다. 요거 굉장히 문법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푸츠 미아 디치니 해서 이를 닦긴 닦는데 누구의 이야? 누구의 치아예요? 내 치아잖아. 그럼 내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미어라는 삼격 제기대명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요 제기동사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해. 당연히 이빨을 닦을 때 내 이빨을 닦지 뭐 송아지나 강아지 이빨을 닦아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독일어에서는 내 이빨을 닦는다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미아 디체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쉔도 한번 볼게. 두쉔이란 동사도요, 샤워하다 라는 뜻인데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제기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Ich dusche gern morgens. 나는 아침에 샤워하는 거 좋아해 라고 할 때 이때는 그냥 자동사야.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냥 duschen에 목적어 안 써 있어서 나는 샤워를 한다. 아침에 하는 걸 좋아한다. 요 뜻인데 중요한 건 당연히 제기동사 표현이겠죠. Ich dusche mich gern morgens. 내가 목욕을 하는데 내 몸을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제기 대명사를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사격 목적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사격으로 써야 한다. 왜? 사격 목적어가 없으므로 이거를 미어로 쓰시면 틀려요. 이렇게 삼격으로 미어 쓰면 안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제기동사는 사격 목적어가 없으면 사격으로 쓰고 제기대명사를 사격으로 쓰고 이렇게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제기대명사는 삼격으로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4번도 볼게요. mit dem Bus라는 표현 때문에 mit 전치사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mit 전치사는요. gegen이랑 다르게 삼격 지배 전치사입니다. 뭘 지배한다는 거는 이 mit라는 전치사 뒤에 항상 삼격 명사가 와야 된다거든요. 자, 일단은 with니까 영어의 with로 생각하시면 뭐뭐와 함께라는 표현이죠. Er spricht mit einer Frau. 그는 한 여성과 대화를 한다라는 문장인데 누구누구와 함께 당연히 mit라는 전치사 쓸 수 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Ich esse mit einem Löffel. 나는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이렇게 도구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고요. 3번이 여기서 나온 표현이죠. 뭐뭐를 타고 라는 뜻이 있어서 mit dem Bus, mit dem Zug, mit der U-Bahn 하시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어는 by car, by bus 이런 식으로 by라는 전치사를 쓰지만 독일은 이렇게 mit 전치사를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냅니다. 물론 걸어서 갈 때는 그냥 zu Fuß를 쓰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부정수사 feel, vanish 다음에 물질명사나 추상명사처럼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면요. 그럼 부정수사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부정수사야. 수사는 뭔지 알죠? 숫자가 수사잖아요. 근데 부정이야.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수사라고 하면 정해진 수사니까 1, 2, 3, 4 이렇게 1, 2, 3, 4 이런 게 정해진 건데 부정수사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지만 한 요 정도, 요만큼 요런 뜻으로 부정수사라고 하고요. 그 부정수사에는 feel과 vanish가 있는데 얘네들 다음에 셀 수 없는 요러한 명사 예를 들어 Zeit, Geld, Wasser, Obst, Gemüse, Gepäck, Mühl 요런 것들이 오면 앞에 있는 feel이나 vanish는 건들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Der Arzt sagt, man muss regelmäßig viel Wasser trinken.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물은요, 셀 수 없죠. 물은 물질명사니까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물이어도 뭐 das Wasser니까 viel less Wasser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건들지 않고 부정수사를 그대로 쓴다라는 게,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은요. gehen 동사 원형 뭐뭐 하러 가다예요. 영어에 비슷한 게 있지. go ing 써서 뭐뭐 하러 가다라고 하잖아요. 독일어는요. gehen에다가 동사 원형.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bei schönem Wetter 날씨가 좋을 때 좋은 날씨에는

Gehen wir zusammen im Park spazieren. 우리는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러 간다. 이때 산책하러 가는 건 진짜 간다는 이동의 뜻은 없고 그냥 산책하다라는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in에다가 그냥 삼격 쓰시면 돼요. 장소 삼격 쓰시면 돼요. 어떤 활동을 말하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슈파치어간 긴 산책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봅시다. Ich gehe heute Abend mit meinen Eltern einkaufen. Einkaufen gehen. 영어의 go 쇼핑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Einkaufen gehen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동사처럼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입니다. Zuhause, nachhause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Zuhause는 상태 동사랑 같이 써요. 상태 동사, 뭐뭐한 상태이다. 즉, 집에서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Nachhause는 여기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동사와 함께 쓴다라는 거지. 상태 동사인 bleiben 한번 볼게. 이거 집에서 머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태 동사예요. Ich bleibe lieber zu Hause. 나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해. 나는 집순이야, 집돌이야. 이런 표현이겠죠? 이럴 때는 to랑 같이 쓰고. 만약에 나는 집에 가 했을 때는 Ich gehe nach Hause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동 동사랑 쓴다. 자, 넘어가서 본문 2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라는 사람이요. 질문을 하죠. 아나, 아나야. Was hast du denn am Samstag vor? 너 토요일에 vor haben을 뭘 하고 있니예요. 자, vor haben도요, 여러분. 분리동사입니다. vor haben. vor라는 전철 앞에 habe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for haben은 앞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무언가 할때 이렇게 앞에 두는 거니까 계획하다라는 동사예요. 너 토요일 날뭐할 계획이야? 무슨 계획이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they는요, 여러분, 의문문을 강조한다라고 해요. 강조? 무슨 강조? 그럼 어떻게 강조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이 강조는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토요일에 뭐 해? 이렇게 물으면 너무 그 취조하는 느낌, 캐묻는 것 같은, 취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then이라는 말을 붙여서 내 태도, 그러니까 난 너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캐묻는 거 아니야 라는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then을 많이 넣어요. Was hast du denn am Samstag vor? 너 토요일에 근데 무슨 일 해? 너 토요일에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친근함의 표현으로 then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도대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도대체라는 말 뭔가 따지는 것 같잖아. 그거 아니고 친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근데 토요일 날뭐 해? 라고 하니까요. 매라는 사람이 안 하겠죠? 대답을 하죠. Eigentlich mache ich jeden Samstag meine Hausaufgaben. 사실은 실제로 주어동사 바뀌었죠? 왜? 주어가 아닌 부사성분이 오니까. 실제로 나는 사실은 jeden Samstag, 토요일마다 meine Hausaufgaben, 나는 숙제를 해. Aber dieses Wochenende fahre ich zu meinen Großeltern.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주어가 아닌 성분 나와서 주어 동사 도치됐어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나는 조부모님 댁에 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가 뭐라고 하냐면 샤데라고 합니다. 샤데는요. 아, 아쉽다. 유감이다. 참 아쉽네. 왜? Ich gehe ins Kino und wollte dich fragen, ob du mitkommen willst. 내가 ins Kino 하거든. in에다가 사격 썼죠? 이동이 있으니까. 내가 극장에 가거든, 영화관에 가거든. Und wollte dich fragen.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뭐를? 여기 부문장이죠? 종속절이 나옵니다.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Du mitkommen willst. 네가 mitkommen 할 건지를, 너가 함께 오고 싶은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했지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볼게. 너한테 물어보다니까 왠지 삼격을 쓸것 같지만 이렇게 사격을 써야 돼. 목적어를 사격으로 써야 돼.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종속접 속사 오비 나왔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네가 함께 오고 싶은지 아닌지를 네 의사를 좀 물어보려고 했지. 근데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이제 다른 애한테 물어봐야겠다. 그치? 한스한테 질문을 합니다. 한스야, was machst du am Samstag? 너는 토요일에 뭐 해?

Da möchte ich im Internet surfen und am Abend mein Zimmer aufräumen. 다는요, 그때란 뜻도 있고 거기에란 뜻도 있어요. 즉 시간을 의미할 때도 있고 장소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이겠죠? 나는 그때, 난 토요일 날 möchte ich 내가 하고 싶은 건 im Internet surfen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고 싶어. 한국말도 그냥 서핑하다라고 하죠. 독일도요. 어차피 이게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서펜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나는 토요일에는 인터넷 서핑하고 싶고 am Abend 저녁에는 mein Zimmer aufräumen 내 방을 aufräumen 하고 싶대요. 청소하고 싶어. Ach so, 그렇구나. Nach dem Kinobesuch möchte ich auch im Internet surfen und danach vielleicht noch ein Buch lesen. 키노 베주흐 그 합성 명사가 됐네. 영화관 방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im 인터넷 서핑 나도 인터넷 서핑 하고 싶고 und danach 그 다음에는 vielleicht 아마도 noch ein Buch lesen 책 한 권 읽으려고 해라고 자기 일과도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대화문은 끝났네. 자, 표현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반복되는 시간 아니면은 기간을 나타내는 이런 시간 명사들은요. 그 명사를 그대로 쓰되 몇 격으로 써야 하냐면 사격으로 써야 합니다. 즉 시간의 부사는 사격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따로 전치사 쓸 필요 없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사격으로 쓰면 언제 언제에 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남성 명사를 가지고 한번 볼게. 예든 잠스탁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야 잠스탁이니까 이렇게 사격으로 써야 한다고. 같은 표현으로 잠스탁스에서 이렇게 s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next montag 다음 주 월요일에 할 때도 역시나 내야 montag이니까 next ten해서 이렇게 남성 명사는 사격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매일이라는 표현도 예든 탁해서 사격으로 써야 하고요. 매 아침마다 역시나 이렇게 예된 해서 사격으로 써야 하고요. diesen Sommer 이번 여름에 역시나 이렇게 사격으로 써야 하고요. next Monat 다음 달에 할 때도 내야 Monat이니까 en 사격으로 써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냥 명사를 가지고 사격으로 써야 얘가 부사가 된다. 따로 전치사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성 명사 중에서도 볼게요. Woche는요, die Woche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할 때 diese Woche 역시나 여성 사격에 에를 쓰셔야 하고요. 중성 명사 중에서도 Wochenende와 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말 할 때 das Wochenende 사격 예 des 하셔야 되고요. das Jahr 사격 dieses 이렇게 해서 사격으로 쓰면 그 자체가 부사로 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번도 볼게요. 종속 접속사에 대한 거네. 종속된다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 절은 부문장이라고 해서 주된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 매달려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종속 접속사 옵이 나왔죠? 여기 옵은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중요한 특징, 종속 접속사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은 동사의 위치가 알려주는데요. 바로 후치한다는 거, 후, 맨 뒤에 둔다. 동사가 여기 끝으로 간다라는 거죠. Ich wollte dich fragen, ob du mitkommen willst 라는 문장에서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동사가 맨 뒤로 가는데 분리동사와 조동사가 있었을 때 조동사가 맨 뒤로 간다. 어쨌든 이 화법 조동사가 맨 뒤로 후치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화법 조동사가 없어도 이렇게 분리동사인 mit kommst가 이렇게 뒤로 가면 돼요. 동사가 맨 뒤로 가는 게 핵심이죠. 두 개의 차이는 will, 이 willst라는 말이 있어서 선택권을 주는 거. 이거는 그냥 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거.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동사가 맨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음 하루 중에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안입니다. 안, 이 암은요, 안에다가 이제 삼격 명사가 오는데 시간 명사가 때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명사가 내야이기 때문에 am morgen, am vormittag, am nachmittag, am abend 이렇게 쓴다. 그래서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요거는 am 다음에 쓰면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in der Nacht, die Nacht, 밤만은 in으로 쓴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요거는 독일에서는 밤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밤이라는 상태, 밤이라는 공간의 개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다 am을 쓰고 쓰지만 밤은 in을 쓴다라는 거, 요거 당연히 자주 나오죠, 시험에. 자, 넘어가서 우리 기수의 표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를 세는 거 당연히 독일어에서 중요하죠? 오늘은요, 기수를 볼 거예요. 다음에 서수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수와 서수를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기수는요, 이 기자가 뭐냐면 한국말로 기본, 근본, 이렇게 바닥이 되는 수. 이게 바로 기수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요, 얘를 Grundzahl 아니면 Kardinalzahl이라고 해요. Grund라는 거는 기초, 바닥이란 뜻이겠죠? Kardinal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는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 0, 1, 2, 3, 4, 5, 6, 7, 8. 이런 게 기본이 되는 수겠죠? 오늘 할건 아니지만 여기 서수도 한번 볼게. 서수는요, 서. 요 서자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겠어? 순서. 영어의 오더. 그치? 그래서 순서가 있는 수입니다. 독일어로는요, 오르눙스찰 또는 오디날찰이라고 하고요.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기수랑 서수를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 오늘은 기수를 할 거예요. 기초가 되는 숫자, 근본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수에 대해서부터 먼저 배우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 숫자는 보셨을 건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일단 0부터 12까지 끊어서 보자. 0부터 12는요. 그냥 얘 이름이야. 영어로도 1, 2, 3, 4 하듯이 독일어도 0부터 12는 일단 외워야 합니다. 0부터 12니까 13개죠? 13개의 숫자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0은 null, eins, zwei, drei, vier, fünf, sechs, sieben, acht, neun, zehn, elf, zwölf. 요거는요, 따로 뭐 규칙이나 법칙은 없고 그냥 철수, 영이 이런 이름처럼 외우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12개, 13개를 외웠으면 중요한 건이 기수, 숫자는요,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독일어에서 모든 명사는 대문자로 쓰죠? 숫자는 이렇게 다 봐봐, 여러분. 다 소문자로 써 있어. 숫자는 명사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래서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씁니다. 작게 쓴다는 건 이렇게 작게 쓴다는 게 아니라 소문자로 쓴다란 뜻이에요. 우리 여기 12까지 일단 봤고요. 이제 13부터 19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랑 똑같아. 영어도 13은 13, 14, 15 이렇게 teen을 붙이죠. 독일어도 13부터 19에는 뭐뭐뭐 chen을 붙입니다. chen이 10이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13은 어떻게? 3에다가 10을 붙여서 drei, chen. 그쵸? 14는 vier, chen. 15는 15,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16, 17은 책에도 이렇게 색칠이 돼 있을 거거든. 중요하니까 색칠했겠죠? 왜? 예외니까. 16은 원래는 잭스첸이어야 하는데 S가 사라졌네. 제시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17은 원래는 지벤첸이어야 하는데 에엔이 사라졌네. 지벤첸이 아니라 집첸이어서 중요해요. 18부터는 다시 규칙입니다. 18이니까 악트첸, 19 너인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0부터는요. 새로운 법칙이 생기죠. 바로 찌시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20, 30, 40, 50, 60 이렇게 10 단위로 갈때 찌시를 붙여서 20은 그러면 원래는 치바이 찌시여야 하는데 예외니까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죠. 치반 찌시 이렇게 쓰고요. 21도 왜 예외일까? 아인은 츠반치시. 21은 1하고 20 해야 되는데 1은 원래 아인스잖아. 근데 21에서는 스 사라지고요. S 빼고 그냥 아인은 츠반치시. 뭐뭐뭐 운트가 오면 S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2는요. 다시 규칙입니다. 츠바이은 츠반치시. 30은요. 예외예요. 왜 예외냐면 원래 찌시여야 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S챗이 있죠. 씨시로 발음해요. 드라이씨시. 그래서 얘도 예외. 40은 다시 규칙이죠. 피아치시. 50도 규칙. 50치시. 60은 또 예외입니다. 어떻게 예외야? 16이 제시첸인 것처럼 60도 제시찌시예요. 잭스 아니고 S가 사라졌고요. 17이 집첸인 듯이 70도 집찌시입니다. EN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외여서 여기 색칠을 해놨어요. 80은 다시 규칙이죠. 악트찌시. 90도 규칙, 너인치시 이렇게 하고요.
100부터는 우리 새로운 단위가 또 등장을 합니다. 100은요, 영어의 100처럼 hundert 하시면 돼요. 100이라고 해서 100 해도 되고요. 그냥 hundert 하셔도 됩니다. 100일에 왜 색칠을 해놨냐면 예외니까. 어떤 예외? 100일은 hundert, 100 하면 좋겠는데 여긴 또 s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und 앞에서만 s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undert, eins. 여기 s 살아나고요. 나머지는 다시 규칙이에요. 200, 200, 300, 300, 411. 이거 어렵다. 이거 한번 나눠볼게. 411은 이렇게 끊어서 4가, 그러니까 100이 4개, 그리고 11이 있는 거거든요. 411. 515도요. 100이 5개에다가 15가 있는 거지. 515. 600은요, 그냥 다시 100이 6개. 600. 700은 100이 7개니까 700. 817은요, 이렇게 끊어서 100이 8개에다가 17이 있으니까 800, 700 하시면 되고요. 920도 이렇게 끊어서 100이 9개에다가 20이 있는 거니까요. 9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규칙대로 하시면 되고 예외인 표현만 아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13부터 19는 영어에 teen 붙이듯이 뭐뭐 chain 붙이는데 주의할 거는 16, 17이다라는 거. 그리고 20부터 90, 이렇게 10, 10, 10으로 끝나는 것들은 cc만 붙이면 되는데 try cc라는 거 주의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21부터 99는요, 1단위 수에다가 unt를 넣는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eins und zwanzig가 아니라 그냥 ein und zwanzig이다라는 거, s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외인 것들이 당연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이 예외인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100보다 이제 큰 거, 지금 999까지는 셀수 있었잖아요? 1000부터 다시 또 세어 볼게요. 자, 1000은요, 요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0 있으면 잘 세려고 여기 세개 해서 여기 앞에다 이렇게 콤마 찍잖아요, 콤마. 근데 독일은요, 1000할때 콤마 안 찍고요, 점을 찍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풍트를 찍는데요. 이렇게 1000을 나타낼 때 점을 찍고 1000 쓰거나, 아니면 여기 사이를 조금 띄어가지고 천 쓰거나, 뭐 그냥 아무것도 점도 안 찍고 공간도 안 띄고 천 써도 괜찮아요. 요거 어떻게 읽냐면요. 새로운 단위가 등장하죠. 타우젠트라는 단위가 등장합니다. 타우젠트는요. 천, 일천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은 만은요. 타우젠트가 몇 개야? 10개죠. 그래서 어떻게? 첸, 타우젠트 하시면 되고요. 10만은요. 타우젠트가 100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 1000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요. 100만은요, 1000이 1000개야. 그럼 1000, 1000 하면 될까요? 그렇게 안 하고요. 1000, 1000란 표현 대신에 새로운 단위가 등장합니다. 바로 밀리온, 100만이라는 단위예요. 밀리온은요, 디 밀리온, 여성명사거든요. 그래서 100만 할 때, 아인의 밀리온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밀리온은 명사잖아요. 모든 숫자는 아까 다 소문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밀리온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왜? 명사니까. 그럼 200만은 밀리온이 몇 개지? 두 개. 그럼 2바이 밀리온 쓰되 명사니까 복수는 복수로 써야겠죠? 여기 엔 붙여서 복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2바이 밀리온엔 하면은 얘가 200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독일어는 천 단위마다, 타우젠트 단위마다 점을 찍거나 한 칸을 띄어 쓴다. 우리나라는 콤마죠. 우리나라는 여기가 콤마인데 얘네는 여기가 점이에요. 쉼표는 소수 이하를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소수 이하를 쓸때 오히려 점을 쓰잖아. 근데 얘네는 쉼표가 소수 이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센트 단위가 없고요. 이 괄호 2번 같은 경우 여기가 76센트까지 센트 단위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이 콤마라는 거는 독일어에서 단위가 바뀌는 걸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이고 단위이지만 여기는 센트 단위다. 그래서 콤마를 기준으로 단위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수의 표현. 그래서 우리 기수 읽어보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연도 아니고요. 기수예요. 그냥 연도 읽는 거 아니고 기수. 그냥 써 있는 숫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천은요, 방금 했었죠? 1000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천일은 천을 하고 그다음 일 하면 되겠죠? 다우젠트 아인스. 이렇게 끝에 올 때는 S 써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1099는 천을 먼저 읽고 99 하시면 되겠죠? 아인 다우젠트. 너희는 나인티시 하시면 되고요. 1900은 천을 먼저 읽고 그다음 900 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인 다우젠트 900 하시면 되고요. 1999는 천에다가 아인 다우젠트 하고 900에다가 900 하고 99 너희는 너인치시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왜 연도가 아니라고 강조하냐면 이제 연도 읽는 방법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사칙 연산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 독일어 배우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알아야겠죠? 책에는 없습니다. 더하기는요, 플러스 또는 운트라고 하고요. 빼기는 미누스나 미니거를 쓰시고, 곱하기는 말, 나누기는 두시 쓰는데요. 2 더하기 3은 5, 2 플러스 3 is 5. 5 빼기 2는 3, 5 미누스 2 is 3. 2 곱하기 3은 6, 2 mal 3 is 6. 6 나누기 2는 3, 6 durch 2 ist 3. 이런 식으로요. 그냥 하시면 돼요. 쉽죠? 자, 이번에는 연도를 볼게요. 연도는요, 그냥 숫자 읽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요, 독일어로요, 야가 시찰이에요. 연을 나타내는 숫자, 어떤 해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자, 이 연도는요, 두 개로 나눠야 돼. 1999년,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2000년대부터 21세기부터는 어떻게 읽는지가 다른데요. 일단은 1999년까지는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요, 훈더트의 개념을, 요 앞에는요, 훈더트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훈더트 단위로 끊어와야 돼. 그래야 쉬워요. 자, 1132년은요, 훈더트 100이 11개에다가 32.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1100 하고, 32시 이렇게 읽어야 하고요. 1265는 100이 12개에다가 65예요. 1200, 55시 이렇게요. 1980은요, 100이 19개, 1900 하고 80 하시면 됩니다. 자, 2000년대부터는요, 1000 개념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2000은요, 2000고요. 2001년, 2000에다가 1 하시면 되고요. 2020년은 2000에다가 20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숫자가 길어도 띄어쓰기 없이 쭉 쓰셔야 돼요. 아래는요, 선생님이 만들어 본 연습 문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 그럼. 1113년은요, 1000년대잖아. 2000년대 아니죠? 요거는 훈다트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끊어서 100이 11개로 읽어야 되죠? 1113. 1988년은요, 100의 개념으로 가지고 읽는다고 했죠? 1900 하고 88 하셔야 하고요. 1999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 하고 너희는 너인짓 이렇게 읽어야 하고요. 2000년대부터는 타우젠트 개념을 가지고 읽는다고 했죠? 2000, 7. 2017은 2000 하고 집첸 이런 식으로 타우젠트 개념으로 읽는다. 그래서 99년까지랑 2000년대까지랑 이렇게 읽는 게 달라요. 훈더트 사용, 여기는 타우젠트 사용. 자, 넘어가서 시각을 볼게요. 자, 시각은요, 독일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공용 시각과 일상 시각으로 나눕니다. 공용 시각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공용이니까 공식적인 시간. 예를 들면 언제 뭐 일정이나 항공기 시간표처럼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시각이고요. 일상 시각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시간이죠.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자, 공용 시각을 볼게. 공용 시간은요, 24시간제를 쓰고요. 몇 시, 몇 분,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해요. 몇 시, 몇분 해서 여기 숫자 쓰고, 우어, 숫자를 쓰는데, 분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 몇분 하는데, 독일어에서 이 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미누테 단위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시를 나타내는 우어, 이렇게까지만 써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적 상황에서 씁니다. 1시야 하면은 es ist ein Uhr라고 하고요. 20시 20분이야 es ist 20 Uhr 20 이렇게 쓰는 거지. 20시는 사실 저녁 8시잖아요. 근데 공용 시각에서는 24시간제를 쓰기 때문에 20시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일상 시간은요, 12시간 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각이랑 30분을 기준으로 나흐나 포어 같은 전치사를 쓰고요. 또 여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반, 이런 개념. 그래서 할프라는 개념도 등장하고요. 스피어텔이라고 해서 15분이라는 개념. 영어의 쿼터에 해당하죠. 4분의 1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일상 시각에서는 분을 먼저 말하고 시간을 먼저 말해요. 왜 그러냐면 공용 시각에서는 시간을 먼저 말하고 분을 말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혼란을 피하는데 일상 시각에서는 몇 시, 몇 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5분 전 5시, 10분 전 10시, 이런 식으로 분을 먼저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20시, 20분 이어도 Es ist 20 nach 8, 20분 지난 8시, 이런 식으로 분을 먼저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9시 때를 가지고 시각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공용 시각 24시간 제고 일상 시간 12시간 제죠? 9시부터 보겠습니다. 9시는요, 공용 시각에선 그냥 순서대로 9, 우어, 9시 하시면 되고요. 일상 시각에서도 당연히 9시는 9시지, 9만 해도 돼요. 일상 시각에서는 이렇게 우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9시 5분은요, 공용 시각에서는 9어 5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시, 분 순서대로. 하지만 일상 시각에서는요, 5분 지난 9시라고 한다고. 5 nach 9. 근데 아니면 5분이란 말보다 9시 좀 지났어 하잖아. 우리도 조금 지났어? Quart nach 9 하셔도 됩니다. 자, 9시 10분도 마찬가지예요. 9어 10 해도 되고요. 10 nach 9 해도 되는 거죠. 9시 15분은요, 9어 15.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야 돼, 공용 시각은. 근데 여기선 중요한 피아텔 개념이 등장했죠? 피아텔 하면 영어의 쿼터라고 해서 시각에서는 15분이죠? 그래서 피아텔 nach 9 해서 요게 9시 15분입니다. 자, 9시 20분은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서 좀 체크를 해놨어. 9어 20이라고 공용 시각에선 표현하지만 일상 시각에서는 20분 지난 9시를 쓴다 했잖아? 그래서 20시 nach 9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독일에만 있는 또 표현이죠. 9시 반보다는 10분 빠르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10 근데 어떻게? for half 10. half 10 하면 이 half는요. 1시간 뒤로 나타내니까 half 10 해서 얘가 바로 9시 30분이거든. 9시 30분보다 10분 앞선 시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 누가 9시 20분을 9시 반보다는 10분 빨라라고 하겠어. 근데 독일에선 이 표현 많이 씁니다. 10 for half 10. 이렇게요. 9시 25분은요, 순서대로 너나 25 하면 되는데, 일상 시각에서는 9시 30분보다 5분 빠르다 또는 9시 30분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9시 30분부터 또 볼게요. 공용 시각에서는요, 순서대로 너이노 트라이시 하시면 되고요. 일상 시각에서는 할프라는 개념을 갖고 온다고 했죠? 할프 체인에서 하나 앞서게 이렇게 쓰면 돼요. 9시 35분은요, 공용에선 너이노 퓜푼 트라이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일상 시각에서는 퓜푼나 쿠어츠 이용해서 요 나흐라는 표현 써서 9시 반보다 5분 지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시 40분도 중요해서 표시해놨어요. 너희는 피아츠시인데 10시보다 20분 앞선다라고 해도 좋고요. 9시 반보다 10분 뒤로 간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9시 45분도요. 그냥 너희는 푼푼 피아츠시 해도 되지만 10시보다 15분 앞선 시각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사를 활용한 시간 표현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AM, PM을 쓰지만 독일어에서는 AM, PM은 쓰지 않고요. 부사를 활용해서 새벽인지 아침인지 오전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새벽 프리우모겐스, 아침 모어겐스, 오전 포미탁스, 오후 낙미탁스, 저녁 아벤츠, 밤 낙츠, 12시 자정은 미터낙트 이런 표현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책엔 없는데요. 여러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시각, 시계. 이게 다 비슷해서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어는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뜻으로 시계. 여기 손목시계처럼 이런 시계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도 있겠죠? 시계가 여러 개 있으면 우은 해서 이렇게 복수로 쓰는데요. Ich habe keine Uhr. 나는 시계가 없지만, aber er hat viele Uhren. 그는 시계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eine Stunde hat 60 Minuten. 한 시간은 60분이다. 이럴 때는요, 한 시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말할 수 있고요. 요 수업에서는 요거 많이 쓰거든. Heute habe ich 4 Stunden Unterricht. 나는 오늘 수업이 4교시 있어 라고 할 때, 1교시가 60분이 꼭 아니더라도, 50분이든 45분이든 간에 하나의 교시라는 단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이 unterricht는 셀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사라는 말 다음에 이걸 복수로 만들어서 나는 오늘 4교시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다 적다 할때 쓰는 이 차이트란 표현이 여러분 가장 잘 많이 봤던 표현이죠. 이 차이트는요, 시간이에요. 시간이란 건 추상 명사잖아요.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은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여서 역시나 복수형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보자. Heute habe ich keine Zeit, aber morgen habe ich viel Zeit. 오늘 나는 시간이 없지만, 자, 불가산 명사인데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얘가 die Zeit니까 keine Zeit 이렇게 하고요. Aber morgen habe ich viel Zeit. 내일은 내가 시간이 많아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viel Zeit로 씁니다. 그래서 Zeit는 시간이 많다 적다, 내가 여유가 있다 없다 할때그 Zeit고요. 중요한 거 부정수사라고 한이 feel은요, 뒤에 이렇게 추상 명사나 물질 명사처럼 셀수 없는 불가사한 명사가 오면 어미의 변화를 하지 않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가 Zeit가 die Zeit여도 feel the tight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은 셀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시간, 시각, 시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독일어로 수 세는 방법 배웠는데요. 숫자 세는 거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eins, zwei, drei 이렇게 세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즐겁게 만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9강의 유아기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벌써 12번째 만나는 시간이네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반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론 여러분 아주 고생 많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이 왔으니 나머지 반도 여러분 술술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이제 유아의 그 나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유아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 이것만은 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 유아의 주도성 발달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자 개념은 어떤 모습인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할 만큼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유아들이 나타내는 놀이도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놀이들이 있는지 놀이의 유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해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에 대한 기대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성 역할을 발달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성 역할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전두엽 비율이 빠르게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도덕적인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도덕성 발달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기 시작하면서 이런 친사회적인 행동도 하는 반면, 다른 친구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도 함께 나타나거든요. 이런 공격성의 발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는 유아기는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자, 주도성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시기에는 이제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신체 능력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함께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체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기의 그런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를 달성하고 하는 가운데, 아,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해냈구나라고 하는 주도성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주도성이 발달을 해야 하는데, 주도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엄마가 제안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하는 죄의식을 갖게 될수 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호기심 활동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주도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 부모는 유아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라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중요한 것보다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씨앗이 이때부터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자, 주도성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 우리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나친 간섭, 처벌 대신에 적절한 제한,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도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도성이 왜 중요하냐? 무언가를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본 경험은 자기 관리를 잘할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뭔가 끝까지 할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끝까지 할수 있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도성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그릿이라고 하는데, 이 그릿이 발달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주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존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도성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아가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자아 개념이 어떤 모습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나냐면, 이 시기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다거나, 우리 가족이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거나, 아니면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와 같이 소유한 물건으로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자신을 묘사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자기 자신의 묘사를 보고, 아, 이 시기에 자아 개념이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신에 대한 이런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유아를 잘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유아가 시도하는 일이 성공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 통제가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정서가 발달되는 것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서가 발달되고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기 통제가 발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2살 내지 3살 정도가 되면 스스로 충동이나 욕구를 자제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배워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 통제와 더불어서 만족지향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여러분 제시되고는 하는데요. 만족지향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미래에 더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나 만족을 참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만족지향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족지향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마시멜로우를 주고 잠시 나는 방을 나갔다 올 테니 너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따가 돌아왔을 때한 개를 더 받기 위해서 참아내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실험이 마시멜로우 실험입니다. 이 마시멜로우 실험을 통해서 유아기에는 아, 한 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더 많은 나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참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유아는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함께 발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심화 자료에 보시면 발달에 따른 자아 개념의 변화를 이제 유아기와 그리고 아동기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아기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것들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특성들, 그래서 뭐내 이름이라든지 우리 엄마 아빠 있어, 난 동생 있어와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면, 자, 아동기가 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특성, 능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쟤에 비해서 이걸 더 못하네, 혹은 더 잘하네와 같이 나는 우리 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와 같은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비교를 통한 특징을 이야기한다는 것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놀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생활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놀이를 통해서 유아가 발달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놀이는 이 유아의 발달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자, 놀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선생님이 잊고 있었던 깍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영상 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놀이할 때 수가 맞지 않아도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냥 반반 나눈 다음에 남는 애들 그냥 넌 깍두기 해. 나이 게임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럼 넌 못하니까 깍두기 해. 나는 뭐 이거 별로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 그냥 조금 걸쳐 있어. 넌 깍두기 해.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노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영상을 접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어른들이 정해준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노는 그런 사이에서 다 함께 놀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런 깍두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인데요. 자, 아, 이렇구나.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모여서 노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구나. 이렇게 노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일이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걸그 영상에서 선생님은 볼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나가서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습득되는 발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의 사회적인 놀이와 관련해서 파트는 유아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 맺기를 하느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놀이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놀이 유형은 6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위로 갈수록 비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놀이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는 놀이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몰입되지 않은 행동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자, 몰입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참여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노는 놀이예요. 완전 영아. 에 해당하는 그런 놀이라고 할수 있겠죠. 영아가 왜 자기 손이나 빨고 발이나 만지작거리고 할 때, 그때를 이제 몰입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관자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유아가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면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상황, 방관자인 거죠. 그렇죠? 이런 방관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놀이를 방관자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혼자 놀이는 그러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또래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같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혼자 놀이에요. 그런데 공간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또래와 가까워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 없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하나도 볼수 없는 거 혼자 놀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놀이 유형은 평행놀이 또는 병행놀이라고 하는데요. 자, 병행놀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동일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동일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평행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 없이 쭉 끝까지 가도 만나지 않는 이런 평행선 같은 그런 놀이를 한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놀거나 같은 활동을 하긴 하지만 아직 또래 간에 교류가 없는 놀이를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놀이 유형은 뭘까요, 여러분? 연합놀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연합놀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때에는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생겼죠. 그죠? 교류가 생겼고요. 자, 장난감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합니다. 그래서 평행놀이에 비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대화를 하지만 서로의 기분, 욕구 이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자기의 그 욕심 같은 거를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서 또래와 함께 공유하는 목표는 없는 그런 놀이, 이제 연합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협동놀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단일한 놀이 과제를 가지고 이 그룹 자체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놀이를 협동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례자

술잡기를 한다라고 하면 너는 술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숨는 사람,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고 이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해서 술래잡기라는 놀이를 완성시키려는 이런 놀이가 협동놀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블록을 쌓는다라고 할 때에도 뭐 블록을 쌓아서 너는 성벽을 쌓고 나는 안에 있는 뭐 호수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우리 성을 함께 만들자라고 한다면 이제 협동놀이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트는 이렇게 6개의 놀이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상호작용이 발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사회적인 놀이에서 사회적인 놀이로 발달해 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놀이와 또래 관계의 발달을 살펴보면, 이 놀이를 통해서 이제 미성숙한 이런 우정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제 뭐 친구 관계를 경험을 하고, 친구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는 지금 하기 아직 어려운 단계이니까 이렇게 함께 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그래서 이 초기적인 우정을 경험하는 역할을 놀이가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좋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드에 있는 EBS 플러스에 살펴보시면 피아제가 구분하고 있는 놀이 구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피아제의 단계와 연결지어서 좀 의미 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아제는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서 놀이를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연습놀이라고 하는 놀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순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행동을 반복하는 놀이. 자, 반복한다. 그 행동을 반복한다. 우리 뭐라고 했었죠? 순환 반응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런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놀이를 연습놀이라고 했구나.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놀이는 상징 놀이입니다. 자, 상징 놀이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아의 인지 발달 특성에서 상징이 발달한다, 상징적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자, 이런 상징적인 것을 표상을 사용해서 하는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이 표상 놀이는 전조잡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다음 시기가 되면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서 규칙이라는 걸 만들고 이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에 맞게 놀이를 할수 있는 이런 정해놓은 규칙에 따른 놀이라고 하는 규칙 있는 게임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 조작기 이후에는 그래서 규칙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경기에 있어서도 뭐 농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이런 경기의 규칙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하는 놀이는 아동기가 되어야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성역할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역할이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주어진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는 성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고요. 이 유아기에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니까요.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건강한 성역할 개념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유아가 건강한 성역할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놀이 집단을 구성할 때에도 뭐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아와 여아가 서로 섞여서 서로 돕고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남자아이는 파란색 장난감, 여자아이는 분홍색 장난감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너는 남자아이니까 자동차 갖고 놀고, 너는 여자아이니까 소꿉놀이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을 적용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놀이 활동을 제공할 때에도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놀잇감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성별로 다른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이야기하죠. 자, 이런 성역한 고정관념이 유아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잘못된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 가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버그는 성 역할의 발달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발달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자, 2살에서 3살경이 되면 아이들은 성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남자구나, 아니면 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성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아이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면 성 정체성이 발달한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살에서 5살이 되면 성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건 성별이 한번 주어졌으면 이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성 안정성이겠죠. 그래서 남자아이야,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나는 커서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될 거야, 남자 어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성 안정성입니다. 내가 여자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야, 여자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알게 되는 것을 성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6세에서 7세경이 되면 성향상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성향상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옷이나 머리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내면적인 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주어진 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걸 우리 성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유아들은 아빠가 산타 옷을 입으면 산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가 치마를 입고 만약에 여자 가발을 쓴다면 여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성향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아빠가 치마를 입고 옷이 달라지고, 여자 가발을 쓰고 머리 모양이 달라지면 성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살 무렵이 되면 아무리 그렇게 변장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성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성유형화의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3살 무렵이 되면 뭐 옷, 장신구, 소품 등을 성에 따라서 구분하고, 4살 정도면 장난감을 구분하고, 5살이면 뭐 색깔을 구분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6살이면 뭐 사회적인 행동을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유형화된 특성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 우리 이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는 전두엽이 발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두엽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는 시기라고 했는데요. 이 전두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 기능을 주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규범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죄책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부모도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에게 적절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유아기는 이처럼 도덕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런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쉴수 있도록 부모, 주변 성인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좋아요. 뭐 귀엽고 예쁘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우리 앞서 배운 적이 있죠. 그쵸?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시기는 남근기에 해당이 됩니다. 3살에서 6살에 해당하는 남근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남근기에는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초자아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성격 구성 요소였을까요? 얘는 도덕, 양심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 구성 요소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초자아가 남근기 동안에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자, 남근기 동안에 어떻게 해서 발달한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유아가 동성애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런 남아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동성애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런 동성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자아가 발달하는 거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초자아도 발달하는 것, 프로이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아, 이 시기는 이런 도덕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가 확실히 맞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 피아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피아제는 규칙, 정의, 의도성, 벌에 대한 이해 등의 질문을 근거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동기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구분했을 때 유아기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는 건 그럼 뭔데라는 거죠. 타율에 의한 판단을 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완전하게 한다기보다는 외부에 좀 어른들 있잖아요. 자, 어른들의 신체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른들의 권위 등에 대한 복종에서부터 타율적인 도덕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어떤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신성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 부모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빨간 물에 건너면 안 돼라고 하는 규칙을 배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빨간 불이면 이제 건너지 않으려는 막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급한 일이 생겨서 건너갈 때에도 빨간 불이라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뭐 할머니가 아프신 경우라고 하는 너무 애매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나요? 할머니가 아프신 경우는 너무 애매한 것 같고요. 뭐 119가 할머니가 그러면 아프셔서 빨리 가봐야 하는 경우. 자,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뽀삐뽀 울리면서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아이는 저거 빨간 불이라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덕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정서적인 측면, 옳은 행동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도덕적 사고와 행위 등을 유발하는 이런 동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인 측면.
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사고해서 판단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동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생각으로는 저게 맞는 건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규칙을 어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다 도덕성을 구성하지만 모두 다 함께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공격성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한 친사회적인 행동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뭐 분노,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공격성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타성이 표출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이런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죠. 자, 두세 살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연령 증가할수록 점점 더 발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서 공격성도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공격성에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질인 기질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인 공격성을 많이 드러내고, 여아는 언어적인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봐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모의 훈육의 정도라든지 이 아이가 경험을 한 사회문화적인 경험에 따라서도 이 공격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제 공격성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격성의 정도도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우리는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의도에 따라서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도구적 공격성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게 이제 도구적 공격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냥 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해를 끼치는 게 돼버린 상황, 이게 이제 도구적 공격성이 되는 거예요. 뭐,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블록을 쌓고 있었는데, 내 블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블록을 가지고 와야 돼. 옆에 있는 애 거를 이렇게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애걸 뺏어오다 보니까, 다른 애 거를 쌓아놓은 걸 무너뜨렸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도구적 공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적대적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나는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을 못 살게 굴어야지 되겠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격성이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적대적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체적 공격 행동은 감소하지만
흉보기, 놀리기, 욕하기 등의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도구적 공격성에 비해서 적대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적인 공격성, 그리고 언어적인 공격성. 왜 말로 놀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언어적인 공격성. 관계적인 공격성. 나 쟤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너네도 쟤랑 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관계적인 공격성인 건데요. 자, 이런 관계적인 공격성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대적 공격성의 유형,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EBS 플러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움린드의 양육태도 유형에 대한 보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바움린드의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움린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와 애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통제 수준이 높고 그리고 애정도 높은 유형을 권위가 있는 양육태도라고 했고요. 이런 권위가 있는 양육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해선 안 되는 것들이 왜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양육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안정성 있게 굉장히 좋은 사회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는 높지만 애정은 낮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규칙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동적이고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통제를 아예 하지 않고 뭘 해도 다 좋아, 좋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허용적 양육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아이는 사회적인 기준들을 배울 수 없어서 자기 충동을 잘 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관심한 양육태도는 애정도 없고 통제도 하지 않는 유형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방임적 양육 태도는 아이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로 설득해서 사회적인 기준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의 표도 함께 여러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우리 9강 한번 풀어볼까요? 자, 1, 2번 세트 문항이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자, 1번에서는 놀이 유형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자, 2번에서는 콜버그의 성역할 발달 이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역할의 발달 정도와 그리고 놀이 유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지수, 현우, 준영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이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병원 놀이 하자 그랬더니 현우는 환자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준영이는 간호사 한다라고 했더니 간호사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난 남자니까 의사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간호사는 여자가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 준영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발달시켰네요. 그렇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난 남자다라고 하는 성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준영이도 지금 역할을 맡아서 지금 병원 놀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놀이를 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네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협동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 놀이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현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 간호사도 있고 여자 의사도 많아. 그럼 내가 간호사 할게. 라고 하면서 역할을 바꿔줬어요. 아니네요. 원래 환자 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간호사 한다고 했네요. 어쨌든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자, 현우 같은 경우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지수가 이제 준영아, 그럼 누나가 여기 코수염 붙이면 의사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누나는 남자가 되는 거야. 준영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준영이는 이렇게 코수염 붙이면 외모가 바뀌면 성별이

0: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이건 뭐죠? 성항상성이 지금 발달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수는 코수염 붙였다고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성항상성이 발달한 걸 보여주고 있고, 현호도 그러게 말이야 라고 해서 역시 성항상성이 발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이제 지우고 나면 헷갈리겠네요. 준영이, 그다음에 지수, 현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준영이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지수 이렇게 숨을 쉬네요. 주사 한대 맞아야 합니다. 자, 준영이는 자, 여기 누우세요. 주사 한대요. 라고 하면서 협동놀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제시문을 통해서 놀이 유형, 알아낸 놀이 유형은 협동놀이에 해당이 됐습니다. 협동놀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방관자적 놀이다? 아니죠. 혼자 놀이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놀이는 병행놀이입니다. 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다. 이게 맞죠. 그렇죠? 다른 아동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놀이는 방관자적 놀이죠.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놀이를 하지만 공유하는 목표가 없는 것은 연합놀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함께 풀어볼까요? 자, 콜버그의 성역할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성 안정성을 획득한 상태이다. 그쵸? 지수는 성 항상성 획득했으니까요. 성 안정성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자, 준영이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준영이는 현호보다 성 역할 발달 단계가 높을까요? 준영이는 성 항상성 획득하지 못했는데, 현호는 획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우가 더 높죠.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다음 놀이 안내를 통해 알수 있는 시기에 아동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지연 모방이 가능해지고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일샵에서 디자이너와 손님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놀이를 하고 있네요. 자, 지연 모방 가능해지고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 유아기라고 할수 있죠. 자, 유아기에는 무란론적 사고를 합니다. 자, 렘 수면의 비중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것은 영아기.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는 답지이고요. 자, 유치가 빠지고 대부분의 치아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함께 볼까요? 다음 강의에서 발달과 과를 획득해야 하는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적절한 거 고르면 됩니다. 자, 발달과 과가 뭔지부터 우리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동은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고자 노력을 한다. 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책임감을 통해서, 자, 이거 뭐죠? 이게 발달을 합니다. 자, 목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해내려고 해. 그러는 와중에 발달해. 이거 뭐였죠? 주도성입니다. 자, 주도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성 잘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자, 주도성이 발달하는 이 시기는 언제인가요? 유아기이고요. 자, 발달 지원 방안 골라볼까요? 대상형 속성 발달을 위한 깍둑놀이. 대상형 속성 언제 발달하죠? 영아기. 그래서 아니죠. 자, 소근육 발달을 위해 단추 끼우기 놀이 활동을 준비해 준다. 자, 단추 끼우기 활동. 큰 단추. 500원짜리만 한 이런 큰 단추. 3살경에 끼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아기에 발달 지원 방안 맞습니다. 자, 제1 성장 급등기 영아기이고요. 안정애착의 형성 영아기에 필요합니다. 나의 자율적 도덕성 발달은 아직 아니에요. 타율적 도덕성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율적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이제 카드뉴스로 제작해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모세모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 파악을 해서,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발달 특성을 골라보면 되겠죠? 자, 언제일까요? 장면 1, 2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어요. 자기 눈을 가리면 다른 사람도 자신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자,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요. 3살경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과 세발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이 시기는 유아기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유아기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중서열화가 가능하다. 아동기입니다. 쿠잉으로 의사표현한다, 영아기입니다. 기피 지각 능력이 생긴다, 영아기이고요. 만족 지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성장 속도가 일생 중 가장 빠른 시기는 영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아기의 내용을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태내기부터 굉장히 꽤 많은 내용을 배웠거든요. 그 많은 내용 배웠던 것들에 미처 풀지 못한 수능 실전 문제 모두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문제를 모두 풀고 선생님 만나러 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봉자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뭐 여러 가지의 뭐 대명사와 관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동사편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보시면서 동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동사 변화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 군별로 다른 그 동사 변화형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동사와 준조동사, 그리고 대명동사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변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현재형이라고 해서 1군, 2군 규칙 동사와 3군 불규칙 동사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1군 동사는 끝에가 으, 에흐로 끝나는 동사이면서 그 동사의 변화할 때그 어미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를 우리가 1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2군 동사는 반면에 끝에가 이, 에흐로 끝나면서 이것이 역시 어미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2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군 동사는 뭐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형으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일일이 어떤 형으로 이렇게 구분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1군 동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1군 동사는 아까 으, 에흐로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으, 에흐로 끝나면서 여기 이제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 동사 어미는 으, es, 으, ons, ez, en, 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일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arche는 걷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je marche, tu marches, il marche, elle marche, nous marchons, vous marchez, il marche, elle marche 이렇게 바뀌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군 동사는 아까 이, 에흐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미가 yes, yes, 이때, ess, ons, ess, ez, ess, en, 때 이렇게 바뀝니다. 이군 동사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막 복잡합니다. 여기 막 복수에 들어가면 s가 막두 개씩 붙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이군 동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 다음, 3군 동사는 뭐, 요런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3군 동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아무리 3군 동사라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다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는 어미가 ons, ez, en대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뭐, 아닌 것들도 몇개 있긴 하지만, 요렇게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냥 볼까요? voir 동사는 보다라는 뜻이고요. je vois, tu vois, il voit, elle voyons, vous voyez, il voit 이렇게 바뀌죠. 그다음에 vous, voulons, voulez, veulent 여기가 조금 다르죠? 철자가 여기는 으, 으라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perdre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perdre, perdre, perdre, perdre, perdre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철자 같은 것들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불로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2인칭 복수에서는 5로 바뀌고 3인칭에는 다시 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의 가장 기본이었고요. 그다음에 1군 동사 중에서 이제 그 변칙으로 조금씩 바뀌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1군 변칙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으, 으에스, 으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따르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악상이 새로 생기던가 아니면 첫자가 조금 바뀌던가 추가되던가 뭐 요런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는 동사를 말합니다. 1번을 보시면은 세, 으, 에흐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인칭 복수에서 세가 세디에를 달고 있는 세로 바뀐다라고 돼 있죠. 꼬망세 동사 시작하단데 원래 1군 동사, 아니 1군 동사가 아니죠. 1인칭 복수에서는 1군 동사의 원칙을 따르자면 이제 요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ons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바꾸면 세 다음에 오가 나오면 이 세는 끄 발음으로 되기 때문에 꼬멍 꽁이 되는 거죠. 원래는 꼬멍세라고 발음이 되면서 나머지 것들도 다 꼬멍스 꼬멍스 꼬멍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얘 혼자만 꼬만 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좀 아니다. 얘를
이거를 붙여서 얘도 스 발음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꼬막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je, e로 끝나는 경우에도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발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망쥐에도 원래는 일근 동사의 원칙대로 따르자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면 죄도 역시 뒤에 오가 나오게 되면 그 발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망공이 되는 거예요. 망쥐라는 동사에서 얘만 망공 그 발음이 되니까 아 얘는 얘도 유 발음이 나도록 바꿔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죄는 쇠와 다르게 이런 쇠대우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을을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다음에 으가 나오면 유 발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망종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걸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동사는 이제 이렇게 유에 에호로 끝나는 동사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와이아제, 샹제, 나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아제는 여행하다고요. 샹제는 바꾸다, 나제는 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조금 어렵죠. 표시가 악상 떼개가 달린 의와 그리고 자음 플러스 으, 에흐가 만나는 경우에는 1,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악상의 방향이 바뀌어요. 악상 그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référ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는 악상 떼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동사가 이제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Espérer, répéter 이런 동사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저 박스만 기억하시고 박스에 나온 동사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나오면은요. 여기 이제 가운데

제외하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복수에는 악상이 없어요. 나머지는 악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플레 같은 동사에는 이제 이름, 우리가 이름 나타낼 때 쓰는 동사, 사플레 동사 배웠죠? 그때 그 아플레가 되겠습니다. 부르다. 그래서 여기는 L이 하나 더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슈테 동사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슈테 동사는 르베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되겠죠? 으, 자음, 으, 에흐. 그죠? 그래서 나는 물건을, 나는 뭔가를 산다라고 할 때, 자쉐트,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누, 아, 슈, 똥, 이렇게 다시 악상이 없어집니다. 요런 게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볼까요? 모음, 그 다음에 이그에게 나오죠? 으, 에흐. 그러면 1,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이로 변한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앙후아 예 바뀌고 에세이에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일군 변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일군 변칙 동사도 기본적으로 일군 동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일군 동사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가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군 불규칙 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동사 지금 5개가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계속 다른 동사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변화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볼까요? 아후아부터 보시면 가지다, 아봉, 아베, 옹.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스위 뒤에 일레, 누송, 후젯, 일송, 엘송인데 후젯 할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거 여기에 으 s죠. 으 z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으 z로 끝나는데요. 에트르 동사는 으 s로 끝납니다. 알렌 주베 티바 일바 엘바 누살롱 부살레 일봉 엘봉이죠. 아부아하고 알레 동사하고 여러분들이 막 혼동하세요. 여기 앞에는 아부아로 쓰고 그다음에 복수는 여기로 갑자기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알레 동사가 1, 2, 3인칭에는 이렇게 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복수는 다시 A로 돌아오죠. R로 돌아오죠. 그래서 막 이거랑 이거랑 중복해서 막 섞어서 하시는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네, 분이 오다. 비앙, 비앙, 비앙, 훈옹, 훈에, 비엔느라고 해서 여기는 N가 하나 더 첨가되죠. 펑도도 마찬가지예요. N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의할 점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다시 볼게요. 다른 동사. 이제 페어 동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페어는 주페, 디페, 일페, 누푸종이라고 발음이 나죠. 요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거 페로 발음이 나지 않으니까 푸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으, 에스로 끝납니다. 제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퐁, 엘퐁. 그다음에 주 두아, 띠 두아, 일 두아, 누 드봉, 후드베 일, 두아브로 바뀌죠. 다시 기억하시고. 부아, 그 마시다예요. 주, 부아, 쥐, 부아, 일, 부아, 누, 뷔봉, 부, 뷔베 조금씩 바뀌죠. 3인칭은 부아브 이렇게 바뀝니다. 주, 빡, 쥐, 빡, 일, 빡, 누, 빡, 똥, 부, 빡, 떼, 일, 빡, 뜨. 우브리어는 3군 동사예요. 그렇지만 동사 변화형은 1군 동사처럼 변합니다. 보시면 우브르 우브르 우브르 우브홍 우브레 우브르 이렇게 일군 동사처럼 으 으에스 으 오엔에스 으젯 으엔떼 이렇게 바뀌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으 에고로 끝나는 이게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동사 원형은 요거 우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 변화형이었고요. 이제 조동사와 준조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어에서 조동사는요, 과거분사와 함께 복합과거를 만드는 동사를 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의 조동사는 프랑스어에서는 준조동사라고 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프랑스어에서의 조동사는 아부아와 에트르. 그래서, les enfants ont commencé à apprendre le coréen. 이게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분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네, 여기도 être des sangs du. des sangs du에서는 여기에

주어의 일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왔다. 야부아바 에트르 동사가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 준조동사 볼게요. 준조동사는 이제 영어에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동사의 개념이 되겠어요.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오는 동사를 준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사 원형과 함께 가능성, 희망, 의무 등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알레, 팔루아. 팔루아는 여러분들이 동사 원형으로는 잘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일포 할 때, 이 포의 동사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부와, 뿌부와, 싸부와, 브니어, 블루와 등이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문장 안에서 다시 뜻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올리비에 va sortir avec ses cousins 이라고 나오죠. 보시면 여기가 알레 동사예요.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sortir가 나오죠. 그러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근접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정으로. 그리고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촌들과 외출할 것이다. 이때 예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il faut passer à la banque avant midi라고 돼 있죠. 정오 전에 은행에 들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팔로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무를 나타내요. 뒤에 passer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은행에 들러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세 번째는 il doit faire froid ce mati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devoir 동사 변형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도 되지만요.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드부아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추울 겁니다 라고 할때 그때 드부아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로익 뷰 프리파레 네 꺄도 라고 나와 있어요. 로익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뷰부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죠. 뒤에 préparer라는 동사 원형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문장, on sait très bien nager라고 나와 있어요. nager 아까 일군 변칙 동사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죠. 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영하는 법을 아주 잘한다, savoir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할줄 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tout le monde veut réussir라고 해요. 이거는 vouloir.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유씨라는 동사는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뒤에 다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때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죠. 어떠한 준조동사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제의 준조동사와 동사구를 한번 볼게요. 준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시제의 개념도 끌고 올수 있는 그런 준조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근접 미래를 나타냅니다. 뭐뭐 할 것이다. 근접 과거는 venir, 오다라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 드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막 뭐뭐 했다. 방금 뭐뭐 했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근접 미래, 근접 과거가 있는데요. 근접 과거일 때는 한 가지 조심할 점, 분이흐 드 다음에 장소가 오게 되면 얘는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뜻이 다르니까 뒤에 품사가 동사가 오느냐, 장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근접 미래 예문 볼까요? Je vais nettoyer ma chambre라고 나오죠? 내 방을 청소할 것이다. Nettoyer가 청소하다라는 뜻이에요. Mais Sarah vient de rentrer. 사라가 방금 귀가했다. 그렇죠? Venir de. 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뭐 하러 오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준조동사처럼 쓰이는 동사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프랑스어는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저렇게 동사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être en train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être en train de 영화관에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대명동사 볼게요. 대명동사는 재개 대명사와 동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명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기대명사 무, 뜨, 쓰, 누, 부, 쓰 차례대로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이런 것들이 붙어서 뜻을 만들어내는 동사입니다. 대명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기적 대명동사, 두 번째 상호적, 세 번째 수동적, 그 다음에 본질적 대명동사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대명동사는 제목 앞에서부터 그 성격이 다 드러나요. 여기 보시면 제기적은 제기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보시면 행동의 결과가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게 제기적 대명동사가 되고요. 상호적은 그 둘이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연계가 되는 거. 그다음 수동적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쵸?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얘가 본질적으로 태생이 대명동사인 동사를 우리가 본질적 대명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동사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제기적 대명동사. 주어의 행동 결과가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시면 주무실 르베 아 네베어라고 나오죠. 난 9시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동사 원형으로 보면은 쓸 르베라는 동사가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쓰가 없으면 누구누구를 일으키다거든요. 일어나게 하다 일으키다예요. 근데 앞에 이게 붙으면서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 제기대명사가 아니죠. 대명동사는 동사 원형을 쓸때 이렇게 쓰를 쓰고 3인칭 단수형을 쓰고 그다음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기는 지금 과거로 나와 있어요. 주무실 르베 아네베어. 다음에 두 번째는 vous êtes promené dans le parc라고 나오죠. 이것도 동사 원형은 se promener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se가 없으면 산책시키다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라든지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역시 과거로 나와 있어서 조금 구분이 어렵게 보이실 거예요. 대명동사는 과거를 만들 때요, 복합과거를 만들 때 항상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지금 에트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트르 동사가 조동사로 들어갔으니까 과거 분사를 지금 주어에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 을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합과거 할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기적 대명동사고요. 상호적인 대명동사는 뭐냐? 주어가 복수이거나 복수의 의미이며 행동이 서로에게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뭔가가 상대방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대명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예문에서 쓰 부하가 나오죠? 그러면 쓰가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가 보다라는 뜻이죠. 근데 쓰가 있으면 서로 보는 거니까 만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상호적 대명동사가 쓰 텔레포네가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하다, 통화하다예요. 통화. 서로 통화를 하려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가 있어야지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호적 대명동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 근데 만나러 갔는데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만나는 것 자체, 만난다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동사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조건 이거의 의미가 만들어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통화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통화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예문을 보시면, 옹스후와 드벙라포스트 아디제라고 했어요. 우리 10시에 우체국에서 만날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수동적인 대명동사. 이제 볼게요. 주로 무생물 주어와 함께 수동적인 의미로 쓰이는 동사다라고 해서 대명동사와 수동적인 의미니까 주어는 이제 사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음식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음식은 매우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쓸 세르비르 동사.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로 쓰이는 동사다라고 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의 동사가 있었, 세 가지의 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질적 대명동사 볼게요.

문질적 대명동사는 항상 대명동사 형태로만 쓰이거나 본동사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대명동사다라고 해서 얘는 태생이 대명동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수거로 많이 묶여져 있죠. 여기도 쓸쓸분이 그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도 쏙규빼 우리는 득까지 쓸게요. 그러면 je ne me souviens pas bien de la dernière fois que je t'ai vu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요거는 여기까지가 부정문이니까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마지막을. 그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너를 봤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다음 두 번째는 Elle s'occupe des enfants après le travail. 퇴근 후에 아이들을 돌보다. 소큐페트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대명동사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대명동사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뜻을 다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스 데페쉬에 서두르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다. 데페숑두 서두르자라고 돼 있죠. 이거는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주어가 아니에요. 이건 제기 대명사입니다.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세예부 실부플레 아세예부 앉아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의사소통 표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표현이니까요. 단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뮤제 즐기다라는 뜻, 레장어 펑 사뮤즈 동 라피시는 수영장에서 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기에 때 걱정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동사 원형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문장 안에서 걱정하지 마세요로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건 한 문장처럼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누후 생기에 때 빠. 쌍알레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떠나버렸다, 가버렸다. 그냥 단순히 가다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뚫몽드 송띠 알레. 이것도 지금 과거로 되어 있어서 조금 형태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에트르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생테레스에 관심을 갖다. Je m'intéresse à la cuisine étrangère. 나는 외국 요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때 이렇게 전치사 아와 함께 쓰입니다. 쌍류위에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옹쌍류 아무히 지루해서 죽을 것 같다. 무히흐는 이제 죽다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지루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명동사는 의사소통 그 영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대명동사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문장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에 대한 문법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지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화지문 첫 번째는요, 허락받기와 의무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무를 말하는 거 드부와 동사, 준조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팔로와 동사나 드부와 동사. 그럼 대화지문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제 학생이 하는 대화죠. Demain, c'est le deuxième jour du voyage. 내일이 여행의 두 번째 날이다. On se retrouve à l'entrée de l'hôtel et vous devez arriver à l'heure 나오죠. Devoir 나오죠. 방금 전에 했던 거. Devoir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호텔에 그 입구에서 다시 만나자. Se retrouver 이거 대명동사입니다. 다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호텔 입구에서 다시 오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와라, 내일. 두 번째, 여행 두 번째 날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 라고 했어요. 학생이 일, 포, 또 나오죠? 팔루아.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 8h à l'entrée de l'hôtel. 8시에 호텔 입구에서 본다. 누블리에 빠,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하죠. 우블리에 잊어버리다. Souvenez-vous bien de l'heure. 이거 se souvenir 대명동사 기억하다. 그죠? 요거의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잘 기억하세요. Demain, 내일 on va avoir du

보고 아쉬대 내 꺄도라고 물어봅니다. 꺄도 선물이죠. 선물을 사기 위한 시간이 좀 있을까요? 내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화면 됐고요. 허락하게 지금 두부와 팔로와 이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Non, pas demain. 아니, 내일은 아니야. Par contre, le dernier jour, on va vous laisser du temps 이라고 하죠. 선물 살 시간 내일은 아니고 마지막 날 시간을 줄게. 너희들한테 시간을 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누구 생겼대 빠 여기 또 나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옵니다.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Il est très tard. 이미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까 도구미 비엔 잘 자고 이거는 도구미 허동사예요. 자다 잘 자고 아드맹 마땡 엉퍼그무 내일 아침에 건강한 상태로 만나자. 엉퍼그무 컨디션이 좋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보통 다 의무 말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1번, Vous devez arriver à l'heure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해요 라고 하죠. 제 시간에, à l'heure가 되겠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 드부와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무를 나타낸다. Tu dois rester à la maison. 집에 있어야만 한다. 드부와 또 나오죠. 네. 볼게요. 비인칭 구문에서의 의무를 나타낼 때 팔로와 동사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il faut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지의 표현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의무의 표현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다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금지의 표현일 때 보면 il ne faut pas라고 해서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뭐 하면 안 됩니다. faire trop de bruit.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요,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도서관 같은 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Il faut lui téléphoner demain matin. 내일 아침에 그 또는 그녀에게 전화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간접 목적어인데요. 간접 목적 보완은 3인칭 여성형 L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3인칭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 비인칭 구문 Il faut 또는 Il faut 사람 사물 아 사람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Il faut 먹고 듣던 아 볼에게 아 사람 이렇게 나온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l fa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은요 뭐뭇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On va avoir du temps pour acheter des cadeaux. 선물 살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해서 이때 이제 허락을 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다. 그래서 부부아가 뭐뭐 할수 있다도 되지만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Je peux sortir maintenant? 저 지금 나가도 될까요? 나갈 수 있나요? 라는 의미니까 나가도 되나요?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할 때쓸수 있어요. 다음, permettre à 사람들 동사 원형. 요게 이제 허락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체로. 아 플러스 사람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 보어.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럼 동사 원형 할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아 사람이. 그래서 아 사람은 간접 목적 보어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vous me permettez 저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이하를. jouer du piano. 피아노를 칠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 말은 곧저 피아노 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구문. 여기에 드가 나오느냐, 뭐 아가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사바시 주어가 주인 문장에서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거. 사바시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뭐 해도 될까요? Ça va? Si je prends des photos ici?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Ça va? 괜찮은가요? 라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연구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금지하기가 되겠어요. À la maison, 19h30. 집에서 7시 반에 이제 엄마와 아들이 하는 대화예요. 엄마가 Théo, viens mettre la table maintenant, s'il te plaît. 라고 하죠. 떼오야, 지금 상 차리러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떼오가 주는 붓밥 마마 저 그...

그렇게 할수 없어요, 엄마라고 하죠. Je suis occupé. 저 바빠요. Je n'ai pas encore fini ma partie. 저 아직 저의 그 파티가 끝나지 않았어요. 뭐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왠지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지금 그 게임 파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십니까? Ne me parle pas sur ce t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 명령형일 때 S가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ES로 끝나는 경우에 명령문일 때 S가 빠지죠. 이건 명령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하지 마. 스, 똥. 똥은 이제 톤이에요. 목소리의 톤. 그런 톤으로 말하지 마. 스네빠폴리. 그거 공손하지 않아. 그게 하여튼 뭐야? 엄마를 봐. 라고 하죠. 여기도 지금 S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떼오가 매. 찌느마 도넷 퀴네르드 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끄 단지 뭐뭐만.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단지 한 시간만 시간을 주셨잖아요. 자유시간을. 그리고 에 스네빠 앙꺼 피니 아직 한 시간이 안 끝났어요. 일무 헤스트 두 똥. 저한테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요. 라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싸느바빠 드 폰드 복구드 똥이라고 해요. 펀드는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뭐 소비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시키지 않을 거야. 많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따까워, 알겠어요. 유자히 갈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거, 표현 문장 봤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이제 뭐 여기서는 금지하다는 의미로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1번에 느무 빠글르 빠쑥스 똥그 어조로 말하지 마렴 이렇게 나오죠. 금지하다라고 해서 느 동사 빠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느 빠가 동사에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양쪽으로 빠져 있죠. 여기서 먹지 말아라. 느 멍시 빠 이씨. 주어 사람 동물 느 뿌푸아 빠 동사 원형.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누뿌파 흑야가 될라 텔레비지용 멘뜨넝이라고 했어요. 뭐뭐 할수 없다, 그죠? 뭐할수 없는 거예요. TV를 보는 거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지금 TV를 볼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자, 비인칭 구문 il est interdit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하다는 표현에서 가장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이에요. il est interdit. 뭐뭐 하는 것은 금지다. 뭐뭐 하는 것은 금지예요. il est interdit d'ouvrir la porte avant de descendre du train.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avant du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거죠. Il est interdit.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금지하다 쓰는 표현이고요. Il ne faut pas 동사 원형 뭐뭐 하면 안 된다. Il ne faut pas sortir tout seul.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지 표현에서 막 대화 지문이 나오고 금지 표현 밑줄 딱 걸어놓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표현 고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뛰느마 돈의 퀴네르즈 땅 리브라고 했어요. 땅을 리브가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을 한 시간만 주셨잖아요. 느끄 단지 뭐뭐일 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끄가 뒤에 윗니의 모음과 만나기 때문에요. 얘가 축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주느 뜨 드멍드 끄싸 아페르. 너한테 단지 그것만 해달라고 부탁할게. 느끄 부탁한다. 그것만 해달라고 부탁할게. 3번, 싸느바 빠트 펑도 복구 두땅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펑도 두땅 시간이 걸리다라고 아까 시간이 소비하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런 문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펑도 동사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문장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 기본 표현 이제 봤던 거 문장 안에서 봤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허락받기가 나오죠? 허락하시겠습니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 페르메트 동사.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허락하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또는 주부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옴뿔 텔레폰에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얘는 이제 두 개가 다 뿌부와 동사죠.

그다음 금지하기는 이제 뿌브와 동사를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금지하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뚜누브 빠쏘 띠을스 스와 너 오늘 저녁에 외출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죠. 느 뿌빠. 그다음 금지하기 표현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테르티 오만한 것이 금지다. 엘레 엔테르디트 포도 데 포토라고 나오죠.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은요 박물관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Il ne faut pas faire trop de bruit. 지나치게 소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Il ne faut pas. 그렇죠? 그다음 의무 말하기는 드브와 동사를 이제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 두아 terminer ce travail aujourd'hui. 넌이 일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두아, 드부아. 그다음에 terminer라는 동사가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장은요. 오늘 oblige de faire la queu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être obligé de 뭐뭐 의무를 말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틀려요. 줄을 서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l faut venir à 8h, 8시에 와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의무 말하기, 드브와 에트 오블리제드, 일포, 팔과 동사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허락받기, 금지하기, 의무 말하기는 대화 지문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밑줄을 그어놓고, 이제 뭐 들어가는 말, 들어갈 수 없는 말, 금지하기인데 막 의무 말하기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문맥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로도 많이 나와요. 이 얘가 이제 금지를 하는 내용인가, 아니면은 허락을 뭐 하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표현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화는 약간 인상주의 학파 쪽에, 인상주의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지베르니까지 인상주의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나오죠. 지베르니는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베르니는 프랑스 노르망디 레지옹 웨르주의 꿈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부터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베르니는 이제 어떤 분이 운전해서 그냥 막 가시기도 합니다. 인상파 기법의 창시자이자 거장으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 이분은 굉장히 그 익숙한 분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출제도 되게 자주 되는 편이에요. 클로드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나서 1883년에 노르망디 지방의 지베르니로 이사해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래서 파리 근교 노르망디 작은 마을 지베르니는 인상파의 대가 클로드 모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네의 집과 정원으로 수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오죠. 모네의 필생의 대작인 수련 연작도 이곳에서 탄생했다라고 나와요. 요거 이렇게 쉽게 바꿔가지고요.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프랑스어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화가들은요. 화가나 무슨 뭐 예술가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니까 프랑스어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네의 집 나옵니다. 이 모네의 집, 이 건물은요. 그 프랑스 여행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여행 프로가 있잖아요.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메종 드 모네 지베르니. 모네가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는 그가 작업하던 두 곳의 아뜰리에와 가족들과 생활하던 방 그리고 부엌까지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재현돼서 이렇게 방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송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심야를 기울여 만든 정원 두 곳, 물의 정원과 꽃의 정원도 볼수 있다. 그래서 물의 정원을 그린 그의 작품 수련 연작은 현재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랑 연관을 지어가지고요. 오랑주리 미술관에 대해서도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에 대해서 뭐 올바른 것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 부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 부분을 출제가 될 때는요. 뭐그 내용 파악하는 거하고 주로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들어갈 수 있는 말 없는 말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해석만 하시면 정확하게 해석만 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랑주리 미술관 또 나오네요. 바로 이제 연관이 돼서 나오죠. 미술관이 두 개가 나와요. 오랑주리와 또 모네 미술관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Musée de l'Orangerie, Paris.

이라고 나오죠. 오랑주리 미술관 건물은 본래 뚤르리 정원, 자가당 뚤르리의 오렌지 나무를 겨울 동안 보관하기 위한 온실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황주리가 된 거예요. 이곳은 건축가 페르맹 부르주아에 의해서 1852년에 새롭게 탄생했다. 오황주리 미술관 내부에는 모네가 생애 30년을 바쳐 그의 정원을 화폭에 담은 작품 가운데 이게 지금 이게 이건 것 같죠? 높이 2m, 총 길이 91m에 달하는 8편의 수련 연작에 헌정된 전시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예능 프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네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본인이 수련을 그대로 느끼며 느꼈던 감정 그대로 수련 연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철저하게 구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도요,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뭐 위치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디 어디 있다. 그다음에 뭐 모네의 작품이 있다. 2번. 그다음에 수련이 있다. 뭐이 3번.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어려운 어휘들은 밑에 각주가 다 달립니다. 이제 계속 볼게요. 건축가 까미유 르페브르와 협력을 해서 두 개의 타원형 전시실을 설계했다. 그리고 작품이 자연광 속에서 최적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천장에서 빛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 이래서 이게 자연광이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거예요. 또 오랑주리 미술관 이렇게 쳐보기만 하면 나옵니다. 관람실의 동서 방향 배치는 햇빛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마그모땅 모네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미술관이실 거예요. 그래서 좀잘 들어보시지 않은 미술관일 텐데, 그런 거일수록 한번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내용 볼게요. 이제 파리 서부의 조용한 16구에 위치한 인상주의 전문 미술관이래요. 16구다라고 되어 있고 전문 미술관이다. 파리는 이렇게 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 덕양구, 뭐 강남구 이렇게 명사형 되지 않고요. 그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6구에 위치했다.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재력가이자 열렬한 미술품 애호가였던 쥘 마그모땅과 폴 마그모땅 부자의 저택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그모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사후 1932년 미술관으로 개조가 되었다. 이후에 모네의 아들이 부친의 작품들을 기증하면서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모땅 모네 미술관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인상주의의 정수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화려한 궁전형 미술관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뭐 루브르나 오르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다가 보면은 발에 치이는 게 박물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작지만 인상주의 전문 미술관이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1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의 저택이었다. 옛날에 뭐 부자의 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다음 미술관으로 개조된 시기 1932년이다. 규모는 크지 않다. 그다음 마지막 5번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올바르지 않은 것 또는 올바른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읽어보시면서요 한 번씩 문제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수능 실전 문제랑 비교하면서 아 이렇게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볼게요. 특히 모네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서는 빛과 색채의 변화에 집중했던 그의 예술 세계를 오롯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방문지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리 16구 자가당 두 라글라르라고 되어 있네요. 라글라르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과 더불어서 인상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르세, 오랑주리 그다음에 세 번째 마그모땅 모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거 연관돼가지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세개 중에 그 어떤 게 나와도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잘.

0: 요거 두 개는 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특히 요거를 더 많이 아시면 좋겠죠.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는 조금 쉽게 풀고 쉬운 주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조금 첫 번째로 진행해 봤는데요. 동사의 변화형, 일군 동사, 변칙 동사 꼼꼼하게 살피시고 특히 철자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악상의 방향 같은 거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판구조론과 대륙풍표의 변화 필수 개념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 문항풀인데요. 문항풀이 앞서서 용스픽.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중요한 문항은 무엇인지 용스픽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항에서 선생님이 용스픽, 지금 몇 문항 가져왔냐면 두 개의 문항 가져왔습니다. 먼저 6번 문항, 해양지 확장과 고지자기 줄무늬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현재 열국의 위치, 열국이라고 하는 건 해령의 중심부, 마그마가 나오고 있는 곳, 거기에서의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기, 그러니까 정자극기 기록이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자극기, 역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을 해석하는 거, 고지자기 줄무늬의 폭과 해저 확장의 관련성, 그 다음에 고지자기 줄무늬 양쪽,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항은 역시 고지자기 복각과 지게 이동 문항인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와 위도의 관계, 복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절대값으로 값만 보는 거죠. 복각의 크기가 크다, 고위도, 복각의 크기가 작다, 저위도, 그 다음에 고지자기 방향을 해석하는 거, 요 포인트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항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그림 가와나는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 자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볼게요. 고생물 화석 분포, 즉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상 동물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 분포하고 있다.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육상 식물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대륙에 붙어 있다. 아, 다시요. 떨어져 있는 대륙에 분포하고 있다. 그 얘기는 과거 이 대륙들이 이렇게 분포했어야지만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다 붙어 있었고 초대륙 판계화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같은 기후대에서 식물이 이렇게 분포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분리되어서 현재의 모습. 그럼 우리가 볼 때 아, 이러한 생물은 기본적으로 고생대 말에 번성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초대륙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그 시기니까. 그 다음에 대륙 A와 B의 해안선을 봤더니 해안선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지.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얘는 아프리카 대륙이다. 아프리카.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고생물은 모두 해양생물에 해당한다. 모두 육상생물에 해당한다.

생물이 아닙니다. 자, 나의 A와 B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서양의 형성 시기를 중생대라고 봤었지.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자, 요런 문제 포인트. 그러니까 인도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가 왕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지금 초대륙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남극 대륙이야. 얘가 남극 대륙이고, 요 녀석이 지금 인도 대륙이라는 거지. 얘가 지금은 남극 대륙 붙어 있는, 남반구 중위도, 거기 붙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와서 신생대의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두 번째 문제는 홈스의 맨틸 대류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 구조론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홈스의 맨틸 대류설의 관점으로 푸시는 거예요. 거의 발문에 보면 홈스가 맨틸 대류설을 통해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그러니까 홈스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대륙이 있고 여기 맨틸이 있습니다. 그럼 맨틸이 있을 때 아, 지금 맨틀의 운동에 의해서 대륙이 분리가 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아, 여기는 지금 맨틀이 올라와서 벌어지는구나. 고온의 맨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 그래서 대륙이 분리가 되는 거고, 분리된 대륙, 멀어지면서 새로운 지금 바다가 만들어졌다라고 홈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맨틀이 상승하는 곳이 있으면 어딘가는 하강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 하강하는 곳에는 또 다른 어떠한 지형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홈스가 주장을 한 거죠. 아셨죠? 홈스가 이 맨틀 대류를 주장한 이유는, 맨틀이 이렇게 대류를 한다라고 가정한 이유는, 맨틀을 봤을 때 분명히 다른 곳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다고. 그럼 뜨거운 곳이 있으면 뜨거운 곳에 있는 그 물질은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는 힘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걸 냄비에 물을 받아놓고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홈스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대륙은 맨틀 대류에 의해 이동한다. 대륙은 맨틀 대류에 의해 이동했습니다. 자, 대륙 지각은 맨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분리된다. 맨틀 대류가 상승해서 벌어지면 같이 대륙을 지금 뜯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 홈즈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맨틀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건 맨틀의 일반적인 구조. 맨틀뿐만이 아니죠. 지구를 봤을 때 지각, 맨틀, 외핵, 내핵,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류가 일어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대류가 일어난 이유는 주변보다, 주위보다 뜨거워진 곳, 열이 집중돼서 뜨거워진 곳이 있다고. 그럼 뜨거워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한다고. 그래서 열 대류가 일어난다고. 라고 보는 거죠.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이 맞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자, 밑줄.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음향측심 자료라고 했습니다. 음향측심 자료. 그럼 우리가 음향측심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음파, 초음파를 쐈습니다. 초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돼서 되돌아옵니다. 요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를 알아낸다. 자, 깊이 D라고 하는 것은 1/2 VT. 여기서 이 V는 초음파 속력, T는 왕복 시간. 그러니까 왕복 시간의 절반 하면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거니까 수심을 계산할 수 있다. 요런 거죠. 요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단 해수에서 초음파의 속력은 1500m/s이다. 그러니까 V는 1500m/s이다. 보통 발문에서 요 조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 판의 발산형 경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려면 이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령이 있어야 돼. 해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해령이 있다? 해령은 평균 수심이 대략 2에서 3km야. 평균 수심이 대략 2에서 3km라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해령이 있으려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작게 나오는 지점. 가장 작게 나오는 지점에서 해령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해령이의 정상부는 수심이 얕으니까. 그런데 왕복 시간이 6초야, 6초. 여기다가 6초를 넣으면, 6을 넣으면 2분의 1 하면 3. 3 곱하기 1500을 하면 4500. 그럼 너무 깊어. 해령이 있을 수가 없네. 그러면 해령이 나타난다. 발산형 경계가 나타난다. 틀린 거지. 그럼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긴게 여기야.

넌 틀렸대. 됐죠? 자, 오래된 해양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여 소멸하는 곳이 존재한다. 해구가 존재한다고.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하지. 맞는 거. 됐죠?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봤고요.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지구의 이동, 대륙의 이동과 관련된 거죠. 자, 표는 어느 지구에서 생성된 암석 A2의 연령과 각각의 암석으로 구한 고지작이 복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줄 맨 마지막 문장에 지구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지구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는 겁니다. 북으로 갔든 남으로 갔든 동으로 갔든 서로 갔든. 아셨죠? 거기 밑줄을 꼭 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자고요. 지금 암석의 연령이 나와 있는데 100만 년이죠? 0, 10, 아 그럼 1000만 년이에요. 7000만 년 전. 7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얘는 지금 만들어진 거, 최근에. 그러면 얘가 과거네. 얘가 과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최근이야. 최근. 이렇게 놓고 고지작이 복각을 봤더니 마이너스인데? 고지작이 복각을 봤더니 플러스인데?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위치를 따져보면 과거에는 남반구에 있었네. 남반구. 현재는 북반구에 있었네. 현재는 북반구에 있네. 그러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북쪽으로 이동을 했네. 그쵸? 요걸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체크해 볼 부분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네. 그러면 요 시점에 적도를 통과했겠네. 적도 통과. 맞죠? 요렇게 보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A가 만들어질 때 고지작이 복각이 마이너스 45도입니다. 복각이 마이너스 45도예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그러면 그 시점에 위도는 이쯤 된다라는 거죠. 남반구 대략 30에서 20 사이쯤이 되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복각이 플러스 36도예요. 여기가 45도 정도 될 테니까 이쯤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아,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했구나. 지구는.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맞고요. 신생대의 적도를 통과하였다. 지금 요 시점에 적도를 통과했다는 거죠. 요 사이에. 요 시점에 적도를 통과했는데 그 시기가 5500만 년 전에서 4000만 년 전, 요 사이에 들어간다고. 신생대는 언제? 신생대는 6600만 년.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니까 요 시기는 신생대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 위도 변화량은 70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전이 4000만 년 전에서 2500만 년 전보다 크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자, 볼게요. 70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기로 보면 지워볼까요? 시기로 보면 여기네. 여기. 요 시기야. 요 시. 요 시. 그죠? 그다음에 4000만 년 전에서 2500만 년 전은 시기로 보면 요 시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1500만 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1500만 년.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 복각의 변화량 45, 21. 그럼 복각의 변화량이 23도. 맞죠? 41, 아, 24도. 그 다음에 9에서 33, 24도. 복각의 변화량이 똑같네? 시간이 똑같고, 복각의 변화량이 똑같네? 그러면 위도 변화량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자고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때, 해석할 때,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 지점을 여기서 다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21도, 9도, 33도를 다 찾아서 위도 변화량을 직접 비교해도 좋은데 감각으로 가자고요. 감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0에서 30도, 60에서 30도, 60도에서 30도만큼 복각이 변한데 그러면 위도 변화량은 얼마냐면 위도 변화량은 요만큼이 위도 변화량이야. 30도의 복각의 변화가 요만큼의 위도 변화를 만들어냈어. 그쵸? 근데 30에서 0까지 요만큼 복각이 변한데 그럼 이때의 위도 변화량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60에서 30도까지 복각이 30도 변했죠. 30도에서 0도까지 복각이 30도 변했죠. 복각의 변화량은 똑같아. 근데 위도 변화량을 따지면 이때가 이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아, 복각의 평균 값이 클수록 복각의 크기가 평균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복각의 큰 상태에서의 똑같은 복각 변화량을 했을 때 위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더라. 아, 복각의 크기가 작을 때는 복각의 평균

평균 크기가 작을 때는 위도 변화량도 작더라.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1. 여기는 9에서 33. 그럼 평균 값을 보면 복각의 평균 값이 이쪽이 더 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도 변화량이 더 크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위도 변화량은 요 시기가 요 시기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가 된다고. 여기가 더 복각의 절대값, 복각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값이. 그러니까 위도 변화량이 더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기억리언 틱은 다 맞는 거네요. 이렇게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제 고지작인 문제 계속 나오네요. 자, 그림 간의 어느 시기 지역 기역에서 화성암이 생성될 때 자화된 광물의 잔류자기를.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이 안에 있는 자성 물질들이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된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 자석화됐다고. 그런 상태에서 잔류자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지금 지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럼 복각이 플러스야. 그런 상태. 아셨죠? 그런 상태고, 나는 이 시기의 지구 자기장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자석을 그릴게요. 자석을 그리고, 항상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죠?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요 지점이 지작이 남극이, 지작이 북극이 되는 거고. 그쵸? 지작이 북극이 현재 지리상 남극에 위치한다고. 지리상 남극에 위치한다고. 지작이 북극이 지리상 남극에 위치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이 당시에 지구 자기장은 역전된 상태구나. 역자극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역자극기. 그러면 복각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남반구지. 여기가 복각이 플러스고, 여긴 복각이 마이너스예요.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역자극기고요. 남반구에 위치하는 거야. 틀렸어. 너가 틀렸어.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자기력선은 지구 중심을 향한다. A 지점은 여기거든. 적도 부근이야.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라고 한다면 자기력선은 지표면에 나란한 상태로 어디? 남반구를 향하게 되겠지. 남반구를. 그쵸? 지구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을 향하려면 극지역. 극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남극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구 중심을 향하겠지. 자, 잔류자기를 이용하면 화성암이 생성된 지점의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요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무엇을 알아내느냐? 요 복각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땅속으로 얼마큼 들어가냐, 얼마의 각도로. 그러면 위도에 대한 값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됐죠? 그러면 디귿이 맞는 거야. 아셨죠? 요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해령 A와 B에서 측정한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지각의 나이를 고지작이 연대표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고지작이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의 정자극기, 어떠한 시기의 역자극기인가를 보여주는 자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A 해령과 B 해령에서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나이, 해양지각의 나이, 또는 뭐 나이에 따른 거리를 보여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포인트는 요거죠. 거리가 똑같아. 열곡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데, 보면 A와 B를 비교해 보면 나이가 B가 더 많다는 거지. A보다 B가 나이가 많다? B가 확장을 잘 못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해령이 있는데, 이렇게 해령이, 두 개의 해령이 있는데, 똑같은 거리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거리라고 했을 때, 여기 A에서 요만큼 해령 축으로부터 또는 열곡으로부터 요만큼 갔을 때, 얘는 나이가 1억 년이야. 1억 년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나이가 얼마냐? 1억 년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얘는 빨리 갔다, 얘는 천천히 갔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얘는 B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보면 T1 시기에 지작이 북극은 남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T1 시기는 언제야? 역자극기. 역자극기라고 한다면 지작이 북극은 지작이 남극과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T1에서 T2 기간의 고지작이 줄무늬의 평균적인 폭은 A가 B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작이 줄무늬의 평균적인 폭이라고 하는 건 얘는 뭐랑 같이 가는 거냐면, 확장 속도랑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확장 속도.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부터 1억 년 전, 1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다 똑같이 정자극기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정자극기 줄무늬의 폭이 이만큼 되는 거야, A는. 그런데 얘는 정자극기 줄무늬의 폭이 지금 이만큼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1억 년보다 많은 시점이니까 1억 년은 이 시점이 될 거야. 1억 년. 그러면 얘는 정자극기의 줄무늬의 폭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무늬의, 고지작의 줄무늬의 폭. 줄무늬의 폭은

확장 속도랑 같이 간다. 확장 속도가 크면 줄무늬의 평균적인 폭이 넓다. 확장 속도가 작으면 줄무늬의 평균적인 폭이 좁다.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지금 확장 속도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고지작의 줄무늬의 평균적인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A가 B보다 넓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었다. 이게 얼핏 보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되는 것 같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정한 주기냐고.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보면 반복은 됩니다. 패턴처럼 반복은 되지만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만 되는 거. 됐죠? 그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면 그림 가의 A와 B는 어느 예측 모형에서 제시한 미래의 대륙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2억 5천만 년 후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초대륙의 모습을. 아, 너 초대륙이구나. 초대륙이라고 얘기했어요. 초대륙. 얜 미래. 됐죠? 2억 5천만 년 후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자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에서 대서양의 면적은 A가 B보다 넓다. 자료 해석이죠. 지금 얘가 대서양이야. 여기가 대서양이야. 누가 더 넓어요? 얘가 더 넓지. 뭐 자료 해석입니다. 대서양의 면적은 A가 B보다 넓다. 맞는 거고. 해안선의 총 길이는 나시기가 현재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얜 초대륙이고요. 얜 대륙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얘는 대륙들이 다 붙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얘는 대륙들이 이렇게 뜯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뜯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요 길이를 2라고 하고 요 길이를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해안선의 총 길이 얼마가 되냐면 2, 2, 2, 2니까 8이 됩니다. 요 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대륙들이 흩어졌어. 흩어지면 요게 해안선이고 요게 해안선이고 요게 해안선이고 요게 해안선이에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그럼 전체 여기에서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다 합치면 얘는 얼마? 16. 그러면 해안선의 총 길이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을 때가 대륙들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더 짧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시기가 현재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됐죠? 약 2억 5천만 년 후의 초대륙은 판게아와 동일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판게아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남극대륙이야. 남극대륙이 있고 나머지 대륙들이 붙어 있는 꼴이거든요. 어디에? 적도 부근? 그것도 약간 북반구에 좀더 치우쳐 있죠. 그런데 판게아는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대륙들이 붙어 있었다고. 남반구에.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지. 그러니까 판게아의 형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 보면 그림 가는 어느 해양에서 시초한 지점 A1에서 A7, A1에서 A7을 나는 A2에서 A7 지점에서 측정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거기 밑줄. 나는 A2에서 A7 지점에서 측정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이라고 하는 건 해저 퇴적물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뭐랑 거의 같이 가는 거냐면 해양 지각의 연령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요. 퇴적물이 쌓여요. 그리고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동을 해요.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가장 오래된 가장 바닥에 있는 퇴적물의 나이 역시 같이 증가. 아셨죠? 즉, 여기서 요 연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료에서는 퇴적물,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이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지각의 연령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어. 똑같은 흐름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장. A1과 A7 사이에는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 하나가 존재한다. 즉, 요 사이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든, 아니면 수렴형 경계가 있든, 뭐 이렇게 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가든, 수렴형 경계. 모이는 경계가 있든, 아니면 발산형 경계가 있든. 됐죠? 그런데 만약에 발산형 경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발산형 경계를 기준으로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고 많아지고가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나타나겠지. 만약에 여기에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이 나이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 지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나이가 젊어지겠지. 그런데 보니까 연령이 나와 있고 2, 5,

요 지점, A5, 요 지점 부근에서 연령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나서 연령이 많아진다, 연령이 많아진다. 거의 대칭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런 거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였구나, 너. 요런 걸. 아, 여기에 열곡이 있고. 즉, 해령의 중심축 열곡이 있고, 열곡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연령이 많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런 비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 그렇네. 딱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A5랑 A6 사이에 여기에 해령이 있는 거야, 열곡이. 그리고 나서 확장, 확장되니까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거의 대칭, 거의 대칭. 그런 게 설명. 됐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면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1이 A2보다 두껍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1은 거리가 0인 지점, 여기 어딘가 A1이 있겠죠? A1이 여기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료가 A1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퇴적물의 두께는 연령이 많아. 지각의 연령이 많아? 가장 나이가 많은 퇴적물의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퇴적물이 많이 쌓인 거니까. 퇴적물의 두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두꺼워지겠지. A1이 A2보다 두껍다. 맞는 거. A3, 그 다음에 A6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진다. 3 어딨어? 6 어딨어? 여기 3가 있고, 여기 6가 있어요. 멀어진다, 멀어진다. 멀어져야 되겠지. 그렇죠? 가까워진다, 틀렸어. A4, 그 다음에 A5 사이에 열곡이 존재한다. 열곡이라고 하는 건 5랑 6 사이에. 5랑 6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됐죠? 이렇게 8번 문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와 판의 이동 속도를 나는 A, B, C 중 어느 한 곳에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밑줄. 나는 A, B, C 중, A, B, C 중한 곳에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이 나자료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방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정자극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역자극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 아, 얘 지금 열곡이 여기 있는 거고, 또는 해령의 축이 있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대칭해서 해저가 확장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 아셨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정역, 정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 됐죠? 그럼, 아, 열곡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해령 축이 북서, 에서 남동 방향으로 해령축이 설정이 되고 이렇게 판이 확장되고 있구나. 됐죠? 그러니까 열곡의 모습, 그 다음에 확장되고 있는 판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요 자료를 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해령축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해령축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북서 방향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남동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쪽이 대략적으로 서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지금 방위 표시가 없잖아요. 돌려놓은 거예요. 약간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얘는 어디에서? A에서 측정한 거.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A에서 판의 경계는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다. 요것만 봤을 때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방위 표시가 없다고. 얘를 해석하려면 얘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보면 북서 남동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거고, 그걸 돌려놓은 거라고,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진은 비가 C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해령이 있고요. 여기 해령이 있고요. 여기 변환단층 있잖아요.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지진 활발하게 일어나죠. 여기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겠죠. 여기 변환단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가 C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체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판의 이동 속도를 보면 판의 이동 속도가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 판이 하나의 판이야. 지금 요 판이 얘가 지금 하나의 판이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판이 지금 하나의 판이야. 아셨죠? 하나의 판이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동 속도가 똑같으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지진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같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서로 어긋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지진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진이 여기가

활발하다. 아셨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는 거고요. 나는 A에서 측정한 것이다. 나는 지금 해령 10곡 기준으로 고지장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A에서 측정한 거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보면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 그림 가와나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중생대면 하나가 신생대가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런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딱 봤을 때 이런 자료에서 이제 볼수 있는 포인트. 얘 약간 지금 판기아의 형태와 비슷한데? 얘는 지금 현재와 약간 좀더 비슷한데? 그럼 얘가 신생대? 얘가 중생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좋은 건 얘가 지금 인도 대륙이거든. 얘가 지금 인도 대륙이거든요. 인도 대륙이 적도 또는 적도보다 더 북반구 쪽으로 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신생대예요. 아셨죠? 인도 대륙은 판기아 형성 당시 어디?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다고. 남반구 중위도 이상에서. 그런데 얘가 이동을 하다가 신생대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생대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얘가 적도 그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셨죠? 얘가 지금 남반구 있잖아요. 얘는 중생대. 이렇게. 아셨죠? 인도 대륙의 위치를 우리가 좀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가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에팔레치아 산맥은 아메리카 대륙이랑 유럽에서 존재하는 산맥인데 언제 만들어져요, 얘? 이 형성 시기가 언제예요? 판게아가 형성될 때. 판게아가 형성될 때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한다. 나에도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한다. 가에도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나는 중생대의 대륙 분포에 해당한다. 나는 중생대의 대륙 분포에 해당합니다. 인도 대륙은 가가 나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가가 나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맞는데, 약간 함정이 될수 있는 거? 인도 대륙의 위도는 이때가 더 고위도예요. 이때가 더 저위도고, 적도에 가까우니까 저위도. 그게 가까우니까 고위도. 아셨죠?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한다가 무조건 고위도는 아니야. 아셨죠? 위도랑 방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 그림 가는 어느 지구의 현재 위치를 나는 서로 다른 시기의 정자극기에 기역 지역에서 생성된 화성암 A와 너 기역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 다음에 니은 지역에서 생성된 화성암 B. 너는 니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지금 이 문제에서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지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자극기라고 하는 단서가 안 붙어 있어도 기본은 정자극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본은. 아셨죠? 근데 얘는 조금 더 친절하게 정보를 준 거야. 아셨죠? 정자극기라고 얘기했고요. 정자극기.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픽 붙어 있어요. 잘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기역에서 측정한 건데 A 시기야, A 시기. A 시기 맞죠? 화성암 A죠. 기역에 남아 있는 화성암 A의 고지자기를 봤더니 수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너 복각이 플러스구나. 그렇죠? 복각이 플러스. 그러면 정자극기라고 했으니까 너 북반구구나. 너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거야. 얘는 지금 고지자기 방향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어. 지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넌 복각이 마이너스야. 넌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거. 그 다음에 복각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복각의 크기를 비교하면 복각의 크기가 얘가 더 커. 그러면 위도로 따지면, 너가 상대적으로 고위도구나. 너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놓고요. 보면, 지금 현재 요 지게는 적도 남쪽에 있잖아요. 남반구에 위치한다고. 현 시점에서 기역 지역에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복각이 마이너스야. 현 시점에서 니은 지역에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복각이 마이너스라고. 복각이 크긴 얘가 더 크겠지? 더 적도, 더 고위도에 있으니까. 남반구 고위도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역 지역에서 만들어진 A는 복각이 플러스라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A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역 여기 있었네. A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역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 A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동한 거야. 이렇게. 아셨죠? 자, A가 생성된 이후 지게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A가 생성될 때 기역은 여기 있었다고. 그래야지 플러스 복각, 꽤나 고위도, 상대적으로 꽤나 고위도인 플러스 복각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내려온 거라고. 아셨죠? 맞는 거. 자, B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마이너스 값인다.
B에 기록된 고지장의 복각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맞죠. A는 B보다 고의도에 생성되었다. 복각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또는 뭐 복각의 절대값.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고의도, 상대적으로. A는 B보다 고의도. 됐죠? 이렇게 해서 경련 D것을 다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11번 문제고 좋은 문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점 테스트 마지막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판의 이동에 의한 초대륙의 분리 과정 중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초대륙의 분리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해양조 확장설에서 새로운 해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봐도 좋아요. 지금 보면 여기는 대륙이거든? 대륙인데 여기서 맨틀 대류의 상승, 그 다음에 대륙판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처음에 틈이 생기죠? 열국대로 가는 거야. 근데 충분히 벌어져요? 그럼 여기가 바다가 된다고. 바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해령에 의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맨틀 대류가 상승해서 이렇게 가. 그럼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맨틀 물질이 올라와서 식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서 해저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고. 그럴 때 대륙은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충분히 해저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땅은,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점점 냉각 수축을 많이 하게 되고, 점점점점 냉각 수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가 무거워져서 가라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 그 녀석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다른 판과의 경계에서 가라앉는 이런 운동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또다시 새로운 판의 경계인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셨죠?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셨죠?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뭐 해양조 확장설을 적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자, A 과정에서 습곡이 발달한다. 습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지층들이 있었죠. 이러한 지층들이 있었고, 얘 힘을 받습니다. 받아서 얘가 휘어지는 거. 얘가 휘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습곡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횡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과정은 대륙과 대륙이 뜯어지는 과정이잖아. 뜯어지는 과정. 그럼 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습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 B 과정에서 새로운 판의 경계가 형성된다. 여기는 지금 발산형 경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오래된 해양 지각은 또는 오래된 해양판은 나중에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새로운 판의 경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지금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아셨죠? 새로운 판의 경계가 형성된 거. 초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한다. 초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하네요. 맞죠?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을 다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점 문제에 12문항을 다 풀었고요. 이제 이어서 3점 문제를 볼 건데, 3점 문제를 보기 전에 3점 문제에서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자, 용스픽으로 3점 문항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항 보면 여기서 3번 문항. 음양측심법과 해저 지형을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양측심의 원리,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력, 그 다음에 왕복 시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만약에 문항에서 초음파의 속력이 얼마다라고 값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왕복 시간에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력. 그리고 특히나 해령 부근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좀잘알 필요가 있다. 음양측심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 해령 부근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해령 부근.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이 있고요. 해령의 평균 수심은 대략적으로 2에서 3km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해령 축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지각의 연령이 많아진다. 해령 축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해령축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수심은 점차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령축에서 정자극기, 그 다음에 역자극기가 계속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들 묶는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3점, 4번 문항, 7번 문항, 8번 문항은 고지자기와 지계의 이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고지자기 문항은 최근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풀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자기 복각과 지계의 위도의 관계. 복각의 크기가 클수록 위도가 크다. 복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만들어질 당시 위도가 작다. 저위도다. 그 다음에 고지자기 극의 이동과 지계의 이동. 어차피 고지자기 극은 암석이 식을 때 지자기 북극, 지자기 남극은 하나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암석이 식을 때 지작이 그건 하나였는데 서로 다른 대륙에서 동일한 시기에 지작이 그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대륙이 이동했다. 땅이 이동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지작이 크기, 현재의 지작이 북극 또는 현재의 지리상 북극으로부터 이동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계 자체가 이동한 거고 그 고지작이 극을 지리상 북극에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그 과거 당시에 지계 위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자, 서로 다른 두 지계의 고지작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요즘 최근의 경향입니다. 하나의 지계 이동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지계 이동을 모두 해석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다. 그 다음에 11번 문항은 대륙 분포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 분포 변화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초대륙의 형성 시기 아셨죠? 그 다음에 주요 산맥의 형성 시기, 그 다음에 대양, 특히나 대서양의 형성 시기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대륙 로디니아 원색 노대, 그죠? 그 다음에 초대륙 판게아 언제 고생대말, 그죠? 그 다음에 대양 대서양 언제 만들어졌죠? 중생대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로 용스픽 3점 문항 설명해 보고요. 자, 그러면 3점 문항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다음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된 일부 자료를 보고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증거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가해진 거는 빙하 흔적이야. 이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다 붙어 있었다고. 붙어 있는 상태, 고생대 말에. 이 빙하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녹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을 만들어낸 거지. 흔적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대륙이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포하는 거. 아셨죠? 지금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었던 상태에서 흔적이 만들어졌고, 그 기록을 가진 채 이동한 거야.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얘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지금 얘가 여기와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얘가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얘는 이 깊은 바다를 헤엄쳐 이동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었다는 거지. 즉 얘는 아주 얕은 물가 또는 육지 생활이 능한 녀석. 그래서 얘와 얘가 붙어 있었던 요 대륙과 요 대륙이 붙어 있었던 상황, 그 같은 기후 환경에서 얘가 번성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화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대륙이 뜯어져서 이동하니까 현재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도 얘네들이 발견이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메소사우루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은 고생대 말에 번식을 했고 번성한 녀석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얘는 이 넓은 바다를 헤엄쳐서 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가에서 대부분의 빙하 이동 흔적은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야.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요. 많이 함정이지. 딱 보면 마치 대륙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런 화살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요. 이 화살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남극 대륙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대륙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빙하가 녹아서 뭐 빙하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빙하의 이동 흔적을 만든 거고 그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뜯어져서 이동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요거 꼭 구분하세요. 그다음에 나의 메소사우루스는 기역 대륙과 니은 대륙 사이를 헤엄쳐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야. 헤엄쳐서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똑같은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뭐 붕어의 화석이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도 붕어의 화석이 나와. 근데 붕어는 이 바다를 다 헤엄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바다를 헤엄칠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다 발견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대륙 이동의 증거가 안 된다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 대륙과 니은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날 거야. 대륙 이동설의 증거. 여기와 여기, 과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과정에서 형성된 지질 구조가 뜯어진 다음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맞는 거, C만 맞는 거. 됐죠? 1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표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이론과 주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멘틀대류설. 여기다가 우리가 참고로, 대륙이동설은 백에 넣어 주자. 백에 넣어 주자. 그 다음에 멘틀대류설은 홈스, 또는 뭐 홈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역 같은 경우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확장된다. 아, 해양지 확장설이구나. 얘는 뭐 헤스. 그 다음에 디치가 주장을 했다. 이렇게. 요 정도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들어갈 것은 해양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해저 확장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니은에 들어갈 건 뭐죠? 멘틀 대류설.

멘틀에서 뜨거운 곳에 있는 물질이 올라오면서 멘틀 대류를 하고 이 멘틀의 열대류에 의해서 위에 있는 대륙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설의 포인트겠지. 그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뭐 방사성 동력소의 붕괴열 등이 있을 수가 있다. 또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이 내부에 축적된 열,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홈스가 주장했다고 하셨죠. 자, 배뉴프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이다. 해양지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 지각의 연령 분포, 두 번째 퇴적물의 두께 분포, 세 번째 고지자기 주문의 대칭성, 네 번째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해양은 어딘가로 들어가서 소멸한다고. 오래된 해양 지각은 어딘가로 들어가서 소멸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 녀석이 요판, 해양 지각을 가지고 있는 요판이 다른 판 밑으로 소멸하다 보면 둘이 충돌하는 곳에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하면서 지진이 쭉 발달하는 지진이 진원이 분포하는 이러한 섭입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섭입대를 배뉴프대라고 하는 거고, 배뉴프대에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된다. 즉, 어딘가에선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어딘가에선 소멸된다라고 하는 해양지확장설의 증거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니은으로 적절하다. 그 다음에, 백앤어는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였다. 이런 포인트죠. 이 판구조론의 정립과 관련해서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 과 관련돼서는 과학사적인 요 흐름까지도 문제에 나온다고. 과학사적인 흐름.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해양지확장설이 대두되고 조금 더 탄력을 받는데 도움을 준 자료지. 이 백앤어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은 이거보다 한참 과거라는 거예요. 선관계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 됐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3.2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레벨업 문제로 가져온 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예요, 퀴즈. 자, 퀴즈. 레벨업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항을 선생님이 레벨업 퀴즈로 가져왔어요. 해양저 확장과 고지자기 줄무늬가 주제인 거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퀴즈를 할수 있어야 된다.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A와 B에서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열곡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을 때 해양지각의 연령 A와 B를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이 일정한 속도로 퇴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와 B의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이 분포한다라고 했을 때 열곡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그 지점에서 해저 퇴적물의 최하부층 나이를 비교해봐라. 또는 최상부층 나이를 비교해봐라. 요거. 그 다음에 고지자기 방향을 가지고 T1 시기와 T2 시기, 여기가 T2 시기입니다. T1 시기와 T2 시기의 방향을 결정해봐라. T1 시기라고 하면 지금 역자극기죠? 역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 그 다음에 T2 시기라고 하면 정자극기죠? T2 시기의 고지자기 방향. 아셨죠? 이 고지자기 방향을 판단해봐라. 아셨죠? 역자극기라고 한다면 남반구의 지자기 북극이 있는 거예요. 정자극기라고 한다면 북반구의 지자기 북극이 있다고. 그거 판단해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퀴즈로 가져갔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 퀴즈를 푼 다음에 이 퀴즈의 결과를 어디에다가 수강호기에 올려주는 거지. 수강호기에 올려주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궁금한 점을 올리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2점 문항 다푼 다음에 레벨업 문제, 그 다음에 3점 문항 다푼 다음에 레벨업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1번 주제부터 10번 주제, 우주까지, 외부나 우주팽창까지 이렇게 레벨업 문제를 다 가지고 올 거고요.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수능 특강 완료할 수가 있고요. 진짜 레벨업 할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2강 2점, 그 다음에 3점 일부 문항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점 나머지 문항 다 문항풀이 해볼 거고, 역시나 레벨업 퀴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 5강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 잘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예습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습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네, 그래서 복습과 예습 충실히 하시면 나중에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이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이 아이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좀더 자세하게 보고요. 그리고 부정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대명사, 그리고 부정 형용사를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전치사 대를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전치사 N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31부터 100에 해당하는 숫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부터 같이 보죠. 자, I는요, 이 I가 뭘까요? 일단 이 형태부터 제가 설명을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이 I는 혹시 우리 동사,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 어미가 아르, 에르, 이르로 끝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로 끝나는 동사는 제1변화 동사, 에르로 끝나는 동사는 제2변화 동사, 그리고 이르로 끝나는 동사는 제3변화 동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변화형 우리 학습했었죠. 그래서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그죠? 오, 에스, 에, 에모스, 에이스, 엔. 그리고 네, OSA, IMOS, IS, N 하고 이제 어미 변화한다. 그래서 규칙 변화형 같이 봤었는데요. 그러면 이 I는 1변화 동사 같지도 않고 2변화도 아니고 3변화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I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원래 이제 이 I는요, 아베르 동사에서 온 거예요. 아베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우리가 이제 뭐 뒤에 한 16강 정도인가요? 거기서 이제 현재 완료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건데 이 아베르 동사의 특수 변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베르 동사의 변화형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이스, 안 하고 변화해요. 그래서 아베르 동사의 6가지 변화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아이는 없죠.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3인칭 단수 아의 특수 변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는 아베르 동사에서 왔구나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용법이 어떤 거냐면요. 자,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뒤에 명사 혹은 이제 명사구가 와서 불특정한 대상. 이 대상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대상의 존재의 유무를 나타낼 때 씁니다.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표현할 때 I를 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뜻은 뭐뭐시 혹은 뭐뭐가 있다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존재 유무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와 비교를 해드리면 영어에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here is, there are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뒤에 명사 혹은 명사구가 와서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 해석은 뭐뭐시 혹은 뭐뭐가 있다. 영어의 there is, there are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아,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빠는 까사.
라고 물어봤어요. En casa 하면은 집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빵, 빵은 빵이에요. 그래서 집에 빵이 있니? 자, 그래서 빵의 존재 유무, 빵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Que hay en el bolso? 자, 몰소는 이제 핸드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핸드백에 뭐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핸드백 안에 뭐가 있니? 그래서 역시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Donde hay una librería? 라고 했어요. 리브레리아 하면 서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점이 donde? donde가 뭐예요? 어디란 뜻이죠. 그래서 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서점에 불특정한 서점의 존재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 의문문이었는데요. 네 번째 문장 보시면 Al lado de aquel edificio hay un parque 라고 했어요. Al lado de. 자, 오늘 장소 전치사구를 배울 건데요. 요거는 뭐뭐 옆에 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옆에? Aquel edificio. Aquel은 저. 란 뜻이고, edificio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건물. 자, aquel은 지시 형용사로 뒤에 오는 edificio의 성수일치시킨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 옆에 뭐가 있어요? Hay un parque. parque는 공원입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나타낼 수 있구나. 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뭐뭐가 없다, 뭐뭐시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죠. 당연히 부정어 no를 I 앞에 쓰시면 그게 이제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시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보시면 No hay río en la ciudad 이라고 했어요. 리오는 강이란 뜻이에요. No hay니까 없는 거죠. 강이 없다. 자, 어디에? En la ciudad. 그 도시에는 강이 없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부정문 하나 더 볼게요. No hay edificios altos en esta calle.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No hay, 없다. Edificios. 아까 봤죠? 건물이란 뜻. 근데 어떤 건물이에요? Altos라는 형용사가 이번에 뒤에서 꾸며줬네요. 큰, 높은 건물들이 없다. 어디에? En esta calle. 이 거리에는 높은 건물들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구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다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표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요 뒤에, I 뒤에 올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말했었던 불특정한 대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금방 다 이해가 됩니다. 자, I 뒤에는 뭐 무관사, 무관사라는 거죠. 관사가 없다라는 거죠. 관사 없이 단수명사 혹은 뭐 무초나 뽀꼬 이런 것들을 동반한 단수명사. 부정관사 단수형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운, 뭐 운하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 수사는 이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숫자를 동반한 단수명사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En mi casa no hay comida 라고 했어요. En mi casa, 나의 집에는 no hay comida, 음식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ida라는 명사 앞에 관사 없는 것, 이거 이제 무관사, 그죠? 무관사라고 말을 합니다. 네,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ay mucho dinero en la maleta 라고 했어요. 말레타는 이제 여행용 가방, 트렁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 뭐가 많아요? 디네로, 돈이에요. 그죠? 요 명사 앞에 지금 무초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있다가 돼요.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아이 뽀까 니에베. 니에베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번에 여기 다시 뽀까를 동반한 단수 명사. 그래서 눈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donde hay un espejo? 해서 espejo는 거울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뜻. 자, 그래서 I 동사 뒤에 이제 단수명사가 올 경우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복수명사도 올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앞에 부정관사 복수형, 그러면 뭐 unos, unas가 될 거고, 그리고 muchos, muchas 혹은 pocos, pocas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고, 또 숫자 uno, una를 제외한 다른 숫자들을 동반한 복수명사가 올수 있다가 됩니다. 자, 예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ay unos tomates en la mesa. mesa는 테이블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테이블에 뭐예요? 토마토, 토마테니까 토마토 몇 개가 있다. 부정관사 복수형. 그리고 복수명사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n la ciudad hay muchos cafés. 해서 뭐예요? 자, 도시에는 그 도시에는 많은 카페들이 있다. 그래서 muchos cafés.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Hay pocas sillas en la clase. 자, 교실에죠. 교실에. 교실에 의자, 씨야는 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En esta ciudad hay cinco bibliotecas. 그래서 En esta ciudad 하면 이 도시에는, 자, cinco, 5죠? 숫자 5입니다. 수 형용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개의 bibliotecas니까 도서관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의 용법, 그리고 예문 설명은 이제 끝이 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교재에 있지만. 자, 그게 뭐냐? 요 비슷한 뜻으로, 뭐뭐시, 뭐뭐가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그 동사가 있었어요. 뭐죠? 맞아요. 에스타르 동사였어요. 자, 에스타르 동사. 우리가 이제 앞강에서 에스타르 동사는 뭐 일시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그리고 위치 표현할 때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역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좀 전에 I 같은 경우는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 그래서 뭐뭇이 있다, 뭐뭐가 없다를 표현을 했으면 이 에스타르 동사는 특정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대상의 위치를 표현할 때 에스타르 동사를 써요. 이제 보통 에스타르 동사 뒤에 위치 부사 혹은 위치 전치사구, 자, 이런 것들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표로 다시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건데요. 왜 이런 것들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특정해야 되니까. 특정한 대상의 위치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뭐이 뭐뭐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아이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데요. 아이는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유무라면 이 에스다로 동사는 특정한 대상의 위치를 표현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로 올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뭐, 나, 너, 그, 그녀, 우리들, 이런 인칭 대명사들. 이런 거 특정한 거잖아요. 특정한 대상이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올수 있고. 아니면 이제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 뭐, 나라도 될수 있고, 뭐, 누구, 환, 뭐, 이렇게 사람도 될수 있고, 고유 명사가 올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뭐, 소유사를 동반하거나, 지시사를 동반하거나, 정관사를 동반하는 명사가 주어로 올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라서 그래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No estás en casa? 라고 물었어요. 자, estás, 동사를 보니 누가 주어예요? tú, 너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너 집에 없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Dónde está Panamá? 자, 바나마는 국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마는 고유명사죠. 바나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사를 동반한 명사가 주어가 된 경우네요. Mis amigos입니다. 특정한 대상이죠. 나의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요? 영화관에 있다. 란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주어로 지시사를 동반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ese abrigo está en mi habitación이라고 했어요. ese abrigo. abrigo는 외투란 뜻이거든요. 근데 ese가 붙었으니까 그 외투. 자, 특정한 대상이 되죠. 그 외투는 어디에 있어요? 내 방에 있다가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donde está el mapa? 자,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입니다. 마빠는 지도란 뜻이죠. 그래서 그 지도 어디에 있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에스다르는 특정한 대상의 위치 표현할 때 주어로는 이런 형태가 올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와 에스다르 동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맞은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빈칸이 먼저 나왔고요. Huevos en el frigorífico라고 했습니다. Frigorífico 하면은 냉장고란 뜻이고요. Huevo는 네, 달걀이란 뜻이죠. 자, 냉장고에 달걀이 뭐가 들어갈까요?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죠? 맞아요. I가 되는 거죠. I huevos en el frigorífico가 돼요. 달걀의 존재 유무를, 그러니까 불특정한 대상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arta pincan en la escuela. Escuela는 학교죠. 그래서 Marta는 학교에, 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estar 동사 들어가겠죠. estar 동사의 3인칭 단수 변화요. 자, 고유명사죠. Marta는 학교에 있다. 라는 뜻이 되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os cuadernos. 그 다음에 빈칸 sobre la mesa. table sobre. 뭐뭐 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Los cuadernos. 공책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공책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니 están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 맞으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풀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I와 estar 동사의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부정사를 본다고 했습니다. 부정사는 다시 부정대명사 그리고 부정형용사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표로 역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

사람도 되고 사물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어미탈락 형용사에서 이렇게 좀 봤었죠. 예,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뭐 some, any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알기에 나이 fuera 라고 물었어요. fuera는 밖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밖에 누군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I 알기엔 누군가 있나요? 거기 밖에. 가 되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 algo interesante en la tele. 자, tele는 TV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V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guna de vosotras tiene el diccionario?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예요? vosotras, 너희들이죠. 너희들 중 누군가 dictionario, 사전을 가지고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또 설명 잠깐 했지만 우리 어미탈락 형용사 그 기억을 소환을 하시면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이제 오 탈락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형태가 오가 탈락되면서 띨대가 찍힌다 네, 이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적용된 겁니다. No tengo ningún problema 하면은 뭐예요? 나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Problema, A로 끝났지만 남성이죠. El problema. 그래서 ningún이라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 algún aula libre 라고 했죠. 자, libre는 빈이란 뜻입니다. aula는 교실이란 뜻이 돼서 빈 교실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aula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있는 아로 시작되는 여성 단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알구노도 역시 오가 탈락된 알군의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띨대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설명을 할 거냐면요. 우리 부정 대명사 있잖아요. 이 부정 대명사가 명사를 수반할 경우에는 전치사 대를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odavía queda algo de carne. 자, algo라는 부정 대명사가 carne라는 명사를 동반할 경우 대를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Todavía 아직까지라는 뜻이죠. 아직까지 고기가 남아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Ninguno de estos pantalones me gusta. 그래서 이 바지들 중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대를 쓰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뭐 nadie nada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문 뒤에 오게 되면 no 없이 전체 부정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 no baila nadie en la fiesta. fiesta는 파티란 뜻이죠. 그래서 파티에서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no 동사 그다음에 nadie 이렇게 온 거를 nadie를 앞으로 빼게 되면 nadie baila en la fiesta no가 없죠? 근데 이제 부정문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파티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보시면 no necesito nada. 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문장이죠. 자, 요거 nada를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no가 없어지면서 nada necesito. 하지만 뜻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부정사 정리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알고와 나다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와 나다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anuel está algo enfermo últimamente. 라고 했어요. 그럼 마누엘은 알고

enfermo입니다. enfermo 하면은 아픈이란 뜻이죠. 근데 이 algo가 이렇게 앞에 쓰였으면 이 algo는 부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누엘은 약간 아프다, 최근에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lgo는 뭐와 바꿔 쓸수 있을까요? 조금이란 뜻인, 맞아요, un poco와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엘 está un poco enfermo. 나 마누엘 está algo enfermo. 같은 뜻이에요. 네,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ada인데요. Este libro no es nada interesante. 자, 이렇게 되면 이 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재밌지 않다. 조금도 흥미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뭐뭐 않다. 조금도 뭐뭐 않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적 용법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전치사 N에 대해서도 같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치사 N도 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전을 찾으시면 저희가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요한 용법들만 좀 많이 쓰는 용법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전치사 N도 문장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언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Julia nació en Caracas 라고 했어요. Julia는 nació. 자, nacer 하면은 태어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Julia는 태어났다. 어디서? Caracas. 그래서 여기서 N은 장소의 N입니다.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Caracas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도죠. 그래서 Caracas에서 태어났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Mis padres se casaron en 1995. 해서, 나의 부모님들은, 이란 뜻이에요. 나의 부모님들은 결혼하셨다. Se casaron이니까. 언제? 1995년에. 해서, 이렇게, 년을 나타내거나, 뭐 여긴 안 나왔지만, 뭐, 달, 계절.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전치사 N을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나의 부모님들은 5월에 결혼하셨다라고 하면은 Mis padres se casaron en mayo라고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계절이야. 그래서 봄에 결혼하셨다. 그러면 Mis padres se casaron en la primavera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용법 볼게요. Volvemos a casa en taxi라고 했어요. 자, volver 돌아오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집에 돌아왔다. 돌아온다. 자, 뭘로? En taxi. 택시를 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강에서 뭐 교통수단 표현할 때 전치사엔 다시 볼 텐데요. 이게 수단, 방법 등을 나타낼 때 N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통수단 표현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erminé el trabajo en una hora. 라고 했어요. Terminé. Terminar. 끝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을 끝낸 거예요. En una hora, 한 시간 내에 해서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보시면 ¿Cuáles son los países en desarrollo? 그러면은 desarrollo가 발전 중인 나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행을 나타낼 때 그래서 발전 중인 나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N을 쓸수 있고요. 여섯 번째 문장 보시면 El niño sale a la calle en pijama. 자, 피자마는 잠옷, 파자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리에 나왔다란 얘기죠. 뭘로 나온 거예요? 파자마, 잠옷 차림으로 라는 뜻이 돼가지고 이런 옷차림 같은 거 얘기할 때또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Pablo es muy bueno en deportes. 해서 파블로는 매우 잘한다라는 뜻이겠죠. 매우 좋다라는 뜻이니까 뭐에 있어서 운동. 운동을 매우 잘한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네, 전치사 N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워야 할 내용 중에서 무려 세 가지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의 용법, 그리고 부정사, 그리고 전치사 N까지 쭉 봤네요. 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는 시간 하기 전에요. 하나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요, 우리 수단 표현할 때 전치사 N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뒷강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요.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라는 표현할 땐 전치사 N을 보통 동반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두 경우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prefiero ir a pie porque el metro no me gusta. 해서, 나는 걸어서 란 뜻입니다. a pie 하면 걸어서 란 뜻이에요. 나는 걸어서 가는 걸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란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antes la gente iba a caballo. antes 전에, 옛날에, 전에는 la gente, 사람들이 말을 타고 라는 표현입니다. 아까봐요. 말을 타고 다녔다라는 뜻이 돼요. 되셨나요? 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화 어떤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봤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의 유래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원래 이 아메리카 대륙은 크리스토발 콜론이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 자체는, 아메리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이탈리아 사람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했지만 또 도착했지만 이름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에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따왔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요거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는요, 사실 앵글로색슨 아메리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들,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주민을 명칭하는 게한두개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인디헤나가 있고, 인디오가 있어요. 아,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칭하는데요. 인디헤나는 원주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럼 왜 인디오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디오랑 혼용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콜럼버스는 처음에 여기가 어딘 줄 알았다고요?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인디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게 지금까지 이렇게 혼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디헤나 혹은 인디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메스티소가 있죠. 메스티소는 혼혈이란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백인 남자와 원주민 여성 간에 나온 그 혼혈을 이제 메스티소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좀더 광범위하게 그 메스티소의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어떤 것이 있냐? 그건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특별하죠? 예.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은 과달루페 성모 그림입니다. 이 과달루페 성모는 누구냐면 멕시코와 이 라틴 아메리카의 수호 성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메스티소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가톨릭으로 대량 개종하는 데 굉장히 이바지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네, 성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쉬었으니까 디알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문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와 글로리아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엄마가 Hola, hija, estoy en el centro라고 하죠. 안녕, 딸. Estoy en el centro. Centro는 시내. 여기서는 시내란 뜻으로 쓰였죠. 중심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내가 시내에 있어. Tienes hambre? 자, tener hambre 하면은 배고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배고프니? 그러면서 en la cocina. cocina는 부엌이란 뜻이죠. 부엌에 hay sopa de pollo. 자, pollo는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수프와 그리고 un plato de spaghetti. 그래서 스파게티 한 접시가 있다. 자, 계속 ha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ambién hay fresas.

젤라도,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딸기와 아이스크림도 있어. 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주네요. 이니 글로리아가 Gracias, mamá. 고마워요, 엄마. ¿Y dónde está Vicente? 근데 비센테는 어디 있어요? 자, estar 동사 용법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tu hermano está en el bar del tío Andrés 라고 하죠. 너의 오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에 있어. 안드레스 삼촌 바에 있어. Hoy come ahí con algunos amigos. 오늘 거기서 점심을 먹어. 몇몇 친구들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는 누구누구와 란 뜻이에요. 아, sí. 아, 그래요. Por cierto, mamá. 자, por cierto 하면은 화제의 전환입니다. 그건 그렇고 란 뜻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엄마. ¿Dónde está la caja de chocolates? 초콜릿 caja, 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계속 아이와 에스더로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고요. 자, 왜 찾을까요? Necesito preparar algo para la profesora de piano.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피아노 선생님을 위해서. Mañana es su cumpleaños. 내일이 그녀의 생일이거든요. 선생님 생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Está encima del frigorífico. 어디에 있어요? 그 초콜릿 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Encima de, 뭐뭐 위에 란 뜻입니다. 냉장고 위에 있어. ¿Cuántos años cumple la profesora? 나이 묻는 표현 우리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선생님이 몇 살이 되시는데? 51. 자,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숫자를 볼 건데요. 51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딸과 엄마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아이와 자, 에스타르 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 이런 것들, 전치사, 이런 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예문과 디알로그에서 나왔었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전치사 구에 대해서 한번 쫙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저랑은 여러분 예습하셨을 테니까 뜻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기, 아이, 아지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 라는 뜻이죠. 자, 아리바 위에, 위쪽에, 아바호 아래쪽에, 아래에 라는 뜻이죠. 3번, 엔 하면 뭐뭐에 라는 뜻이고, 소브레 하면은 뭐뭐 위에 라는 뜻입니다. cerca de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 lejos de 하면은 뭐뭐 멀리에 라는 뜻일 거고요. encima de 하면은 뭐뭐 위에, debajo de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죠. dentro de 뭐뭐 안에, fuera de 뭐뭐 밖에 라는 뜻. alrededor de 뭐뭐 주위에 라는 뜻이죠. delante de 하면은 뭐뭐 앞에. 그리고 enfrente de 하면은 뭐뭐 정면에 혹은 뭐뭐 맞은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detrás de 뭐뭐 뒤에 라는 뜻입니다. al lado de 아까 봤죠? 뭐뭐 옆에 라는 뜻이고 junto a 하면은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뭐 바로 옆에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alla derecha de 뭐뭐 오른쪽에 alla izquierda de 뭐뭐 왼쪽에 라는 뜻이고 entre A, E, B 하면은 A와 B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뜻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적용된 문장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문을 6개 드러놨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quí hay una mesa, una caja y un perro. 자, 여기 테이블과 상자와 강아지가 있다. 맞죠? 네. 두 번째 문장. El perro está debajo de la mesa. 자, 강아지는 debajo de, 뭐뭐 아래에 란 뜻이죠. 테이블 아래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El perro está fuera de la caja. 이번에 fuera de. 뭐뭐 밖에 란 뜻이죠. 강아지는 상자 밖에 있다. 네, 역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la caja está a la derecha del perro. 상자는 강아지 오른쪽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a mesa está a la izquierda del perro. A la izquierda de니까 뭐뭐 왼쪽이죠. 테이블은 강아지 왼쪽에 있다. 마지막 문장. El perro está entre la mesa y la caja. 강아지는 테이블과 상자 사이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봤었던 장소 전치사 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문장을 통해서 살펴봤네요. 어렵지 않고요. 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교내고사 출제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수능 출제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과 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해보는 건데요. 자, 요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종종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어디서 왔다 정도는 아셔야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전치사 아와 남성 정관사 L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아와 남성 정관사 L이 만나면 항상 LR이라는 축약형을 쓰게 됩니다. 풀어 쓰지 않아요. 축약형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de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el은 뭐와 뭐가 만난 걸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전치사 de와 남성 정관사 L이 만나면 그때는 del이라는 축약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장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guitarra está al lado del teléfono. 자, al lado del이 된 거죠. 그래서 기타가 어디 옆에 있어요? 전화기 옆에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드리고 두 번째 문장. El coche es del señor Fernández. 해서 그 자동차는 누구 거? 이거 세르 대용법 나왔네요. 자, 누구 거죠? Fernández 씨 거다. 그래서 역시 del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축약돼서 쓰인 거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표 하나 달렸는데요. 만약에 국명일 경우에는 축약을 안 하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Vamos a viajar a El Salvador. El Salvador은 국가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El Salvador로 여행 갈 것이다. 아,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알과 델의 용법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위도 알아두시면 좋죠. 동서남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북은 norte, 그 다음에 남은 sur, 서는 oeste, 동은 este 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문장에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Granada está en el sur de España. 자, 그라나다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라나다는 스페인의 남쪽에 있다.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문장. El tren va en dirección oeste. Dirección. Dirección이 주소란 뜻도 있지만 방향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oeste니까 서쪽 방향이겠네요. 그래서 기차는 서쪽 방향으로 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위 어휘가 쓰여진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소문자로 써요. 그런데 대문자로 쓸 경우가 있죠. 뭐 고유명사의 일부거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 북한, 남한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때 Corea del Norte 혹은 Corea del Sur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Norte와 Sur는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Corea del Sur.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orea del Norte, 북한. 자, 이럴 때는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숫자 31부터 100까지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 나와 있고요. 30은 30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부터 100까지 지금 정리가 돼 있고 30일부터

0: 39까지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눈에 익히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16에서 29는 축약형으로 쓰입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16은 dieciséis, 뭐22 veintidós, 그다음에 뭐29 veintinueve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썼었죠. 축약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으면,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에서 99에 해당하는 것은 축약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이로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를 쓰고, 그리고 2를 쓰고, 1의 자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약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00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하면 cien 혹은 ciento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cien은 언제 cien이라고 하죠? 맞아요. 100이라고 그 자체를 얘기할 때 cien 하고요. 또, 명사 앞에서 cien 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수 형용사로 쓰일 때. 그래서 뭐 cien libros 100권의 책. 뭐 백송이의 장미 cien rosas.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자, 또 하나 언제? 자기보다 큰수 앞에서. 자, 그때 이제 cien 이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0만이라는 표현을 할때 cien mil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반면에 cien 또는 언제 쓰느냐? 이거는 자기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수 앞에서는 cien 또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La escritora recibe 100 cartas cada día. 자, 그 작가는 recibir죠? recibe, 받다라는 뜻이 되죠. 받는다. 100 cartas. 그러니까 carta는 편지예요. 그래서 100통의 편지를 받는다. cada día, 매일이라는 뜻이 되죠. 확인하셨고요. 100. 명사 앞에서 100이라는 형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e bolso vale 100 euros y aquel 190. 여기 다 들어왔네요. Este bolso 하면은 이 핸드백은 얼마예요? 100 euros. 100유로다. 그리고 저거. 그러니까 저 핸드백이죠. 저 핸드백은 얼마예요? 190이다. 그래서 90은 100보다 작죠? 그러니까 ciento라는 형태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건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이건 본인 보다 작은 수, 그래서 ciento의 형태를 갖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ay 160 sillas en la sala. 그럼 뭐예요? 홀에는 160니까 160개의 의자들이 있다 라는 뜻. 60, 자기보다 작은 수죠? 60이니까 ciento의 형태. 마지막 문장. Ella vive en el número 108 de esta calle. 자, 그녀는 산다. 이 거리 몇 번지에 사는 거예요? 108. 108번지에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보다 작은 수 앞에서 ciento의 형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재 5강의 내용을 전부 마무리해봤습니다. 저 어떠세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4강과 5강의 수능 실전 문제를 같이 풀이하는 날입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날에는 예습을 반드시 해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12강에서부터 14강까지는 동물자원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2강 오늘은 동물의 그러니까 가축의 품종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이 세 개 그러니까 동물자원의 12, 13, 10강 중에 14강 중에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항 중에서도 그렇게 그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13강이 조금 더 어렵고 14강이 동물의 질병이 식물병 질병하고 해서 농업기초기술에서는 아마 최고 난이도를 보이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동물, 가축, 가축에 대한 종류. 가축에서도 세 가지예요. 가축은 닭, 돼지, 소 가축이에요. 애완견은 반려견, 애완견에서 가축으로 치지 않습니다. 용어를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가축은 우리 세 가지만 할 거예요. 닭, 돼지, 소. 이 세 가축의 품종을 구분하고 품종별 특성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애완견 품종을 구별을 하는데 애완견도 우리나라 토종견이 있고 외국산 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 토종개를 많이 길러요? 외국개를 많이 길러요? 외국개를 훨씬 많이 기르죠. 그러니까 애완견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 토종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한 3년 쭉쭉쭉 나왔어요. 6월, 9월 번수, 6월, 9월 번수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견 자체가 마리수 종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식상해지는 거죠. 식상해져.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 품종 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 품종 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개들. 그러니까 전국 연합 고사라든지 평가 문항이라든지 외국 개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산 품종의 개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개들. 뭐가 있죠? 말티즈나 퍼그, 시추, 푸들, 뭐 이제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애완견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축부터 들어갑니다. 가축, 닭, 돼지, 소. 품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닭의 특성이에요. 닭은 조류죠. 조류. 꿩과에 속하는 중형 조류입니다. 달걀과, 달걀은 닭 알에서부터 나온 말인 거 알죠? 달걀과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입니다. 가금이라고 돼요. 가금요. 닭은 현재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야생종을 가축화해서 가축화한 새이고 기원전 6세기, 7세기부터 사육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취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취소. 조류에서 암컷이 둥지에 앉아서 알을 품는 포란과 부화된 병아리를 기르는 육출을 해요. 육출하는 모성 행동입니다. 닭은 취소하는 동안에 휴산합니다. 그러니까 닭은 취소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을 품거나 병아리를 돌볼 때는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닭을 기르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물론 애완용으로도 기를 수 있으나 닭을 기른 이유는 첫 번째 알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고기를 생산하든지. 근데 고기를 생산하는 닭은 괜찮은데 알을 생산하는 닭이 알을 품기 시작해서 알을 낳지 않으면 그쵸, 농장에 피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성이 없는 닭들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누성. 마누성은 깃털 성장이 느린 반성 유전지로 병아리 성 감염병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마누성. 깃털이 성장이 느린 거에 마누성이에요. 자, 산란계 품종 보겠습니다. 크게 닭을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산란계, 그리고 육계, 그리고 산란도 하면서 살도 잘 찌는 그런 그 난육 겸용종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산란계는 레그온, 미네로카, 안코나, 햄버그 대표적인 산란계예요. 그 가축의 품종에 올 때는 꼭 같이 외워야 될게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레그온, 그리고 안코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레그온하고 앙크나를 먼저 갈게요. 레그온은 귓뿌리 정강이 깃털이 흰색입니다. 레그온 흰색. 앙코나는 깃털이 흑반이고 꼬리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두 개. 레그온은 취소성이 없어요. 그리고 방사에 적합해. 앙코나는 성질이 날카롭고 잘 놀라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레그온이 낫겠어요? 앙코나가 낫겠어요?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레그온이 낫겠죠. 자, 다음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헛뼈시고 고기 수염이 길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추위에 약하고 수정력과 부하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원산지의 햄버그. 장미배추고 다리는 청색이고 애완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행동과 성질이 활발하고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원산지를 꼭 알아주세요. 자, 달걀의 중량 규격에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왕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무게에 따라 이렇게 등급을 구분을 합니다. 자, 다음 육계. 고기 생산에 알맞도록 개량된 닭이죠. 살이 잘 찌는 닭이에요. 자, 중국의 코친. 몸집이 크고요. 깃털이 조밀합니다. 취수성이 강하고 체질이 강건하고 추위에 잘 견딥니다. 만숙종이고요. 영국의 코니시. 날개와 정강이가 길이가 짧고 가슴이 발달했습니다. 도체율이 높고 만숙종이고요. 오골계, 오골, 까매요. 검은 오, 골, 뼈가 까매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오골계. 채조직에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다리, 피부, 뼈까지 까맣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다섯 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품종과 비교적 신경질적이고 잘 놀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토종닭. 한국 토종닭이니까 원산지가 우리나라겠네요. 대한민국. 헛뼈시고 고기 수염이 깁니다. 취소성이 강해서 모계로 적합하고 육질이 좋아서 육계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몸이 가볍고 잘 날고 성질이 활발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계란을 주로 생산하는 산란계 품종, 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육계 품종, 그리고 어느 정도 알도 낳고 어느 정도 살도 잘 찌는 난육 겸용계 품종. 원산지가 다 미국이네요. 미국. 그쵸? 플리머스록, 로드 아일랜드, 뉴 햄프셔 등이 있습니다. 형태 특성, 사육 특성은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그래서 품종이 올 때는 뭐뭐를 해라? 원산지를 꼭 알아라. 원산지를. 산란계 4개. 그렇죠? 육계 4개. 그리고 난육 겸용계 3개인데 원산지가 다 미국이에요. 문제에서 난육 겸용계를 두고 얘가 플리머스냐, 로드 아일랜드냐, 뉴햄프셔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아시죠? 자, 다음 돼지 가겠습니다. 돼지. 돼지의 특성. 일단 형태적 특성으로 보면 돼지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고 해서 막 10cm, 20c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돼지 껍데기 먹잖아요. 껍데기. 사람 피부보다 훨씬 두껍죠. 껍데기가 1, 2mm고 모근이 큽니다. 구멍이 큽니다. 귀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주저앉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늘어진 것도 있습니다.
생리적 특성으로 보면 다산성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다육성 잘 커요. 잡식성 초식 육식 다 합니다. 자, 심리적 특성, 굴토성, 마찰성, 청결성, 후퇴성, 군집성 있습니다. 자, 심리적 특성, 굴토성은 땅을 파요, 땅을. 이게 그 사육되기 전에 풀뿌리 캐먹는 습성이 남았어요. 풀뿌리를 캐먹을 때 흙도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 흙 속에 무기 양분이 있어요. 무기 양분. 대표적인 게 철분. 조금 이따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돼지는 철분 주사를 꼭 맞아야 돼요. 워낙 빨리 크는데 철분을 그만큼 어미 젖이나 이런 걸로 공급받기가 철분이 작아요. 그래서 철분 주사를 다시 맞아야 돼.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돼지는 철분 주사를 맞지 않아도 빈혈이 오거나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굴토성으로 그 식물 뿌리 파먹을 때 흙도 같이 먹으면서 철분을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게 됐어요. 굴토성. 다음 청결성. 우리가 아는 돼지는 굉장히 더러워요. 그렇죠. 온몸에 똥도 묻히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있고, 그렇죠. 먹는 곳과 자는 곳 그리고 배변하는 곳이 같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근데 왜 돼지가 이렇게 더럽다고 각인이 됐느냐. 돼지는 한 가지를 목적으로 사람이 길러요. 뭐 돼지 젖을 먹진 않죠. 돼지가 알을 낳지도 않고 오로지 고기예요. 그럼 고기를 많이 생산하게 하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료를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사료를 잘 주워야 돼요. 그러려면 무언가 먹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면 운동량이 늘어나 버리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좁게 길러요. 좁게. 그러니까 원래는 먹이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먹는 장소와 배설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동물인데 그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그 장소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나 원래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다음 마찰성. 돼지는 다리가 참 길죠. 꼬리가 참 길고. 그런가요? 돼지는 다리도 짧고 꼬리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 옆구리 같은데 모기가 물었다. 그럼 긁을 수가 없어. 소 같은 경우야 꼬리로 치든 아니면 뒷다리 올려서 긁든 하는데 돼지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가서 마찰을 해야 된다. 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문질러요. 마찰식은 그게 마찰성이고. 후퇴성. 돼지는 위 앞에서 잡아당기면 뒤로 가려는 성질이 정말 병적으로 세요. 어느 정도로 세냐면 앞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면 돼지가 뒤로 가려고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웬만한 칼로 째도 계속 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본능이 셉니다. 이 후퇴성을 이용해서 보종한 후에 뭐 작은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아니면 주사를 놓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군집성. 돼지는 혼자 살지 않아요. 모여 살아요. 서열이 있습니다. 보통 서열이 있는 동물들이 똑똑해요. 군집성. 이게 돼지의 심리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의 품종. 크게 6개가 있네요. 전 세계 여섯 가지 뿐일까요? 6개? 아니죠.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교과서,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6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품종일 때 뭐 외우라고요? 원산지. 자, 랜드레이스 덴마크 원산지예요. 덴마크 하나, 영국 둘, 미국 둘, 한국 하나예요.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화이트는 비슷합니다. 둘 다 흰색인데 굉장히 커요. 뭐가 좀 다르냐면 귀가, 랜드레이스는 앞으로 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라지 화이트는 귀가 이렇게 좀 더 서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고 능력을 보면 산자수, 한 배에 나는 새끼의 수가 10에서 13도. 물론 지금 이거보다 높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돼서 그렇지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5, 17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증체량, 살이 찌는 하루에 1kg 가까이 살이 쪄요. 이렇게 빨리 큽니다. 랜드레이스 피부병에 약하고 다리가 약해요. 번식 능력과 포호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엄마 돼지로 많이 사용하죠. 라지 화이트도 한 배 새끼 수와 비율량이 많아서 포유 능력이 우수합니다. 둘 다 엄마 돼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새끼 낳은 돼지로. 덴마크 랜드레이스, 영국 출신의 라지 화이트, 대역구시라고도 합니다. 또
영국 출신의 버크셔. 버크셔. 그 검은색 돼지. 뭐, 그러니까 제주 돼지 옛날에 나왔던 그 제주 돼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재래종이 아니고 재래종 말고 시골에서 길렀던 검은색 돼지는 대부분 버크셔라고 보면 돼요. 영국이 원산지인 버크셔와 검은 돼지입니다. 검은 돼지. 그런데 사지, 다리 끝, 꼬리 끝, 그리고 코끝, 주댕이 끝이 여섯 군데. 그러니까 다리가 네 개, 그렇죠? 네 개, 그리고 꼬리 끝, 앞쪽에 그 이쪽 코끝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여섯 군데가 하얗다 그래서 별명이 600돈입니다. 600돈. 여섯 군데가 하여 600톤. 산자수는 7에서 9도, 일일 증차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수에서 보면 어떤 걸 키우겠어요? 당연히 이쪽을 많이 키우겠죠. 엄마 돼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보크죠. 성질이 온순하고 체질이 강건 하나, 성장이 늦어요. 성장이 늦으면 사료를 그만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의 원산지인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털색이 다홍색, 적 갈색이에요. 한 가지 색깔 되어 있죠. 산자수 10도 내, 그러니까 랜드레이스나 라지아이토보다 작습니다. 근데 증체량이 좀 빨라요. 그리고 듀록은 엉덩이 부분이 잘 발달되었고, 요 최근에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듀록 전문 농장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고기 맛이 우수합니다. 다음 햄프셔. 햄프셔는 검은색인데 가슴 부분에, 지금 선생님 어떻게 딱 이런 거네요. 가슴 부분에 이렇게 흰 띠가 둘러져 있어요. 본의 아니게 좀 옷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10에서 30cm의 흰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자, 강건하고 도체 품질이 우수하고 주로 비육돈 생산 때 씨돼지, 아빠 돼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빠 돼지로. 자, 한국 재래종 검은색 돼지고 얼굴이 길어요. 그리고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가축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잘안 커요. 증체율이 작아. 하루에 1kg씩 쪄버리는데 그렇게까지 찌지는 못해요. 그렇게까지. 산자수도 6에서 8도. 한번 낳을 때 새끼 숫자도 다르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서 적게 낳은 새끼들이 잘 크지도 않아요. 한국 재래종. 대신에 우리나라 토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죠. 그리고 더위보다는 추위에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 품종. 원산지 덴마크 랜드레이스, 영국의 라지 화이트 버크셔, 그리고 미국의 듀록 햄프셔, 우리나라 한국 재래종.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자, 잡종강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종강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종과 순종을 교별하면 거기서 나온 새끼들은, 약간 장애를 가진 그런 새끼들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잡종강세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을 교배를 시키면 그첫 번째 대는 서로의 양쪽이 장점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현상입니다. 잡종 1세대가 부모보다 형태, 내장, 다산성 등 유형에서 훨씬 뛰어난 형질을 나타내는 현상, 잡종강세. 돼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해요. 고기형, 가공형, 지방형. 무슨 말이냐? 고기형은 말 그대로 지방보다는 고기가 좀 많은 역할. 로인이 두껍고 베이컨이 좁고 지방이 얇아요. 고기, 살코기 자체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듀록, 햄프셔, 대형 요크셔가 고기형입니다. 가공형은 뭐가 많아? 햄, 베이컨, 삼겹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길어요. 베이컨이 많아요. 랜드레이스가 이렇고. 지방형은 고기, 그러니까 이 듀록, 햄프셔, 요크셔, 랜드레이스보다 지방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육보다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중소형 돼지 전체적으로 살이 많고, 목과 어깨 부위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다리가 짧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크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 볼까요? 소. 소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예요. 고기를 얻느냐, 젖을 얻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 중에서 한우는 약 2000년 전부터 사육되어 온 우리나라의 고유의 품종이고, 소는 전 세계적으로 천여 품종, 1000개가 넘어요, 품종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품종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젖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젖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젖소는 이놈.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홀스타인입니다. 소는 다른 품종은 몰라도 이두 마리는 한국의 한우,

한국의 한우, 고기소, 젖소, 네덜란드의 홀스타인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일단 젖소부터 보죠. 소를 공부할 때는, 소를 외울 때는, 소가 지금 총 다섯 마리잖아요. 다섯 마리인데, 젖소가 다섯 마리인데, 기준을 일단 홀스타인부터 공부를 해요. 홀스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고, 털 색깔이 흑백색이에요. 검은 반점, 흰 반점, 흑백색, 검은색, 흰 게, 이게 50%씩 된게 좋은 소입니다. 산유량이 7,000kg입니다. 1년에 7,000kg의 우유를 생산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지금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지금 이것보다 많죠. 7,000kg보다 많습니다. 젖소 중에 가장 많은 산유량, 가장 많은 양의 젖을자예요. 유지율. 홀스타인의 젖에는 약 3.5에서 4%의 지방이 있습니다. 적응력이 강하고 더위에 약하고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홀스타인. 자, 이 홀스타인을 외우고 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외워요. 자, 젖이, 건지 둘다 영국종입니다. 영국종. 젖이는 회갈색, 담갈색. 건지는 담황색, 적광색. 색깔이 좀 다르죠. 근데 산유량 보세요. 산유량. 산유량이 1년에 4,000에서 5,000. 이것도 4,000에서 5,000. 비슷하네요. 그런데 유지율. 유지율이 홀스타인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5에서 5.5%. 유지율이 높으면 가공식품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유지방이 많으니까. 유지율.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인 에어셔. 산유량이 3,500에서 4,500. 가장 적죠. 유지율은 홀스타인이랑 비슷해요. 여기죠. 다음 스위스가 원산지인 브라운 스위스. 산유량이 4,000에서 5,000, 유지율이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자, 젖소 품종 5개입니다. 네덜란드 홀스타인, 영국의 저지건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어셔, 스위스의 브라운 스위스. 5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홀스타인. 어디가 원산지라고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원산지고 흑백의 문제가 뚜렷합니다. 흑과백의 비율이 50대 50인 게 이상적입니다. 암소, 성우는, 다큰 암소는 500에서 750kg. 숫소는 800에서 1톤까지도 나갑니다. 자, 유지율은 우유 속에 들어가 있는 지방의 함량으로 홀스타인은 3에서 5%가 아니고 3.5에서 4%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소에서 보면 낮은 건 3%, 높은 건 5%까지 유지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고기소입니다. 고기소도 다섯 마리네요. 고기소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한우죠, 한우. 우리나라 한우. 자, 털색은 황갈색. 그렇죠, 황소 그러죠, 황소, 황갈색.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체형은 체고에 비해서, 키에 비해서 다리와 체장이 길어요. 고기소가 그렇죠. 앞가슴이 발달합니다. 수컷은 650kg, 암컷은 550kg. 조그맣고 홀스타인에 비하면 수컷은 650kg, 홀스타인은 큰건 1톤까지 나갔잖아요. 그렇죠. 도체율은 50에서 55%. 도체율이 뭐냐? 원래 생체 체중에서, 살아있을 때 몸무게에서 얘를 도축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부위, 살코기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0kg짜리가 아니고, 만약에 500kg짜리 숫소를 도축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반이니까 250kg 정도의 고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육 특성은 체질이 강건하고 온순해서 사육 관리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와 해리퍼드가 있어요. 자,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는 없네요. 뭐가? 뿌리. 무각종입니다. 무각종. 소는 당연히 뿌리가 있는데, 없어요. 에버딘 앵거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수컷은 770에서 800kg. 암컷은 550에서 600kg. 도체율은 65에서 67%.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소를 도축을 해도 한우보다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성장이 빠르고 방목이 적합합니다. 고기 맛이 우수하고요. 해리퍼드, 젓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얼룩소입니다. 수컷 850, 암컷 650에서 670 정도입니다. 됩니다. 다음은 샤롤렛. 프랑스가 원산지이고 흰색 소예요. 수컷은 1톤이 넘어가네, 1톤이. 암컷은 700에서 800. 도체율도 65%예요. 근데 고기 맛도 괜찮은데 난산율이 없습니다. 난산율이.

다음 인도 브라만이라는 품종입니다. 털색 회백색 남적색인데 체형 보면 어깨에 혹이 하나 있어요. 혹이. 인도에서 나오는 소를 보면 대부분 등에 혹을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다 브라만입니다. 수컷은 800에서 830kg, 육질이 떨어집니다. 성질이 거친 편이고요. 더위나 외부 기생충에는 강합니다. 자, 고기소 다섯 가지. 한우, 에버진 앵거스, 해리퍼드, 샤롤레, 브라만. 한국의 한우, 영국의 에버딘 앵거스 해리퍼드, 프랑스의 샤롤레, 인도의 브라만 다섯 가지 되겠습니다. 자, 한우 보겠습니다. 한우. 대표적 한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 한우도 털 색깔이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어요. 하얀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빛이 뭐랄까 좀 무늬가 있는 건 칡소라고 합니다. 칡소 들어봤죠? 칡소. 울릉도에서 지금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칡소. 하얀색 소도 있고 흑우도 있습니다. 근데 칡소나 흑우 배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많이 도축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로 있던 게 이제 충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살아남았던 황소. 있고 여기는 많이 도축이 돼서 많이 없다고 요즘에 다시 개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유구의 체형적 특징이 있죠. 유구. 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체형적 특징.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어깨 부위하고 앞 가슴, 그리고 뒷다리 부위에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게 다 살이니까. 자, 유육 겸염종. 살도 어느 정도 찌고 젖도 어느 정도 짜는 소. 영국의 숏트원, 데일리 숏트원, 데번종이 있고 스위스는 시멘탈종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애완견의 특성과 품종입니다. 자, 애완견의 특성. 개는 후각과 청각 발달하죠. 항문에 항문낭이 있습니다. 항문낭. 항문을 중심으로 해서 4시, 7시 방향에 주머니가 있죠. 발을 제외하고 땀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체온 조절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한번 뛰고 난 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보통 호흡이 뭐 들이마셨다 내뱉었다가 아니고 막 헥헥헥헥 굉장히 빠른 호흡을 하죠. 그걸 천속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침을 많이 흘리면서 그 호흡을 해요. 침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발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개의 수명과 임신 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명은 15년. 평균적으로 물론 요즘은 더 늦는 것 같아요. 20년 이상 가는 것도 한 번씩 보긴 합니다. 임신 기간은 63일 정도입니다. 자, 항문나, 항문 주위에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주기적으로 짜내야 됩니다. 짜내지 않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광견병, 개가 미치는 병이죠.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사람도 걸립니다. 감염 시에 동공이 확장되고 결막이 충혈, 눈이 빨개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마비가 나타나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는 있으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발병되면 치사율 100%인 질병, 광견병. 하지만 제2종 감염병, 1종이 아니고, 왜냐하면 백신이 워낙 잘 나와서 2종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애완견 그룹이에요. FCI라고 해서 국제애견협회에서 총 10가지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쉽도, 캐틀도, 양모리개, 소모리개. 그래서 가축을 돌보기 위한 견종으로 보더컬리, 저먼 셰퍼드, 웰시코기, 펜브로크 등이 있습니다. 자, 핀셔, 슈나우저. 경호할 때 쓰는 건, 경비할 때 쓰는 견, 구조할 때 쓰는 견, 그런 견종입니다.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세인트 보나드, 슈나우저인데 큰 애, 자이언트 슈나우저, 복서, 불독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테리어 그룹, 테리어 종만 되어 있어요. 테리어는 보통 이제 굴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애들을 이제 테리어라고 그러는데, 굴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니까 성질이 어떻게 해서 성질이 굉장히 난폭? 난폭? 지저분? 뭐 그래요. 하여튼, 테리어들은 굉장히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불테리어라고 하죠. 불테리어. 불자가 황소예요, 황소. 내가 한번 화가 나면, 우리들 말로 빡치면, 갖다 때려 박아요. 이마에서 피날 때까지, 불테리어. 그만큼 성질이 굉장합니다. 자, 닥스훈트. 닥스훈트만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놨어요. 4그룹. 스탠다드, 트위니 닥터, 미니어 닥터훈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스피즈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썰매견, 조류견, 감시견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미트,

사냥감을 집어오는,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견종입니다. 리트리버나 코카스페니얼 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반려견 토이도 무언가 써먹어야지 사람 일상에 사람을 도와주는 경비용 이런 쪽으로는 전혀 쓸데가 없어요. 전혀 쓸데가 없는 게 반려견 토이독은 생긴 게 특이하거나 귀엽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용 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티즈, 치아와 비숑불대 시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개들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들 굉장히 빠릅니다. 눈으로 보고 뛰는 개들이라 하운드류, 하운드류들. 자, 다음 한반도 우리나라의 애완견 토종견 진돗개 다섯 가지를 알려줄 건데요. 천연기념으로서 무조건 천연기념으로서 무조건 알아야 돼요. 천연기념으로 53호. 털 빛깔에 따라 황구, 백구, 제구호구, 네눈박이로 나뉩니다. 진돗개. 두 번째, 귀신을 보는 게, 귀신을 쫓는 게, 천연기념으로 368호, 삽살개. 중형견에 속하고요. 청흑색, 다음 황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산개. 천연기념으로 368호. 방금 나왔던 삽살개 368호. 풍산개 368호. 똑같네요. 풍산개는 북한의 천연기념물입니다.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한 사냥개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네 번째,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540호. 꼬리가 짧거나 퇴화된 게 특징입니다. 경주개 동경이. 제주개. 3000년 전에 중국에서 건너서 제주에 정착한 개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 개체수가 얼마 안 돼서 천연기까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다섯 개의 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수개. 전라북도 임실 있는 개, 현재 복원 사업 중입니다. 충견 오수개로 설화에 등장하는 개죠. 주인이 그 어디 자취집에 갔다 왔다가 그 잔디밭에 자다가 불이 났는데 옆에 그 연못 들어가서 적셔서 그 불을 껐다는 그게 오수개. 자, 불개 경상북도 영주시 인근이 원산지인 게요. 저 불자가 빨갛다고. 보통 이제 코끝이 개들이 전부 다 까만데 얘는 빨간색 특징, 눈도 빨갛고 털 색깔도 빨갛고 다 빨간색입니다. 불개 성질은 굉장히 좀 난폭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특징.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아하, 김할지 나오네요. 탄생담에 의하면 신라 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 서쪽 시림 숲속에서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농업기초 기술에서 가축이 나오면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더 확대하지 말고 가축은 세 개. 애완견 말고요. 닭, 돼지, 소 무조건 세 개. 자,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공을 보내어 알아보니 금빛의 상자 괴가 나뭇가지에 걸렸었고 이 동물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를 가져와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명한 설화죠. 그 아이가 경주김치의 시조가 되었어요. 경주김치의 시조. 그 뒤에 그 숲을 뭐라고? 계림. 치킨도 있고 그렇죠. 개자가 들어간 게 맞죠? 뭐 60개 치킨이라든지 이렇게 계림이라고 하였으며 그 신라의 국호로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 나온 건 닭이죠. 닭. 가축의 특징인데 닭의 특징을 골라라. 닭은 땀샘과 기름샘이 땀샘은 없고 기름샘은 있습니다. 머리가 작고 이가 없죠. 없습니다. 온몸에 깃털로 덮여진 않아요. 얼굴하고 정강이는 깃털이 없습니다. 뼈에는 조류로서 뼈에는 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미음과 리을로 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닭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뉘고요. 몸통에는 기낭이 있고 뼈에는 기실이 있어요. 방광이 없고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광이 없으니까 소변과 대변을 나누지 못하고 한꺼번에 깃털은 얼굴하고 정강이를 제외하고 온 몸을 감싸고 있고요. 피부에는 땀샘이 없어요. 근데 꼬리 끝부분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닭의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사진만 봐도 알겠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려견의 품종.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널리 서식화된 대한민국 토종개이다. 대한민국 토종개. 장모종과 단모종이 있어요. 단모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적은 확률, 몇만

3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요. 자, 키는 이렇고, 암컷 생김새는 장모종의 경우 온몸에 깃털로 덮여 있어요. 눈은 털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귀는 누워있으며 주둥이는 비교적 뭉툭하고 꼬리는 들려 올라가며 머리가 커서 그 모습이 사자 닮았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과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을 지닌 반려견의 이름. 살을 쫓아요. 삽살. 삽살개입니다. 삽살개. 저 삽살개. 삽살개의 특징은 자 꼬리가 터여서 없다? 꼬리가 없는 건 동경이죠. 중국에서 건너온 제주개, 북한 지방의 풍산개, 천연기념물 368호 오른령이고요. 모색과 무늬에 따라서 다섯 종류, 황구, 백구, 내눈방 이렇게 나누는 진돗개.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진돗개 53호, 삽살개와 풍산개 368호, 그리고 경주개 동경이 540호, 제주개는 아직 천연기념물로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진돗개는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삽살개는 이름 자체가 귀신을 쫓는다. 풍산개는 사냥개다. 호랑이를 때려잡은. 경주개 동경이는 꼬리가 없거나 짧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돼지의 품종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봐요. 지금 발 4개, 꼬리, 여기 주둥이 끝. 꼬리는 지금 잘라서 없는데 여섯 군데가 하얘. 뭐예요?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죠? 버크셔, 버크셔. 우리나라에서 1905년에 일본을 통해 도입됐으며 한때는 누진교배로 재래 돼지 개량이 이용되게 됐어요. 외모의 특성은 검은색의 피부와 털에 얼굴 네 다리끄며 꼬리 끝이 여섯 개 부분이 백색이므로 600종. 그렇죠? 버크셔. 버크셔에 관련된 품종의 특징. 자, 버크셔는 원산지가 어디다? 영국이다. 복당 산자수 한번 새끼를 낳을 때 가장 많이 낳는 건 랜드레이스 또는 대요크셔. 가슴둘레에 이렇게 지금 흰 띠가 있는 돼지는 미국이 원산지인 앰프셔. 엉덩이가 잘 발달돼서 고기 맛이 좋은 뷰로. 다른 돼지 품종과 비교하면 다리가 약한 덴마크가 원산지인 랜드레이스. 아시겠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하여튼 엄마 모돈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햄프셔는 아빠 돼지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고 버크셔 600돈, 듀록은 고기 맛이 좋은 듀록. 원산지 덴마크 랜드레이스, 영국의 라지 화이트 버크셔, 미국의 듀록과 햄프셔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저수품종 가에서 다, 가나 다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학생에는 젖소의 품종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젖소 품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어. 젖소예요, 젖소. 흑백색의 쇠기형 네덜란드. 영국의 다망색 적광색. 스위스예요, 스위스. 은회색 핵글색. 그렇죠. 뭐 있었어요? 네덜란드 홀스타인. 조금 아까 다망색이었죠. 회갈색, 담갈색, 저지, 다망색, 적광색, 건지. 스위스의 브라운 스위스. 착유량 가장 많고. 그렇죠. 저지, 건지는 뭐가 많다? 유지율이 높고. 스위스는 뭐, 딱히 이런 특징은, 기억할 만한 특징은 없었어요. 왜냐면 산유량도 홀스타인에 비해서는 낮고, 유지율도 저지, 건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네덜란드 원산지인 홀스타인, 영국의 원산지인 건지, 브라운 스위스가 되겠네요. 자, 홀스타인은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에요. 젖소 품종 중에. 어린애용입니다. 평균 유지율이 가장 높은 품종은 저지와 건지. 그렇죠. 지금 셋 중에서 평균 산유량, 가장 많은 양의 젖을 짜는 소는 홀스타인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젖소 품종, 가축의 품종이 올 때는 뭘꼭 외워놔라? 원산지 꼭 외워놔야 됩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해당되는 닭의 품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조그만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 원산지나 아니면 그 천연기념물 호수나 이런 거꼭 알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축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답지로 해야 되는데 얘가 체구가 적다 아니면 체질이 강건하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덜 구체적인 건 답지로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얘가 좀 의기소침해 보인다? 아니면 못생겼다? 이런 건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답지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천연기념물 호수나 아니면 원산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답지로 쓰기가 좋죠. 그러니까 정오 판단이 확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또는 이제 호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꼭 외워놓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대회에서 가야 해당되는 달걀 품종. 자, 이번 FFK 과제 발표는 닭사육으로 경영 과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왜 경영 과제를 결정을 했어 물어보니까 농업에 대한 경영도 배우고 소득도 얻고 싶어서 닭으로 수익을 만들 생각인데 어떤 품종을 사육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고민이라고. 그게 고민이야. 학교는 산란계,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집에는 고기를 생산하는 육용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자. 어느 쪽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달걀도 판매해보고 싶고, 닭의 고기도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도 잘 낳고, 고기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둘다 생산할 수 있는 산란계도 아니고, 육계도 아니고, 난육 겸용계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난육 겸용계는 원산지가 하나.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코친은 육용계죠, 육용계. 레그온, 산란계. 코니시, 육용계. 플리머스록, 난육 겸용계. 한국 재래죠. 우리나라 토종닭. 어디? 이거 고기죠? 고기. 그래서 정답은 4번, 난육 겸용계. 4번이 되겠습니다. 닭의 품종, 원산지, 이탈리아의 레그온 앙코나, 스페인의 미노르카, 독일의 햄버거, 육계에 중국의 코친, 영국의 코니시, 그리고 동남아시아 오골계, 우리나라 한국 토종닭, 미국의 플리머스록,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난육 겸용계입니다. 아시죠? 자, 다음 6번 문항 볼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의 품종, 가로 오른 것은? 소는 목적이 두 가지죠. 이 소는 원산지가 한국이네. 끝났죠, 지금. 끝났어. 한국 소가 지금 뭐, 하나밖에 없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다 한번 봅시다, 문제. 오늘은 고기소로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고기소. 고기소. 원종은 유럽종과 인도의 혼혈종이고, 과거의 일소. 그렇죠. 농사일 때 축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육했지만, 현재는 고기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종류는 모색에 따라 황후, 그리고 그, 호랑이 무늬처럼 무늬가 있는 칡소, 흑우, 백우로 나누어지는 무슨 소? 한우입니다. 한우. 저지는 영국이 원산지인 젖소, 브라만, 인도가 원산지인 고기소, 샤롤레, 프랑스가 원산지인 고기소, 해리포드, 영국이 원산지인 고기소지요. 고기소. 저 한국이 원산지인 한우. 영국의 에버딘 앵거스 해리퍼드. 근데 에버딘 앵거스는 뭐가 없다? 뿔이 없다. 무각종이다. 그리고 흰소 프랑스 샤롤레 몸무게가 1톤이 넘는다. 인도 브라만 혹이 있고 어깨에 혹이 있고 육질 떨어지고 성질이 거칠어. 하지만 더위에 외부 기생충에 강해요. 키우기 편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7번 다음 글에 설명하는 반려견의 품종.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자, 그래도 봅시다. 이 반려견은 원산지가 프랑스 카니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산지에서는. 이는 오리 암컷을 의미하는 칸에서 유래됐어요. 원래는 야생 물새 사냥에 활용된 견종으로 다정하고 명랑하면서 충성심이 강한 성격 덕분에 반려견으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이 반려견은 원래 대형견이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작아지면 작을수록

0: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체구가 네 가지로 나눴어. 스탠다드, 미디엄, 미니어처, 토이.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품종은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잘안 기르죠. 잘안 길러. 집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게 미니어처 정도. 미니어처 정도로 좀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푸들이죠, 푸들. 프랑스가 원산지인 푸들. 퍼그는 중국. 말티즈는 말티섬. 치와와는 멕시코죠. 요크셔테리어는 영국이 원산지인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돼지 품종 가에서 다예요. 가에서 다로 옳은 것은 학생 A는 수업 시간에 배운 돼지 품종인 버크셔, 그리고 라지화이트, 랜드레이스, 듀록을 특징별로 구분해 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작성하십니다. 참, 그리고 이건 듀록이라고도 표기를 하고 듀록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둘다 같은 표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의 돼지를 자, 원산지, 피부색, 귀가 앞으로 되어 있냐, 뒤로 되어 있냐로 나눠 보고 있어요. 자, 원산지가 유럽입니까? 아니까 이쪽 네 같고 이쪽이 아니요. 원산지가 유럽이 아닌 게 가네요. 자, 버크셔 원산지는 영국이죠. 유럽입니다. 듀럭은 미국입니다. 라지아이트 영국입니다. 두 번째, 피부의 색깔이 하얀색입니까? 물어봤어. 하얀색이고 물어보니까 피부색이 하얀색이 아닌 것. 아닌 것. 지금 여기서 보면 라지 화이트. 대요크셔라고 그러죠. 라지 화이트. 흰색이죠. 버크셔 검은색이죠. 검은색. 세 번째,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예요. 아니요. 늘어져 있는 건 랜드레이스 아니오니까 라지 화이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우리 돼지 몇 종류였어요? 총. 돼지. 돼지가 이렇게 대표적인 돼지 품종. 자, 미국이 원산지인 게 듀록이 있었고 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흰 띠가 있는 햄프셔가 있었죠. 햄프셔. 듀록의 특징은 뭐가 좋다? 고기에 맛이 좋습니다. 엉덩이가 잘 발달되어 있고. 버크셔의 특징은 여섯 군데. 얼굴, 네 다리 끝, 그리고 꼬리 끝부분 흰색. 그래서 600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600돈. 그리고 라지 화이트 랜드레이스는 두 개가 비슷해요. 흰색 돼지인데 대형이에요. 대형. 둘다 산자수가 요즘에 이거보다 많다 그랬어요. 지금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15, 17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새끼를 낳을 때 15마리에서 17마리 낳아요. 산자수 그만큼이고, 하루 증체량도 하루에 1kg씩 살이 쪄버립니다. 굉장히 잘 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엄마 돼지로 많이 쓰고, 햄프셔가 아빠 돼지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축의 품종과 애완동물에 관련돼서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번식과 사육 방법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체육 과목을 맡은 김병문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체육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0m 달리기는 몇 초를 했고 팔굽혀펴기는 몇 개를 했는지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체육의 본질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건강하게입니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체육을 배웠지만 진짜 체육은 내 몸을 조화롭게 움직여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서는 진짜 건강을 만드는 체육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국민 건강 가이드가 되어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 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죠.

보통 중고등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의 체육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체육과 운동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침대 또는 소파에 앉으면 아마도 건강은 계속해서 잃어가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강도 이상, 중강도는 대략 60에서 80%의 운동 강도를 말하는데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보통은 중강도라고 하고요. 근력 운동은 대략적으로 반복 횟수가 15회에서 대략 12회 정도 되는 것을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약간씩 타이트해지면서 근육통이 생기는 상태를 저희는 중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숨차게 생활하지 않거나 또는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없는 상태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낸다면 아마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보면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 공원에서 1시간 또는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운동 강도가 대략 20에서 30%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체조나 줄넘기, 러닝 등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거나 또는 호흡이 가쁜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할 때 뛰면 호흡이 이렇게 좀 순찬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대략 60%의 운동 강도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에 가서 덤벨 또는 바벨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뻐근함이 조금 더 심해지죠. 이것을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통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만약에 70대에 20%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체력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60이나 70살에 무슨 고강도 운동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20대 때 고강도 운동과 70대의 고강도 운동은 다릅니다. 70대에서는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정도만 해도 중고강도를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는 축구를 해야 중고강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 60, 70대는 계단을 오르는 정도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의 중고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40대 또는 50대, 60대에 할 수 있는 중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강도 운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숨이 너무 차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숨이 찬 게 아니라 호흡을 제대로 못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에는 힘이 남아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건 호흡법이 잘못된 겁니다. 호흡만 제대로 배워도 똑같은 운동이 훨씬 더 편해지고 잘 됩니다. 호흡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폐활량입니다. 폐활량이 좋아야 깊게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폐활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옆으로 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요, 제 갈비뼈가 작아지게 되면서 폐와 심장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하게 호흡을 하려고 해도 호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가슴과 어깨를 완전하게 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보내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시작 지점에서 이 호흡 운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운동을 배워보시고 그 다음 운동으로 진행하면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배우실 호흡을 통해서 다시 빠르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워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슴을 펴고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 편하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손쭉 내려두시고 코로 마시고 그대로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후. 수면을 위해서는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4초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4초 다시 멈추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호흡을 후, 입으로 4초 뱉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5번만 하실게요. 이때 가능하면 가슴은 좀 펴주시고, 수면에 들어갈 때는 강한 호흡보다는 부드러운 호흡이 좋습니다. 그렇죠. 깊게 마시고, 완전하게 4초를 멈추시고, 다시 4초를 가볍게 뱉어서 순환을 좋게 해주면 다시 나도 모르게 숙면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합니다. 네, 잠에서 깨면 자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호흡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후,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법은 저희가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트레이닝은 호흡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가슴을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다시 코로 충분히 4초 마셔서 가슴과 복부 확장해 주시고 호흡을 멈추고 뱉을 때는 강하게 뱉어줍니다. 후. 지금 소리가 들리시지요? 네, 다시 그대로 5번만 반복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호흡을 정지, 4초 정지, 그대로 뱉어줍니다. 보시면, 네, 갈비뼈가 아주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4초를 마시고, 4초를 호흡을 정지하고, 다시 4초를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마시고요. 더 마시고, 정지. 그 다음에 그대로 입으로 후. 그렇죠. 다시 코로 마시고, 그렇죠. 호흡 정지. 후.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작이 잘안 되면 종이나 휴지를 앞에 대고 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호흡 근육은 호흡을 통해서밖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로는 이 근육을 절대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강하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발달되고요. 덤으로는 허리도 얇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언제까지 뱉느냐면요. 완전히 공기가 다 빠져서 이내 몸속에 공기가 없어진다 생각할 때까지 뱉어주시면 돼요. 호흡을 후,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충분히. 대신에 마시고 뱉을 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후.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가 대략 14년, 여성은 남성은 18년, 19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을 먹기도 하지만은요, 그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 건강으로부터 더 좋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증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발을 신고 바깥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걷거나 살짝 뛴다면 그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들이거든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거나 더디게 잡아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와 우리의 몸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피와 산소를 뇌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때 가장 건강해지는데요. 그거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심폐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앉아있는 것이 술, 담배보다도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계시다면 일어나서 모니터를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씩 일어났다 앉는 것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잘 앉아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앉아 계시거든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되면 척추뼈에 내 몸을 올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가슴을 한번 활짝 펴주시고요. 그리고 턱은 살짝 내려서 아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북목은 일반적으로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시선이 위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약간 아래로 두시고 가슴을 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자세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올바로 앉는 동작에 대해서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바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앉아보실게요. 네,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앉게 되면 허리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요추가 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근육들은 다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바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등받이에서 몸을 떨어뜨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엉덩이에 약간 뾰족한 곳이 있어요. 그 양쪽 뾰족한 곳에 가운데에서 50대 50의 균형으로 딱 세워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슴을 완전하게 쭉 펴고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살짝 조이면 복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그 호흡을 통해서

호흡으로 후 뱉어서 몸을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뒤쪽으로 당겨서 시선은 대략 요 3m 정도 앞을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후. 그렇죠? 양손으로 복부를 이렇게 잡아보면은요. 호흡을 뱉을 때마다 내 코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고요. 등은 뒤로 쪼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나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몸이 액티베이션 되니까 눈이 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 자세를 취하면 아마 회사에서 상관들이 아, 이 친구 참 일 잘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의자의 높이는 내 무릎이 90도 정도 되는 높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엉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한 곳에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발바닥이 지면을 딱 누르고 있으면 네 개의 포인트가 힘의 균형을 분산시켜주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좋은 자세는 내 귀에서 재봉선 보이시죠? 이 재봉선을 통해서 엉덩이까지 직선일 때 좋은 자세로 앉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이놈아 똑바로 앉아 했는데 똑바로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똑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 재봉선, 엉덩이 이 라인이 직선일 때 똑바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똑바로 앉으라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아마 좋은 자세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저는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이와 내 신체 나이가 역전될 때는 대략 20대부터입니다. 20대에서 30대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사람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대략 50, 60, 70이 급격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혹시 젊으신 20, 30대가 지금 보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40, 50대가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뼈 역시 대략 20, 30대의 절정을 이루고요. 여성들이 대략 50대에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폐경기가 오게 되고 아마 되게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남자들은 대략 20, 30대에서 최대치이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신체적인 갱년기가 있습니다. 아마 천천히 떨어져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성들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갱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옆에 사람도 체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갱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이동성의 문제가 생기거나 대사질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감소되면은요,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발로 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5, 60대부터 낙상,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여기서의 보행장애는 걸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걷긴 하지만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력과 신경의 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리에 똑바로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왜? 본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생활의 동작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아마 중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회식을 하러 가면 의자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죠. 예전에는 20, 30대에는 고깃집에 가도 양반다리하고 고기를

두세 시간을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 모두 다 의자로 가요. 이유는 내 움직임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동작들이 불편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쪼그려 앉는 게 건강에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작들이 내 건강을 대변하는 어떤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면 내 몸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을 저와 함께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내 나이가, 신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저랑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테스트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못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양손을 어깨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대략 40대면 눈을 딱 감는 순간 13초를 견뎌야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준비 시작하면 바로 감습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습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10초 버텼거든요. 대략 한 50대인 거죠. 미안합니다. 네, 50대예요. 아, 40대가 대략 13초 정도를 버티는데요. 이걸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뇌와 다리 신경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발 균형 잡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문제가 있으면 보행이나 낙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한 발 균형 잡기 검사하고 운동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연습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좋아져요. 우리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검사 한번 하고요. 왼쪽 한번 해보실게요. 좌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부족한 쪽에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4초 대 10초니까요. 왼발의 균형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발은 조금 나은 거예요. 하지만 네, 나이 때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대략 이 정도 되면 10초 후반대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고요. 간단하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운동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발 들어주시고요. 네, 한 발 들어주시고 허리 손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에서 90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발이 엄청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 반응이 균형을 잡는데 70% 이상 작용하거든요. 시선의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깨트리고 그 깨트림은 발을 발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몇 번 하셨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시선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서 허리손 천천히 끝까지 갔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죠. 하나. 집에서 가족과 한번 해보시면 누가 더 오래 서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도 어른이 아이보다 잘할 수도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힘과는 상관이 없는 근육의 신경 통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왜 운동을 하지 못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건 귀찮음이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녀오거나 출근을 하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파나 침대와 한몸이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피곤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0: 직장에 가거나 일을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고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거든요. 침대나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고 에너지가 절대 차지 않습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여서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체력이 올라가고 다시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해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찮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침대와 소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걷거나 또는 가볍게 뛰거나 가볍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들이기인데요. 5, 60대면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6, 70대면 빠르게 걷기 또는 계단을 오르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꼭 20, 30대 했던 운동들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해야겠다 생각보다는 현재 할수 있는 것을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 시간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불면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불면증은 대략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것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량이 적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운동은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약간의 근육통을 만들면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에요. 월요일은 근력 트레이닝하고, 화요일은 러닝을 하고, 수요일은 필라테스를 하고, 목요일은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일주일 하고 아마 KO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랑 운동은 안 맞네?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좀 빼겠다, 살을 좀 빼겠다고 했는데, 3일 하고 체중계 올라가서 살이 안 빠졌어요? 이거 나안 되나 보다. 난살못 빼. 이렇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특히 운동과 건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를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하시고요. 누구는 공놀이를 좋아한다면 공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동작들이 부상을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조금 배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계획하실 때 조금 쉽게 회복을 충분히 하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할 준비가 되었나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햄스트링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면 골반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가 허리의 통증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육이 엉덩이에서 무릎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의 기능 이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보행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햄스트링의 길이 검사와 스트레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한번 올려주시고요. 양손 겹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그냥 편하게.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손바닥의 가운데에 왔을 때 저희는 햄스트링 길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기 때문에 지금 햄스트링보다는 아마 등이 스트레칭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등을 편 상태에서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전보다 훨씬 못 내려가거든요. 덜 내려가더라도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햄스트링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햄스트링을 잘 늘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상체 세우시고, 자,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등 펴시고 쭉 내려가서 자극이 햄스트링으로 오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늘어났을 때 허벅지 뒤가 아니고요. 엉덩이나 허리 쪽으로 늘어난다면 등이 구부러진 거라 그건 조심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근데 만약에 허리 쪽이 늘어난다 그러면 허리를 곧게 펴거나 운동을 잠깐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르다면 짧은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까지 조금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강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던 체육과 조금 다른 건강을 위한 체육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배운 실습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따라해 보시면 아마 건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 잡지 마시고요. 스트레칭 하나도 좋고요. 호흡하는 운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천천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 2강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2장의 하루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님?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아,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세 번, 네 번, 뭐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한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아,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어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갖고 밥이 또다 없어져 버렸어요.
1: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님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님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님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

0: 어떤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소리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님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 차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아,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My favorite subject is art. What about you?
1: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I like social studies too.
2: That's why you read a lot.
0: 오늘의 대화 잘 보고 들었나요?

0: 거예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런 단어들도 잘 들렸나요? Favorite subject, art, history, social studies. 이건 하나, why 이렇게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favorite. favorite이에요.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너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favorite이에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대화에서 확인해 보고요. subject, subject. Subject는 과목, 학교에서 친구들 배우는 과목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Subject라고 불러요. Art, Art. 이건 과목 이름이죠. 원래 Art는 예술이라는 뜻인데 과목 이름으로 불릴 때는 미술 얘기해요. Art. History, History. History는 과목 중에서 역사.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Social이 사회의 이런 뜻이거든요. Social studies라고 하면 과목 이름 사회. Why? Why? Why는요, 왜 하고 물어보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문장 중간에 왔을 때 뭐뭐 하는 이유라는 뜻도 돼요. 이것 역시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화 속에서 확인해 봐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남자친구가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고 물어봤어요. What? 무엇이니? Your. 너의 favorite subject.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즉,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친구들은 뭐라고 답할래요? 영어라고. 좋았어. 여자친구는 My favorite subject is art. 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다? 미술이야. What about you? 친구들 how about you 배웠잖아요. 너는 어떠니? 똑같은 말로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죠. 남자아이가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오, 이 친구는 역사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I like social studies too. 사회도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아하, that's why you read a lot. That's why 이렇게 정말 많이 써요. 그게 이유구나. 뭐 하는 이유? You read a lot. 네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Why, 이유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봤죠?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그리고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좋아요. 친구들도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ld 5로 가서 Topic 86, 86 눌러볼게요. 770 눌러서 들어가요.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듣고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된다.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0: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네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물어보는 거죠.
1: My favorite subject is art.
0: 대답할 때는 my favorite subject is ar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1: My favorite subject is math.
0: 이번에는 my favorite subject is 그렇지 math 수학.
1: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0: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Science는 과학이에요.
1: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0: 이건 우리 친구들 아는 거지.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역사를 가장 좋아한다.
1: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0: 이것도 알 수 있겠죠.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사회를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완성이네요. Good job.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펭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예요. 좋아요,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53 들어가 볼게요. 좋아하는 건 말하기,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favorite 쓰겠죠?
2: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0: Okay.
2: What's your

0: favorite animal?
1: What's your favorite animal?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니 물어봤죠. 그럼 my favorite animal is 하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펭귄이니까 선생님은 펭귄으로 대답하고 친구들은 좋아하는 동물 넣어서 말해봐요. My favorite animal is penguin. 오케이.
0: I like that animal to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1: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 좋아, 좋아.
0: I like that subject too.
1: 공통점이
0: What's
1: 많은데?
0: your favorite food?
1: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네요. 피자라고 대답해 볼게요. My favorite food 되겠죠? My favorite food is pizza. 친구들은 뭐라고 답했을까?
0: I like that food too.
1: 선생님이랑 너무 잘
0: It was
1: 통해.
0: nice talking to you.
1: Nice talking to you too.
0: Goodbye.
1: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봐야죠. 우리 오늘은요, 과목 이름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이름들 한번 물어봐요. Hi, AI 니콜. 과목 이름들 영어로 알려줄래? 과목 이름. 국어. Korean. 영어. English. 수학. Math. 과학, science, 사회, social studies, 역사, history. 야, 과목 정말 많다, 그쵸? 자, 첫 번째로 국어. 국어는, 우리말 배우는 거잖아요. Korean. Korean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영어는, 그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배우는 거니까 English. English. 그리고 이건 언어의 이름이기 때문에 K나 E는 대문자로 쓰인 것도 친구들 잘 봐줘요. 수학은 math. math.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우리 아는 거다. 과학은 science. science. 사회는 배웠죠.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그리고 역사는 history. history. 이제 우리 친구들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대답했나요? 그래요. 오늘은 좋아하는 과목 말하겠어요. 과목 이름들도 배워봤고, my favorite 뭐뭐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과목 외에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문장 말하고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은 강의 12강이에요. 교재로 10강. 그렇죠?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베트남? 베트남은 그냥 열대국가 아니야? 1년 내내 더운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베트남이 1년 내내 더운 건 베트남 남쪽이고 베트남 북쪽은 겨울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뭐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눈이 펑펑 오고 그 북쪽 지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어요. 산간 지역에서는. 아, 그래서 베트남 북부에서는 추위가 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이 성향도 많이 달라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부 해안의 그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바나나가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러는 데는 남부 쪽 그리고 북쪽은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늘 추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북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그 계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날씨 및 계절 관련한 표현을 묶어 답할 수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거뭐 해본 적이 있니?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답도 할수 있고 해본 적이 없어. 난몇번 해봤어. 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이저이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하늘이란 뜻이 있어요. 하늘. 하늘에 뭐 구름이 많다. 하늘에 새가 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날씨를 표현하는 비인칭 주어로 사용됩니다. 아, 영어에서처럼 영어의 it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저희 다음에 날씨 관련된 표현이 나와서 날씨가 어떻다 이런 거예요. 자, 놈을 보세요. 이 놈은 덥다 그런 뜻이에요. 놈이 그러면 저희 놈 그러면 날씨가 덥다 이런 뜻이에요. 날씨가 덥다. 오늘 저희 놈 그러면 날씨가 덥다는 뜻이야. 자, 와우는 원래 동사로 들어가다란 뜻이야. 밖에서 안으로요. 그런데 어떤 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그때에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들어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무어는 계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절. 자, 여기 해가 여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어해 하면 여름철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계절. 자, 더이띠엣 하면은 날씨를 의미하는데 한자어로 보세요. 끝에 T로 끝났지? 더이띠엣이 시절이야, 시절. 자, 더이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더이잔, 무슨 뜻일까? 한자어인데. 시간이야, 시간. 시간. 더이띠엣 하면 시절이라는 의미야, 뜻이야. 그 한자어로. 네, 의미는 날씨야, 날씨. 자, 그 다음에 마 하면은 문장 끝에서 뭐뭐잖아, 뭐뭐라니까 라고 강조해 주는 뜻이 있어요. 마가. 우리 앞에서는 뭐 배웠지? 마의 어떤 기능을 배웠지?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어. 마가. 자, 그 다음에 태오는 동사로 따르다란 뜻이야. 태오가 동사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즈바오 예보야. 일기예보. 즈바오 더이띠엣 하면은 이게 날씨 예보야. 일기 예보. 태오 즈바오 예보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 예보에 따르면 오늘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할 때. 니에도. 자, 역시 한자에서 온 거거든. T로 끝났지? 열이란데 열. 열도야. 열도. 그래서 이게 온도, 기온. 그리고 레는 동사로 오르다, 올라가다란 뜻이 있고. 여기 이제 기온이 어디 어디까지 오르다라고 할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더위가 어디 어디까지. 자, 우리 the A, then B 기억나요? the A, then B. 이렇게 할때이 then 하고 같은 뜻이야. 더위가. 어디 어디까지 할 때. 그래서 어디 어디 몇 도까지 올라간다. 온도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자, 꼴레에는 한 단어로 아마도 뭐뭐다. 추측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아마도 뭐뭐다. 허지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우가 참다, 견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지우가. 자, 허는요, 어려운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참기 어렵다라는 거야.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야. 허지우가. 날씨가 참 너무 더워서 허지우하다, 견디기 어렵다. 이런 뜻이 이렇게 사용돼요. 본문에.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본문 볼게요. 자, 사파만 봐도 지금 힘들어. 허지우해. 자, A가 오늘 저희 날씨가 너무해과 너무 더워. 니 독백형이지? 야, 오늘 날씨 너무 덥네. 이런 얘기. 그랬더니 그래. 여름에 들어서. 그렇지?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져. 여름철에 들어서 하노이에서의 날씨가 보통 대마. 우리 문장 끝에 마는 뭐뭐잖아. 태라는 건 뭔데요? 영어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야. 여름에는 하노이 날씨가 보통 그렇다. 너무 덥다. 그치? 그리고 그걸 강조해 준 거야. 자, 태어 즈바오 더이띠 이렇게 나왔지? 날씨 예보. 일기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에 니에 또 기온이 10도라고 그랬어. 렌더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 더이는 강조해 주는 거지. 뭐뭐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해. 그러면 자, 이 T 보세요. 우리 상관 어구 중에서 조건 기억나나요? 네오 에이티비.
네오 A

DB. 그렇지. 만약 A이면 T.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다면 꼴레 아마도 뭐뭐 할 거야. 거지 할 거야. 견디기 어려울 거야. 람 매우 매우 견디기 어려울 거야. 우리 니를 썼네요. 어휴, 아주 견디기 어렵겠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자, 이 하노이가 이제 북쪽이야. 자, 선생님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잘못 그리는데, 자, 여기가 중국이고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가 동해 베트남 동해 바다. 하노이, 수도 하노이, 호치민시, 남부의 대도시. 이 북쪽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겨울에 이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추워하는지, 왜냐면 기온이 0도로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어떻게 해요? 난방을 켜잖아요. 그렇지? 근데 베트남은 이 겨울이라고 해서 난방을 따로 집에 설치를 안 하거든. 보통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에어컨 있죠. 에어컨을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따뜻한 바람이 부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추워. 또 하나, 왜 춥나? 오토바이를 타본 사람은 아마 알수 있어요. 선생님도 베트남에서 유학할 때 오토바이를 타봤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추워.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은 엄청 추워요. 여기 바람을 쌩쌩 맞으면서 달리는 게. 그러니까 아주 춥지. 우리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다니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이 베트남은 상당히 추워. 자, 이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나? 산맥이 있습니다. 이쪽에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고산지대야. 그래서 베트남이 이 북쪽의 고산지대 일부에서 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눈이 펑펑 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게 해외 토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베트남에서 이렇게 눈이 온다고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 정도야. 그러면 이제 보통 호기심이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막 그때 놀러 가는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이쪽 남부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1년 내내 따뜻해, 더워.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겨울일 때 남부 사람들은 겨울의 맛을 보기 위해서 북쪽으로 놀러 가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눈이 펑펑 내리고 그 빙판 위를, 눈 설원을 막 뛰고 싶은 그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이 한국에 오는 거죠.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데 여행을 오는 거야. 자, 본문 내용은 그거고. 자, 여기 날씨 표현 관련된 문법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 띠에 우리 시절이라고 그랬지? 의미는 날씨야. 또 저희 원래는 하늘인데 날씨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과 같이 해서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너무 덥다. 라잉은 춥다. 차갑다.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해서 날씨가 춥다, 덥다, 비가 온다.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홈나이 오늘 날씨 근데 어디에서 해? 다낭에서 나의 날씨가 매우 랩해, 좋아. 우리는 야, 오늘 날씨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랩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 예쁘다. 날씨가 아름답다라고 베트남은 표현해요. 이썻은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자, 오늘 날씨가 라잉, 추워. 보다 더 주어가 서술어에 보다 대상. 그렇지? 홈과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어. 어제보다 더 춥다. 두 건쯤, 자, 찜이 뭔지 몰라도, 찜이 뭔지 몰라도, 이 앞에 분류사가 뭐가 쓰였어요? 건이 쓰였지? 그러니까, 아, 이거 동물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동물. 자, 동물, 이찜두 마리가, 낭, 하고 있어. 바이는요. 날다 그런 뜻이잖아. 우리 비행기가 뭐라고? 마이바이. 나르는 기계. 그렇지? 날고 있어. 하늘 위에.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어. 날고 있어. 그런 뜻이야. 자, 찜이 뭔가? 그러면 새예요, 새. 새. 자, 이렇게 있지? 이 쩌이의 쓰임이 있다. 이 바오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그때에 들어서 그 시기에 이런 뜻. 자, 만 친구 너 먼저 들어가라. 자, 우리 네가 또 무슨 뜻이 있냐? 이 네가 어디 어디 가다란 뜻도 있고, 다음에 신발이 나오면 신발 신다. 또 교통수단이 나오면 교통수단을 타다란 뜻도 있는데, 이렇게 문장 맨 끝에 쓰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뭐뭐 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친구에게 야, 뭐뭐 해 이런 얘기란 말이야. 너 먼저 와우 해.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와우 주니어 주니어에 들어서 일요일에 나는 나 뭐뭐 했어? 샘핌 영화를 봤어. 누구와? 가족과. 나의 가족과 까나이. 자, 까 다음에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거에서 그 종일 내내. 하루 종일. 종일 내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 자, 동생, 저는 쌤 엄마 할 거예요. 여행을 갈 거야. 하노이 여행을 갈 거야. 자, 언제? 이번 7월 달에 들어서. 이번 7월에. 이런 얘기. 마가 문장 끝에 위치하면 뭐뭐잖아요. 뭐뭐라니까. 라고 강조해 주는 거야. 자. 내가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 내가, 나, 이미 뭐뭐 했어, 너희 말했어, 뭐뭐라고 할 때, 라 이하라고 말했어. 친구 너, 능 기억나나요? 부정명령,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누구, 상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부정명령이었지, 넨 무언, 넨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근데, 무언하게, 무언은 뭔데? 늦은 그런 뜻이야. 늦게 도착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끝에 마가 붙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강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마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문장 끝에 강조해 주기도 하고, 또 관계 대명사가 있었지요. 또이 마가 역접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의 그런 의미가 있어. 회화에서 쓸 때. 그건 나중에, 우리 수능 따라잡기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아, 이 마가 여기 먼저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 자, 마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역접의 뜻, 뭐뭐지만 하는 것이 이거야. 자, 동생 저는 나학 공부했어요. 이미 저희 완료형이지? 여기까지 하면 이미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세요. 컴녀지까. 자, 녀라고 하는 건 기억하다는 뜻이야. 무엇을 기억하다. 자, 그런데 기억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이 왔으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의문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무슨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쓰인 거야. 무엇을 기억을 하질 못해요. 자, 그리고 의문사하고 까가 함께 쓰이면 전혀 무엇을 뭐뭐하지 않는다. 또 예를 들어서 러브라고 하는 거 어디죠? 전혀 어디를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부정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야? 공부를 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 역접의 관계란 말이야. 이 마가. 여기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뭐가 아니야. 아, 이런 의미가 있어, 이 마가. 자, 또 하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 있죠? 자, 이것은 뭔 음식인데, 어떤 음식? 나의 아버지가 요리한 그 음식이다. 라는 거예요. 또 문장 끝에 쓰여서 뭐뭐라니까. 자, my thing 한 단어예요. 컴퓨터라는 거야. 뭔진 모르지만 my가 쓰였어. 그렇지? 우리 thing이 계산하다는 뜻이야. 계산하는 기계야. 이 컴퓨터는, 그래서 기계류기 때문에 분류사가 찌게 쓰인 거야. 이 컴퓨터는 미 홈. 자, 이 홈이 뭔지 몰라도 미와 함께 쓰인 거는, 아, 뭔가 안 좋은 뜻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지, 추측해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완료형이지, 미홈 됐어. 홈 됐어. 홈이 고장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장났어. 완료형. 근데 말을 써서 고장났다니까. 이런 얘기야. 자, 마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봤고, 두 번째 회화.

자, 이 learn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차례, 두 차례.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맛은 시원하다라는 뜻이야. 이제 베트남이 가을이 되면 날씨가 시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오토바이를 탄다. 시원하게 오토바이를 탄다. 이런 뜻으로도 이 맛이 나와요. 네오, 만약에. 우리 네오 A, TV 그런 상관없고에 나왔던 거지? 만약 A이면 그러면 B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시간. 한자어. 그리고 T. 떨어져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지. 만약 뭐뭐이면 뭐뭐하다.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단어가 많지 않아요? 이제 많이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점점 단어들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나오니까. 자. 자, 친구 너니 달랏. 달랏이라고 하는 베트남 이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하나예요. 이곳은 고산지대에 있어서 시원해, 날씨가. 연중 내내 시원해.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휴가로 가는 곳이에요. 달랏에 갔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을 볼게요. 라지요. 우리가 의문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문장 끝에 컴을 붙였어, 지금까지. 그렇지? 그리고 꼭컴 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했어. 이렇게. 그런데 찌어를 사용해서 의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찌어는 뭔데요? 뭐뭐 했어요를 물어보는 거야.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완료의 여부. 그때 함께 나올 수 있는 게 나야. 왜? 나는 뭔데 시제 중에 과거니까. 과거에 뭐뭐 했어요니까.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 안 먹다지. 먹다. 자, 안 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너 먹니?를 물어봐. 먹니라는 건 뭐예요? 먹을 거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뭐 먹을 거야? 이렇게. 이거는요. 안 찌어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안 찌어. 과거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 뜻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뜻의 차이가 있어.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6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베트남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트남 친구들이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처음 이제 베트남에 유학 가니까, 결혼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봤어. 결혼. 그럼 결혼하다.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그러면 친구 너, 결혼하다 찌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근데 뭔가 질문이야. 선생님이 잘 몰라도. 너 결혼했냐? 뭐, 이런 뜻 아닐까? 근데 선생님이 아는 질문은 험과, 그 다음에 부정은 또 뭐예요? 컴이 서술어잖아. 컴 다음에 서술어 나오면 부정이잖아. 뭐뭐 하지 않는다. 그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험 결혼하다. 이렇게 이제 했어. 내가 아는 건, 아직 결혼 안 했어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컴 결혼하다 하니까,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컴은 의지, 의도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컴도 역시 부정을 쓰면, 만약에 컴 안,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는 안 먹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컴 결혼하다니까, 결혼 안 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상태가 좀 이상한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베트남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었어요. 찌어하고 컴이 차이가 있어. 찌어는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컴은 할 거냐, 안할 거냐는 거야. 부정도 마찬가지인 거야. 컴이 있으면 안 해.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야. 자, 찌어를 부정으로 하면, 역시 똑같아. 찌어 다음에, 찌어 안. 예를 들어서, 먹는다. 동사가 나왔어. 찌어 안 그러면 아직 안 먹었어. 근데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지? 그런 거야. 그런 얘기.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요. 달랏에 갔어?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라지어니까. 그런데 여기 런 나오가스였어. 그러면 이 런이라고 하는 것은 회잖아. 한 번, 두 번. 자, 나오는 뒤에서 수식해서 어느 번이고 달랏에 갔어? 이렇게 직역을 하면. 자, 이건 뭘

있으니까 여기 단란만 오면 되겠네. 단란만. 나 여러 번 갔어. 달랏에 갔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만큼을 한번 생략한다고 써보세요. 이만큼을 생략하고 뭐만 남아? 조이만 남지? 바로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 조이가 긍정 대답이야. 했어, 완료형. 했어. 그리고 그것을 풀 센텐스로 쓴게 바로 이거야. 달랏에 여러 번 갔어. 나 여러 번 갔어,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부정한다. 나 아직 하면은 지어를 쓰면 되죠. 지어. 아직. 자, 터이띠엣 날라. 날라세 날씨가 어때? 그랬을 때 나는 터이 느껴. 날란 날씨가 까남. 역시 우리 배운 거지? 우리 남. 연도. 그렇지? 해지. 까 플러스 그 시간 하면 그 기간 내내. 연중 내내. 연중 다 마태. 선을 하다라고 느껴. 이런 얘기. 자, 이 대우는 앞에 주어 부분이 복수 개념일 때만 쓰일 수 있어. 왜? 다 모두니까. 지금 이 연중 내내니까 기간상으로 어떤 한 순간이 아니니까, 한 시점이 아니니까 그걸 복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만약에 거더 이상 시간이 있으면, 그렇지? 만약 A이면 B이다. 나도 역시 꿍, 도 역시 무언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이제 경험을 나타내는 거를 본문에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나아치어는 완료의 여부를 묻는 표현이야. 나를 생략할 수 있어. 우리 꼬컴 의문문에서 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뭐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했어요. 아직이요. 이렇게 긍정 부정 대답을 할수 있어. 자, 여기서 M 동생은 나 go dntwy. 자, dntwy 한 단어라고 그랬지? 전화, 전기할 때 전자라고 그랬고 대화할 때 화자라고 그랬어. 전기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전화야. 전화를 걸다 할때 go이가 call이야.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야. 지금 전화했어? 아직 안 했어? 했어?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Zoe 했어요라는 거야. 자, 이것을 다 생략하고 남는 Zoe가 바로 이 Zoe라는 거였어. 그리고 풀 센텐스로 쓰는 거야. 제가 이미 전화를 걸었어요. 했어요. 정중하게. 만약에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찌어. 아직이요. 제가 찌어 다음에 서술어 하면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니까 아직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나 찌어 구문에 런나오나 마오서를 넣으면 뭐뭐 한 적이 있어, 뭐뭐 해본 적이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야. 자, 마오서는 언제 그런 뜻이거든. 이건 어느 번이나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언제고 어느 번이나 뭐뭐 했어, 해본 적이 있어라고 하는 경험을 묻는 말이 된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 해본 적이 없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부정이 되겠지? 경험을 묻는 거니까, 찌어 런나우 또는 찌어 바우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나오면 되겠지? 또는 찌어 서술어 나오고 런나우, 찌어 서술어 나오고 바우서 해도 똑같은 부정이 된다는 거야. 똑같이. 자, 예문 볼게요. 자, 소미는 나 찌어 부문이야. 이것을 어느 번이고 또는 언제고 해봤어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뭐냐? 이찌엇은 동사로 미끄러지다란 뜻이에요. 미끄러지다. 뚜엣은 자 끝이 T로 끝났어. 리을 받침이야. 우리 한글로 하면 눈 설자예요. 눈 설자. 눈을 미끄러지다. 뭘까? 스키 타다란 뜻이야. 스키 타러 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스키 타봤어? 스키 타러 가봤어? 이런 얘기예요. 자, 했으면 Zoe, 나는 갔어. 여기는 단순하게 한 거야. 나는 갔어. 아직 나는 찌얼렀나? 어느 번이고 아직 언제고 아직 가지 않았어. 이런 얘기. 자,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여기서 지금 서술어를 맨 뒤로 뺐지만 바로 이 앞에다가 써 찌어 다음에 아직 안 갔어. 어느 번이고 언제고 아직 안 갔어. 이렇게 해도 똑같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learn은 횟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번, 차례. 그래서 숫자나 수량 의문사, 수량 형용사와 함께 lear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earn 다음에 쭉, 나이, 싸우 하면은 전번에, 이번에, 다음번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예문. 나는 보통 that 빨래를 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권 바지 아오가 우돗. 그래서 보통 의상 의복이야. 권 아오가 일상 일반적인 옷이야. 옷을 빨래한다는 거야. 세 차례 세번 일주일에 세번 이렇게. 반 친구 너는 자리 후쿡 베트남 남단에 있는 섬이죠. 우리나라의 뭐 제주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지. 자몇 번을 후쿠옥에 갔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번 갔으면 한 번, 두번 갔으면 두 번. 근데 모르니까 뭐이 쓴 거야. 의문사 그리고 의문문이 된 거야. 지난번에 동생이 우리 탐이 방문하다는 뜻이야. 탐방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방문하러 갔어. 누구를? 꼬흥 흥 선생님, 여 선생님이지. 흥 선생님을 방문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관없고 네오 에이 TV 이거 나왔어요. 만약 A이면 B이다.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B이다. 만약 A라면 이렇게 A와 B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세마이 오토바이지 엔진 달린 차 오토바이를 살 거다. 어떤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를 살 거다. 똑같이 주어가 나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를. 자, 나는 새 오토바이를 살 거야. 만약 돈이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을 앞으로 끌고 와서.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온다. 우리 무어가 비가 오다란 뜻이에요. 무어가. 날씨가 비가 온다면 나는 새 뭐뭐 할 거야. 응이 쉬다죠? 집에서 쉴 거야. 자,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을 앞으로 끌고 와서 나는 집에서 쉴 거야. 만약 비가 온다면.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수능 실전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0강, 우리 교재 10강의 이 날씨 계절에서는 12문항 중에서 2번, 6번, 7번, 12번, 네 문항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의 15강에서 모아서 함께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12문항 중에 8개의 문항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한 단어예요. 자오나이, 요즘이란 뜻이야. 요즘 너무 너무해. 너무 뭔데? 뜨거운 그런 뜻이야. 자, 이 너무이 날씨도 뜨거운 거고 여름에 음식이 뜨겁다라고 할 때도 너무를 씁니다. 너무를.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 뜨거워, 더워 이런 말이 되겠지? 날씨를 나타내는 거. 자, 홈나이 오늘 쨘뭐 뭐뭐 위에 거 있어요. 많은 구름이. 이 머이가 구름이거든. 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머이 해서 몇 얼마나 많이 이런 의문사였지? 그런데 없어. 성조가 없어. 없는 성조야. 이것은 구름이란 뜻의 명사예요. 자, 구름은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거머이 이렇게 동사가 필요해. 구름이 있다. 구름을 가지다. 하늘이 구름을 가지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다. 오늘 날씨가 구름이 끼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많이 끼었다는 거야. 구름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 넘은 자체가 형용사야. 더운. 그렇지? 그래서 날씨가 나타나고 바로 이 형용사가 올수 있어. 동사가 필요 없이.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해. 바로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겠냐? 한 단어가 다의어로 뭐가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야. 해는 여름이란 뜻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때이 해는 여름 아니죠? 자, 무어 계절이란 뜻이 계절. 그러니까 무어해 하면은 여름철. 여름 계절. 저희가 하늘이란 뜻이 있고, 하늘에, 하늘 위에 구름이 많이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날씨가 너무하다. 너무 덥다. 두개다 만족하지? 즈바오, 우리 예보라고 그랬지? 예보. 그리고 더이띠엣, 날씨. 시절이라고 그랬어. 한자어로는. 그래서 즈바오, 더이띠엣 하면 날씨 예보야. 일기 예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밧줄 친 부분이 4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2개가 문법적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나머지 2개는 틀렸고. 자, 친구 너는 냐짱에 갔어. 자, 나 하고 지금 여기 커미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틀린 거야. 찌어가 와야 되죠. 찌어. 그렇지? 그리고 런 나오나 또는 바우서. 언제고 어느 번이고 냐짱에 가봤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 찌어가 와야 되니까. 자, 틀렸고. 그랬더니 부정으로 되면 아직 못 가봤어. 나는 친구 사이에 나 너지요? 나는 나 런나우디. 자, 지금 여기 나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찌어죠. 찌어. 부정했을 때 아직 뭐뭐 해보지 못했다. 어느 번이고 가보지 못했다. 이 다아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찌어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맨 뒤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것은 아직 해보지 못했어. 이것도 틀렸네. 다아가스여서. 자, 나는 그런데 너는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그랬더니, 나는 뭐뭐 했어. 이미 니 니울란. 여러 번 갔어. 자, 이 부분을 빼면 이 부분만 남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zoi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 갔어. 했어. 여러 번 갔어. 나는 틱 좋아해. 니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 자, 끝에 마가 쓰였네요. 뭐지요? 여행하는 걸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맞는 것은 C와 D지요? C와 D.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경험을 물어볼 때 지금 소재가 여행 가는 거야. 여행 가는 건데, 이걸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두 파로 나뉘더라고요. 한쪽 파는 여행 안 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한 파가 있고, 또한 파는 엄청난 관심을 보여요. 야, 여기 보세요. 냐짱이라는 게 이거구나. 우리 실제로 한국 뭐 신문이라든지 여행사에 보면은 어느 데는 나뜨랑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뜨랑. 그렇지? 베트남 나뜨랑 여행. 왜냐면 이 냐짱이 베트남 남부 쪽에 있거든? 근데 남부에서의 발음은 이걸 냐짱 이렇게 해. 짱이라고. 짱이라고 들린단 말이야. 뜨랑이라고 분리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북부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서는 이것을 그냥 냐짱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냐짱과 나뜨랑 다르거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것도 나 거기 가서 꼭 냐짱이라고 발음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다낭 있죠. 우린 다낭인데 다낭 이렇게 할때나그 발음을 꼭 현지인에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빈칸 AP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싸우키가 나왔네. 휘는 절을 낀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나온다고 그랬어. 누군가가 공부를 마친 후에 마쳤을 때 이런 얘기지. 근데 친구가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쓴 거야. 친구 너 공부를 마쳤을 때 너는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싸우가 나왔네. 싸우는 뭔데요? 뒤, 다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뜻. 그래서 이 싸우퀴 다음에 주어 서술어, 동사가 나오느냐 또는 명사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복합 문법, 네 문장 주고 A, B, C, D 네 문장 주고 두 문장 맞는 거 고를 때 그때 자주 사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 영화 보러 갈 거냐? 그랬을 때, 꺼. 자,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긍정 대답을 거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거라고. 하지만 자, 공부를 이 썸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여기서도 동사와 함께 써서 끝마치다.
뭐 동사하는 걸. 자, 공부를 끝마쳤는데 무언하게 끝마친다는 거예요. 무언은 뭔데? 늦다란.

늦게 끝마친다면 나는 뭐뭐 할 거야? 왜냐? 집에 갈 거야? 나이, 나이는 즉시, 바로 그런 뜻이야. 나 그냥 바로 집으로 갈 거야. 영화 안 보고. 바로 집으로 갈 거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왜? 어디 볼일 보러 가는 건 디고. 그걸 다 볼일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왜라고 그랬어? 그래서 왜냐 하면은 집으로 가다, 귀가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지? 니냐라고 쓰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는 볼일 밖에서 다 보고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미상 뭐냐 이거야. 공부를 늦게 마친다면 뭐뭐 할 거야. 이런 조건절이 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 그러면 A와 B 모두 둘 다를 강조해 주는 거. A부터 B까지. 만약 A면 B다. 자, 유력하고. 뚜이가 나왔네요. 이 뚜이는 비록 그런 뜻이야.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이다.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자, 다 그런 정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5번.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봐요. 친구, 너는 어느 계절을 좋아해? 그러면 나 무슨 계절을 좋아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파이, 람, 바이텁. 자, 바이텁이 우리 과제라고 그랬지? 과제를 하다라는 동사. 과제를 하다. 자, 그리고 파이는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맞다, 옳다, 그런 뜻도 있어. 또,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가 바로 그런 뜻이야.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자, 나 숙제를 해야만 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거 아니야. 자, 보통 체육을 운동한다. 우리 연습한다. 운동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나는 보통 운동해. 그게 아니고 무언 저타잉. 자, 저타잉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가 되다란 뜻이야. 자, 교원이지 교사. 교사가 되고 싶다.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틱 좋아해. 가 A와 B. 자, 여름철과 가을철. 여름과 가을을 모두 좋아해. 너 어느 계절 좋아하냐? 그치? 4번. 터이 느껴, 혹. 공부하는 거, 몬 릭스. 자, 과목명은 대문자로 써요. 처음 글자를. 그래서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다. 쇠가 쉬운 그런 뜻이거든. 가장 쉽다고 느낀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제 8번이에요. 날씨 정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여기 time for라고 나와 있어. 도시란 뜻이에요. 자, 도시가 후에하고 날라시 두 도시가 나왔어. 그리고 터이 띠엣 홈나이 오늘 날씨. 그리고 나이마이 내일이지 내일 날씨. 이게 각각 달라.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비가 오고 맑고 구름이 끼는 거지. 자, 지금 이거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 중에서 설명이 알맞은 거두 개를 고르라는 거야. A, B, C, D 중에서. 자, 홈나이 오늘 날라스는 날씨가 낭해. 자, 낭은 맑은 거야. 맑은 거, 해가 비치는 거. 구름이거나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 비치는 것을 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근데 오늘 달라시지? 오늘 달라시니까 해가 비치는 거 맞네요. 자, 후에에서는 오늘과 내일 다. 그렇지? 역시 복수 주어 개념이야. 오늘과 내일 모두 비가 온다. 자, 지금 후에가 오늘 비가 오죠? 내일은 맑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그렇지? 자, 이 무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예요. 비가 오다. 그래서 그냥 저이 무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보통 강조해 줄때 이렇게 거를 사용해서 거 무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CD. 오늘 니에또가 우리 기온이라고 그랬지? 온도. 텁은 낮은 그런 뜻이야. 그런데 최상급이 왔네. 가장 낮은 온도. 어디에서? 후에에서. 오늘 후에에서 가장 낮은 기온은 20도네. 근데 여기 18도라고 돼 있네. 자, 틀렸어요. 내일 후에에서의 날씨 그 기온이 까오 높아. 뭐보다? 달랏에서보다. 자, 한번 볼까요? 내일이죠? 내일 후에에서의 기온이
달라에서의 그 기온보다 더 높아. 그렇지? 23도에 30도고 13에서 18도네. 더 높네요. 이거 맞네요. 자, 그러면 맞는 거 D하고 A가 되겠지? 오늘 달랏이 맑은 거니까. 낭이니까. 자, 그래서 A와 D가 되겠어. A와 D. 그렇지? 자,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표현은 어렵지 않아? 지금 우리가 날씨를 배우면서 이런 표현. 낭이라고 하는 거, 또 구름, 뭐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 다 뒤에 수능 따라잡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공부하면 그런 표현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비교가 나왔을 때는 천천히 하나씩 비교해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시간을 잘 두고 여유 있게 이것을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장들은. 자, 이제 9번이에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오늘 날씨가 대나오. 어때? 자, 그럼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또 나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우엉투옥. 자, 우엉이 마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엉 카페, 커피를 마신다 이런 말 많이 했지. 그런데 투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이것은 뒤에 진료과에서 진료를 설명하는 그 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투옥은 약이에요, 약. 그럼 우리는 약을 먹다, 복용하다, 먹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것 같아. 안투옥, 약을 먹다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을 마신다라고 표현해요. 약을 복용한다는 걸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투옥 하면 틀린 거야. 약을 복용해야만 해. 약을 먹어야만 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틱 좋아해. 마오 색깔이죠. 로우는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야. 빨간색. 그걸 가장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자, 날씨가 무 비가 와. 그런데 크게 와. 우리 떠 기억나죠? 크기가 큰 거야. 근데 비가 크게 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이 비가 크게 오고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역시 소가 명사야. 바람. 그래서 거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 유력한 데서 한번. 자, 나는 띠미 찾다야. 찾을 거야. 통띤 정보야. 한자어로는 통신이야. 의미는 정보야. 왜? 뭐뭐에 대한 정보. 줄리.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거야. 그런 얘기 아니고. 하늘에, 하늘 위에 거 있어요. 못곤침 새한 마리가 있지? 낭바이. 날아가는 새가. 그렇지? 날고 있는 새가 한 마리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날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이 쩌이를 줘서 학생들을 좀 매력적으로 좀 그런 오답을 줘본 거예요. 매력적인 오답을. 그런데 해석을 잘하면 이거라는 걸알수 있어. 9번에 3번 정답이고요. 자, 이제 10번, 11번 볼게요. 자, 역시 지문 하나에 두 개의 지금 문항이 들어가 있어.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뭐라고 질문했어? 거기에 대해서 Zoe 했어 이런 거지. 경험을 뭐 해본 적 있어? 했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B 먼저 봐봐. 친구 너 달랏에 갔어. 런나우 어느 번이고 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했어. 나는 여러 번 갔어. 그렇지? A 그리고 여기 B. 자, 그러면 달랏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본 거지. 그랬을 때뭐 어떻다고 나왔을 거야? 나는 터이 느껴. 달랏의 날씨가 연중 내내 다 맡다고 느껴. 서늘하다고 느껴. 시원하다고. 그래?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이 순서대로 하면 BAC가 되겠죠. BAC,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씩 지금 비교를 해봐야 돼. A는 달랏에 가봤다. 자, 지금 A가 물어본 거지. B한테 너 가본 적 있냐? 그리고서 A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야?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가본 적이 있다. 이게 아니야. 자, B의 고향은 달랏이다. 나 여러 번 가봤다고 했지. 고향이 달랏이다. 이런 말은 없어. 오늘 달랏의 날씨는 춥다. 없어요. 그런 얘기가.
B는 달랏에 여러 번 가봤다. 그렇지? 여기에 여러 번 가봤다라는 표현이 있어. 내가 여러 번 가봤어. 여기 들어가는 말. 자, 유력해. 4번. A와 B는 내년에 달랏에 가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런 얘기가 없어. 아니야.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시 방금 이 나온 문항도, 실제로 최근 기출에 이렇게 한 지문에 2개가 나온 건 없어요. 특히 빈칸을 3개를 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내용을 알맞는 거, 이걸 고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앞뒤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기출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몇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선생님들이 내는 것이 갑자기 작년엔 이런 수준으로 냈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낸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6모, 9모를 이렇게 냈으면 본 수능도 거기에 준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6모, 9모를 한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보는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내면 되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꼭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13강 강의고 교재로서는 11강 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마그마와 화성암 그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엔 어떤 것에 배웠느냐? 마그마와 화성암 중에서 마그마에 좀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종류 세 가지의 특징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마그마가 생성되는 특히나 그래프 상당히 중요했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거,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직접 내가 그릴 수 있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저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연습을 해 주시고요. ABC 세 가지 경우에 우리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지, 발산형 경계, 해령과 그리고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만 생기더라. 그런데 서비평 경계에서는 모든 세 가지 종류의 마그마가 다 생성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주로 분출되는 건 안산암질 마그마더라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화성암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화성암의 생성과 그리고 이 화성암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할 건데,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여러분들의 오감을 깨우는, 뇌를 워밍업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현무암, 화광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좀 형태를 그냥 느낌을 보았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클것 같으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쵸? 누가 더 밀도가 클까? 라고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물어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한 친구 많을걸요? 화강암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라고 물어보면 항상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말, 현무암은 뭐가 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뭔가 밀도 작을 것 같은데, 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구멍이 났다는 건 그만큼 부피가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밀도는 부피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밀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밀도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이 암석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암석의 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무암질 마그마,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은 게 현무암이겠지. 화강암은 우리 유문암질 마그마였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게 화강암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0: SiO2 함량이 52%보다
1: 작아요라는 거 했었죠. 현무암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화강암은 윤분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SiO2의 함량이 63%보다 커요. 이걸 만족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SiO2 함량이 화강암이 더 많잖아. 그럼 현무암에는 SiO2 말고 다른 원소도, 다른 이온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현무암과 화강암의 생김새를 한번 더 비교해 볼게요. 둘이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누가 훨씬 더 어두워요? 맞아요. 우리 현무암이 훨씬 더 어둡습니다.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밝은 바탕에 검은색 알갱이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다 라고 하면 현무암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 현무암은 암석의 색깔을 어둡게 만드는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구나. 암석의 색깔을 어둡게 만드는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암석을 어둡게 만드는 원소가 누구냐? 철. 여러분들 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둡죠?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암석의 색깔을 어둡게 만듭니다. 즉, 현무암은요. 요런 애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SiO2에 비해서 철이나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훨씬 더 뒤에지. 즉, 질량이 큰 원소들입니다. 따라서 요런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밀도가 어떨 수밖에 없어. 밀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 우리 현무암이랑 화강암 중에 보기와는 다르게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현무암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이 암석은 성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성분에 따라서 이런 암석의 성질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화성암의 분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아마, 요런 용어들을 다 들어는 봤을 겁니다. 어떤 용어를 들어봤을 거냐? 화성암. 우리 그 암석에 화씨 가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화씨 가문 친구들을 정확히 분류하는 친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화성암. 화산암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화강암도 있죠. 다 화씨 가문 친구들이야. 근데 요게 다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내가 정확하게 벌써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아, 진짜 대단한 친구. 근데 아직 못해도 돼요. 우리 이번 시간 열심히 들으면요. 이 화씨 가문 3명의 친구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 첫 번째로 화성암은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화성암은 어떤 애를 화성암이라고 하느냐? 마그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러면 걔네는 전부 다 화성암이에요. 그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졌건,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졌건,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졌건 상관없이 마그마가 굳어졌어요라고 하면은 그런 암석을 다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싸 화성암은 이제 오케이, 넌 알겠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성암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마그마가 굳어지면 다 화성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암을 분류를 할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거냐?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화학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더라. 즉,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더라.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성분. 성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더라. 조금 더 친숙하게 말하면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더라. 이 암석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냐? 즉, 이 암석이 현무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안산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요걸로 첫 번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불러도 되거든요? 현무암질 암석. 현무암질 암석. 안산암질 암석, 그리고 유문암질 암석, 그쵸? 우리가 각각의 마그마를 배웠으니까 현무암제 암석, 안산암제 암석, 유문암제 암석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 각각의 암석들을 불러주는 고유한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밑에다 지금 써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현무암질 암석은 염기성암이라고 하고요. 또 안산암질 암석은 중성암이라고 하고요. 유문암질 암석은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왜 붙었냐면 우리 유문암질로 갈수록 SiO2의 함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SiO2가요.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산성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산성 산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산성암. 산성 산화물을 적게 가지고 있네? 그래서 염기성암.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요 명칭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옆에 보면은 염기성암은 또 고철질암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리고 산성암은 규장질암이라고도 부른대요. 아,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한 글자씩 좀 우리한테 친숙한 애들 있어요. 자,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현무암, 색깔 어둡다라고 했잖아요. 이 색깔 어두운 게 무슨 원소 때문에?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철이랑 마그네슘 때문에 어둡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무암질, 즉, 염기성암은 철이 많아요. 그래서 고철질암이잖아. 철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아, 철이 많다는 뜻이구나. 고철질암. 반면에 산성암은 SiO2의 함량이 많아요. SiO2, Si가 뭐야, 이거? 규소잖아. 오, 규소가 많네. 규장질암. 아, 규소가 많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들, 미안하게도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친숙하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외우면 그래도 외우기 좀 수월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분, 화학 조성에 따라서 분류한 걸본 거고. 두 번째로 냉각 속도. 얼마나 빠르게 냉각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 마그마가 굳어지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화산암과 심성암. 오, 화산암 나왔다. 화산암. 그렇죠? 두 번째, 둘째. 자, 화산암. 이름을 봐봐요. 화산암 이름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 화산. 화산이라는 건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한 거예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굳었을 때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심성, 심, 깊을 심자, 성, 형성되다.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 분출하지 않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해요. 자, 이 둘의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암은요, 바깥으로 빡 분출이 됐어. 근데 이 마그마는 되게 뜨거운데, 주변은 되게 차갑잖아.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빠르게 확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되게 빨라요. 반면에 심성암은요, 지하가 이미 뜨겁거든. 뜨거운 곳에서 식으니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려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런데 요 암석이라는 건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냉각 속도가 길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낯선 데에 나를 딱 풀어놨어. 그러면 나랑 좀잘 맞는 친구들, 나랑 좀 결이 같은 애들이랑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게 되죠. 근데 내가 어느 낯선 곳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대로 몸처럼 딱 해버린 거야. 그럼 내가 나랑 결이 맞는 애들이랑 뭉칠 수가 있어요? 뭉칠 시간이 없지. 가자마자 그대로 멈춰라 했으니까 나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냉각 속도가 빠르면요. 이 광물들이 되게 다양한데, 광물들이 자기 비슷한 애들끼리, 자기랑 같은 광물들끼리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물들끼리 모여있지 못하고 아주 작은 입자,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질이라고 하냐면, 새. 이게 미세하다는 거예요. 미세한 입자라는 뜻입니다. 세립질 조직이 형성이 돼요. 왜? 광물들끼리 모일 시간이 없었어. 왜? 너무 빠르게 냉각됐거든. 반면에 심성암. 심성암은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됐지.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해. 무슨 시간이 충분해? 비슷한 광물들끼리 모일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구조 보세요. 검은 애들, 어두운 애들은 어두운 애들끼리 모여 있고 밝은 애들은 밝은 애들끼리 모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입자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입자가 큰 조직을요, 조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 심성암에서는 조립질 조직

그리고 화산암에서는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벌써 둘째까지 배웠어요. 아, 화산암은 화성암 중에서도 바깥으로 분출되어서 냉각 속도가 빨라서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는 암석.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화산암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셋째, 화강암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용해서 암석을 쫙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다 설명한 거예요. 다만, 그 암석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적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화학 조성을 이용해서 암석의 종류를 나누었었어요. 이때 화학 조성 누가 제일 중요하냐? SiO2의 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마그마를 분류했을 때랑 똑같은 기준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2% 이하면 현무암질 암석이기 때문에 우리 염기성암, 고철질암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63% 이상이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산성암, 규소가 많아서 규장질암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중간, 52에서 63%의 함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성암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리고 거기 각각에 해당되는 암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색깔 볼게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색이 어두워져? 그렇지. 어디로 갈수록 어두워지느냐? 고철질암, 염기성암으로 갈수록 어두워지지. 왜냐? 철,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색을 보면 어두운 색, 염기성암으로 가면 어두운 색, 아 산성암으로 가면 밝은 색이더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원소 때문인데 많은 원소를 보시면 자, 외우세요. 카페마. 카페마 외우시면 됩니다. 칼슘 많이 들어 있고요. 철과 마그네슘 색깔을 어둡게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 자, 그리고 산성암은 규장질이잖아요. 그래서 규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방법? 낙시라고 외우시면 되겠지. 아, 산성암으로 갈수록 낙시. 나트륨, 칼륨, 규소가 많구나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 밀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누가 더 밀도가 크더라? 그렇지. 철이나 마그네슘이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염기성암으로 갈수록 밀도 커지고, 그리고 산성암으로 갈수록 밀도 작아지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 나눌 수가 있겠지. 화산암은 분출해서 냉각 속도 빠르게 식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모이지 못하고 작은 입자로 세립질 조직이 관측되는 반면에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다. 냉각 속도가 느리니까 입자가 충분히 모일 시간이 있어서 조립질 조직이 형성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비교하면요. 입자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암석, 요 여섯 가지 암석은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현무암질 암석, 안산암질 암석, 유문암질 암석 할 때, 요 암석들이 전부 다 화산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각각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요렇게 심성암이 있다라는 거, 각각이 화학 조성이 어떻고 냉각 속도가 어떤지 물어보는 문제들 많으니까 요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화산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입니다.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보면은 제주도 현무암 있잖아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 여기에 현무암 존재합니다. 우리 현무암 염기성암이면서 화산암이었어요. 그쵸? 자, 이때 이 현무암은요. 시대적으로 보면 신생 그때 형성된 현무암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요것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화산암 지형엔 어떤 것이 발달하느냐? 자, 우리 화산암은요. 마그마가 분출해서 빠르게 식었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빠르게 식었대. 온도가 빠르게 낮아진 거죠. 온도가 하강한 거야. 자, 여러분들 온도가 하강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수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수축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마그마가 붕 하고 분출이 됐어. 근데 만약에 이 마그마가요, 천천히 식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식으면서 그냥 이 마그마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축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마그마보다 부피가 작은 화성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은 거야. 급격하게 식으면요. 마그마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추운 데로 가면 으, 추워 하면서 몸착 움츠려들죠. 똑같아요. 마그마도요, 몸이 촥 움츠려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훅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요, 곳곳에 어떤 요런 중심점이 생기게 됩니다. 중심점이 생겨서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물질이 뭉치게 돼요. 그러면서, 얘는 욜로 뭉치고 얘는 욜로 뭉치네? 그럼 이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야. 얘도 욜로 뭉치고 얘 욜로 뭉치니까 틈이 생겨. 틈이 생겨. 틈이 생겨. 틈이 생겨. 틈이 생겨. 틈이 생겨.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마치 벌집처럼 이 마그마가 이 암석이 쪽쪽쪽쪽 갈라지는 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전리라고 해요. 화성암에서 나타나는 이 틈을 전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전리가 요런 모양이에요. 기둥 모양으로 다각형의 모양으로 뚝뚝뚝뚝 끊겨 있죠. 그래서 이 전리 이름이 무엇이냐? 기둥 모양을 하고 있네라고 해서 기둥 주자를 씁니다. 주상절리라고 해요. 그래서 주상절리, 이거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면 이거 볼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주상절리가 왜 생기냐?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균열이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생긴 게 주상절리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산암 지형 봤으니까 심성암 지형도 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심성암 지형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심성암 지역은요, 북한산 인수봉, 설악산 울산바위, 오, 막 산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심성암, 이거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지하, 깊은 곳.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포하는 대부분의 심성암은 화강암입니다. 산성암에 속하는 친구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거?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북한산 가봤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등반하기가 진짜 막네 발로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험준한 산을 만들었을까?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이 친구가 심성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요 그림처럼. 예를 들어 요게 화강암이다. 원래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화강암을 덮고 있던 어떤 지층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지층에 계속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람이 불어. 비가 내려. 그러면서 이 지층이 깎여요. 우리 이 지층이 깎이는 걸 풍화 침식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죠? 우리 부정합 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중간고사 때.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얘가 계속 깎여. 자, 그럼 봐봐요. 원래 이만큼의 암석이 날 누르고 있었어. 이만큼의 지층이. 근데 이 지층이 깎였어. 그럼 날 누르는 힘이 약해졌네? 뭐가 약해진 거냐? 이번에는 압력이 감소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압력이 감소했지. 나를 누르는 힘이 약해졌어. 이번에도 부피가 바뀔 거거든요? 근데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나 누르는 힘이 약해졌어? 팽창해야지.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날 누르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탁 고개를 드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날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이 암석이 팽창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요. 암석은 단단한 고체잖아. 고체가 막 부피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공기처럼? 못 늘어나거든. 암석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팽창하려는 방향 있죠? 그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나는 못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뜯어져요. 이렇게 틈이 생겨. 팽창하려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암석에 틈이 생긴 거, 암석에 금이 간 거, 전리라고 한다 그랬죠. 이번에도 전리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전리는요, 부피 팽창 방향의 수직으로 생기니까 판의 모양으로 전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판 모양의 전리네? 그럼 이번엔 뭐라고 부를까? 앞에서는 기둥 모양의 전리, 주상 전리, 판 모양의 전리? 판상 전리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 판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전리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구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심성암에서는 판상 전리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전리는 화성암에서 생기는 특징이구나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화성암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지질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성암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관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 관입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관입이 무엇이냐? 이 마그마가 기존의 약한 부분, 암석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요. 마그마가 주변 지층을 이렇게 나란하게 수평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암상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 마그마가요, 주변 암석을 뚫고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암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관입을 했잖아요. 관입해서 굳어진 암석.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입암은 항상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지. 자, 항상 화성암이겠죠. 자, 관입암은 항상 화성암이구나. 자, 그런데 관입이 일어날 때 항상 동반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획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마그마가 관입하죠. 관입하는데 마그마가 관입하려면 원래 기존의 암석이 존재해야 돼요. 그 원래 있는 기존의 암석의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가다가 주변에 있는 기존 암석을 뜯어줘서 자기가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이 됐다. 쏙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마그마에 의해서 포획이라고 한다. 포획됐다. 유입된 것을 포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포획된 요 암석 조각들 있죠? 요 암석 조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포획암, 요거 문제에 잘 나오고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포획암에서 알아야 될 거. 포획암은 항상 어디 안에 위치하더라? 맞아. 포획암은 항상 관입암 내부에 위치하는 거야.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입암 내부에 위치하더라.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관입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거니까 항상 뭐더라? 암석의 종류가요. 이 친구는 항상 화성암이에요.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 기억해야 될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석의 조각이 있어요. 이거 이따 문제 나옵니다. 그때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암석의 조각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 암석의 조각이 화성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 화성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 암석의 조각은 누구다? 포획암이다. 즉, 아, 여기에 관입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선생님 물어볼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벌써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체크 빈칸 완성.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요. 우리 4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완성 4번 보면요. 우리 SiO2 함량이 52%인 화성암.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우리 염기성 암에 해당하고요. 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철질암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70% 이상인 것은? 그렇지, 우리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산성암이고 또 규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규장질암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산성, 규장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볼게요.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되는 거 방금 배웠죠. 포획이라 한다고 했었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기예요. 자, 우리 8번 이거 지난 시간에 하기는 했는데 이번 시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O2의 함량이 52%보다 적은 마그마 이거 뭐라고 한다? 그렇지, 요거 현무암질 마그마이고요. 63%보다 많으면 유문암질 마그마이더라. 자, 9번입니다. 화산암에서는 여러분들 화산암은 분출한 거잖아요. 분출해서 빠르게 식은 거잖아요. 따라서 무슨 질? 그렇지, 입자가 모일 시간이 없었더라. 셀입질. 반면에 심성암은 천천히 식으니까 입자가 충분히 모일 시간이 있어서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 조직이 발달하더라. 10번입니다. 제주 자치도 울릉도 독도 화산암이에요. 현무암이 존재했었죠. 화산암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빠르게 식으면서 암석 수축해서 갈라진 거 주상절리 기둥 모양의 모양 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OX 퀴즈로 가볼까요? OX 퀴즈 3, 4, 5, 6번 보겠습니다. 안산암, 여러분들, 안산암은 화산암이었어요? 신성암이었어요? 그렇지, 안산암은 화산암이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었기 때문에 조립질 조직이 아니라 세립질 조직이 발달해야겠죠.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북한산 인수분, 설악산 울산바위 이런 심성암 지역에서는 무슨 전리? 판상절리가 잘 발달하는 거 맞고요. 화산암 지형에서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하는 거였습니다. 자, 절리는 화성암에서만 볼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주상절리나 판상절리, 화성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절리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화성암에서만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암맥은 마그마가 주변 암석의 틈을 따라서 수직에 가깝게 간입한 뒤 식는 지질 구조 맞습니다. 수평으로 나란하게 들어가는 건 암상이 되겠죠. 자, 바르게 연결하기 보겠습니다. 자, 주요 화성암과 화성암의 화학 조성에 따른 종류를 바르게 연결해 보아라. 자, 우리 중성암이라는 건 SiO2 함량이 52에서 63% 사이였고요. 산성암은 63% 이상, 염기성암은 52% 이하였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 우리 염기성암에는 현무암과 또 다른 친구. 반려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워 주셔야 되고요. 또 중성암은 안산암과 안산암 밑에 있었던 심성암의 종류는 섬로감이었습니다. 안산암과 섬로감이 중성암. 산성암에는 유문암과 화강암이었죠. 요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내신 기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내신 기초 문제 6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산성암과 염기성암의 즉 화학 조성으로 지금 분류를 한 겁니다. 기억 볼게요. 산성암은 규장질합니다. 그렇지. SiO2 함량이 63% 이상인 걸 우리가 산성암이라고 했고요.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규장질합니다. 자, 니은 염기성암에는 유문암이 있다. 우리 염기성암은 SiO2 함량이 52% 이하이잖아. 유문암은 63% 이상인 산성암이었죠. 따라서 틀렸구나. 자, 디귿입니다. SiO2 함량은 산성암 63% 이상이죠. 염기성암은 52% 이하입니다. 따라서 산성암이 더 많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억 디귿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내신 기초 문제 푸는 거는 잠시 여러분들이 강의 멈추고 문제 해당하는 거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풀이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6, 7, 8, 9번 지금 풀 거예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 가와 나는 화강암과 현무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누가 어두워요? 나가 어둡네. 입자의 크기 누가 작아? 나가 더 작네. 따라서, 나가 현무암이네. 그리고 가가 화강암이네.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는 고철질암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철질. 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색깔 어떻다고요? 어둡다고요. 따라서 이건 나에 대한 설명, 염기성암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은입니다. 나는 조립질 조직. 조립질 조직은 입자의 크기가 어떤 걸 얘기한다? 큰걸 얘기한다. 따라서 냉각 속도가 느린 심성암에서 발견되는 조직이고요. 지금 조립질 조직이 발견되는 건 가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 지긋입니다. 가는 나보다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적다. 그렇지, 여러분들. 철과 마그네슘. 요거 색깔 어떻게 만든다? 어둡게 만들더라. 근데 누가 색깔이 어두워요? 나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에서 많이 발견되는 원소 세 가지 있었어요. 카페마 기억하라고 했었죠. 칼슘, 철, 마그네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산성암에서 많은 거세 가지 있었습니다. 낙시 기억해 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규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더라. 자,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화성암 지형이 잘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명소이다라고 했어요. 자, 북한산 인수봉, 서울악산 울산바위. 선생님이 네 발로 기었던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 굉장히 높게 솟아오른 화강암, 심성암 지대이다. 됐죠? 자, 화강암은 신성암 지대이다.
심성암이면서 산성암이더라. 두 가지를 딱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고, 1번 보겠습니다. 주상절리 발달하는 거? 이거 마그마 급격하게 식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심성암이 아니라 화산.

지층이 풍하와 침식 작용을 받으면서 요것이 요렇게 육지로 드러난 것. 그러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전리가 생긴 것. 그게 바로 판상전리이고, 그리고 요게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것이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맞고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관이밤 A와 퇴적한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A는 관이밤이래요. 선생님이 관이밤이면 얘 무조건 암석의 종류 뭐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조건 화성암이다. 자, 그럼 봐봐요. B라는 조각이 화성암 안에 속해 있어. 화성암 안에 속해 있으면 이거 무조건 뭐다? 포획돼서 만들어진 포획암이더라. 따라서 지금 보니까 가의 그림을 보니까 B가 원래 있는 기존의 암석이고 A가 그것을 관입한 거야. 관입하면서 주변 암석 포획한 게 B인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답해 볼게요. 나에서 B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주변에 있는 암석의 일부를 뜯어온 거니까, 유입된 거니까 이걸 포획암이라고 하더라.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A와 B 중에 먼저 생성된 거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관입할 때, 이거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관입의 법칙에서 배웠죠? 관입할 때는 무조건 기존 암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기존 암석이 먼저 존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난 거죠. 따라서 누가 더 먼저 생성된 것이냐? B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이제 실력 향상 문제 4번, 5번, 6번, 7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6번 문제까지도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잠시 멈추고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볼게요. 실력 향상 문제 4번을 보면, 그림 가는 성질이 다른 마그마 AB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유문암이다라고 했어요. 요건 유문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SiO2 함량 딱 나와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52% 딱 그어줘. 63% 딱 그어줘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A는 52%보다 적어? 아, 이거 염기성암이네. B는 요 사이네? 아, 이거 중성암이네? 딱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점성은 우리 염기성암에서 중성암. SiO2 함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맞구나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유동성을 비교해봐라. 아, 우리 이거 유동성 비교하는 거 같진 안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유동성. 유동.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점성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아, 이게 지금, 이게 마그마니까 쌤이 여기다가 중성암, 염기성암이라고 쓰지 말고, 마그마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쓰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자,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케첩 같아요. 그죠? 유문암질 마그마는 뭐 같아요? 땅콩버터 같아요. 자, 그럼 누가 더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 좋을까? 케첩이 땅콩버터보단 잘 흐르잖아요. 우리가 점성이 작을수록 잘 흐르겠지. 그래서 유동성은요, 점성이 작을수록 더 큽니다.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큰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혹시 학교마다 요것도 할수 있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점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흘러요. 유동성이 큰, 아, 잘못 말했네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작잖아요. 그래서 잘 흘러요. 유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됐을 때, 흘러. 옆으로 흘러. 요렇게 흘러서 좀 경사가 완만한 요러한 화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 극단적으로 유문암질 마그마를 보면 굉장히 되직해요. 점성이 너무 커. 잘안 흘러. 유동성이 작아. 그래서 이 친구는 분출되면요, 잘 흐르지가 않고 이렇게 되게 높은 화산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 이거 방패 모양이네? 순상화산 이렇게도 부르고요. 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건, 요거 띨렁띨렁 종 모양이네? 종상화산 이렇게도 부르는데, 혹시나 학교에 따라 요거까지 하시면은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니은 볼게요. 생성 당시 마그마의 온도,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가 제일 온도가 높았습니다. A가 더 높고요. 디귿, A와

우리는 모두 나를 만들 수 있는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적다. 그렇지. 유문암은 63% 이상의 SiO2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그거보다 적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역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번에는 화성암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랑 나로 분류를 했는데 보니까 가는요, SiO2 함량이 63% 이상. 아, 이거 산성암, 규장질암 얘기하는 거네. 나는요, 조립질소재. 아, 이거 심성암 얘기하는 거네. 천천히 식은 거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럼 봅시다. 화강암. 화강암은요, 산성암이죠. 근데 심성암이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야 돼?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해야 돼요. 따라서 요거 B에 속합니다. 땡. 이은입니다. 해령 하부에서 B의 화성암. 우리 아까 B가 뭐라고요? 화강암. 우리 해령 하부에서 화강암 생겨요? 아니지. 해령 하부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성암이 아니라 염기성암의 암석이 생길 거예요. 따라서 요거 틀렸다. 디귿입니다.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의 마그마의 냉각 속도 물어보았어요. 자, C의 화성암. C는요, 나를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요, 심성암입니다. 냉각 속도가 느려 빨라. 느린 거야. 천천히 식은 거예요. 반면에 현무암. 요거 화산암이죠. 화산암은 냉각 속도 어떻다? 냉각 속도 빠르더라. 따라서 화산암, 현무암이 더 빠른 거고요. C의 화산암이 느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네요.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가와나에서 주로 분포하는 화성암 중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골라봐라. 아, 우리 열심히 배웠던 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무슨 암석? 현무암 있어요. 따라서 염기성암이고요. 반면에 설악산, 산이네. 여기 화강암 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화강암이라서 색깔 되게 밝은 거 보이죠? SiO2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현무암. 선생님,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오감 깨우기 질문에서 했었잖아.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현무암의 밀도가 더 크다. 왜?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의 화성암이 나보다 큰 거고요. 왜냐? 가는 현무암, 나는 화강암인데 상대적으로 현무암은 가벼운 SiO2 함량이 적고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랑 나가 있어요. 가랑 나가 있는데 지금 가는요. 심성암이라고 표시된 곳에 암석의 조각이 발견됩니다. 자, 심성암, 이거 화성암이잖아. 선생님이 화성암 안에서 조각 발견된다. 그럼 이거 무조건 뭐다? 포획암이라고 했었지. 마그마가 관입되는 과정에서 주변 암석 뜯겨져 나온 거다. 따라서, 아, 요 경우에는 기존의 암석 A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C가 관입하면서 암석이 포획됐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와 보세요. 나도 비슷하게 암석의 조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엔 암석 조각이 심성암, 화성암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내부에 있어? 퇴적암 내부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딱 정해줄게요. 퇴적암 내부에서 암석 조각이 발견된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기저여감이에요. 우리 기저여감은 지각이 융기에서 침식받아서, 침강해서 마지막에 무슨 단계로 끝나지? 퇴적으로 끝나거든. 그래서 부정 한 면은 항상 부정 한면 상부에 퇴적암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 요 안에 속해 있는 건 기저여감이고요. 따라서 여기가 지금 부정 한 면이 되는 거고, 심성암이 먼저 생긴 다음에 부정 한 면이 생기고, 그 위에 B가 퇴적이 된 거다. 퇴적되는 과정에서 기저여감이 생긴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기억 포획암 맞아요. 나에서 부정 한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A는 B보다 먼저 생성됐다. 그렇지. A는 C보다 먼저 생성됐고, B는 C보다 나중에 생성됐으니까 A가 B보다 먼저 생성된 거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력 향상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느 지질 명소에서 현무암의 멘틀 포획암이 나타났대요. 자, 여러분들, 포획암이 왜 나타날까? 그치, 현무암이 관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암석을 가지고 올라와서 바깥으로 분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멘트의 포괄감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16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을 통해서 올라올 때그 옆에 멘틀이 있잖아요. 이 멘틀 암석의 조각을 포획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그마랑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멘틀이거든요. 그래서 멘틀의 일부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요걸 조사하면요, 이 멘틀의 성분까지 알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력 완성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2번, 3번 문제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력 완성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랑 B가 있어요. A는 지금 판의 경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열점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B는 여기 서비평 경계. 아, 안데스 산맥 주변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화강암과 반려암. 색깔이 이게 어두우니까 이게 반려암. 밝은 니은이 화강암이겠구나. 자, 그럼 분출되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 열점에선 우리 마그마, 멘틀 물질 상승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죠. 아, 52% 이하이고요. B에서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 안데스 산맥, 안산암이었잖아요. 52%에서 63% 사이지. 따라서 A가 더 적고요. 니은 볼게요. A와 B의 하부에서는 모두 기역, 반려암이 형성될 수 있다. 여러분들, 열점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고요. 섭입되는 세 가지 마그마가 다 생성됩니다. 다 생성되면 일단은 반려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반려암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될 수 있다 맞고요. 자, 니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산성암에 속하는 것이죠. 니은 디귿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로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A랑 B가 나와 있는데 밀도가 A가 작고 B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A랑 B가 섬로암과 유문암이거든요. 우리 밀도는 SiO2 함량이 적을수록 크니까, 아, SiO2 함량이 적은 B가 섬로감이 중성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밀도가 작은 거. SiO2 함량이 많은 산성암이구나. 요게 지금 화강암인가요? 유문암인가요? 문제에서 보면은 유문암이네요. 그래서 A가 유문암. 정리하고 보면 기억 틀렸죠. 자, 니은입니다. B는 SiO2 함량이 이고, 중성암이잖아요. 중성암은 52%에서 63% 사이의 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50%보다 적다라는 거 틀렸습니다. 요 사이 값을 가져야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암석 생성 당시의 마그마의 냉각 속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문암은요,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유문암은 화산암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섬로감은 요거 심성암이거든. 자, 그럼 냉각 속도는 누가 빨랐을까? 화산암이. 지금 추운 곳으로 나왔으니까 냉각 속도가 빨랐겠지. 따라서 A가 더 크고 B가 더 작은 거 맞네요. 자, 기억으로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만 맞아요. 따라서 3번에 대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제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저번 시간이랑 연계해서 문제 출제되는 거 지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단원이 어쩔 수 없이 좀 외우는 게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게 잘풀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새로운 변성암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변성작용과 그리고 변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잘 해와서 드디어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공부 잘해서 여러분의 목표인 내신 만점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선생님이 열심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할 내신 만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 광전 효과라고 가져왔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서 방출되는 광전자 A, B, C, D의 빛의 진동수와 운동 에너지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대표하는 성질이 되겠죠. 실험이 되겠죠. 자, 그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파악이 되어 있다면 이 문항을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광전 효과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될 것이고, 광전 효과를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 주어진 진동수,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세 가지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다라고 할수 있고, 이 파트에서 그렇게 고난도로 문항이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에 광전효과 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입자라고 하는 건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을 때의 그 파장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가 바로 그 물질파라고 해서 20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가져왔습니다. 입자 ABC의 질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이 표로 제시하고 있고, 기역 니은 부기는 사실 일반적인 뉴턴 역학과 관련된 보기였다라고 할수 있는데, 마지막 D급 보기가 물질파의 파장과 관련된 보기가 출제되어서 바로 물질파와 관련되어 분류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뉴턴 역학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운동량 충분히 정의를 할수 있었죠. 거기에 딱 하나 물질파의 파장만 더 정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보태면 충분히 역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왜 물질의 파동성을 갖게 되는 것을 어떠한 실험들로 설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학습.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시간을 최대로 줄여보자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기 광전효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속에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특정한 진동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문을 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턱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턱 진동수부터 전자가 방출돼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점이다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F0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혹은 여기까지는 문을 넘어가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라고 하는 의미로 한계 진동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어야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우리는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된 전자라 그래서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광전효과 실험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광전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전관에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주면 이 금속판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광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광전관과 연결된 이 전원장치,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있는데 전류계에서는 이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줘서 전자가 방출되었을 때 아래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자가 이 P점을 향해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전류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전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방출되는 광전자가 이 이동한 양을 우리는 광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광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비추어주는 단색광의 세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이 밝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단색광의 밝기가 밝아지면 우리는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허점이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어떤 허점이 있느냐? 어떠한 빛이든 상관없이 아주 밝게, 아주 세게, 아주 오래 비추어준다라고 해서 광전자가 항상 방출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고 하는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만약에 세기가, 밝기가 더 세지면, 그때 우리는 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늘어난다. 혹은 흐르는 광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뒤에 함께 더 마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비추어주면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금속 표면에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죠. 결국 비추어준 이 빛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했니? 라고 묻는다면 전자를 분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리된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해줘요.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우리는 궁금해질 텐데, 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와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를 분리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우리는 일함수라고 불러서 W라고 씁니다. 자, 이 값과 이 빛의 에너지는 일함수와 바로 움직이는 분리된 전자의 에너지 합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전자의 에너지를 하나하나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의 크기를 최대값만 취급한다라고 해서 결국 비추어준 빛의 에너지는 일함수와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일함수의 크기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턱 진동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플랑크 상수와 문턱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쓴다면 비추어진 빛의 에너지는 바로 일함수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래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이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어떤 진동수냐? 이 진동수 이상에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죠. 광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진동수가 광전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해당하는 문턱 진동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엇과 비례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자, 이 크기가 뭐였어, 얘들아, 조금 전에? 이값쭉 가면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이 최대 운동 에너지와 아래 표기된 이 일함수의 값을 더한 이 전체 값이 바로 비추어진 빛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 이 그래프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경우는 하나의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속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그래프를 본 거예요. 자, 금속판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h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금속판 a, 금속판 b에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바로 광전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진동수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처음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진동수의 값이 다르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가 다르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여기 그대로 한번 더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금속 A의 그래프가 되니까 금속 A의 문턱 진동수라고 표기할 수 있고, 바로 이 값을 금속 B의 문턱 진동수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의의 선생님이 이 정도의 값을 갖는 진동수 F라고 하는 빛을 A와 B에 비추어줬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라고 하는 이 진동수의 크기는 바로 A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값이고 B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작은 값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A에 비추어졌다라고 얘기하면 A의 문턱 진동수 이상의 F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어준 경우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광전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지금 F라고 하는 진동수는 금속 B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빛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거나 진동수를 보았을 때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나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이 문항의 보기 하나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비교 내용 옆에 판서 해놓고 필기해놓고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한번 체크했으면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동수를 한요 정도 갖는 값을 F'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가졌을 때, 이 F'이라고 하는 진동수의 크기는 FA, A의 문턱 진동수, B의 문턱 진동수보다 모두 큰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F'이라고 하는 빛을 금속 A, 금속 B에 비추어 주었을 때는 모두 A와 B의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서 이 경우는 모두 광전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값을 체크를 한다면
금속 B를 비춰줬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거.

금속 A에 빛을 비춰줬을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값이겠죠. 자, 문턱 진동수가 B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빛을 비추어 줬을 때이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몇 가지만 더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하나씩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F0라고 하는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 그리고 문턱 진동수 혹은 이람수와 관계가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비추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문턱 진동수 혹은 이람수의 크기가 작아져야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이 있었냐면,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줬을 때, 이상 아니고 이하라고 해볼게요. 이하의 빛을 비춰줬을 때, 빛의 색이 혹은 빛을 오랜 시간 비추어줘도, 만일 그 빛의 색,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이었다면, 절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광전 효과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특히 첫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절대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지에더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세기가 세지거나 혹은 오랜 시간 에너지를 계속 준다면 그 에너지의 값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자가 방출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건 역시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번과 세 번째로 인해서 빛이 파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파동도 맞지만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은 이중적인 성질을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자기파, 파동 혹은 입자 둘중 하나로만 설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광전 효과가 파동으로도 설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입자성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빛과 관련된 광학적인 현상은 둘중 하나로만 설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동성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굴절, 바로 전 시간에 했었죠. 매질이 달라지면 혹은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 혹은 매질의 속도가 달라지면 그때 꺾이는 현상, 휘어져서 진행하는 현상이 굴절이었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되돌아나오는 현상이 반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야.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회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회절이라는 것은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되돌아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만약에 교탁 뒤에 숨어서 너희들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소리가 다 들리거든? 교탁을 넘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절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빛의 파동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전 효과처럼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은 빛의 입자성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우리가 입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카메라의 CCD, 전화결합 소자라고 해서 받은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인 CCD가 있고, 두 번째, 자동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문 앞에 딱 서서 빛을 막아야 되라. 그러면 그때 전류가 흘러서 뭔가 빛의 변화가 생겨서 문이 열리도록 하도록 전류가 흐르도록 한 것을 우리가 자동문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러한 사례처럼 에너지의 전환을 봤을 때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광전효과, 그리고 빛의 입자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 외에도 태양광 발전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물질의 파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빛이 입자성이 있다면 빛처럼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파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질이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때 그때의 파동의 파장을 우리는 물질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드브로이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래 쓰여진 것처럼 드브로이파 파장 같은 경우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정의가 될수 있고, 앞에서 뉴턴 역학에 의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MV라고 정의가 되어서 MV분의 H라고도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질이 파동성을 갖는 경우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만일 그 입자가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자는 전하량을 갖고 있는 입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정의하느냐? 전자의 전하량에 전자에 걸어준 전하 배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라면 우리가 이걸 한번더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M분의 P제곱이라고 운동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 학습할 때 정의를 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도 위에 한번더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대로 이식을 정리해서 분모에 넣어준다면 루트의 EM, E, K 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정의해 줄수 있고, 그리고 전자라면 루트의 EM, E, V분의 플랑크 상수 H다라고 정의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식을 그냥 외우자, 얘들아. 외우고 있다면 바로 적용해서 풀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외울 건 외워줘야 되거든요. 자, 꼭 외워주고 그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질이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몇 사람이 증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자를 54볼트로 가속을 시켜서 니켈에 쪼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니켈에 쪼여졌던 이 전자가 그대로 방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전자가 얼마나 방출되는지 니켈 결정을 중심으로 그대로 검출기를 이동시키면서 전자의 양을 측정했대요.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사실 전자가 다 입자라면 공이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은 확률로 나와야 될 텐데, 특정한 50도씨라고 하는 각도에서 유독 방출된 전자의 양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데이비슨과 거머는 보강 간섭으로 설명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자를 쪼여줬을 때, 전자를 니켈 결정으로 쪼여줬을 때 간섭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파동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자가 갖고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성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실험했다? 데이비슨과 거머. 이미 과거의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54볼트, 그리고 니켈 결정, 그리고 50도씨 얘기하면 바로 전자, 입자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다라고 캐치하셔야 돼요. 이미 정해진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고 파동성 체크했으면, 자, 두 번째 톰슨의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원에서 전하를 발견했다, 음전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겠죠. 아버지가 음전하 전자를 발견한 이후에 아들이 한번더 실험을 합니다. 자, 그 톰슨의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를 연속적으로 전압을 걸어서 쭉 쪼여줬대. 어디에? 얇은 금속 박에. 자, 그랬더니 형광판에 꼭 회전 무늬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사실 어떤 무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X선으로 금속박에 쪼여줬을 때랑 비교해 봤더니 거의 같은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무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 X선은 전자기파잖아,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회절무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을 보고 전자선 역시 회절무늬를 만든다라고 체크한 거예요. 자, 그럼 회절이라고 하는 것 역시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쪼여줬더니 파동성을 갖는 걸 봤을 때, 아, 물질이라는 것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갖는

구나라고 증명된 겁니다. 자, 결국 입자라고 하는 것에서 회절무늬 그리고 간선무늬를 얻어냄으로써 입자 역시 파동성을 갖고 있고 물질파는 제대로 된 맞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물질 역시 입자의 성질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서 물질은 이중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과학실에서 볼수 있는 광학현미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살짝 달라서 함께 볼게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현미경을 보면은 전자총에서 쏜이 전자를 그대로 시료를 뚫고 지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러한 뚫고 지나간다 하는 현미경을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자로 TEM이라고 하면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전자총에서 나온 이 물질파 전자가 그대로 시료에서 튕겨져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대로 시료 표면을 스캐닝한다라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SEM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세 가지 현미경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한다면 광학 현미경은 가장 큰 특징이 빛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종류가 다르지만 사실 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은 동일해서 모두 물질파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파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물질파, 파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빛 역시 파동으로 표현해 볼게요. 빛은 네 글자로 무슨 파다? 전, 자, 기, 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빛이라고 표현하면 빛, 한쪽으로 빛광, 너무 쉽게 캐치할 수 있거든? 근데 전자기파라고 만약에 보기에 캐치를 하도록 줬어, 얘들아. 자, 기억 보기. 광학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와, 이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꼭 물질파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사실은 빛의 다른 이름이 전자기파였기 때문에 맞는 보기란 얘기야. 틀린 보기가 아니란 얘기야. 광학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혹은 전자기파라고 써있기 때문에 투과전자현미경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물질파라고 생각해서 또 맞는 보기라고 체크하는데 아주 빈출되는 그건 오답복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에 현혹되지 말고 전자기파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 외에 뭐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을 만큼 뭐 값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우리가 양파세포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광학현미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그에 반해 전자현미경은 확대가 아주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확대가 가능하느냐? 잠깐 물질파의 파장 써보도록 할게요.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 그리고 속도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때 이 속도를 높여주면 전자를 연속적으로 쪼여줄 때이 속도를 높여주면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얘기하고 파장이 짧아지면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분해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아주 작은 점을 두 개를 찍었을 때이 점이 두 개야라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 해요. 자, 그럼 이 분해능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작은 것을 세밀하게 볼수 있다라는 의미라서 결국 파장이 이 속도를 가속을 시켜서 파장을 짧게 만들어서 분해능이 우수하여 더 세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전자현미경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중 이 투과전자 현미경이 분해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말은 전자를 더 빠르게 가속시킨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이렇게 전자를 빠르게 가속시켜서 분해능이 우수하여 아주 많이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과전자 현미경의 특징은 고배율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분해능이 우수하다와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얘들아. 이 시료를 통과하면서 시료의 두께가 두껍다면 이 물질파의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해요. 느려지면 분해능이 떨어져서
배율이 좀 낮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아주 고비율의 상을 얻을 수 있다.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투과전자 현미경은 고배율이고요. 시루가 아주 얇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물질파를 이용해요. 이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주사전자 현미경 보도록 할게요. 주사전자 현미경 역시 물질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투과전자 현미경과 같은데 조금 구조가 달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지? 그대로 쭉 쌓아준 이 물질파가 뭐를? 표면을 스캔한다 그랬잖아. 표면을 스캔하기 때문에 겉표면에 3차원의 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정확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3차원의 상이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총에서 쏴준 이 물질파가 쭉 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누구지? 연속적으로 쪼여준 전자야. 자, 그때 중간중간중간에 전자석을 놓은 거야. 그 전자석이 바로 자기 렌즈 얘들아.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을 제어하면서 렌즈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렌즈 하는 일 뭐야, 얘들아? 파동을 굴절시켰잖아. 광학현미경에서 이 렌즈들이 빛을 굴절시켜서 초점을 만드는 것처럼, 맞추는 것처럼, 이 전자총에서 나온 이 물질파의 초점을 자기 렌즈가 전류의 흐름에 따라 자기장을 제어하여 이 물질파의 경로를 바꿔주면서, 굴절시키면서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그렇게 초점이 쭉 맞아서 시루 표면에 도착을 했을 때 그대로 튕겨져 나온 전자의 수를 측정해요. 튕겨 나온 전자를 측정해서 그거를 영상화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3차원의 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튕겨져 나오도록 해야 할 만큼 이 시루는 전기저도성이 좋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투과전자 현미경의 특징이 시루를 얇게 만들어야 됐다면 주사전자 현미경의 특징은 시료를 코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코팅하냐?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자, 이 특징들 딱 명확히 해드라. 시료를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코팅해서 3차원의 상을 봅니다. 이게 바로 주사전자 현미경. 이 특징이 명확한 만큼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올 수 있다란 얘기고, 사실 나올 것이 이게 전부란 얘기니까 이 파트는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 화면, 이 장면 그냥 눈으로 사진 찍듯이 그대로 저장하시고 이제는 하나씩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개념 확인하기 이점 테스트 문항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 진동수, 세로축은 운동에너지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0로 표기된 걸 보았을 때 아, 이건 바로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을 문제 읽지 않아도 캐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로축에 제시된 운동에너지는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이다. 자, F0부터 광전효과가 일어나서 최대 운동에너지의 값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보기. 단색광의 진동수가 2분의 1 F0일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절대 방출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전효과였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에 만약에 오래 비추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자, 이렇게 보기 바꾸면 맞니, 얘들아? 틀렸지? 자, 첫 번째 오답 보기. 자, 혹은 하나 더 있지. 세기를 더 높여주면. 빛을 더 밝게 해주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건 역시 오답 보기 얘들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일 때는 절대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 오답 보기 체크하고 이러한 조건과도 무관하다라는 것 반드시 옆에 기록하시고 디귿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단색광의 진동수가 이번에는 EF0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단색광의 세기, 밝기를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한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디귿 보기는 그대로 정답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고 갈게요. 단색광의 세기와 관계가 있는 물리량은 뭐가 있었어, 얘들아? 위에 쓴 것처럼 광전자의 수. 자, 그럼 이게 광전효과 회로도였다. 실험장치였다라고 하면 광전
류의 세기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지, 얘들아. 바로 무엇이냐? 진동수와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 있었어요. 자,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는 물리량,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역시 만약에 회로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걸려있는 전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관련된 보기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래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뭐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h, 플랑크 상수. 자, 만약에 리을 보기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물을 수 있으니까 함께 적어놓고, 정답 바로 기역과 디귿 있는 몇 번? 바로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 보면 가로축에 질량, 그리고 세로축에 물질파의 파장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물질파 관련된 얘기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정해져 있어 보기가. 아래처럼. 실제 수능 혹은 모의고사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이 정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뭐므로 운동량 크기, 속력, 운동 에너지, 혹은 만약 여기가 운동 에너지였다? 그러면 디귿 보기에 들어갈 것이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식을 바탕으로 값을 임의로 정하고 풀면 너무 쉬워. 함께 볼게요.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거 위에 잠깐 쓴다면 파장은 뭐로 정의됐냐?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파장과 물질파의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물리량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역수를 취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 딱 보면은, 아, 파장이 나왔어? 그럼 나는 운동량을 쓸 거야. 라고 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람다 제로라고 하는 파장을 가질 때 선생님은 편의상 운동량을 EP 제로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람다 제로라고 한다면 절반으로 줄었잖아. 자, 그렇다면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자, 요렇게 돼야 되겠죠. 절반으로 줄어야 맞는 거겠죠. 두 배로 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서 이제 질량 주어졌기 때문에 운동량이라는 물리량 그 자체가 mv, 바로 속도를 얘기할 수 있어서 속도 옆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ep0라고 하는 운동량이 질량 mv와 편의상 ev0라고 하는 속도의 곱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b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운동량이 p0, 질량이 em0니까 2분의 1 v0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역님 볼까 함께? 기역.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자, 여기 그대로 써놨잖아. ep0, p0. 맞는 보기죠. 자, 니은 속력은 A가 B의 8배이다라고 하는데 A는 EV0고 B는 2분의 1 V0이기 때문에 8배가 아니라 4배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오답. 자, 디귿 운동에너지는 A가 B의 4배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구해야 되더라. 어떻게 구해?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2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면 a가 b의 8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억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볼때 항상 분모를 뭐 헷갈리니까 운동량 혹은 속도 같은 것으로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한번 비례관계 생각해서 정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역시 이제는 고난도 확인하기, 대비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부터 볼게요. 금속판 P에 빛 A, B, C를 비춰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단색광의 진동수 각각 FA, FB, FC라고 했을 때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스스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구해? 운동량이 주어지면? 바로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던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더라. 해당이 없대. 자, 해당이 없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이 B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가 FP다라고 했을 때이 값보다 작은 값이라서 광전자가 방출이 안된 거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결정이 되고,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 알았을까요? 운동 에너지 한번더 쓰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2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자, 그렇다면 운동량이 크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도 크다라는 것이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도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빛의 진동수의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아래 보면 기억보기 그대로 나와있지, 얘들아. 오,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구나. A. 자, A가 가장 크고 C, 그리고 선생님이 FP라고 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F0가 다음 마지막이 FB이다라고 하는 기억보기가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를 보지 않아도 이걸 기본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 보기가 꼭 소설의 흐름처럼 기승전결처럼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제는 옆에 몇 가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광전 효과에서 이야기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최대값이라고 하는 멘트가 붙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구해 볼게요. 자, 여기서 EP0라고 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해서 420이라고 해 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썼냐면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렇다면 P0라고 하는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의 최대값을 가졌다라는 것은 C에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E0로 써보자 라고 할수 있겠죠. B는 방출되는 광전자가 없으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만약에 이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측정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운동량이 최대로 커졌다란 얘기는 파장은 최소로 짧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의 최소값을 써보자라고 하면 파장의 최소값은 여기 이 값을 선생님이 편의상 람다 제로다라고 쓰면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이 마지막 C의 경우는 이 람다 제로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B는 역시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B의 세기를 증가시켜 P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오늘 몇 번째 보는 보기죠? 몇 문항 안 풀었는데도. 자, 문턱 진동수 이하의 B실 때는 아무리 세기를 증가시켜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니은 오답 보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의 최소값은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A를 비추었을 때 람다 제로, C를 비추었을 때 E 람다 제로라고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디귿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 역시 정답은 1번에는 기역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에너지가 4배야, A가. 자, 그렇다면 진동수도 4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이걸 수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비추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이렇게 FA라고 하는 A가 갖고 있는 에너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라고 하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전자를 분리해내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걸 우린 이람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420를 가져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C 역시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FC라고 했을 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HFC라고 쓸수 있겠죠. 이 빛이 하는 일은 전자를 금속판 P에서 분리해내요. 그리고 E0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수가 A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4배라고 하더라도 진동수는 4배라고 할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동일한 금속판 P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빛을

공적이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가장 처음에 A라고 하는 입자는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가 0이 되어서 가장 처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의 처음부터 0을 곱해서 0이 되죠. 자, 그럼 T1이 되었을 때의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다? 그대로 S다라고 볼수 있고, T2가 되었을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3S고, 이전에 S라고 하는 운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T2일 때는 운동량의 크기가 4S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만 과거에 기억 잠깐 떠올리면 기억니는 디귿 보기 물질파로 나와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4배이다라고 하는데, T2일 때 4S, T1일 때 S라고 했으니까 4배라고 하는 것이 맞는 보기죠. 자, 니은, 운동에너지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8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A라고 하는 입자의 지금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주어진 그래프였기 때문에 질량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에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운동에너지는 EM분의 P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T2일 때의 운동에너지 먼저 구한다면 EM분의 4S의 전체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고 T1일 때는 EM분의 S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몇 배야 얘들아? 16배를 해야 같은 값이잖아. 자, 그래서 니은은 8배 대신 16이 들어가야 돼서 오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물질파의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의 4배이다라고 하는데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프랑크 상수 h다라고 하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1대 4였다라고 얘기하면 물질파의 파장은 4대 1이 되어야겠죠. 아래 쓰면 여기가 4 람다 제로라면 여기는 람다 제로다라고 되어야 돼서 T1일 때가 T2일 때의 4배다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는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한번 너희 스스로 속력도 한번 비교해보자. 속력. 별거 아니죠, 얘들아? 운동량의 크기 그 자체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속력이 V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질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운동량의 크기만 4배 늘어났으니까, 속력은 4V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보기 하나 더 정리하시고, 정답은 3번에 있는 기억 디귿 체크하고, 11번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항 보면 현미경과 관련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광학 현미경, 두 번째, 투과 전자 현미경. 자, TEM이라고 쓰는 이 현미경의 특징부터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특징? 시료가 어때야 될까, 얘들아? 얇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배율, 분해 능이 우수하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자 PQ로 이 투과전자 현미경의 속력이 다른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있고, 물질파의 파장의 기역이라고 하는 지금 빈칸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속력이 V0일 때 파장 기역, 속력이 EV0일 때 파장이 람다 제로라고 했어요. 자, 속력은 물질파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물리량이니까 속력이 절반으로 V0로 느려졌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2람다 제로로 더 빨라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 얘기하면 기역.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투과전자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보다 길다라고 하는데 이건 얘들아 맞는 얘기야.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 써놨어. 고배율이라고 하는 것. 고배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가속시켜서 물질파의 파장을 느리게, 짧게 만들어서, 느리게 대신 짧게 만들어서 분해능을 어떻게? 우수하게 만들어서 고배율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학 현미경이 고배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파장이 길다라는 걸 뜻해서 기역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볼게요. 기역은 이 람다 제로다. 위에 쓴 대로 맞는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보기. P를 이용할 때, Q를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다야, 얘들아. 어때? Q가 파장이 더 짧으니까 더 작은 구조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디귿 보기는 오다이라고 체크하면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맞아서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마무리 다 지워봤는데 여긴 사실 추가 보기가 나올 곳이 없을 만큼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꼭 다른 문항들도 잘 풀어보시고 오늘의 한마디 하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서는 수험생이지만 과학자의 사고를 갖고 문제를 직관적으로 잘 해결해서 꼭 목표에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이 많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8강에서는 수능 특강 교재 7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에서는 취미 생활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어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취미래야 동사가 별로 몇개 없어요. 주로 명사, 뭐 음악 듣기,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리기, 수영하기, 뭐 이런 이제 뭐몇 가지밖에 없는데, 아랍 사람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아마 축구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할게 없거든. 다 사막이고 광야고 그냥 뭐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뭘 하는데 그냥 운동장이 필요 없는 게 학교 바깥이 다 그냥 텅텅 빈그뭐 이렇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돌멩이 두개 놓으면 골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는 누구나 다 하고 아, 여자들은 뭐 하냐 그러면 뭐 그림 그리기도 없고 음악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수다 떨기, 뭐 이게 이제, 교과서니까 수다는 없겠지만, 수다 떨기는 없겠지만, 거의 그런 수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걸프 지역은 예외예요. 걸프는, 뭐, 국민소득이 1인당 뭐 10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들이니까, 그런 지역의 걸프 지역은 여름에는 스키 타러 스위스 가고, 겨울에는 뭐, 카이로 가서 무슨 뭐, 뭐 유적지 탐방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프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런 뭐, 등산하기, 이런 건 없고요, 아예. 산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그림 그리기.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되게 금기시합니다. 왜냐면 이슬람에서는 알라만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코, 눈 같은 게다 있잖아요. 눈, 코, 귀, 입이 들어간다는 건 알라가 창조하는 영역이지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간 지역에서 유적지를 가보면 동상이 전부 목에 전부 쳐져갖고 땡강하고 날아갔어요. 왜? 사람 얼굴이 표현된 부분은 전부 다 알라에 도전하는 약간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해갖고 다 잘라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벽화에는 얼굴만 지운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영향 또는 그 사람들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악을 들으면 귀신, 뭐 귀신이 뭐 나타나는 뭐 사탄의 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진도 안 찍는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사실은 취미 생활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히와야툰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남학생은 대부분 축구, 여학생은 수다 떨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라아툴 쿠툽이 고상하게 독서라고 했는데 그라아툴 쿠툽 책 읽기, 시바하툰 수영, 그다음에 캄은 의문사로서 얼마나 또는 몇 번의 뭐몇 이런

이런 말로 씁니다. 단 뒤에, 감 뒤에 목적격 단수가 와요. 목적격 단수. 그래서 목적격 단수가 와서 캄야우만 며칠을, 캄마르라탄 몇 번을 이렇게. 그래서 캄 키타반 마크. 너 지금 책몇권 갖고 있어? 아인디 키타 마이 키타브 와하드. 그러면 나책한 권만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캄 키타반, 캄 왈라단. 애가 몇이야? 이렇게 할 때, 캄 왈라단,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부 목적격, 단수 목적격으로 씁니다. 마르라툰, 한 번, 두번할 때, 마르라툰. 두 번은 마르라타니. 세 번은 살라스 마르라트. 이렇게. 그래서 셋부터, 세 번부터 숫자가 들어가요. 한 번, 두 번은 마르라툰, 마르라타니. 세 번부터 살라스 마르라트, 아르바 마르라트, 함사 마르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3부터 들어간다. 마르라툰. 우스부. 우스부우는 일주일이 우스부우인데, 7이 아랍어로 사바아툰이에요. 사바아툰. 사바아툰에서 나와갖고 우스부운이 됐어요. 날이 일곱이니까, 일곱 날 해갖고 일주일이죠. 그래서 우스부우는 사바아에서 온 말입니다. 사바아툰 우스부운. 다스바. 다스바는 내가 수용한다. 미완료 동사인데요. 미완료 동사는 앞 시간에, 앞에 과에서 잠깐 미완료 동사 설명하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아타타야타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사의 주어 표시가 어디 오느냐? 앞에 와요. 미완료 동사는 타스바 2인칭 남성이죠. 물론 3인칭 여성도 되지만 똑같은 단어로 여기서는 그냥 내가 수용한다. 타스바후 아스바후 하면 됩니다. 아스바후. 여기서 동명사 형태가 시바하툰이에요. 사바하가 사바하. 사가 사바할 할때 사는 혀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바하 카이리가 아니고 사바하는 수용하다고요. 여기서 아스바 타스바 이러면 내가 수용한다, 내가 수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꿀라 야오민 꿀라 매번이에요. 매번 every라는 뜻이에요. 매일 이렇게 everyday라는 뜻이죠. 그래서 꿀라 야오민 매일 흡 나는 좋아한다. 앞에 나온 적 있어요. 나는 좋아한다. 알프 레일라, 오히프 키타바 알프 라일라틴 와 라일라툰. 나는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좋아한다. 리안나후 뭄떼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기 때문에. 마치 삼국지 좋아해서 여러 번 읽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프 나는 좋아한다. 나스바는 우리가 수용한다. 이 나는 이게 우리의 복수, 그러니까 1인칭의 복수입니다. 나스바. 우리는 수용한다. 야우무 셉틸 까디미, 야우무 셉틸 까디미 바로 붙었네요. 야우무 셉틸 까디미 그러면 야우무 셉틸 까디무 그러면 이 까디미 야움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오는 토요일 일을 수식합니다. 토요 토를 수식하기보다 토요일을 수식하는 것은 야우무 셉틸 까디무가 됐습니다. 아, 다가오는 토요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좀 복잡한 단어들이 있었고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사미루와 지훈의 대화예요. 사미루는 남자 이름이죠. 사미룬. 운으로 끝난 걸 보면 남자 이름인 거알수 있어요. 사미룬 이렇게. 사미룬이 마 히와야투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야 지훈. 지훈아 마 히와야투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말을 쓴 것은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말을 썼습니다. 무엇이라는 그 의문사는 명사가 뒤에 올 경우에는 말을 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마다를 씁니다. 마다. 마다 쓰면은 무엇이에요? 마다 파알타. 너뭐 했어? 마다 다라스타. 너뭔 공부를 했어? 무엇을 공부했어? 마다. 이렇게. 마다 아인다크. 너 집에 뭐가 있길래? 꿀단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전부 마다를 쓰는데 명사가 올 때만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 히와야 투카. 마스무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진시야 투카 너의 국적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전부 다 명사 올때 말을 쓴다. 그러면 너의 취미니까 답은 나의 취미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훈이는 히와야티 내 취미는 너의 취미는 무엇이냐? 내 취미는 이렇게. 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나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히와야티 기라아툴 쿠투비 책 읽기야 독서야. 와 안타 그리고 너는
그런데 그리고 너는 뭐가 좋아?

뭐가 취미가 뭐야? 히와야티 아시바하투. 히와야티 아시바하투 이랬을 때 주어가 어딘지 수로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들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여기도 한정이고 여기도 한정이잖아요. 그럴 때 헷갈리게 되면 여기다가 중간에 이다라는 동그 어떤 특별한 계사를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히와야티 히야 아시바하투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히와야티 아시바하투. 내 취미는 수영이야. 캄마르라탄 몇 번? 캄마르라탄 필 우스부아이. 일주일에 몇번 다스바? 너는 수영하니? 수영을 일주일에 몇번 하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캄 뒤에 단수 목적격을 씁니다. 단수 목적격 꼭 기억하세요. 캄 뒤에 단수 목적격.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치사 뒤에 올때 소유격을 씁니다. 그리고 소유격이 연결형에서 써요. 연결형 어떻게? 가을, 철할 때, 철, 가을, 이렇게 된다면, 파슬 뒤에 알 하리피 하고 소유격을 쓰는 거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랍어에서는 연결형하고 전치사 뒤에서 소유격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것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르바아트 푸솔린, 사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이 오는 게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랍어에서 목적격은 되게 다양하게 오는데, 여러분 배운 과정에서는 라이사 카나라는 보조동사 뒤에서 수로가 목적격으로 왔습니다. 기억납니까? 또 명사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안나, 인나, 라킨나, 리안나. 안나는 뒤에 명사를 이끄는. 그다음에 뭐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 것을 안다 했을 때 안나를 쓰거나 또는 그가 말했다 인나 쓰고 뭐 이렇게 쓸때 뒤에 뭐가 오냐? 인나 무함마단 목적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안나 라킨나, 리안나는 왜냐하면 라킨나는 그러나인데 이렇게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온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나하고 라이사 뒤에 소수로 목적격, 뭐그 다음에 안나, 인나, 라킨나, 리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 지금처럼 캄 마르라탄 목적격이 됩니다. 캄 마르라탄. 아, 물론 더 있긴 하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목적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뜬금없이 캄 뒤에 목적격이 오는 거, 라이사의 수로가 목적격이 되는 거,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는 카나 라이사 뒤에 목적격 서술어, 안나 인나 라킨나 리안나 뒤에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 주어가 오는 거, 그다음에 캄 뒤에 단수 목적격이 오는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을 하세요. 캄마르라탄 필 우스부아이 타스바후. 일주일에 몇번 너는 수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사미르가 아스바후 굴라 야우민. 매일 모든 날이니까 날의 모든 거예요. 이렇게 연결형이에요. 굴라 야우민. 모든 날 수영해. 매일 수영해. 이런 말이죠. 지훈이 아나 아이단. 아나 아이단. 그럼 나도죠. 나도. 그러니까 아나 아이단 오히뿌 시바하타. 우히뿌 시바하타 그러면은요 내가 좋아한다예요. 우히뿌면은 내가 좋아한다. 이게 아나가 들어가면 아나 우히뿌 시바하타 이렇게 쓰면 사실은 한국식 표현 또는 강조식 표현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이게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우히뿌 시바하타 아이단 쓰면 됩니다. 왜? 여기에 우히뿌에 동사는 1인칭과 2인칭 동사는 주어를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주어를 쓰면 강조가 돼요. 아나 아드로스. 내가 공부한데도 아나 알 아부. 내가 축구한단 말이야. 뭐 아나 알라부 꼬라트 까담. 그냥 알라부 꼬라트 까담 그러면 나는 축구합니다인데 아나 알라부 꼬라트 까담 그러면 나야말로 축구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아나 아드로스 그럼 내가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보통 아나 안 쓰죠. 우히뿌시 바하타 아이단 쓰면 되는데 한국식 표현이 약간 가미된 것 같아요. 아나 아이단 우히뿌시 바하타. 예. 아나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 할 나스바후 마안 우리 같이 수영할까? 할 나스바후. 할 나스바후 그러면 나는 우리예요. 미완료 동사의 주어 표지가 아타타 야타. 그다음에 복수 형태에서는 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한다.

나스바후. 그럼 나스바후 마, 할 나스바후 마안 함께 수용할까? 피 야우미 셉틸 가디미 피 야우미 소유격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니까 가디미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소유격이 됐습니다. 피 야우미 셉틸 가디미. 그러면 오는 토요일에 함께 수용할까? 그것도 지훈이가 남 피크라톤 쉐밀레톤. 어 그래 예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피크라톤 쉐밀레톤은 아주 상시 쓰는 말이니까 피크라톤 쉐밀레톤. 피크라톤 쉐밀레톤은 수식 관계예요. 쉐밀레톤이 예쁘다인데 예쁜 생각인데 여기 보면 성은 여성형 여성형, 수는 단수 단수, 격은 주격 주격, 한정 상태는 비한정 비한정이죠. 그래서 성수 격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이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남 피크라툰 쉐밀레툰 좋은 생각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미 관련된 어휘를 볼 텐데요. 되게 많아요, 취미 관련 어휘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개는 딱 집어서 여러분의 관련된 거를 한번 말해 보세요. 이게 언어 배우는 거는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OT 시간에 했었는데 아랍어 학습 시간에 학과 습 시간에 여러분 지금 학을 많이 하는 시간대예요. 학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배우는 거고요. 습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거의 안 하고 학학학학 하면서 공부할 텐데 이렇게 아랍어 막 배워갖고 한번 해봐 그러면 배운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표현만큼은 하나 완벽하게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히뿌 아리아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오히뿌 오라탈까담.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알아부 오라타살라티. 나는 농구를 좋아한다. 농구를 한다. 알아부 농구한다. 농구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클럽에 가야지 돼요. 클럽이라는 게 노는 클럽이 아니라 아랍에서는 그 운동 환경이 많지 않아서 전부 스포츠 클럽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가면 농구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 뭐 당구장도 있고 다트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클럽에 가보면 꼬라탈 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꼬라탈 살라를 잘 안 하죠. 그래서 꼬라탈 살라는 하는 취미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살루쿠 지발 더더군다나 없어요. 사막 같은 지역에서 다살루쿠 지발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땡볕에 민둥산이에요.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살루쿠 지발 산들의 올라감, 산들을 올라감인데요. 네, 등산 한국에서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아시바하 수영이고요. 다라자, 다라자는 기계형입니다. 기계를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쌀주가 눈이잖아요. 눈이나 얼음인데 살라저튼 그러면 눈 만드는 기계. 그게 뭐예요? 냉장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가살라, 가살라가 이렇게 뭔가 닦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건데 가살라톤 그러면 세탁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다라자, 다라저튼은 자전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계형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나타내는 패턴들이 있는데 다라자툰 그러면 자전거예요. 루쿱은 타기예요. 타다. 그래서 루쿱 다라자티 그럼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사파르. 사파르와 리할라트. 사파르는 멀리 비행기 타고 떠나거나 장거리 떠나기. 리할라트는 가까운 데 가는 어떤 그 뭐 방문하기 뭐 이런 거예요. 소풍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리할라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누구 친척 집에 간다든지 이럴 때 리할라를 쓰죠. 근데 사파르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파르는 떠나고 시야하는 관광이고 리할라트는 짧게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파르가 있고 또 시야하가 있어요. 시야하 관광이 있어요. 라슴 그림 그리기. 무샤하다는 관람하기입니다. 자세히 보기인데 알 아플람 필름의 복수예요. 영어에 그냥 필름을 그대로 아랍어로 와서 필름인데 복수 형태는 아플람이에요. 영화 보기 이런 말 있죠. 영화 관람. 그 다음에 무샤하다 똑같죠. 무샤하다는 보기예요. 딜리비지온. 딜리비즈라고 썼는데 나는 딜리비지라고 읽어요. 딜리비지온 이렇게. 왜냐하면 외래어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딜리비지온. 텔레비전 보기, TV 시청, 감상 뭐 이러는데 예, 보통 무샤하다트 무살살라트 또는 무샤하다트 드라

드라마 보기. 이 드라마 같은 경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무샤하드 드라마 이렇게. 내 취미는 무샤하드 드라마와 빌리아드, 뭐 당구 뭐 이렇게 되는데, 난 드라마 시청하는 거와 당구가 취미입니다. 이러는데, 예, 여러분들 이렇게 무샤하다는 뭐 보기입니다. 테니스는 영어 그대로 테니스예요. 다스위르 기억납니까? 어디 가서 사진 촬영 금지. 여기서는 촬영 금지했을 때 맘노운 아타스위르 앞에 나왔었어요. 강조를 위해서 맘노운이 앞에 나온 그런 형태의 문장들을 설명했었는데, 주어보다 수로가 앞에 나오는 경우 마지막 부분에서 맘노운 아타스위르가 있었어요. 사진 촬영 금지. 사진 찍기는 아타스위르입니다. 그 다음에 알끼라아투 독서가 있었는데, 앞에서는 끼라아툴 쿠툽이라고 나왔죠. 뭐 끼라아투나 끼라아툴 쿠툽이나 뭐다 독서죠. 따브흐는 요리하기. 그 다음에 기타바는 글쓰기. 마크타바툰 그럴 때 마크타바는 기탑이 많아서예요. 책이 많아서. 책은 기타분이고요. 글쓰기는 기타바툰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취미 관련 표현들을 볼수 있습니다.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쓰인다. 캄 하키바탄 아인다크. 아인다크는 지배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마크는 말이 안 돼. 캄 하키바탄 마크 하면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인다크는 갖고 있는, 너에게 있는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 있는 가방이 캄 하키바, 몇 개의 가방이 너에게 있느냐? 캄 하키바탄 비한정 단수 목적격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캄 마르라탄 탈라브 고라탈 까다미 필 우스부 일주일에 축구를 캄 마르라탄 몇번 하니? 캄 마르라탄 탈라브 고라탈 까다미 필 우스부 일주일에 축구 몇번 하니? 그러면 알라브 고라탈 까다미 마르라타이니 피 야우마이 셉트 왈 아핫.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두번 해. 알라브 고라탈 까다미 마르라타이니. 마르라타이니는 두 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꿀루는 모든이에요. 모든, every 또는 all이나 every 모두 다 꿀루는 쓸수 있어요. 근데 꿀루 해놓고 비한정 단수 소유격 명사, 즉 연결형이란 얘기예요. 꿀라 야오미 아하딘 그러면 일요일이죠. 정관사 안 붙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 일요일이 두 개가 연결형인데, 이 연결형 자체가 또 다시 연결형이 돼 있어요. 그럼 세 단어가 연결형이에요. 꿀라 야오미 아하딘. 세 개가 연결형일 때 어디에 탄인 붙어요? 마지막에만 탄인이 붙어요. 연결형 마지막에만. 그래서 꿀라 야오미 아하딘 그러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매 일요일에 꿀라 사나틴 그러면 매년이에요. 꿀라 사나틴 매년. 요런 말을 매년이란 말을 한 단어로 사나 위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사나 위안. 네. 뭐 이얼리 every year고요. 이얼리 쓸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꿀라 샤흐린 every month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샤흐리안 매달 하는데, 이건 매달이고 달마다니까 샤흐리안 monthly가 돼요. 그다음에 꿀라 우스부인 그럼 every week 모든 주 모든 한주 모든 주에 이런 말인데, 우스부이안 그럼 weekly가 됩니다. 꿀라 야우민 매일이죠. every day가 되는데, 야우미안 그러면 데일리가 돼요. 데일리. 거의 많이 비슷하죠. 데일리나 에브리데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꿀라 야우민, 꿀라 우스부인, 꿀라 샤하린, 꿀라 사나틴 비슷하죠. 그거를 형용사 형태로 써서 야우미안, 우스부이안, 아 이거 잘못됐네요. 우스부이안, 샤하리안, 사나위안. 이렇게 그 오타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저 옮기면서 이 아랍으로 옮기면서 오타가 아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스부이안, 샤하리안, 사나위안. 이런 식으로 달마다 해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꿀라 야오미 아하딘 일요일마다 쓸때 정관사 없이 저렇게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능 표현. 의사소통 기본 표현할 때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가 무엇이니? 앞에 했었죠? 그다음에 마다 타프알루 너는 뭐하니? 무엇을 하니? 마가 똑같은데 뒤에 명사 올 때는 마, 명사가 안올 때는 마다, 마다 타팔루. 너는 무엇을 하니? 언제? 피 왁틸 파라기. 빈 시간에. 너는 여유 시간에 또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이렇게. 이게 비었단 말이거든요. 빈 시각이니까 여유 시간 또는 여가.

여가 시간이죠. 그래서 여가 시간에 뭐 하니? 우히뿌 무샤하다틀 아플람이 연결형이에요. 영화 관람이죠. 영화 관람을 나는 좋아해. 우히뿌 안 우샤히다 라플라마.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샤하다라는 말을 안 우샤히다로 쓸수 있어요. 이 동명사를 풀어 쓴 겁니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영화 보기를 보기. 근데 여기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안이라는 말은 동사가 뒤에 와서 동명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 하기. 안 우샤이다르면 보는 것 또는 보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히뿌 안 우샤이달라 플라마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영화 보기를 좋아해.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스바후 필 바하르. 아스바후 필 바하르. 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언제? 꿀라 야우민. 매일 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알라부 꼬라탈 까다미. 나는 축구를 합니다. 알라부. 아가 들어갔죠. 전부 다 이렇게. 아는 내가 뭐뭐한다. 필 마라탄 필 우스부이. 그러면 일주일에 마라탄 필 우스부이. 한 번이 아니고 번이에요. 번. 우리말로 치면 번인데 그 번이 단수로 쓰면 한 번이 돼요. 양수로 쓰면 두 번이 되고 살라스 마라트 세 번부터는 숫자를 써야 됩니다. 한 번과 두 번은 단어 자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과 2라는 숫자를 쓰지 않아요. 이게 아랍어 단어의 특성입니다. 수가 1, 2까지는 수를 1, 2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3부터 숫자를 써서 표현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피크라툰 쇼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멋진 생각이다. 이럴 때 피크라툰 쇼밀라툰 하다 사히훈 하다 사히훈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아나 무아픽 아나 무아픽 그러면 나는 찬성이야. 보통 아나 무아픽 해놓고 뒤에 뭐가 오냐면 알라 뭐뭐 네가 말한 것 또는 네 제안 너의 그뭐 제안이 초대라든지 뭐 아니 뭐뭐 하자는 말 이렇게 아나 무아픽 알라 뭐뭐뭐 그럼 무엇에 대해서 난 찬성이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냥 아나 무아픽 그러면 나는 찬성이야 이런 말이에요. 아나 마크 나는 너와 함께야. 나는 내 편이야. 아나 마크 그러면 나는 네 말대로 난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런 말이에요. 아나 마크 예, 난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이니까. 그다음에 따이분 좋아 따이 좋단 말이에요. 미꼴리 소루린 모든 기쁨을 가지고 미꼴리 소루린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오는데 이두 개가 연결형이에요. 연결형이면 탄윈이 어디 와요? 탄윈이 만약에 있다면 마지막에만 한번 따고 오고 말아요. 왜? 앞에는 올 수가 없지. 연결이 돼 있잖아. 탄윈의 기능이 뭐냐면 비한정을 나타내거나 더 이상 연결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나타나죠. 이 경우에는 수루린 했죠. 더 이상 연결이 없다. 뒤로 연결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미꿀리 했는데 탄윈이 없네. 그러면 뒤에 연결됐단 말이에요. 뒤에 연결형이 있구나. 근데 수루린까지 왔어요. 탄윈이 있네. 그럼 뒤에 다른 단어가 오지 않는구나. 연결되는 다른 단어가 없구나 하는 거알수 있어요. 미꿀리 수루린 모든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꺼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어떻게 하느냐? 라스투 무아피칸 아나 무아피크 했었죠. 아나 무아피크 나는 찬성이야. 앞에서 아나 무아피크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정을 할 때는 라스투 무아피 라스투 라이사에서 라이스에서 이 투가 붙었어요. 투가 붙었으니까 이때도 라이스에서 스쿤이 두 개에다가 투가 붙으니까 이 스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라스투가 됐어요. 그래서 라스투 라이사에서 갑자기 라스투가 된게 이상하긴 하겠지만 스쿤이 두개 붙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스쿤 두 개가 그래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라스투 그다음에 라이사에 해당되는 라스투는 뒤에 수로가 뭐가 온다고요? 서술어가 목적격이 온다 그랬죠. 라이사와 카나는 뒤에 목적격이 온다 그랬어요. 목적격 서술어 라스투 무아피칸 이렇게 돼요.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라이온 아하루는 다른 생각이라는 수식입니다. 잘 보면 수식이 성은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수는 단수고 한정 상태는 둘다 비한정이에요. 격을 보겠습니다. 라윤 주격인데 이번엔 아하루예요. 격은 비슷한데 탄윈이 없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아하루는 탄윈이 없는 주격이면 이격 형태로 변하는 명사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격 형태로 변화하는 이격 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격 명사가 격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격을 표시하는 형태가 두 개다 이런 말이라겠죠. 그래서 라이온 아하루 다른 의견이 아인디 나는 생각이 달라. 나한테는 다른 의견이 있어. 이렇게 썼어요. 근데 라이온 아하루 아인디라고 쓰지 않고 주어를 뒤로 썼어요. 아인디라는 수로를 앞에 쓰고 주어를 뒤에 쓴 이유는 주어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한정 주어는 수로의 뒤에 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문장을 앞에 가보면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맘누운 아타스위로하고 마찬가지로 수로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주어가 뒤에 오는 경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라 아돈누 달릭. 라 아돈누. 란나는 생각하다인데 아가 붙어서 내가 생각한다. 라 아돈. 나는 생각하지 않아. 달리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라 아돈누 달릭. 라 아타키드 달릭.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전부 반대하는 말이죠. 하다 가이로 사히. 하다 가이로 사히. 이것은 맞지 않아. 옳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 가이르는 보통 형용사와 연결돼서 씁니다. 형용사와 뭐가 돼서? 형용사와 연결돼서. 연결이 뭐예요? 연결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탄윈이 없고 뒤에만 탄윈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가이루 사히힌 그러면 옳지 않다. 하다 가이루 마꿀. 마꿀은 적당하다, 이성적이다 이런 말인데 적당하지 않다입니다. 두 단어는 무슨 형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 형태로. 연결형이다. 그래서 맨 뒤에만 이렇게 탄인이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 가이루는 격 형태가 문장의 성분에 따라서 격 형태가 가이루, 가이라, 가이리 다올수 있어요. 근데 뒤에 오는 단어는 항상 사히힌, 마꾸울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본문 2과의 단어입니다. 단어 정리할 때 타파알리나, 타파알, 파알까지가 이파알. 이 faal까지가 어간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완료 형태의 그 동사는 앞에 주어가 온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뭐가 와요? 타가 왔죠. 이렇게. 타가 왔으면 아, 2인칭이구나. 그러면 타파알루 했으면 2인칭 남성인데 루가 아니고 위에다가 이인아가 붙었어요. 여기 또 이인아가 붙었어요. 이 이인아가 붙으면 이 앞에 이인아가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2인칭 여성형. 뒤에 동사가 나올 테니까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인칭 여성형에서 다 팔리나 그러면 당신 여자가 뭐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왁트 파라기, 왁트 페라기라고 썼는데 왁트 파락, 왁트 페라고 파락. 나는 파락으로 쓰니까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왁트 파락 그러면 여가 시간입니다. 왁트 파락. 여가 시간. 그 다음에 우샤히드. 우샤히드는 내가 본다. 내가 본다. 우샤히드 텔레비전. 텔레비전 본다. 우샤히드 아플람. 영화를 본다. 필름 아플람. 영화라는 말이 영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영어 그대로 이렇게 영어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것의 복수 형태를 아플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윰키누 안 이하의 것이. 윰키누가 이 주어가 이 뒤에 오는 것이 주어인데 주어가 비한정이에요. 그래서 수로가 앞에 왔어요. 수로가 앞에 왔다는 말은 뭐예요? 동사니까 맨 앞에 온 거죠. 윰킨 해놓고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수 있다고는 좀 달라요. 할수 있다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가능하다는 약간 수동적이에요. 뭐 여기서 자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하고 난 여기서 잘수 있다고 좀 다르죠. 그래서 바위 밑에서 잘수 있다 또는 바위 밑에서 자는 것이 가능하다. 좀 느낌이 다르죠.
할수 있다는 아스타띠에 뭐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의 뜻입니다. 유므키누 안 무엇이 가능하다. 타자비 원래 나가 있었는데 2인칭 여성 미완의 동사는 이렇게 타가 붙고 이인아가 붙어서 여성 형태가 이인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인아가 있었는데 여기 접속형인데 접속법이라 그래요. 접속법인데 접속법은 앞에 동사를 지배하는 다른 어떤 단어가 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전치사 같은 게 와요. 이렇게 전치사. 아, 물론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는 언어는 없죠. 전치사 뒤에 안이 있었어요. 안 이렇게. 그러니까 리 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안은 빼고 리만 붙어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리 다드하비 이렇게 또는 안을 써도 마찬가지. 안리안 쓰거나 전치사 리를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리 안의 주름말이라 그랬죠. 이렇게 리 안. 리 안의 주름말이라서 리안 대신에 리를 써서 전치사 뒤에 마치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동사는 그 안이 생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바로 뭐 이렇게 두리디나 안테드하비 너는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쓴다면 안이라는 말 뒤에 단어가 이렇게 접속된 거예요. 안 뒤에 접속된 단어가 오기 때문에 그 접속 형태, 접속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접속 형태가 타다비나에서 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접속 형태에서 눈이 떨어져 나간 것은 다른 경우에는 우가 아로 변하는데 이렇게 타다비나에서는 눈이 떨어져 나간 거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네마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그 다음에 아이유는 어떤이에요? 아이유 그러면 Are you now in? 아까 가이루 마꾸울린 같은 경우도 연결형이었는데, Are you now in? 그러면 이것도 연결형이에요. 어떤 종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Are you now in? 어떤 종류? Are you니 어떤이고요? 나오는 종류입니다. 토이삐나 합바에서 토이프에서 토이프는 내가 좋아한다는데 이나가 붙으면 여자예요. 당신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미꼴리 소로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이런 말이었고요. 리나트까발은 같이 만난다 뜻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만난다. 그래서 나트까발 우리가 만난다 뜻인데 리를 붙여서 동사가 단축 형태 마지막 이 모음이 없어진 형태 그걸 단축형이라고 합니다. 리 플러스 동사의 단축형 이렇게 쓰면 뭐뭐 합시다가 돼요. 뭐뭐 합시다 하려면은 한 사람 이상이어야겠죠. 우리 뭐뭐 합시다. 그러니까 복수 형태 썼어요. 나가 우리예요. 우리 뭐뭐 합시다. 리 나타까발. 우리 공부합시다. 리 나두루스. 로가탈 꼬리야타. 한국어를 공부합시다. 리날 아바. 리날 앞. 이렇게 리 날랍 꼬라탈 까다미. 그러면 리날앞 하면 뭐뭐 합시다. 운동합시다. 꼬라탈 까다미. 축구합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아두르는 정오입니다. 정오라는 말, 예, 했고요. 자, 라일라와 지수의 대화입니다. 라일라, 마다 타팔리나 피 왁틀 파라그입니다. 피가 아니라 파라기, 피 왁틀 파라기 이러면, 예, 그러면 빈 시각에 또는 빈 시간에 여가 시간에 마다 타팔리나 타는 2인칭이고요. 2인화가 붙으면 여성형이라 했어요. 너는 뭐하니? 여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자죠. 우샤이돌 아플라마. 나는 영화 봐. 넌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나 영화 보는데. 아이야 나우 인 미날 아플라미. 이러면 어떤 종류의 영화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영화라는 말이 아플람 복수 형태 써서 영화들 중에서 미는 뭐뭐 중에서요. 영화 중에서 아이야 나우 인 연결형이죠. 어떤 종류를 어떤 종류 해놓고 를이니까 목적격으로 썼어요. IU가 아니고 아이야 나우 엔 미날 아플람 영화 중에서 어떤 종류를 타이비나 너는 좋아하니?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아이야 나우 엔 어떤 종류를 좋아하니의 목적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예요. 아이야 나우 엔 근데 미날 아플람은 영화 중에서 어떤 종류니까 어떤 종류의 영화를 이렇게 되겠죠. 어떤 종류의 영화를 전체가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이 비나가 동사인데
투가 여성용하고 이나가 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2인칭 여성.

투가 2인칭, 이인아가 여성이에요. 토이삐이나 그러면 너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이 전체가 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죠? 마치 마다 토이삐이나의 뜻과 비슷하게. 그래서 지수가 오히플 아플라마 아로만시아. 로만시아는 그냥 그대로 로만시아라고 쓰나 봐요. 그래서 뭐 액션도 그대로 액션으로 쓰니까. 이렇게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일라가 이단 그렇다면 할 융키누 안 나다드하비 마이, 나와 함께 가는 것. 나와, 이게 나예요. 이가 나죠. 그죠? 원래는 마아였었는데 마아 플러스 이거든요. 그러면 아와 이가 모음이 두개 겹쳤을 때 강한 모음이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게 어떤 순서입니까? 이가 제일 강하고 우, 아, 스쿤. 그러니까 이, 우, 아, 스쿤 순서로 강한 정도가 표시됩니다. 그랬을 때 아보다 이가 강하니까 이아 모음이 떨어져 나가고 마 이가 됐어요. 마 이. 그래서 마 이. 그래서 할 융킨 안 이하의 것을 한 이하의 것이 할 융킨 가능하겠어? 아니 뭐요? 뭐뭐 하는 것이죠. 안타드하비 네가 가는 것 가능하니? 누구와? 마이 나와 함께 가는 것. 어디로? 일라시나마. 일라시나마는 극장에 가는 것. 네가 나와 극장에 가는 것. 언제? 가단. 내일 나하고 극장 가는 것 가능하니? 내일 우리 극장 갈수너나 내일 나랑 같이 극장 갈수 있어? 라는 말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지수가 하산한 좋아. 하산한 좋아. 메꼴리 소로린, 메꼴리 소로린 모든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갈게 했습니다. 기꺼이 좋아, 기꺼이. 라일라 이단 또 나왔죠. 이단 그렇다면 리 플러스 동사 형태인데 1인칭 복수 형태의 동사에 리 뒤에서 뭐뭐 합시다라는 청유형이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모음이 단축돼 버렸어요. 모음이 잘려 버렸어요. 그래서 리 나타카발, 원래 나타카발 루나 아나 뭐 있어야 되는데 동사에 따른 이전이그 마지막 그 모음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단축형이라 그래요. 왜? 말을 루, 루, 라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르로 끝났어요. 리 나타카발 루, 리 나타카발 라 했어야 되는데 루나 라가 없이 리 나타카발 없어졌으니까 모음이 없어지니까 말이 짧아졌죠. 단축됐죠. 그래서 단축형이라는 말이에요. 리 나타카발 만나자. 이드 아마마 시나마 극장 앞에서 만나자. 언제? 피드후리는 정오에. 정오에 만나자. 가단. 내일 정오에 만나자. 그래서 피드후리 가단. 내일 정오에 극장 앞에서 만나자. 지수가 인샤알라. 인샤알라는 조금 많이 쓰기에는 거북스러운 그 무슬림들의 그 표현입니다. 알라가 원하시다예요. 이게 동사입니다. 원하셨다. 알라가 원하셨다면인데 가정법에 쓰이는 이 샤아는, 그러니까 알라가 말할 때는, 알라는 시제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알라는 원하시는 것, 원했던 것, 원할 것, 다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보다 먼저 가정법은요, 영어도 그렇지만, 동사 시제가 구애받지 않아요. 알라가 원하신다면 했을 때, 과거 동사, 완료 동사로 써요. 샤아. 인샤알라. 그러면 알라가 원하신다면, 그러자. 정오에 만나자. 정오에 극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수가 정오 극장을 가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아니면 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극장을 가고 있어요. 11시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버스가 너무 막혀갖고 늦었어. 그럴 수 있죠. 알라가 버스 길을 막은 거야.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하철 타는데 아, 지하철 오늘따라 내가 눈앞에서 한참 놓치고 그 다음 차는 연착됐어. 그 놓친 거예요. 근데 지하철 타고 멀쩡히 오다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친구를 만났네. 친구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인사만 5분에 잘 지내니? 잘 지내겠지 뭐. 공부 잘하니? 잘하겠지 뭐. 하고 인사 5분 하면 들었으면 나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이제 답해. 너도 잘 지내니? 잘 지내겠지 뭐. 부모님 안녕하시니? 안녕하시겠지 뭐. 너는 하는 일은 잘 되니? 잘 되겠지 뭐. 한국은 기후가 좋으니? 좋겠지 뭐. 하면서 5분 정도 또 인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늦는 거지. 그러면 알라가 12시에 만나자고 한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친구를 보냈거나, 버스가 늦었고, 연착됐거나, 뭐, 지하철 연착됐거나, 버스가 아니면 밀렸거나, 이러는 모든 경우를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은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늦으면 좀 뭐, 인샤알라 했으니까 늦나 보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의 이런 인샤알라 쓰면은 늦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왜이 시간이 되도록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안 오냐? 조바심 낼거 아니에요. 인샤알라 했잖아. 참고로 우리 가족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인샤알라예요. 내가 이거 쓰면은 항상 제 시간에 안 나타나. 그래서 인샤알라 힘든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윰키누 안, 그럼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할 윰키누 안 따스바, 내가 수용하는 것, 안 따스바 하면 내가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니, 할을 붙였습니다. 가능하니, 할 윰키누 안 따스바하, 뒤로 올렸습니다. 할 윰키누카 안 따스바하, 마찬가지예요. 이때 칸은 뭐뭐 하는 것이 너에게 가능하니, 한 거죠. 내가 수용하는 것이 너에게 가능하니, 이런 말이에요. 같은 인칭에 같이 옵니다. 같은 인칭으로써요. 윰키누 안 아주라 바이타카 알야우마. 오늘 너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내가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할 수 있어. 윰키누니 안 아주라. 이 니도 이 아주라의 아하고 똑같은 1인칭이에요. 1인칭 주어면 윰키누니. 2인칭 주어면 2인칭 윰키누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윰키누 안 야크라, 로가탈 고리야타.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윰키누 안 야크라, 예를 들면 뭐 홍길동, 그래 해봅시다. 윰키누 안 야크라, 홍길동, 로가탈 고리야. 홍길동은 한국어를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홍길동 대신 뭐를 써요? 후를 써주는 거죠. 윰키누 안 야크라.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뒤에 오는 주어와 이 윰키누 뒤에 붙는 목적격이 같은 사람을 나타낸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야나오민, 그러면 어떤 종류의, 했을 때 아이야나오민 알 포와케, 과일들인데 어떤 종류의 과일을, 너는 좋아하니? 아이야나오민 알 아띠마티, 음식들인데, 다음에 복수 아띠마인데, 어떤 종류의 음식을, 아이야 토이비나, 너는 좋아하니? 라고 했습니다. 인샬라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알라가 원하신다면. 동사 때문에 좀 급하게 왔습니다. 동사가 뭐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파알라 동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1인칭은 아팔루, 2인칭은 타팔루, 2인칭 여성은 타팔리나, 3인칭은 야팔루, 그다음에 타팔루. 아타타 야타인데 2인칭만 이나가 붙었어요. 미완료 동사는 앞에 주어 표시가 오고, 그다음에 여성형 표시는 뒤에 이나가 붙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다라사 아드루스 타드루스 타드루스 이나 야드루스 타드루스, 아크라 타크라 타크라 이나 야크라우 타크라우. 쓴다, 글 쓴다, 카타반데 아크투브 타크투브 타크투비 이나 야크투브 타크투브. 이런 식으로 동사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설법 중에서 이제 자하바를 보면은 아즈하부 아타타 야탄데 아즈하부 타즈하부 타즈하비나 야즈하부 타즈하부. 복수 형태는 나만 하랬죠. 나즈하부. 뒤에는 잊어버리세요. 타즈하부나 타즈합나 야즈하부나 야즈합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즈합까지만 하세요. 나즈하부. 미완료 동사 직설형, 이제 마지막인데, 직설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합투 일랄 마드라사티,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갔다, 뒤에 왔죠. 동사 뒤에 내가 갔다, 과거형은. 근데 지금 난 학교 간다, 앞에 옵니다. 자, 아즈하부 일랄 마드라사티, 갑니다. 아즈하부 일랄 마드라사티 바다 칼릴린, 조금 뒤에 난 학교에 갑니다. 갈 겁니다죠. 사실은 갑니다. 사아즈하부 일랄 마드라사티, 나는 학교에 갈 겁니다. 사우파 아즈하부 일랄 마드라사티, 둘다 못못일 것이다. 미래예요. 사나 사우파는, 사우파가 좀더먼 미래, 사가 좀 가까운 미래인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한 글자짜리니까 붙여 쓴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자, 접속형이었습니다. 아까 안 뒤에 동사가 오면 안과 뒤에 접속된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윰키누 안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 뒤에

동사가 올 때, 안에 동사가 묶여 있습니다. 그 묶인 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또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거 해서, 뒤에를 아로 써줘요. 이렇게, 아. 아로 써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자부, 타자부, 타자비나, 야자부, 타자부, 이렇게 우로 끝나는데, 아로 바뀌었어요. 아자바, 타자바, 야자바, 타자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눈이 있었어요. 눈이. 눈이 떨어져 나갑니다. 2인칭 여성 형태의 접속형은 접속법이죠. 이 장모음, 요 장모음 뒤에 있는 요 눈은 떨어져 나가요. 여기도 보면 장모음 뒤에 타다부나였어요. 타다부나였었는데 그 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다부나에서 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간 것이 그게 장모음 뒤에 있던 눈이 떨어지면서 접속법을 만든다. 그래서 할 윰키누한 데드하바 마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냐? 일랄 뱅크 은행에 우리던 아드로살 로가탈 아라비아타 필 자미아티, 대학교에서 아랍어 공부하기를 원한다 등등의 동사를 했는데 좀 빨랐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들 동사를 천천히 다시 한번 복기하고 그다음에 내일 또는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 자신 있는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마살라마.

우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 달리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계속 운동 방정식 파트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풀면서 느낀 점. 등 가속도 필요해. 그리고 운동 방정식 필요해. 그리고 실이 끊어지거나 알짜 힘이 변할 때 변화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 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실전적인 풀이법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해서 오늘 이제 이어서 또 3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 문제가 되겠죠? 자, 가봅시다. 그림과 나와 같이 마찰이 있는, 오, 마찰이 있는 문제입니다. 반갑다, 그렇죠? 지금까지 마찰이 없는 문제 풀다가 마찰이 생겼어요.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에 놓인 물체 A가 각각 물체 BC와 실로 연결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에서는 빗면 아래쪽, 나에서는 빗면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네요. 가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6분의 G, 3분의 G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가에서는 빗면 아래쪽 방향, 나에서는 빗면 위쪽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 즉 알짜 힘의 방향도 가속도의 방향과 같겠죠?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A, B, C의 질량은 각각 3m, m6m이고 자, 빗면과 A 사이에는 크기가 F로, 라지 F로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답니다. 마찰력이 작용해요.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되겠다. 한번 봅시다. 지금 A가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크기가 얼마? 가속도가 6분의 G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것은 즉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마찰력 방향은 지금 빗면 위쪽 방향이라는 거죠. 마찰력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맞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런데 이 마찰력 말고도 한 가지 고려해야 될 힘이 뭐냐면 A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small f로 합시다. 빗면 아래쪽의 중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거를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가에서 성립하는 운동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일단은 빗면 아래쪽 방향 힘이 마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을 제외하더라도 더 크기 때문에 빗면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겠죠? 따라서 F 마이너스 라지 F 빼기 MG 요게 지금 A에 작용한 알짜 힘이 되겠고 요 전체 A와 B 개에 작용한 알짜 힘입니다. 요 알짜 힘이 되겠고 이것 때문에 4M인 전체 개

뒷면 방향 중력, 그리고 백이 얼마? 라지 F가 되겠다. 라지 F는 지금 뒷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게 지금 알짜 힘이죠. 요거 때문에 총 9m이 얼마로 움직이냐면은 3분의 g로 움직여요. 따라서 이 알짜 힘은 9m 곱하기 3분의 g니까는 3mg가 되겠죠? 3mg.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뭘 물어보냐면 마찰력 라지 F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마찰력 F. 자, 연립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여러분. 자, F 마이너스 라지 F 빼기 mg. 요것이 지금 얼마냐면은 3분의 2mg인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연립할 텐데 지금 스몰 F를 모르는 정보기 때문에 스몰 F가 요거 두개 소거하려면 두개더 하면 되겠죠. 오케이, 더해. OMG. 마이너스 얼마? 2F. 자, 더했기 때문에 3mg 플러스 3분의 2mg. 얼마죠? 3분의 11mg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볼까요? 자, 위에 정리하면은 EF만 남기고 EF는 자, OMG에서 3분의 12mg를 빼야 돼. 자, 얼마죠? OMG. 3분의 15, 3분의 11, 3분의 4mg가 되겠다. 따라서 마찰력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mg가 되겠다.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마찰력의 방향을 잘 알고 있냐? 마찰력을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줄 아냐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아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물론 마찰력의 방향만 잘 따질 줄 알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왔네. 기울기는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점검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7m, 2m, 9kg이 물체 A, B, C가 실 PQ로 연결되어서 2m/s로 등속도 운동한다. 초기 상태가 등속 운동입니다. 초기 상태가 등속 운동이야. 이 말은 알짜 힘이 얼마? 제로. 오케이. 점검하시고. 그럼 나는 가에서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C의 속력을 나타낸 것인데, 기역과 니은은 PQ 중 하나이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이때 P가 끊어진 후에 물어보는 거는 P가 끊어졌을 때 0.1초일 때 누구의 속력? A의 속력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해석만 할줄 알면. 자, 일단은 처음 상황이 등속 운동인데 운동 방향을 몰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운동 방향은 몰라. 근데 이 그래프를 통해 찾아낼 수가 있어. 한번 잘 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실이 각각 기역이나 니은이 끊어졌을 때 C의 속력이기 때문에 C의 운동 양상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니은이 끊어진 상황을 잘 보니까 기울기가 0.2분의 2네? 오? 10m/s 제곱이네? 오이, 뭐야, 이거? 중력가속도잖아, 그치? 오! 그러면, 그 다음 거. 기역이 끊어졌을 때는 0.2분의 1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반, 5m/s 제곱이네? 아! 아! 봐봐, 여러분. C가 10m/s 제곱으로 가속도를 가지려면 일단은 Q가 끊어져서 자유의 몸이 돼야 돼. 맞죠? 따라서, 아, 니은은 Q가 끊어진 경우구나. 기역은 P가 끊어진 경우구나. 일단 그거 찾을 수가 있겠고. 근데 Q가 끊어졌더니 C의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C가 위로 등속 운동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 만약에 아래로 등속 운동하고 있었는데 실이 끊어져 버리면은 더 좋다. 해 속력이 더 증가하겠죠. 맞죠? 따라서 C, A, B, A, B, C는 역쪽으로 얼마만큼 위로 2m/s로 등속 운동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거 찾아내셔야 돼. 그 다음, 이제 처음에 P가 딱 끊어졌을 때, 기역 P가 끊어졌죠? P가 끊어졌을 때 A에 끊어진 그 순간은 A는 2m/s겠지만은 2m/s죠, 속력이. 0.1초가 지났을 때 A의 속력을 물어보았으니까 뒷면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그거를 또 알려면 또 질량도 찾아야 돼. 해서 이제 우리는 운동 방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방 갑니다. 운방.
우리는 운방을 구해야

운명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ABC 전체가 등속 운동한다.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A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을 7 스몰 F라고 한다면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질량이 2F이기 때문에 2F가 되겠죠. 오케이. 빗면 아래쪽에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힘이니까. 따라서 C의 중력 90N. 뉴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F 더하기 2F니까 9F. 아하. 따라서 빗면 아래쪽 방향의 힘 F는 10N인데 문제는 B한테 작용하는 힘은 2F이기 때문에 빗면 아래쪽 힘은 20N이겠구나. A한테 빗면 아래쪽 작용하는 힘은 70N이겠구나. 라는 것 하나 찾을 수가 있고 힘만 안다고 해서 가속도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질량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B의 빗면 아래쪽 힘 알아. C의 중력 알아. C의 질량 알아. B의 질량 몰라.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가속도를 알아. 그럼 질량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P가 딱 끊어졌어. 기억이 끊어진 게 P가 끊어진 거니까 P가 딱 끊어진 그 순간 이제 C와 B만 남았어. C와 B만 남았을 때등 가속도 운동하겠죠? 자, A가 P가 끊어지고 P가 끊어지고 A가 사라졌으니 BC는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운동 방정식 세워 볼게요. P가 끊어졌을 때 운동 방정식은 C의 중력이 B의 빗면으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겠죠? 90N 마이너스 B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20N. 20N 뺀 것이 어떻게 알짜 힘이죠? 이 알짜 힘 때문에 C의 질량 9kg 더하기 단위 생략할 것이 9kg 더하기 B의 질량 2m. 요것이 얼마로 움직이냐? 5m/s 제곱. 오케이. 단위 생략합니다. 오. m 찾을 수 있겠죠? 자, 갑니다. 70은 자, 갑니다. 59, 45. 5 더하기 10m. 넘어가면 25. 아, 따라서 m만 딱 구하면 얼마냐면은 자, 요거 넘어가게 되면 35. 아, 70 빼기 45 25죠. 2.5kg입니다. m만 구하면. 그러면 B의 질량은 2m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5kg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 봐봐, 여러분. EF라는 거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겠다. 그쵸? 5kg은 B의 질량이야. 그러면 B, 만약에 B 혼자만 있을 때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딱 빗면 순수한 빗면에다가 B 혼자만 있을 때 A는 얼마? 질량 5kg분의 빗면 방향 중력 20N이겠다. 그쵸? 그럼 얼마지? 4m/s 제곱이야. 즉, A하고 B하고 놓여있는, A하고 B하고 놓여있는 빗면에 B 혼자만 놓았더니 4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하겠네? 그 말은 A도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여야 돼. 같은 빗면이니까. 맞습니까? 좋아.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실이 끊어진 순간, 딱그 순간만큼은 A가 2m/s로 운동, 등속 운동하다가 끊어진 그 순간의 속력이 2m/s인데 0.1초가 지나게 되면 속력이 얼마 증가하냐? 자, 여러분. 가속도가 4m/s 제곱이라는 것은 1초 동안 4m/s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10분의 1인 0.1초 동안에는 0.4m/s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P가 딱 끊어졌을 때 A의 속력이 2m/s였으니 0.1초가 지나게 되면은 0.4m/s가 더해져가지고 2.4m/s가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간단하다, 그쵸? 오케이. 이건 운동 양상 찾고 운동 방정식 통해서 가속도 찾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풀수 있겠죠, 여러분? 아우, 간단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확한 의미, 속도의 의미, 그리고 운동 방정식,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하면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러분도 잘 푸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또 재밌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20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월 모의고사 문제죠. 갑시다. 그림 가, 나, 다는 동일한 빗면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A와 그리고 물체 B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A, B 질량은 각각 MA, MB. 오케이. 그리고 가에서 A는 등

등속도 운동을 하고, 아, 등속도 운동한다. 알짜 힘 얼마다? 0이다. 오케이. 그리고, 나다에서는 A는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8A 대 17A. 숫자가, 그쵸? 재밌게 보이죠? 8A 대 17A. 오케이. 이때, MA 대 MB를 구하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 무슨 느낌?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질량 구성은 변함이 없어요. 즉, 개의 질량은 변화가 없어. 가속도 B는 무슨 B? 알짜 힘 B. 오케이. 따라서, 나다에서 알짜 힘 B가 얼마가 된다? 8대 17이라는 겁니다. 즉, 나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다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 비율이 8대 17. 알짜 힘 B만 찾으면 돼요. 그게 A의 가속도 B니까. 왜? 전체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 맞습니까? 그거를 찾으면 돼요. 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알짜 힘이 제로기 때문에 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빗면 아래쪽으로의 가속도를 편의상 A 제로라고 둔다면 이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B의 질량은 MB, A의 질량은 MA라고 편의상 둔다면 MBG는 MA, A 제로가 성립해야지만 알짜 힘이 0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가서 나에서 갑니다. 나에서 성립하는 알짜 힘은 얼마가 되냐면 알짜 힘은 MBG. 그리고 이쪽 방향의 알짜 힘 얼마? BA에 작용한 중력이죠. 중력 얼마? MAA제로. 따라서 나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냐면 잘 떨어져야 돼요.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MAA제로 더하기 MBG가 되겠다. 요것이 나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 네. 나에서 작용한 알짜 힘은 중력이 얼마다? MAG. 빗면 방향 중력이 얼마다? MBA0. 오케이.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MAG 플러스 MBA0. 요것이 몇대 몇이냐? 알짜 힘 비율이 8대 17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가속도 B가 8대 17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왜? 질량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A0는 우리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도입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친숙한 질량과 중력 가속도로 바꿔봅시다. MAA0가 MBG이기 때문에 얘를 MBG로 쓸수 있겠죠. 따라서 EMBG 대, 오케이, EMBG 대. 여기서, 자, A0 대신에 MA분의 MBG를 넣을 수 있겠지. A0 대신에 얼마? MA분의 MBG. 대입해 볼까요? 가면은 MAG 플러스 대입하게 되면은 MA분의 MB의 제곱 G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MA분의 MB 두개 들어가니까. 요것이 비율이 얼마가 된다? 8대 17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쫙 식을 한번 간단하게 전개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비례식이야, 비례식. 그냥 수학이야. 자, 갑시다. 자, 가면은 8MAG 플러스 MA분의 얼마가 된다? 8MB의 제곱 G다. 그쵸? 오케이, 8을 곱했습니다.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34MBG가 됩니다. 17을 곱했기 때문에 8대 17이라고 했으니.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린 뭘 하고 싶냐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약분을 조금 하고 MA를 모든 변에 곱합시다. MA를 곱하고 약분하게 되면 2로 약분하게 되면 17이 남고 4가 되겠죠? 자, 오케이. 정리하면은 자, 이제 G 없앨게요. G 약분하고 4MA의 제곱. 오케이. 빼기. 자, MA를 곱했기 때문에 17MA, MB.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플러스 4MB의 제곱이 0이 되겠네요. 자, 요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간단해요.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냐? 4MA-MB. 그리고 MA-4MB가 되겠죠. 는 0.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두식 중에 이 상황을 만족하는 수학적 상황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잘 봐봐. 지금 A를 중력을 받게 하고 B를 빗면 위에 뒀을 때가 가속도가 더 크죠.
상황이 다를 때는 작아요. A를 바꿨더니 A를 매달고 B를 비면 위에 뒀더니 훨씬 더 가속도가 크죠. 그 말은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0으로 잡아버리면은 B가 A의 질량의 4배니까 아니겠죠. 요것이 0이 되면 가능해요. MA-4MB가 0이 돼버리면 MA는 4MB가 되기 때문에 A가 B의 질량을 4배가 되게 되면 가능하겠죠. 따라서 A 대 B의 질량비는 4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충분히 풀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뭐냐? 가속도 B는 알짜 힘 B. 단 개의 질량 구성이 변하지 않았을 때. 꼭 명심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 문제도 이제 그냥 그 물리학적 의미만 알면은 나머지는 인수분해 같은 간단한 계산이었다라는 것만 정리 딱 하시고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41번 문제 한번 갈게요. 41번. 41번도 되게 좋은 문제. 수능에 나왔죠. 재밌고 좋고 좋은 문제 그냥. 너무 좋은 문제.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봐야 될 문제. 심플해 보이는데 복잡한 것도 같으면서도 심플한 문제. 아, 갑시다. 말이 길었어요. 갑시다. 그림과와 같이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실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A를 전피에 가만히 놓았더니 가만히 놓았어요. 이게 오케이. 물체가 각각의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A가 점큐를 속력 EV로 지나는 순간, 여기를 EV로 지나는 순간, 그럼 B도 EV겠죠? C도 EV겠죠? 오케이. EV로 지나는 순간, B와 C 사이 실이 끊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림 나와 같이, 가 이후 AB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어, 등속 운동한대요. 등속 운동. 알짜 힘 주로. 오케이. 기억하시고. C는 등가속도 운동해가지고 A가 점 R를 EV 속력으로 그대로 지날 때 C는 속력 OV가 되었답니다. 오케이. 이때 P와 Q. Q와 R 사이 거리는 똑같다. 이 거리가 똑같대요. 오케이. 똑같고 ABC의 질량은 각각 라지 M, 스몰 M, EM인데 이때 라지 M이 얼마게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되겠다.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거리가 똑같다라고 주어진 게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거리가 똑같다. 자, 봐봐요. 거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평균 속력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운동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왜? 봐봐, 여러분. A가 여기서는 0인데 여기서는 EV야. R에서도 얼마? EV야. 그럼 A가 P에서 Q까지 갈때 평균 속력 얼마? 0, EV. 그럼 2분의 2V니까는 V겠죠. Q에서 R로 갈 때는 A의 평균 속력이 2V에서 2V니까 그냥 등속 운동이니까 2V겠죠. 맞습니까? 평균 속력이 1대2인데 이동한 거리비가 똑같아야 돼. 그럼 시간비는 얼마가 될까? 2대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A가 걸린 시간은 ET. Q에서 R까지 가는데 A가 운동한 시간은 T.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C도 마찬가지야. C가 실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오케이. 실이 여기쯤 끊어졌다고 칩시다. 끊어진 그 순간에 EV로 지나는데, C입니다, C. EV로 지나는데 OV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A가 Q에서 R까지 갈 때이기 때문에 T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가속도를 세팅할 수가 있어. 봐봐요. t분의 c는 지금 2v에서 5v로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 변하는 게 얼마죠? 3v죠. 따라서 우리는 t분의 3v를 편의상 3a라고 두자고요. 그럼 c가 실이 끊어졌을 때 c의 가속도는 3a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a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2t 동안 속도가 2v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A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ABC가 한 실로 묶여서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 A와 B는 등속 운동하고 C는 3A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등가속도 운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운동

운동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이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 법칙 문제를 섞은 문제가 되겠다. 자, 근데 쌤하고 지금 문제 푼 친구들, 자, 느낌이 오죠? 실이 끊어졌네. 가속도가 변했네. 알짜 힘이 변했네. 변화량으로 가보자는 거지. 자, 가속도 변화량은 질량 구성이 변하지 않을 때 알짜 힘의 변화. 알짜 힘의 변화가 가속도 변화를 만듭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A와 B, 하나의 개로 봤을 때 A, B와 C가 한 실로 묶여 있는데 이 실이 끊어졌네? 그럼 똑같이 장력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A, B나 C나 알짜 힘 변화는 장력으로 똑같아요. 결국은 가속도 변화가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소리입니다. 가속도 변화 찾을 수 있겠죠? 자, 갑니다. A와 B의 가속도 변화의 크기는 잘 보셔야 돼요. A는 지금 B와 똑같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A로, A만 보면은 위로 등가속도 운동, A로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실이 끊어지니 그 순간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로죠. 그럼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입니다. A만큼 변했어. 자, 그러면 이제 C를 봐야 돼요. C가 남았어요. C의 가속도 변화량을 보니까는, 자, C는 처음에 빗면 아래쪽으로 열심히 A로 가다가, 그 다음 실이 끊어진 뒤에 빗면 아래쪽으로 3A로 가죠. 그쵸? 그럼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3a-a이기 때문에 2a가 되겠죠. 오케이? 자, 가속도 변화비가 1대 2네. 그럼 질량비. 그럼 질량비는 얼마가 되냐면 역수비이기 때문에 2대 1이 성립하겠죠. 2대 1. 즉, a와 b의 합친 질량이 2고 c의 질량이 1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c의 질량의 2배가 a와 b의 합친 질량이기 때문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4M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라지 M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M이에요. 이렇게 변화량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 쌤, 이거 변화량 말고 운동 방정식으로도 한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갈수 있겠죠? 운방도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자, 두 번째. 운동 방정식 한번 가볼게요. 자, 운동 방정식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한게잘 생각해야 될게 있어. 자, C 혼자만 딱 놔뒀더니 어떻게? 빗면 아래쪽으로 3A로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가속도는 3A일 거고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은 얼마가 된다? 3MA겠죠. 얼마? 3MA. B가 빗면 아래쪽으로 3MA의 중력을 받는데 A와 B가 등속 운동하려면은 A가 반대 방향, A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은 똑같이 3MA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요걸 가지고 이제 등속 운동, 처음 상황, 가에서의 운동 방정식 적용하면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갑니다. 가에서 C와 B가 3M인데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은 얼마다? 3M 곱하기 3A니까는 9MA다. 그쵸? 빼기. A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아까 구했지만 3MA였죠? 빼기요. 오케이. 요것 때문에 3M 플러스 A 질량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다. 그러면은 6MA는 3MA 플러스 라지 MA이다. 따라서 라지 M은 얼마다? 3M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해서 둘다꼭 여러분 걸로 숙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 마무리할게요. 해서 결국은 또 실이 끊어진다, 가속도가 변한다, 알짜 힘이 변한다,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여러분 걸로 꼭꼭꼭꼭 만듭시다. 너무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42번 문제 한번 갈게요. 42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복잡하지 않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우리 물리학적 원리 하나 깨닫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뭐냐? 자. 이거 우리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질량이 라지엠과 스몰엠 4엠이 있는데 나란한 PQ로 정지에 있다. 알짜 힘이 지금 0이란 말이다. 그렇죠? 나에서는 이 도래를 기준으로 C를 빗면으로 보내고 AB를 중력을 받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근데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 요 장력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은 3분의 10mg랍니다. 이때 뭐를 구했냐면, 물어보냐면, 그럼 나에서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 장력은 얼마냐? 지금 이라고 물어보는 과정인데, 요거 풀기 전에 우리가 아주 재밌는 상황 하나 배우고 들어갑시다. 간단해요. 잘 봐봐요. 심플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물체 A가 있고 질량을 mA라 둡시다. 여기 도르래가 있고 여기 물체를 B라고 두고 질량을 mB라 둡시다. 이때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도르래를 기준으로 물체를 위치를 바꿨어요. 이젠 B를 여기다 가져오고 A를 여기다 가져옵니다. 이때 이 둘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가속도를 찾아봐야 되겠지. 잘 봅시다. 여기서 가속도는 전체 개의 가속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봅시다. A1은 얼마냐? 총 질량분의 알짜 힘이잖아요. 그렇죠? m분의 f니까 ma 플러스 mb분의 얼마다? mbg. 이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가속도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 장력을 구하고 싶어요. 이때 이 장력을 T1이라 합시다.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요것만 개를 세워도 좋고 A만 개를 세워도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A만 개를 세울게요. 그럼 이때 장력 T1은 가속도 곱하기 얘의 질량이기 때문에 ma 플러스 mb분의 얼마가 된다? ma, mb, g. 요것이 지금 요 상황에서의 장력.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서 장력 구해 볼게요. 아우, 너무 재밌는 게 상황이 생겨요. 자, 가속도 A2를 갑니다. 이때는 요것이 A2라 따졌을 때, A2를 갑니다. 총 질량의 합, MA 플러스 MB 분의 중력 MAG다, 그쵸? MAG. 그럼 이때, 장력 T2는 얼마가 되냐면, 이것만 개를 세웠기 때문에 운동한다고 본다면, 얼마가 됩니까? MB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MA 플러스 mb분의 mambg. 우와! 우와! 여러분, 봐봐요. 도르래를 기준으로 이두 물체를 스위칭 시켰어. 딱 대칭적, 도르래를 대칭으로 물체 위치를 바꿨더니 가속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장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장력의 변화가 없어. 이것이 엄청난 걸 말해줍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왼쪽 그림으로 가서 딱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장력이 똑같아. 자, A와 B가 빗면 위에 있고 C가 중력을 받고 있는데 도르래를 기준으로 C를 빗면으로 보내버리고 AB를 이제 중력을 받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A가 왼쪽 그림에서는 여긴 수평면이지만 빗면으로 유도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르래를 기준으로 C를 빗면으로 보내고 AB를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도르래를 기준으로 정반대로 대칭적으로 생겨버리죠. 그 말은 여기서 Q에 걸리는 장력이나 여기서 Q에 걸리는 장력이나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쵸? 오! 와! 그러면 여기서 장력은 수월히 구합니다. 어떻게? 알짜 힘이 제로기 때문에 중력 4mg, 이 장력 4mg. 그럼 스위칭 했네. 장력은 얼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4mg.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4mg 2번으로 바로 구해집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도르래를 기준으로 질량 구성 변화는 없어야 돼요. 이 도르래를 기준으로 좌우를 바꿨을 때, 이 도르래를 걸치고 있는 실에 걸리는 장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정석적으로 우리 한번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봅시다. 자, 이때 지금 P에 걸리는 장력이 3분의 10mg라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장력이 4mg니까 이렇게 걸린다, 그렇죠? 자, 근데 장력이 4mg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력이 3분의 10mg죠. 그럼 4mg는 3분의 12. 그럼 얘가 3분의 10이니까 B에 작용 알짜 힘은 3분의 2mg가 되겠죠. 요 장력은 이 장력 플러스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니까. 따라서 장력이 3분의 10mg? 근데 이 장력이 3분의 10mg임에도 불구하고 A가 가만히 있으려면 A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3분의 10mg여야 해. 그 말은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즉 B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이라 그렇죠? 이 중력이 R자임이 아니고 중력이겠죠?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이 3분의 2mg였는데 A가 5배네? 그럼 A의 질량은 5m로 B보다 5배 크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mg의 중력은 이 장력이죠. 이 장력은 P의 장력 3분의 10mg와 B의 빗면 방향 중력 3분의 2mg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장력 3분의 10mg는 A의 빗면 방향 중력 3분의 10mg랑 평형을 이루어서 R자 힘이 0인 상태입니다. 그대로 오른쪽에 갑시다. 여기 가게 되면 얘가 지금 5m이잖아. 그쵸?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장력 T 구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운동 방정식은 일단은 요거 얼마죠? 6mg 빼기 빗면 아래쪽. 자, 질량이 m일 때가 빗면 아래쪽 중력이 3분의 2mg니까 4m이면은 3분의 8mg죠. 3분의 8mg. 오케이. 요거는 전체 질량이 4m, 5m, 10m이죠. 10m 곱하기 a다. 자, 이거 정리해 볼까요? 3분의 18 빼기 3분의 8이니까는 3분의 10mg는 10mA이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된다? 3분의 7이다. 그쵸? A가 3분의 7이기 때문에 이제 장력을 찾기 위해서 얘들만 개를 세웁니다. 간단해요. 자, 개를 세우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중력 얼마? 6mg. 마이너스 장력 T는 전체 질량이 6m 곱하기 가속도 3분의 7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T는 얼마가 된다? 얘는 2mg니까는 4mg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도 좋다. 여러분, 아우, 재밌죠? 이게 물리의 매력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르레를 기준으로 바꿨어. 질량 구성 변화 없이 그대로 대칭시켰을 때도 장력이 변화가 없어.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순식간에 풀죠. 아셔야 돼요.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능 볼 때는 그 특별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풀때 방금 했던 이 정리한 것들, 도르레를 기준으로 걔를 스위칭 시켰을 때는 이 도르레를 걸치고 있는 실에 걸리는 장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여러분 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43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43번. 자, 그림 가는. 물체 A와 B와 C를 실로 연결해가지고 수평면의 점 P를 P에서 오케이 P에서 B를 가만히 놓아가지고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쭉 가겠죠? 4V로 지나네. 0에서 4V로 갑니다. 이때 나는 가의 B가 점 Q를 지날 때부터 4V를 지나는 그 순간부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4분의 mg만큼 힘을 빡 가해가지고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답니다. 해가지고 R점을 지날 때 속력이 얼마다? 5V다. 이 말이죠. 그리고 P와 Q, Q와 R 사이 거리는 똑같다. 어? 거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네. 등가속도 운동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B가 QR를 지날 때 속력은 각각 4V, 5V다. ABC의 질량은 mm, rgm일 때 rgm 값은 얼마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봐 여러분. 너무 중요해. 뭐냐? 가에서는 P에서 Q까지 그냥 얘와 얘와 얘들의 R자 힘만으로 열심히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이 등장했어. 외력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가 변했다? 알짜 힘이 변했어요. 알짜 힘이. 알짜 힘이 변했는데 그 말은 가속도도 변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변이가 똑같아. 그럼 우리 한 가지 떠올리는 식이 있어. 떠오르는 식이 있어. 잘 봐봐요. EAS는 V제곱 빼기 V제로의 제곱.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너무 또 좋은 공식 중, 중요한 공식 중 하나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이동 거리는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가속도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속도의 제곱의 차, 즉 그러니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 우리가 가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즉 외부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알짜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고 그 알짜 힘이 가해진 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알짜 힘이 가해져 가지고 알짜 힘이

변했는데, 그럼 그 R자 힘이 변한 양은 가속도로 변화시켰을 것이고, 이 가속도 변화 비율은 속도 제곱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자, P에서 Q까지 갈 때, P에서 Q까지 갈때 속도 제곱의 차는 얼마다? 4V제곱 빼기 0이기 때문에 16V제곱이죠. 맞습니까? Q에서 R까지 갈 때는 속도 제곱의 차를 보면은 25V제곱 빼기 4V제곱 16V제곱이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9V제곱입니다. 9V제곱입니다. 그럼 요 값이 P에서 Q까지는 16, Q에서 R까지는 9. 그 말은 이 동그라미 똑같네. 가속도 B가 얼마다? 16대 9. 맞습니까? 가속도 B가 16대 9, 다른 말로 하면은 가와 나에서, 즉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의 R자 힘 B가 16대 9가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F, P에서 Q, R자 힘이죠. 그리고 시그마 F, Q에서 R, R자 힘 B가 얼마란 소리지? 16대 9란 말입니다. 가속도 B가 R자 힘 B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요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자, R자 힘 가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R자 힘은 M, 라지 MG 빼기 스몰 MG. 마이너스 스몰 MG. 맞죠? 이거 대, 그 다음에 B에서는, 나에서는 라지 M에서 스몰 M만 빼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M도 같이 빼야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얼마? 라지 M 마이너스 MG 빼기 4분의 1MG니까는 4분의 5MG. 요것이 16대 9다. 요거를 우리는 풀 줄을 알면 됩니다. 간단한 비례식이죠? 이 간단한 비례식을 세워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16, 그 다음에 라지 M 마이너스 4분의 5M은 9,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다. 그렇죠? 이 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라지 M은 7분의 11M이 도출된다라는 건한 가지 점검하시고,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해서 16M 가면 나오겠죠? 해서 이렇게 구해주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속도 제곱의 차,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의 차는 변이가 똑같을 때 가속도 차이고, 가속도 B고, 가속도 B는 R자 힘이 B다. 해서 지금 R자 힘 비율 가지고 찾아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어서 이제 44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자, 44번 갑니다. 자, 4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림과 같이. 자, 물체 A 또는 B와, 바뀌었어요. A 또는 B.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추를 실로 연결하고 물체를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두었더니, P에 두었습니다. 두었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해가지고 Q를 통과합니다. Q를 통과해요.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추의 질량은 1kg이고, 표는 물체의 질량 또는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질량 주어졌고 걸린 시간 주어졌고 그리고 장력을 주어졌는데 장력 B가 얼만지 우리는 지금 너네가 찾아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력 B.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지금 걸린 시간이 주어졌는데 물체가 A일 때나 B일 때나 뭐가 똑같냐면 여기 이동한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동한 거리. 오!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데 시간비가 주어져 있네? 평균 속력 비가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은 가속도 비가 또 주어지겠죠. 그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가 내려왔다고 생각합시다. A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에 4초가 걸렸대요. 4초. 근데 B가 왔다라고 합시다. B는 밑에 적겠습니다. B가 왔는데 2초가 걸렸답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B가 A의 두 배가 되겠죠. 평속이 두 배가 되니까 같은 이동 거리를 가는데,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절반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A의 속력을 V라고 둔다면 B는 2V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의 가속도는 4초분의 V가 되겠고, B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2초분의 2V이기 때문에, 와, A의 가속도를 편의상 A라 둔다면, A의 가속도를 A라 둔다면, B의 가속도는 4배인

0: 4A가 될 수 있겠죠. 이겁니다, 이거.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를 모르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 세워가지고 한번 식을 정리해서 구해보면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운반 갑니다. 자, A를 연결했을 때 빗면 아래쪽으로 반대림의 편인상 3F로 합시다. B를 연결했을 때 빗면 방향의 힘은 질량의 3배니까 9F가 되겠죠? 자, A를 갑니다. 3F 빼기 추에 작용하는 중력 10N. 자, 단위 생략 숫자만 적게 적을게요. 10은 질량이 A의 질량 3, B의 질량 1. 그럼 얼마다? 추의 질량 1. 그럼 4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B 같은 경우에, 자, B는 빗면 아래쪽 힘이 질량이 3배니까 9F. 9F 빼기 10은 전체 질량은 10 곱하기 A는 4A가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따라 정리해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서 계산해 볼게요. 9F 빼기 10은 40A. 그리고 3F인데 저기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9F 마이너스 30은 얼마? 12A. 자, 여기서 9F를 없애서 A를 구할게요. 그럼 빼자. 빼고 나면은 20은 요거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40 빼기 10이니까는 28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7분의 5m per sec 제곱이다 라고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7분의 5. 자, A 구했으면 장력 구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그렇죠? 자, TA 가겠습니다. TA. 자, TA는 지금, 자, 추만 개를 세워서 가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TA는 지금 B의, 자, TA를 구하기 위해서 TA- 추에 작용하는 중력 10. 요것 때문에 1kg인 추가. 얼마로 등가속도 운동하냐면 A니까는 7분의 5다. 그쵸? 따라서 TA는 얼마가 되죠? 7분의 75. 왜냐면은 10 더하기 7분의 5니까 7분의 75가 되겠죠? 자, B 가겠습니다. TB 빼기 10은 자, A 추의 질량은 여전히 1kg입니다. 1 곱하기. 자, 요거의 4배입니다. 그쵸? 그럼 7분의 얼마? 20. 오케이. 5, 4, 20이니까. 따라서 TB는 얼마냐면은 7분의 90이 되겠다. 7분의 75대 7분의 9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문제 주어진 거는 뭐냐면 A 대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A 대 TB는 75대 90이니까는 5대 6이 되겠죠. 5대 6. 이렇게 우리는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긴 하지만 주어진 정보를 보면은 A와 B가 어떤 게 연결되든 이동 거리는 같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같음을 활용해서 운동 시간이 주어져 있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운동 시간이 절반이다. 평균 속도가 두 배다. V, EV. 그쵸? 이걸 찾은 다음에 결국은 그 걸린 시간분의 가속도를 해보니 A의 가속도를 A라 둔다면 B의 가속도는 4A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쵸? 그럼 이제 A는 우리가 임의로 둔 미지수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봤어요. 자, 빗면 아래쪽의 힘을 3kg일 때 3F라 두면은 9kg일 때는 9F겠죠? 3F 빼기 추의 질량 중력 10은 4A. 9F 빼기 10은 40A. 해서 연립해가지고 A를 찾았어. 그럼 A가 7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TA 빼기 10, TB 빼기 10 해가지고 간단하게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장력을 찾았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해서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단원이고 문제지만 결국은 등가속도 운동이랑 뉴턴의 운동 법칙이랑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단서는 뭐냐? 문제에서 시간이나 길이에 대한, 이동 거리에 대한, 속도 변화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를 찾고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하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도 많은 문제를 풀었고 꼭 복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화이팅!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서양 이론윤리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닐 관련된 토론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 이론윤리 살펴보면요. 73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대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을지라도 그래도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단정지어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에 맞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문에서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죠.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칸트는 이 두 가지는 정말 다른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판별이 되는데 의무에 알맞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는 거예요. 내가 동기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가 의무에 알맞는다면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위는 동기 자체가 너무 선해서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둘 중에서 칸트는 동기에서 이 선악이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지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지문은 칸트고요. 사례 속 A를 살펴봅시다. 상인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여 많은 단골 손님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자, 상인인데 지금 손님들에게 물건을 제값에 팔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값을 파는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동기가 뭐였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값에 팔고 있는 거였대요. 정직하게. 자, 그런데 우리 칸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별한다면 뭐를 살펴봐야 된다?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인 A는 이익이라는 동기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인 A에 대해서 칸트가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살펴봅시다.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서 행위하세요. 자, 덕에 따라서 행위해라. 근데 그 덕이 심지어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거다라는 거. 무슨 윤리죠? 그렇죠. 덕윤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2번.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자, 자연적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자연법 윤리 사상들이 그런데요. 이 칸트의 경우는 자연적 성향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때문에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2번 선지도 칸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게 되겠네요. 3번.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자, 정직하게 행동하는 이유,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아니죠. 우리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장은 의무론이 아니라 무슨 입장?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자, 4번.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의무에 맞다, 그리고 의무로부터 일어났다. 이 두 가지를 구분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도덕적 의무에 맞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칸트에게는 첫 번째 의무에 알맞기만 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할 수 없겠네요.
마지막 봅시다. 5번. 경향성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서 행위하세요. 자, 칸트에 의하면 경향성. 구체적으로는 자연적 경향성이란 어떤 것들을 예시로 들수 있죠? 예를 들자면, 동정심 혹은 자기 이익 같은 이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지닌 경향성들이 이런 동기들이 될수 있는데,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라고 하면 뭐다? 우리가 여기서 적었던 거. 의무로부터 일어났을 때, 그 동기가 의무에서 비롯됐을 때, 순수한 도덕적 동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5번 선지가 칸트가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넘어가서 74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무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문제와 일치하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즉, 선의지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누구죠? 그쵸, 칸트죠. 을,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을의 이 지문을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쾌락을 경험했대요.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쾌락을 경험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쾌락을 경험해 봤더니 특정한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쾌락의 종류의 차이를 구분하는 학자는 공리주의 안에서도 누구였죠? 그렇죠. 밀이었습니다. 자, 우리 밀에 따르면 쾌락은 고급 쾌락이 있는 한편 저급 쾌락도 있다라고 봐요. 쾌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죠. 단순히 양의 비교만 하는 벤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밀은 직접적으로 쾌락은 고급 쾌락,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바람직한 쾌락은 둘 중에 뭐다? 고급 쾌락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을은 밀에 해당하고요. 우리 사례 속 A에게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A는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돈을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대요. 자, 이 거짓 약속에 대해서 칸트와 미리 할수 있는 조언 골라봅시다. 1번, 갑.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준칙들 중에 준칙은 주관적인 규칙이라고 했었죠. 여러 가지 규칙을 나만의 규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의 규칙으로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규칙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규칙을 세웠다고만 해서 반드시 그 규칙에 따라야 된다. 아니죠. 그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편화시켜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스스로 세울 수가 있지만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은, 아, 이 규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규칙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준칙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규칙에 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편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해도 된다는 준칙에 따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칸트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봅시다. 갑.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 항상 정직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자, 우리 칸트에 의하면 자연적 경향성, 예를 들면 동정심 자기 이익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동정심 때문에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칸트는 동기가 선할 때만 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동기가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연적 경향성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변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
동정심 같은 그런 감정들은 오늘 내가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일은 또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덕의 기초가 가변적인 거에 기초해 버리면 도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 선지 틀린 선지고요. 3번 을 거짓말로 인한 결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세요. 미래에 의하면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리주의 학자들은 결과론의 입장의 학자들이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가 다수의 쾌락을 가져온다면 정당화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수 없는 이야기고요. 4번 을 정직함은 유용성과 무관하게 도덕적인 것임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공리주의학자들이 선하다, 도덕적이다라고 평가한다면 그 행위는 반드시 유용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공리주의의 제일 원칙, 뭐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리가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그 원리를 공리의 제일 1원칙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용성의 원리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용성과 무관하게 도덕적인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둘의 공통점으로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공리주의학자인 밀뿐이에요. 왜냐하면 밀에 의하면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거짓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되는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선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우리가 무려 74문제나 이렇게 이론 윤리 파트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큰 산을 지나고 나면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이라고 해서 살펴봤을 때 가장 최근의 문제가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온 학자들 보면 밀, 그리고 소크라테스, 다 우리가 이론 윤리 때 봤던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엮여져 나오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함께 살펴봅시다. 7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대요. 자, 마지막 문장. 우리에게 엄청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이 숙고라는 것이 성찰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대요.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지성적으로, 아, 그래. 이거 시켰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따라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지문, 소크라테스의 지문이고요. 우리 소크라테스는 내가 숙고함으로써 올바른 지혜를 갖게 된다면 그 지혜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지행일치를 강조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달리 말하면 뭐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무지하다면, 똑바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지가 곧 악행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하는 소크라테스의 지문이었고요.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충고 골라봅시다. 1번. 영혼의 훌륭함보다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 이거는 지문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재물, 명성, 명예 같은 것들은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 지혜, 진리, 영혼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영혼의 훌륭함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훌륭함보다 틀린 선지죠. 2번.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된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내가 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 내 행동이 조금 올바르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지문의 포인트였죠. 우리가 이걸 소크라테스인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올바름에 대해서 성찰했던 학자였습니다. 4번.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이 피고 A는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적절한 조언이 아니게 되겠고요. 5번.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게 성찰해라, 숙고해라, 생각해라, 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76번 봅시다.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대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겠죠? 그 권력으로 이 전체 백성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대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 밀리라는 학자의 엄청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도 당연히 잘못됐지만,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의견이 오류인지를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가지기 어려워요.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진짜 그게 만약에 오류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도 해악이래요. 넘어가서 봅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의 사상 중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밀은 인간의 이성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임에도 이 인간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한편으로는 인정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대요.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언젠가는 이 진리의 빛을 잃고 오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미래의 자유론과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된다. 지금 이 지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침묵시키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의견이어도 들어봐야 된다. 라는 거였죠. 침묵시켜야 된다. 틀린 선지고요. 두 번째.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 되겠고요.

3번.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자, 진리로 공인된 견해라고 할지라도, 여기 우리 문장에도 있었어요. 진리로 공인된 견해라고 할지라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로 공인됐다고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있어야 한다라는 설명 할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지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4번.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토론의 자유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인간은 완벽한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누구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두 번째 문장이 틀렸고요. 다섯 번째,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지금 우리 이것도 역시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이다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어떤 의견이 정말 오류예요. 그 자체로 오류인데 그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오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리가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반박하고 반증하고 함으로써 기존의 진리가 빛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의 의견도 진리 탐구에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밀의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우리 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파트가 나왔을 때 밀을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 자신이 의견이 진리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하게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대요. 자, 어떤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완벽하게 지닌다. 토론에서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 토론의 자유, 이것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된대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대요.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오류를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거든요. 잘못된 의견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진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자, 잘못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잘못된 의견을 고쳐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필요성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설명도 함께 살펴봅시다. 밀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이며, 인간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도 발전한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류를 그냥 오류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오류를 반박하고 더 나은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두 문제 더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밀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다음 가상 대담 속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앞에서 끊임없이 봤던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의견 존중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되고. 자, 엿먹어서 옆에 봅시다.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소수의 의견이 옳을 경우 인류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견이 소수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 소수는 조용해. 다수끼리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소수의 의견이 진리였어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는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봅시다. 하지만 그 소수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방금 전에 봤던 사례는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경우였는데 이 소수의 의견이 틀렸다고 했을 경우
그 경우 이런 토론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의문을 품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미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령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뭔가 설명을 덧붙이게 되겠죠. 자, 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아니죠. 우리 지금 계속 반박해라. 반증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했는데 복종의 필요성? 아닙니다. 2번.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소수의 의견이, 반박하고 있는 그 의견이 오류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지만 이 소수가 그 오류의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의견을 쳐내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도 일부분 적합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 의견은 오류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아니죠. 모두가 동의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의 의견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됨, 틀린 선지고요. 4번.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아니죠. 다수의 의견에 이에 확립됐다고 할지라도 오류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5번.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아니죠.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8번 봅시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 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대요. 어떤 의견을 우리가 억압하면 반드시 손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 이외에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인류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밀의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나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소수의 다양한 의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있대요. 따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야 된다. 아, 소수의 의견 억압하자는 이야기구나. 지금 이 나의 입장에 대해서 미리 할수 있는 반박 골라봅시다. 1번.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자, 모두가 합의한다고 해서 진리가 된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모두가 합의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모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진리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 틀린 선지인데 우리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그렇죠. 소수의 의견을 우리가 침묵시킨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의견이 만약 진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3번.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 오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아, 기존의 가치가 진리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아, 논박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다. 맞는 선지고요. 5번.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그렇죠. 소수 의견이 완전 틀렸다. 너네가 주장하는 모든 의견은 다 오류야. 라고 할수 없죠. 어떻게 그한 의견이 다 오류일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는 일부 진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5번 선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소수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단원인데요. 우리 2단원 시작은 생명윤리예요. 생명윤리 중에서도 삶과 죽음의 윤리, 그 안에 동양 사상가, 서양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그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살펴봤을 때안 나오는 해가 지금 없어요. 4년 동안. 보면 에피쿠로스, 뭐 유교, 불교, 석가모니, 장자, 공자, 또 서양에서 에피쿠로스 이외에도 하이데거도 자주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우리 귀 기울여서 2단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것이 다 고통이다. 아, 이미 우리 첫 문장부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론 윤리, 동양 이론 윤리 봤을 때 여러 번 봤던 지문들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이 다 고통이다 라고 바라보는 동양의 학파, 어디였죠? 그렇죠. 불교였습니다. 석가모니 되겠고요. 이어서 읽어보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닦아야 된다. 지금 안에 한자로 팔정도라고 적혀 있고요. 팔정도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불교의 목표였죠. 자, 근데 윤회의 고리를 단번에 끊기는 어려워요. 끊임없이 마음 수행을 하고, 다음 생에도 수행하고, 그 다음 생에도 수행을 하고, 업보를 끊임없이 청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청산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방법, 팔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팔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나쁜 생각만 해도 업을 쌓는다고 합니다. 내가 친구 잘안 됐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아, 내 마음, 내 생각 점검하고, 내 행동,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말, 이런 데에 있어서 나쁜 말들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불교의 팔정도입니다. 을 봅시다. 기는 모여 형체를 이루고 형체는 다시 생명을 이루지만 결국 흩어져 죽음으로 돌아간다. 자, 이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형체가 우리의 생명을 이룬대요. 그러면 지금 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인간의 삶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가 잠시 모인 것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죠. 결국 이 기는 흩어져서 죽음으로 돌아간대요. 이처럼 삶과 죽음은 마치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듯 끊임없이 반복된다. 낮과 밤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일 뿐이죠. 그쵸? 우리가 막 제발 낮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낮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밤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했다고 밤이 안 오는 것도 아니죠. 자연의 순환 과정일 뿐인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발 죽기 싫다고 해서 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 삶과 죽음도 끊임없이 자연적인 과정일 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학파입니다. 도가의 장자고요. 특히 이 도가 사상가 중에서도 노자 말고 장자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자의 다양한 지문들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적절한 거 봅시다. 1번. 갑. 현세에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자,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세계관 중 하나가 윤회적 세계관이었거든요. 죽으면 태어나고 죽으면 태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하는 것이 윤회의 고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교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지문에도 있었는데 생로병사가 다 뭐다? 고통이라고 했어요. 내가 윤회를 통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태어나는 과정부터 죽는 과정까지 그냥 인생은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교에서 중요한데 현세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나쁜 말하고 아까처럼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하다 보면 내세에 또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선지 틀린 선지고요. 2번 갑.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자, 번뇌가 소멸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해탈한 상태예요. 이제 깨달음을 완벽하게 얻어서 아, 윤회의 고리를 드디어 끊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른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죠.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2번도 틀린 선지고요. 3번, 을.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인, 의, 예, 지, 이런 단어들, 이런 덕목들. 어디 학파의 이야기죠? 유교죠, 유교. 그래서 장자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4번, 을.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자, 요런 선지들 꼭 챙겨갑시다. 왜냐면 어려운 선지들이에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선지들. 자, 보면요. 죽음 이후에 아까 지문에서도 봤지만 기는 흩어진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 흩어진 기가 소멸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기는 그냥 흩어져서 뭐 다른 사물이 되거나 다른 자연의 어떤 일부분이 될 뿐이지 기가 흩어지면 사라지고 또 없던 것이 생겨나서 인간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체를 좀 바꿀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갑과 을.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하세요. 자, 이런 선지도 챙겨가야 되는 선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공통점으로 정답인 선지가 나오면 너무 고마운 일인 게 이런 선지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인데요.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우선 불교적 언어로 그리고 도가적 언어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라고 하면 고통이다. 라는 거거든요. 삶도 고통, 죽음도 고통. 그래서 이것의 참된 의미는 그냥 이 모든 생로병사 다 고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 뭐다? 단순히 기의 모임과 흩어짐일 뿐이다. 기가 잠깐 모이면 그냥 인간이 되는 거고. 또 흩어지면 죽음에 이르르는 거고, 이런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이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였죠. 자, 그런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순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또 누군가가 태어나면 또 엄청 기뻐해요. 그런데 장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어났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에 모였다 흩어짐? 이런 거니까. 자, 근데 그 경지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장자가 할수 있는 이야기 맞고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고 이 윤회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수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는 둘 모두에게 해당하는 선지여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고로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여의면 음식도 맛있지 않고 음악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로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문제에서 봤던 장자랑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자에 따르면 인간이 죽는 것은 그냥 자연의 과정이야. 슬퍼하지 마. 였다면. 지금 이갑 사상가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입맛도 없고 맨날 슬프고 울기만 하고 장례 치러야 되고 예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문들은 유교 사상가들 예 강조하죠. 유교 사상가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는 공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을. 어리석은 중생은 중생.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에 빠져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대요. 고로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구제하여 편안하게 해야 한다. 자, 자비라는 거 뭐냐면요. 사랑할 자자에 슬퍼할 빗자예요.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슬픔까지도 같이 슬퍼지게 되거든요. 이 자비는 불교의 사랑입니다. 자, 자비의 마음을 발휘하게 되면 이 온갖 생명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아유, 그래. 너네도 참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엽게 여기고, 그래서 구제해줘서 편안하게 해주자라는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된다. 그렇죠.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피한 현상인데, 그럼에도 애도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죠. 공자가.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 반대입니다. 공자는 삶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죽음을 알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막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을 공자의 제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삶은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지 다 알고 있니? 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삶을 내가 먼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반대로 나타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을.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이다. 중생의 죽음. 고통이긴 하죠. 그렇지만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나요? 아니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있는 거예요. 틀린 선지. 4번. 을. 열반에 이른 사람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열반에 이르르면 우리는 이제 부처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부처가 되면 더 이상 생을 얻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고리를 끊어버린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선지. 5번, 둘의 공통점.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공자도 이런 선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불교에서는 더더군다나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애착, 달리 말하면 집착. 불교에서는 이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집착을 해서 고통을 해소한다? 이런 이야기는 불교에서 절대 할수 없어요. 그래서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누가 물을 머리로 삼고 삶을 등뼈로 삼으며 죽음을 꽁무니로 삼을 수 있는가? 누가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벗으라고 싶다. 즉, 물을 머리로 삼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니까 친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이 지문, 장자의 지문이고요. 장자 같은 경우는 있음, 없음, 삶, 죽음, 이런 이분법적인 구별을 반대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라는 장자의 지문이었습니다. 을. 애욕과 존재와 무명에서 오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을 알고서 보니 나의 생은 이미 다 하고 수행도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도 이미 다 마쳐서 다시는 후세에 몸을 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자, 번뇌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았냐면,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석가모니가 수행을 다 마친 후에 했던 이야기고요. 수행을 다 하고, 아, 번뇌를 다 없앴더니 다음 생에 나는 또 태어나지 않겠다. 즉,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부처의 상태다라는 지금 지문입니다. 을은. 그래서 장자와 석가모니의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니죠. 장자에 따르면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과정이니까. 틀림. 2번. 갑. 삶과 죽음은 운명이므로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2번이 장자에게 정답인 선지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장자의 운명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장자라는 학자는 삶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피하고 싶다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처럼,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나에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그런 측면에서, 자연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운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할 필요 없다라는 설명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을, 오온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 불교에 따르면 어떤 것도 우연일 수가 없어요. 명확한 원인과 명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지금 선생님이 만난 것도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정말 많은 무수한 인연으로 만난 그 과정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연의 결과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4번, 을.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 알게 된다. 자, 요것도 우리 앞에 이론 윤리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불변, 고정, 영원, 이런 단어들. 불교에서 너무 싫어하는 단어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불변한 실체 존재한다. 이런 선지 석가모니에게 적절하지 않죠. 5번.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이 아니다. 우선 석가모니에 따르면 삶도 고통, 죽음도 고통입니다. 생로병사, 이네 가지 고통이 인간의 근본 고통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공통선지라고 할수 없겠네요. 4번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자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 보는 학자예요.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사상가인데 우리 쾌락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고통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죽음이 너무 무서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인생에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의 의견을 타파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자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이 왔나요? 아직 안 왔죠. 살아있으니까. 자, 그런데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죠? 이미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 아직 안 왔고, 죽으면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 너네 죽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을.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인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현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 확실하며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자, 여기서는 우리 현존재라는 키워드를 보고 하이데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 앞에 달려가 봄으로써 아,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해서 삶에 대한 결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현존재라는 존재는 내 죽음을 알고, 아, 죽기 전까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현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만약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죠. 그런 존재가 곧 현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죽음은 감각의 상실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다. 아니죠. 우리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마. 죽음 고통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서 이 지문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다. 아니고요. 2번, 갑.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죠. 죽음이 악이 되려면 쾌락주의학자들에게 악은 고통이에요. 죽음이 악이 되려면 죽음이 고통이어야 되는데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피쿠로스가 동의할 수 있겠네요. 3번, 을.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얻는다. 아니죠. 불멸. 불멸하는 인간 없습니다. 그 가능성 얻을 수 없어요. 4번, 을. 죽음을 직시한 인간은 내세에서야 비로소 실존을 회복한다.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는 이 실존을 현실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회복하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세에서야 비로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5번, 갑과 을.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에피쿠로스, 죽음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죽음을 고통이라고 여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는가가 에피쿠로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쾌락주의 학자들에게는 쾌락이 곧 행복이거든요. 행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이데거, 죽음을 예견하는 거 중요해요. 내가 죽음 앞으로 달려나가봐서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삶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를 꾸려나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5번 봅시다. 지니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는데요.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릅니다. 진인이라는 키워드. 아, 장자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그 내용도 살펴봤을 때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고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도가사상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을, 현자는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창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을은 에피쿠로스가 되겠고요. 우리 에피쿠로스랑 장자랑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선지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1번 갑.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다. 우선 만물 간에 우열이 있다? 도가사상가들이 절대 이 선지에 동의할 리는 없어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어떻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고요. 2번 갑. 예법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아니죠. 예 같은 것들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장자는 이런 인의 예지는 인간의 덕목이다, 하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번 을.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 요런 것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 우리 이 지문에서도 봤지만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난 것은 이 원자의 뭉침, 죽는 것은 원자의 흩어짐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마치 장자가 기가 모임, 기가 흩어짐이라고 설명하는 부분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흩어지기는 하지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역시 장자와 공통점입니다. 4번, 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피쿠로스에게 즐거운 삶, 즉, 쾌락적인 삶,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즐거운 삶을 살수 있겠죠. 4번 정답입니다. 5번 둘의 공통점.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장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죽음은 애초에 고통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고통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논지였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6번 봅시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른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기를 얻었기 때문이고 죽는 것은 기가 다시 흩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장자의 지문이고요. 을, 늙음, 병듦, 죽음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세 가지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다. 자, 이세 가지 묶어서 적어주세요. 삼독이고요. 이 삼독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입니다. 인간, 탐욕스럽죠. 그리고 성내적, 분노하죠. 그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현실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의 지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1번, 갑.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 앞에서 우리 장자의 운명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2번, 갑.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일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 일륜의 도 같은 것들은 유교 사상가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을. 죽음의 모습을 자각하면 업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된다. 자, 이거는 약간 불교의 용어들을 섞어놨지만 불교가 아닌데요. 우리 업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겠죠. 윤회의 고리를 끊게 되겠죠. 업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된다. 이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4번, 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 열반에 이르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 의존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틀렸고요. 둘의 공통점,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 벗어날 수

있다. 자, 이 도라는 것은 단순히 도가 사상가들만 할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팔정도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장자, 석가모니 둘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지혜, 도를 얻게 된다면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장자 같은 경우는 이것에 벗어나서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윤회 고리를 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둘 모두의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이런 공통선지들 꼭 기억해 주라고 했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7번 봅시다. 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로서 통찰했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다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학파, 불교의 석가모니고요. 을,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 모른대요. 태어남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이 자연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는 장자입니다. 이제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여러분? 1번 봅시다. 갑.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이 윤회라는 것은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가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었어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업보를 청산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적용된다. 2번, 갑.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이죠.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 지배를 받지 않는 거 틀렸고요. 3번, 을. 삶과 죽음은 기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아니죠. 끊임없이 기의 순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번, 을.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장자 입장에 따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적인 시선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서서 보면 삶이든 죽음이든 다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과 을.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석가모니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자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의 과정이다라는 것 현세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서양 윤리 이어서 봤었고요. 그리고 밀, 토론의 중요성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2단원으로 넘어와서 생명 윤리 단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생명 윤리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입장, 하이데거, 플라톤, 에피쿠로스, 장자, 그리고 불교 석가모니, 공자 이런 다양한 입장들 살펴봤고요. 이론 윤리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문제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강의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대단원 1단원 끝난다. 이렇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 금방금방 끝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저번 시간에 고지도 지리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가 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분명 전기하고 후기의 지리지를 비교해서 나올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면서요. 지금 역시나 뭐가 나왔어? 역시나 보니까요.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택리지가 나왔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쉽게 찾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좀 찾기 어렵잖아. 왜? 앞에 뭔가 무언가 명사형으로 딱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글로서 이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 어려워하는데 똑같습니다. 앞에 그냥 명사가 없는 것뿐이야. 막 건치, 연혁 이렇게 없을 뿐이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백과사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로서, 국가로서 필요한 정보들이 밀집되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보다 쉽게 세종실록 지리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온 나라의 물은 천령박 북쪽의 함흥에서 남쪽 동래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동쪽을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경상도의 물과 섬진강은 남쪽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천령 서쪽의 북쪽 의주에서 남쪽 나주까지의 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자, 이 내용만 보면은 사실 국가 입장에선 크게 막 도움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 어디 부. 부윤, 판관, 유학, 교수관 1인이다. 바로 신라의 도읍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간포에 이르기까지 딱 어떻게 보면은 딱 봤을 때 어때요? 진짜 필요한 것만 집약적으로 있는 모습이지 않니? 위에는 뭔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밑에는 확실히 중요한 거 위주로만 짧게 짧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본부의 호수는 그치 이 호수가 가족 단위 그 호수잖아요. 그치? 어때? 세금 거두려면 또는 인원도 많이 파악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나가 세종실록 지리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라고 생각을 해봐. 가가 필요할까? 나가 필요할까? 그치? 나가 세종실록 지리지고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택리지가 되겠죠. 택리지, 택리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가의 내용은요, 가거지의 조건 중 생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냥 그 위치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천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생리도 알수 있을까? 생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리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뭘 떠올려야 돼? 경제적 이익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일단 농사가 잘 되어야 돼. 그러려면은 토지의 비옥도, 그치? 비옥도가 되어야 되고요. 얼마나 비옥하냐? 비옥도.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된다? 이거 많이 놓치거든요. 물류의 이동, 물류의 이동. 이거 얼마나 물류 거래가 활발하느냐? 그치? 이거를 알아두면은 좋겠죠. 그쵸? 교통이 발달한 곳이 이제 물류도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접근한다면요. 아, 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생리는 아니겠구나. 요거는 보니까 산수 아니면은 뭐 지리, 뭐둘 중에 하나 아닐까?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생리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보통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사천지리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는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무슨 지리지? 바로 관찬지리지다. 관찬. 국가가 만들었다. 국가가 편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입니다. 가는 나보다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학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바로 택리지가 되겠죠. 이중환.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 그래서 실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아니면 여기저기 좀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면서 이런 택리지라는 책을 쓴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래서 실제 도움되는 것들을 하자. 개인이 썼잖아요. 저 실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디귿은 전라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디귿을 보니까요. 디귿 자 추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옛 도읍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힌트인 거야. 신라의 옛 도읍이다. 두 번째 힌트. 동쪽으로 간포에 이르기까지. 자, 여러분들 간포는 모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서쪽으로는

일단 경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디귿이 있는데요. 디귿이 있는데, 디귿 서쪽으로는 경산이 있대. 그렇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언양이 있대, 언양. 너희들 언양 불고기 알지 않니? 이게 울산의 언양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언양 불고기, 바로 그 언양입니다. 갑자기 배고프네. 북쪽으로는 청송이 있대. 자, 이런 거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아는 지역들 두 가지는 나오지 않니? 바로 경산하고 청송이에요. 이거는 경북이잖아. 그러면 이 디귿 지역은 경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신라의 도읍이라는 힌트를 가지고요. 아, 여기 경주겠구나라고 추론하셨어도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전라도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치? 저거는 전주 나주니까. 그래서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의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역의 하천은 니은의 하천보다 대체로 유역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쪽으로 흘러, 또 서쪽으로 흘러. 보통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 왜? 우리는 동고서저 지형이니까.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훨씬 더 크고 유역 면적이 넓죠. 유량도 많고.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넓은 거는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외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도 있어요. 막 철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 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얻어갈 게 많을 거예요. 자, 정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36번이네요.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역조사 보고서 일부라고 나오는데요.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주제를 보니까요. 어디 지역에 나와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라고 나옵니다. 네, 과거와 현재. 조사 방법 보니까 문헌 분석 기역에 나오고요. 우리가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아래의 도해지로서 북쪽에는 금성산이 있는데 사실 금성산이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금성산이 어디 있는지 보통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남쪽으로는 뭐가 있대? 영산강이 있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얻은 거야. 지금 보니까요, 남쪽으로는 뭐가 흘러가? 이렇게 영산강이 흘러간대. 그러면 이 영산강이 흘러간다라는 것 자체로 본다면은 여기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는 거야? 호남 지역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치? 호남 지역. 그렇죠? 전라도 지역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서남쪽으로는 강과 바다를 따라서, 그치? 서남쪽으로는 강을 따라서 가면은 결국 서해 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물자를 실어서 나르는 이동이 있어서 광주와 아울러 이름난 고을이라고 일컫는다. 자, 광주라는 추가 힌트도 있었습니다. 광주와 굉장히 좀 가깝겠구나, 아니면은 뭐 인접하겠구나. 적어도 그 근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과거제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것만 봐선 좀 어렵지. 밑에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리을에는요, 위성사진 분석이 나왔는데요. 2008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선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혁신도시라고 나와요. 우리 영산강이라고 한다면은 아, 영산강이 아니죠. 영산강이죠. 말하다 보니까 좀 틀렸는데 영산입니다. 산. 네. 이제 영산강. 이제 영산강 쪽은요, 사실 전남입니다. 전남. 전남. 그렇지. 우리 전남의 혁신도시를 떠올린다면은 이제 나주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나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생각은 들어야지. 전주하고 나주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여기가 전라도 지역이니까 일단 딱그 정도만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수능은 사고력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보도록 하자. 기역은요, 영동지방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하, 우리는 찾았습니다. 어느 지역?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 호남입니다, 호남. 영동이 아니죠. 자, 2번. 디귿은 인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지리지 문제에서 택리지가 나왔을 때 인심과 생리를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근데 인심이 정답이 된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알겠죠? 이 내용이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치? 미음에는요, 경지율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조성한 후 경지율이 감소한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전체 면적 중에서 경지의 비율은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3번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물론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수능에서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요. 경지율하고요. 경지 이용률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거거든요. 경지율 같은 경우는요,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바로 경지율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경지 이용률은 뭐냐면요, 경작지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가 아니라 경작지 중에서 경지를 1년에 몇 번이나 이용을 하느냐,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경지 이용률입니다. 그래서 막 이모작 같은 거 하면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쌀 심다가 보리 심다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루 가리니까 200%가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경지 이용률이 결정이 되는 거지. 둘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4번, 니은과 리을은 야외 조사 단계에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볼까요? 문헌 분석은요, 실내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책볼때 보통 실내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야외 조사가 아닌 거예요. 리을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리을 위성사진이래요. 위성사진도 여러분들이 보통 검색으로 많이 찾아서 하잖아. 여러분들이 위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성이면 야외조사가 맞지. 근데 여러분들 위성이 아닙니다.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야외조사가 아니라 둘다 실내조사에서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뭐 실내라고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실내조사. 자, 5번입니다. 리을은 니은보다 지리정보 수집에 도입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성, 문헌. 책이 오래됐겠어? 아니면 위성사진이 오래됐겠어? 기술력인데, 그치? 문헌이 훨씬 더 오래됐겠죠?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비교적 최근이겠죠? 이렇게 정답 3번이 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지리정보에 관한 수업 장면인데요. 이거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리정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리정보를 딱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세 가지가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능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자동화.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지. 바로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와 관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기역, 니은, 디귿 각 하나씩 가져가겠죠. 바로 기역이 뭐가 되는 거고요, 공간 정보가 되는 거고요. 공간. 자, 니은 같은 게 속성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이 관계 정보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 가지씩 설명을 하면은, 공간 정보는요, 점선면으로 나타냅니다. 자, 요런 것들은요,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기 굉장히 좋죠. 그치? 속성 정보는요, 그 지역 또는 어떠한 건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의 특성입니다. 지역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여기 속성 정보에 들어가요. 관계 정보는 지역 간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개 이상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는 거 은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앱을 키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 어플을 하나 키면요, 지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치? 이 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 막 하천도 막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볼수 있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맛집 같은 걸 검색하면은 그 맛집이 띠링띠링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되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이 지도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 모든 게요, 다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공간 정보인 거야. 그래서 이 공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이 여러분들이 맛집 같은 걸 검색했을 때 점으로 표현이 되잖아. 이 점이 여기 위치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도와 위도라는 그런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위도라는 그런 위치라든지요, 아니면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집 지도를 딱 켰을 때한 번씩 클릭해 보잖아. 자, 요거를 하나 딱 클릭해 봤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정보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이 맛집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또 뭐가 맛있고, 메뉴판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속성 정보예요. 그 지역에. 또는 그것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았으면 이제 그 지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치한, 여러분들이 이 초록색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위치한 지역하고 어디가 더 가까운지 한번 재볼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 인접성을 따지는 거잖아.

하나씩 보면요. 물론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를 하자는 예시로 쓴 겁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기억의 예시로, 공간 정보의 예로, 대전 광역시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뭔가 딱 느껴지지 않니? 그 지역의 속성이라는 게. 그치? 속성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공간 정보가 아니라 속성 정보인 거야.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니은은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거. 자, 위치, 경위도라든지, 아니면 그 위치가 어딘지 점으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선이나 면을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 정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를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세 번째, 디귿을 표현한 예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알겠죠? 경위도 나왔다. 공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미음은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서, 미음이죠. 원격 탐사 직접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인공위성이나 항공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조사라고 볼수 없지. 요거는 원격 탐사입니다. 원격 탐사.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죠. 굳이 따지면 실내 조사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리을은요, 미음보다 지리 정보 수집 방법으로 도입된 시기가 이르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 계속 반복되지 않니? 이런 겁니다. 그렇지? 리을, 미음 직접 가는 게더 오래되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렸다면은 아마 4번을 찍어서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용은 알지만요. 기억 니은, 디귿 나왔으니까 머릿속엔 자동적으로 여기 리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럼 리을이면은 요거는 맞는 설명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읽으세요. 잘. 알겠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에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인데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옳지 않은 거. 도시와에 따른 어디 시 어디 동의의 변화를 지역조사 순서에 맞춰서 탐구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요. 그냥 기억 보고 1번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해요, 사실은요. 굳이. 왜냐면 연결된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기억은요.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이자 그 지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역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입니다. 어디 시 어디 동의 위치. 위치네요. 위치니까 뭐겠어? 공간 정보. 위치나 형태는 공간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도 맞는 설명. 디귿, 항공사진과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서 조사해 봤다고 하는데요. 조사 과정 중 실내 조사에 해당한다.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항공사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잖아. 그치? 맞는 설명이죠. 4번입니다.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한대요. 자, 이런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겠니?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지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니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원격 탐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원격 탐사는 멀리서 하는 거잖아요. 비행, 항공 비행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는 좀 어렵죠. 이러려면은 거의 사람들이 다 사물 인터넷급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빅브라더도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원격 탐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원격 탐사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제 면답, 뭐 이런 것들, 설문조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조사라고 하기도 하죠. 아니면 실외 조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야외 조사라고 할까요? 야외 조사라고 하셔도 되고요. 보통 야외 조사를 통해서 많이 수집이 되죠. 네. 5번입니다.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 유선도,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통계 지도, 지도를 통해서 통계화하는 통계 지도. 그치? 바로 정답이죠. 아,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지리정보 수집 방법을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자, 보니까요.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과 항공기 등의 각종 관측 장비를 탑재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던 거예요. 원격 탐사라고 볼수 있겠죠? 원격 탐사. 그쵸? 나입니다.

지역을 방문하여서 관찰이라든지, 여기 나오죠. 힌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니? 관찰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가야 되잖아요. 야외 조사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이거는 야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를 활용하여서 대전의 청장년층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청장년층의 취업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통계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집에서 통계를 검색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들은 주로 실내 조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치? 그래서 원격 탐사가 아니라 실내 조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조사. 그치? 그래서 갑은 틀린 말이에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는 취업률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 조사를 확인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직접 뭐 나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나를 활용하여서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가니까 만족도 조사 당연히 할수 있겠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가는 나보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 변화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에 유리해요. 이 원격 탐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지역의 변화를요, 인공위성으로 찍었을 때, 1990년대와 2000년, 그리고 2010년, 2020년,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딱 표면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경지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많이 이용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더러 토지 이용 변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북한 전역의 인공 조명의 빛 에너지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야 된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서. 그게 바로 원격 탐사가 주로 할 일이지. 이거는 뭐 실제로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을과 병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0번입니다. 2021학년도 10월 합력 평가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도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 읽으면 됩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기역부터 미음까지만 살펴보는 거잖아.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읽어보다가, 아, 이거는 반드시 연계해서 주변 글들과 같이 읽어봐야지 알수 있는 문제구나. 뭐 아까처럼 지역을 찾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런 데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 기역만 읽어도 될까? 전체 다 읽어야 될까? 그리고 또 앞에서는 뭐 그려야 될까? 이거 안 그려도 되는 걸까? 이런 거 고민했던 것처럼요. 공간 정보입니다. 자, 공간 정보겠죠. 네, 공간 정보. 기역은요, 장소의 인문 및 자연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소의 인문 및 자연 특성이잖아. 그치? 그 지역의 특성,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역은 공간 정보인데 이 내용은 속성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알겠죠? 니은입니다. 현지 답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원격 탐사를 통해서 지역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가기 힘든 막 오지야. 아니면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아마존. 되게 위험하잖아요. 막 아마존 조사하다가 막 아나콘다한테 물리면 어떡해. 벌써부터 무서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멀리서 원격 탐사를 통해서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디귿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이었고요. 디귿입니다. 리을. 점묘도네요. 통계지도를 물어봤네. 자, 통계지도. 점묘도는요, 우리나라 연평균의 기온 분포. 자, 기후에서 여러분들, 기후에서 주로 쓰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 기후에서 쓰는 지도가 뭐였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니? 이 통계지도의 이름이 바로 등치선도입니다. 등치선도. 그러니까 요거는 등치선도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리을.
미음은 각각의 지리 정보를 표현한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중첩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IS 문제 많이 풀지 않니? GIS 문제가 막 조건을 줘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지역 어딘지 선정하는 거. 그게 바로 GIS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중첩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러 조건들이 있는 거지. 뭐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고 C 조건이 있어.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지역을 딱 겹쳐봤더니 아, 한 지역만 딱 충족이 되더라. 그런 것들이 중첩 분석입니다. 그래서 GIS에서 쓰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죠. 그래서요, 제가 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통계지도 진짜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통계지도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왜냐면 보통 통계지도가 잘안 나와요. 근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 분명 혼동을 야기할 거거든. 어려울 거거든. 왜? 공부를 잘안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한다면은 웬만한 통계지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좀잘 보이게 보라색으로 할까요? 바로 점유도입니다. 점유도. 자, 두 번째가요. 이제 등치선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좀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뭐 단계 구분도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유선도가 있죠, 유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 표현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도형 표현도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점묘도는 말 그대로 점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하니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맛집 지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도 앱 켜고 맛집 지도 검색하면 그 맛집 지도 딱 나오잖아.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점묘도는요, 분포를 나타내기 좋아요. 분포. 아니면 이점 하나당 소천 마리 해가지고 소의 사육두수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등치선도는요, 같은 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선을 연결했을 때 자주 쓰이는 데가 바로 기후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후나 아니면 지형에서도 그 등고선 있잖아, 등고선. 그 여기가 몇 미터인지, 고도가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 그래서 기후나 지형에서 많이 쓰이는 게 등치선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선도는요, 말 그대로 선으로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 그래서 대표적인 이동 사례가 보니까요. 전출, 전입 나오면은 유선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전출과 전입. 전출입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쵸. 단계 구분도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퍼센트가 들어갑니다. 이 퍼센트, 비율이죠, 비율. 비율을 나타내기엔 되게 좋아요. 말 그대로 단계별로 구분을 한 거야. 이거를 좀 쉽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지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눴을 때, 자, 어느 지역은 색깔이 요렇고,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상단 왼쪽에 있는 지역보다 나머지 지역이 더 진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단계 구분도입니다. 음영을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흑백 같은 거 표현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5%, 5%에서 10% 사이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단계 구분도가 됩니다. 더 진하게, 더 옅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도형 표현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는 네 가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도형 표현도만 해당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위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는요. 지표가 다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표가 한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추의 분포 정도라든지 아니면 배추를 얼마나 수확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뭐 점묘도를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단계 구분도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추와 무이두 개를 같이 조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배추의 수확 비율과 무의 수확 비율 이런 거 같이 조사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요. 이런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한 가지 지표밖에 안 되는 거거든. 색깔 진하게 한다든지 어디 분포한다든지 같은 선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 그래서 도형 표현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얘는요. 반드시 지표가 두개 이상은 있어야지 이 도형 표현도가 쓰였을 때 좋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표가 한 개인데 얘만 두 개다.
요 정도만 딱 정리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딱 정리되지 않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꿀팁 드린 거예요. 제가 꿀팁 드린 겁니다.